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도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클릭. 같은 글자 찾기. 마우스로 코딩을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도로가 컴퓨터. 선생님. 도로 코딩 컴퓨터. 리미월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히말라야의 예티 구조대. 예티들아, 거대한 눈보라가 덮치는 바람에 히말라야 곳곳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 우리가 파리와르 탄 코샤티를 만들어보자. 네팔어로 변화의 힘을 만들자는 뜻이야. 할 수 있겠어? 좋았어. 다들 필요한 장비 챙기고 출동 준비해. 어? 얘들아. 정말 예티들이 해낼 수 있을까?
3: 도와줘! 가방이 아래로 떨어졌어! 이쪽이야!
4: 여기 갇혔어!
2: 준비됐지?
5: 한 발짝 못 걷겠어.
2: 걱정 마세요. 예티 구조대와 제가 지금 바로 구해드릴게요. 구조용 에어슬라이드 발사! 이걸 타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5: 고맙구나.
2: 얘들아,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5: 난 다리만 다쳤는데.
3: 얘들아, 저기 떨어져 있는 가방도 좀 주워줄 수 있어?
2: 제가 한번 볼게요. 오, 그 아래쪽에 있네. 그치만 걱정 마세요. 구조용 루프 액션! 얘들아, 실력을 보여줘!

0: 정말 최고야.
1: 천만에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0: 그럴게.
1: 다음 구조 임무를 실행하러 가볼까? 말라이버 차우!
2: 도와줘!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왔어요! 얘들아, 다리 기둥을 꼭 붙잡고 있어! 이제 안전하니까 다리 끝까지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가기만 하세요! 알았어!
3: 등장하셨다.
1: 뭐라고? 골든보이?
4: 우와, 꼭 겨울왕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인데.
5: 내 데이터에 따르면 히말라야에 이렇게 강력한 눈보라가 덮친 건 처음이야. 우주파동이 영향을 미쳤나 봐.
4: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두르자. 어? 무슨 일이야, 맥스?
5: 아,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바퀴가 눈에 빠졌어.
4: 오, 안 돼. 어떡하지? 아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5: 아, 그렇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볼게. 아하! 스노우 타이어 모드 작동! 하하! 됐어. 문제 해결!
3: 이 조그만 예티들이랑 영웅 놀이 중이었어? 정말 웃기네.
1: 골든보이, 도와줄 생각 없으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
3: 됐고, 너희가 진짜 영웅이라면 증명해봐. 골든 주먹, 가라.
2: 도와줘. 지타, 괜찮니?
1: 골든보이, 그만해.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구조 응급부 액션.
3: 그렇게는 안 되지. 자. 어때? 좀 어지럽지? 성가신 꼬마 녀석들. 거기 있어!
1: 골든보이, 그만해!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마!
3: 이제 슈퍼윙스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1: 이거 풀어줘!
4: 그만 멈춰, 골든보이!
3: 아? 아, 이제 오는 거야? 꽤 오래 걸렸네.
4: 지금 당장 아리를 풀어줘!
3: 싫다면 골든 주먹 했다!
4: 구해줄게, 아리!
3: 너무 느리잖아!
1: 도와줘!
2: 거기, 서둘러줘!
4: 하지만 난 지금...
3: 지금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저 가족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영웅이 그래도 되는 건가? 완전 자격 미달 같은데...
1: 후기, 난 신경 쓸 거 없어! 지타 가족부터 구해!
3: 아니, 넌 아무도 못 구할걸?
4: 하지만 아리, 너도 지금 위험하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0: 정말 귀찮게 하네. 저리 떠나자.
1: 잡았다. 골든보이, 넌 내가 상대해주겠다.
0: 나도 원하던 바야.
1: 얘들아,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자. 구중 튜브 액션.
2: 준비됐어?
1: 좋아요.
0: 정말 잘했어, 아리.
1: 다친 데는 없어요?
2: 우린 괜찮아. 정말 고맙구나.
1: 후기는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3: 겨우 이게 다야, 골든보이?
0: 그럴 리가 없지. 난 무적이라고.
4: 여긴 안전해, 아리. 가서 호기를 도와줘.
1: 알았어.
0: 뭐해? 어서 덤벼. 설마 무서운 거야? 골든 주먹, 가라.
3: 이 주먹은 날 맞추기엔 너무 느려.
0: 너, 당장 거기 앉아.
3: 넌 나 못 잡아.
0: 계속 도망칠 수는 없을까?
3: 두고 보자고.
0: 다른 길이네. 이제 끝내줄게. 골든 주먹 발사.
3: 호기 섀도우 스피드.

0: 말도 안 돼! 어?
1: 저러고도 골든보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2: 안타깝지만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니 돌아올 거야. 틀림없어.
1: 예티들아, 너희 오늘 정말 최고였어. 이제 너희는 진정한 구조 영웅이야.
2: 그래서 보답으로 너희를 슈퍼 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예스!

0: 이건 너희가 당당하게 얻어낸 슈퍼윙스 볼이야. 여기 받아. 와, 하늘이 맑아졌어.
1: 야호, 좋았어. 우후.
0: 어? 돈이? 무슨 일 있어?
2: 안녕, 호기. 일본에서 문제가 생겼어. 지난밤 사이에 거대한 로봇이 완전히 분해됐어. 와줄 수 있어?
0: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갈게.
3: 이번엔 일본이야?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0: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아리,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볼래?
3: 어? 정말? 얘들아, 그동안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제 히말라야 구조 임무는 너희끼리 할 수 있지? 좋았어. 너희만 믿을게.
0: 다음 목적지는 일본. 다들 준비됐지?
4: 당연하지. 일본으로 출발.
5: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슈퍼윙스.
0: 브이트론, 다시 일어나다.
6: 이건 팔 부품인가? 아니다, 다리 같기도 하고. 설명서도 없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다시 조립하라는 거야?
7: 안 돼. 내 영웅 브이트론이 망가졌잖아. 도니, 설마 네가 그런 거야?
6: 아니야. 난 다시 조립해버렸던 중이었어.
7: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8: 걱정하지 마. 도니는 만들기 전문가잖아. 금방 다시 조립해줄 거야. 그렇지, 도니?
6: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설명서가 없어서.
7: 내가 도와줄게, 도니. 난 브이트론을 매일매일 보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6: 정말? 고마워, 카즈키.
7: 좋아, 어서 시작하자.
6: 잠깐만. 먼저 안전모부터 써야지, 카즈키.
7: 고마워. 이제 준비됐어. 브이트론 조립 시작.
6: 잠깐. 부품이 크니까 크레인이 필요하겠다. 나와라, 도니의 슈퍼공룡 삼성.
7: 멋지다.
6: 그렇지?
7: 아하, 저건 왼쪽 다리야.
6: 알았어, 부품 이동.
7: 그리고 저기 있는 건 브이트론의 허벅지야.
6: 좋았어, 그럼 두 부품을 붙일게. 그럼 이건 오른쪽 다리겠네. 됐다.
7: 좋았어. 이제 몸통에 브이트론의 머리를 붙이면 돼.
6: 알았어.

0: 네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딱 맞춰왔어. 항상 그랬듯이.
2: 슈퍼윙스들은 늘 저렇게 영웅인 척한다니까. 하지만 이번엔 너희 뜻대로 잘 안 될걸?
0: 고마워, 호기 아리. 다시 해보자.
1: 알았어.

0: 조리 완료!
1: 스고이! 브이트론이 멋지게 돌아왔어!
2: 지금부터 더 멋진 걸 보여줄 테니 기대해! 녀석들 같으니 끝까지 싸우시겠다? 좋아, 어디 해보자고! 가자, 이제 돌려줄게! 겨우 이게 다야?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시시한데?
1: 거기! 브이트론의 발 위에 파란색 버튼이 있어! 그걸 누르면 비밀 무기가 튀어나올 거야!
0: 좋았어! 그걸 써보자! 고기! 섀도우 스피드!
1: 나나나나나나!
2: 뭐야! 고기가 여러 명이 됐잖아!
1: 절대 못 잡을걸.
2: 어?
1: 바로 그거야. 완벽해.
2: 뭐야, 방패가 있었다고?
3: 방패 일기 액션.
1: 브이트론은 물에 빠지면 망가질 거야! 멋진 광경인데?
2: 휴!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네. 계획을 바꾸는 게 좋겠어.
1: 뭐야? 언제 보이잖아.
2: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볼까?
1: 오, 안 돼! 브이트론!
0: 너무 늦기 전에 브이트론을 물에서 꺼내야 해!
1: 호기! 기다려! 호기! 브이트론! 어떡하자.

0: 이 망치 끝내주는데! 이트론의 진짜 힘을 확실히 보여주겠어! 망치 때리기!
1: 왜?
2: 맘에 쏙 들어. 브이트론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3: 천만에. 카즈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조립을 완성할 수 없었을 거야.
2: 그래 맞아. 후기, 카즈키를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게 어떨까?
0: 좋은 생각이야, 아리. 카즈키, 넌 자격이 충분해.
4: 우와! 정말 좋아.

0: 이거 바다 카즈키. 너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어? 브이트론이 뭔가 변했어.
2: 몸체가 최고로 튼튼하고 강력한 소재인 메타트리움으로 바뀌었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망가지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
1: 그럼 후쿠오카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겠네. 브이트론 최고!
3: 슈퍼윙스, 이번에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정말 너무해. 이건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긴 트래비 분수잖아.
4: 여기서라면 아주 재밌는 일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4: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석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2: 기가빌더 출발!

0: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들락사키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0: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벌써 기가 들다.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었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2: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3: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4: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3: 바로 저기!
5: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3: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2: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것 좀 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우와,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 빌더 출동!
1: 너무 진창이야.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5: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6: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7: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0: 부처를 잔뜩 모았어.
1: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2: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3: 포부가 기가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4: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2: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3: 특별하다고?
4: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2: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3: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5: 빨리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4: 포키볼 변신 완료! 마이티볼 변신 완료!

0: 아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1: 내가 멈춰! 어떡해!
0: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2: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1: 드디어 다 깨끗하게 치웠어.
3: 기가밀더!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2: 부스터 작동!
4: 안 돼!
0: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2: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0: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5: 속보입니다! 기가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1: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2: 그물까지도요!
0: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1: 놀이터 진짜 재밌다!
4: 기가빌더! 오늘도 2부 완성!

0: 제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달은 해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0: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비우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0: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2: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3: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타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4: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3: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5: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3: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0: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3: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싹둑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 빌더 출동!
3: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0: 자, 가자!
1: 우리만 믿어!
4: 출동!

0: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잘하고 있어, 스키.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2: 우리는 하나! 기러기도 임무 완수!
3: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성우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빌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5: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0: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0: 저기 좀 봐. 우와,
4: 진짜 예뻐.
5: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피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저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0: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가서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6: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더 업그레이드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비리밤비더
8: 포켓몬 변신 완료.
9: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레이봇 변신 완료.
0: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4: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8: 그래!
0: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4: 거의 다 왔어.

0: 하지만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2: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3: 제인, 대피해야 해, 빨리 해.
2: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4: 어린!
2: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지금이야!
5: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2: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0: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1: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2: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1: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김치 따라다니네. 김치 하우스에서 밥 먹자. 잘 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김치 하우스에서
1: 김치 밟아주세요. 자니?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그게 뭐야? 어, 스마트워치다.
1: 아, 엄마가 시험 잘 봤다고 사줬어. 이번에 95점 맞았거든. 오. 어? 이거 스마트폰 아니야? 봐도 돼?
0: 야, 이거 완전 신형이잖아.
2: 와, 100만 원은 넘겼는데.
1: 뭐야, 나도 갖고 싶다. 쟤는 왜 맨날 좋은 것만 갖고 다니냐.
3: 자, 다들 앉아라.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영빈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우리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자, 박수. 선생님은 영빈이가 나갈 줄 알았다니까.
1: 나도 네가 100점 맞을 줄 알았어.
4: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얘밖에 없지.
1: 선생님도 쟤만 예뻐하네. 애들도 쟤만 좋아하고.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질투가 날까?
5: 누구 더 말할까?
6: 그다음은 하고 싶은 사람.
7: 나는 우리 반이 특별하게 뭐 정치라는 걸 하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뭐 대통령이라는 걸 뽑는단 말이야. 그거 나도 후보로 나갔는데 다른 후보로 나온 친구 걔가 나랑 한 4표 차로 걔가 당선돼가지고 나는 그때 질투를 많이 느꼈어.
8: 나도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배우는데 3등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2등 친구와 1등 친구를 축하를 해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투라는 감정이 계속 느껴졌어.
9: 나는 근데 질투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진 않거든. 근데 나는 경쟁심이라는 감정.

0: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포켓몬 가드 게임이라고 게임이 있거든? 거기 대회 나갔는데 너무 너무 아깝게 져서 너무 경쟁심을 느끼고 약간 조금 너무 아깝고 그런 감정을 난 느낀 적이 있어요.
1: 너는 혹시 질투됐던 감정 느낀 적 있어?
0: 누구? 시우야. 없나 본데? 있어?
1: 순수 그
0: 없대 없대.
1: 자체.
0: 흔들흔들 없다는 뜻이야. 이거 좀 어렵네. 질투는 사실 비교해서 시작되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저 사람 거를 비교하지 않고 내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질투가 날 일이 없어.
1: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쟤는 난 95점밖에 못 맞고 쟤는 100점에다가 스마트폰까지 얻었네. 왜 나는 스마트폰 못 받았지? 그런 마음이랑 뒤섞여져서 질투가 된것 같아.
0: 내 생각엔 둘다 합쳐진 것 같아. 그냥 봐봐. 첫 번째, 난 95점 맞았는데 100점 맞는 걸로 부러우고, 그리고 95점 맞았는데도 그 핸드폰을 사줄 수 있는 그 엄마가 부럽고, 그리고 그 핸드폰 자체도 부럽고,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 나가는 것도 부럽고, 선생님의 칭찬도 부럽고, 많은 다양한 원이 이렇게 복합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2: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가 외부의 자극을 의해서 건드려져서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러움이지. 부러움이란 거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거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터지는 거지. 부러움은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고, 질투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인데, 부러움이 과해지면 뭐든 과유불급이잖아. 과한 건 그러지 않음과 못지않다.
3: 내 생각에는 똑같이 우리가 축하해라는 말을 했을 때 부러움은 뭔가 서로 상대방도 나도 기분 좋게 축하해 이런 마음이고 내 생각에 질투는 축하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화도 나고 불만도 있고 이 친구를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질투? 좋은 욕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0: 근데 나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 계속 질투와 욕심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국어 사전을 뭐 봐도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르단 말이지.
3: 근데 나는 욕심은 뭔가 내 스스로가 조금 나쁜 길로 갈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질투는 어쨌든 서로를 살짝 경쟁하듯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0: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질투니까 다 필요 없지.
2: 아무리 나쁜 거라도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근데 그게 평범한 좋은 질투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질투인데 자동차가 갑자기 막 200km, 300km, 350막 달리는 거야. 그러다
0: 고속도로야? 이렇게.
2: 그러면은 그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막 속도 위반하고 막 다른 자동차랑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질투가 너무 강해져서 내 추진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야.
1: 만약에 이제 질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 그럼 결국에는 이 지구에는 인류가 이제 다 사라질지도 몰라. 그래서 질투는 인간이 꼭 필요해야 하는 감정인 것 같아.
0: 나도 난 오늘 질투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배웠어. 특히 내가 마음에 드는 비유는 그 자동차에 맞는
4: 예쁘고 잘생기고 귀엽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그럼 질투.
1: 나는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똑같다 하더라도 성격이나 마음 그런 건 다를 거 아니야.
2: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모두가 점수가 똑같으면 나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차이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래. 그 때문에 나는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질투하는 건 불가능하다.

0: 라고 생각해. 인간들은 모두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거리를 찾을 것 같아.
1: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가 다 다를 수 있잖아. 점수는 아무리 똑같더라도. 난 그런 걸로도 난 글씨 이렇게 예쁘게 쓰면서 깔끔히 정리하는데 너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이런 식으로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0: 지우 얘기해봐. 왜 그렇게 생각했어?
2: 맞아.
0: 삶은 예측할 수 없는데.
3: 만약에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너 부럽잖아. 만약에 부럽다고 치면은
2: 이렇게 하는데 수학 시험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수학 같은 걸 좋아하나 치는데 0점 맞고 나 100점 맞았어. 똑같은 거지.
4: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조금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2: 모르겠네.
4: 설명해주실래요?
3: 설명해주세요.
5: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6: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

0: 이번 기가 미더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미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미더 준비 완료!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 풀리랑 꼭꼭

0: 여기.
1: 오.
0: 아유, 아유.
2: 와우.
0: 어?
1: 어.
0: 흥미진진한데.
2: 호미야. 이제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0: 엄마,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2: 아이, 호미 부모님 걱정하셔. 다음에 또 놀려면 오늘 빨리 집에 가야지. 호미야, 집에 가자.
3: 네. 네. 다 갈게.
0: 아쉬운데.
2: 저 가볼게요. 그래, 호미야, 조심해서 가.

0: 못 친 것 같아.
1: 나 그럼 진짜 자고 가도 되는 거지?
0: 그렇다니까. 우리 엄마 일찍 주무셔서 조용히만 하면 절대 몰라.
1: 나 그럼 진짜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 나 오늘 호빵이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 호빵이 부모님한테는 허락 받았어. 잠시만.
2: 아, 예, 호미 어머니, 안녕하세요. 호빵이 아빠입니다.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1: 예!
0: 우리 대화 소리가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대화하자.
1: 응, 알겠어.
0: 얘기해. 엄마 왜요?
1: 호빵아 밥은 먹었니?
0: 아, 아까 점심이 늦게 먹어서 배가 부르네요. 아, 엄마, 저 숙제해야 돼서 나가 주실 수 있을까요?
1: 웬일이래? 숙제를 미리 다 하고. 알았어.
0: 들킬 뻔했네.
1: 그래도 나름 재밌다.

0: 너 그때 기억나? 시우랑 떡볶이 먹으러 갔었잖아, 너. 그때 그 민지가 너를 엄청 째려보더라. 그거 너 예뻐서 질투하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내가 떡볶이 다 먹어서 그래.
0: 이러니까 옛날 생각난다.
1: 맞아, 우리 다섯 살 때 자주 이러고 놀았잖아.
0: 그러니까 말이야,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삶이 팍팍해.
1: 너 그때 기억나? 나한테 친구 되자고 했을 때.
0: 기억나지. 너 내 친구가 되라 이랬잖아.
1: 사실 나도 그때 너한테 친구하자고 하고 싶었어.
0: 진짜?
1: 응.
0: 우린 단짝이 맞나 봐.
1: 맞아 맞아.
0: 역시 호딱초 장원영.
1: 응, 역시 윈터.
2: 호미 엄마, 웬일이야?
3: 우리 호미가 신세를 졌네. 호미랑 호빵이 일어났어?
2: 응? 호미? 신세? 그게 무슨 말이야?

0: 알아? 아줌마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어? 아줌마한테 말도 안 하고 이게. 아우. 어, 호미 엄마. 호미 여기 있어. 아, 애들이 몰래 같이 잤나 보네. 내가 타일러서 보낼 테니까 걱정 마.
1: 친구를 집에서 재우거나
0: 친구 집에서 잘 땐 꼭 서로의 부모님 허락을 받기로 해요.

0: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어? 다시 연결됐다.
2: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1: 응.
0: 두 번째 미션. 우리 동네 소개하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소개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장소 포함 필수.
1: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소개?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볼게.
2: 좋아, 좋아.
1: 안녕. 나의 동네는 뉴저지에 있어. 뉴저지가 어디 있냐고?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 여기 뉴저지고 여기 뉴욕. 우리 집은 뉴저지 시내. 영어로는 다운타운. 내가 먼저 보여줄게. 짜잔! 여기가 우리 다운타운이야. 여기는 마트도 식당도 많아. 지나가다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 접시 가게, 이불 가게도 있어.
3: 우와! 내가 사는 곳이랑 완전

0: 동네에서 여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1: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학교. 학교는 여기 있어. 우리 학교는 진짜 커.
2: 한번 돌아볼게.
3: 그쵸?
2: 네, 엄청 커요. 근데 신기한 게 원 플로어예요. 원 플로어. 근데 하이는 아니에요. 그냥 원 플로어. 피크닉 테이블스? 피크닉 테이블 여기. 어? 까마귀. 베이스볼 지금 하고 있어.
3: 아직 한 바퀴를 다 안 돌았나요?
2: 네, 아직요. 그냥 저기만 조금만 가면 다 됐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3: 한 바퀴 돌았네요.
2: 네. 학교는 너무 재밌어. 이벤트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내 친구들이랑 무대에서 춤췄거든? 엄청 재밌고 리허설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0: 오! 리허설이라니! 무슨 노래로 해?
2: 무슨 노래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허설 진짜 살짝만 보여줄게.
0: Let's go.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이키즈.
0: 스트레이키즈 나도 알아. 진짜 멋있다, 좋잖아.
2: 고마워. 내 동네 소개는 여기까지. 짜잔, 지도도 완성.
0: 너무 신기하다. 나랑 너무 사는 곳이 달라.
2: 누나 사는 곳도 궁금해. 보여줘.
0: 잠깐만. 내가 지도로 우리 동네 소개해줄게. 우리 동네는 거제도로 치면 중간에 있어서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까워. 여기는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바로 요 산이 바로 계룡산이야. 계룡산 밑에 있으니까 공기 엄청 좋아. 그래서 내가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 것 같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약 10분 정도 걸려. 가는 도중에 편의점, 빵집, 김밥집, 학원 등 많은 가게 중에 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좋아해. 여기는 내가 다니는 학교고 이렇게 상점들이 많지만 나는 세계를 가자 할인점이 제일 좋아해. 같이 들어가 볼래? 오늘은 매운 거. 맛있는 게 많은데? 어쩌지?
2: 우와, 맛있는 거 많아 보인다. 제일 좋아하는 곳이 여기야?
0: 아니, 사실 난 여기보다 몽드를 더 좋아해. 바로 여기 있는 바닷가인데
4: 볼도 예쁘고 바닷가도 맑아서 거제도 오면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야.
5: 맞았다. 이거 위에 굴렀다.
6: 제가 이거.
5: 아니, 물에 굴렀다.
6: 도전!
7: 아빠 밀었어.
5: 자, 김나루 연습!
7: 연습!
6: 와! 와, 저게네? 저게네?

0: 물소 잡이는 잘 못해도 바다에서 노는 모든 시간이 좋아.
1: 동네 소개하기 미션 성공. 깜짝 퀴즈. 서로가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2: 학교! 봉두레변!
1: 정답! 다음 미션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59분 59초. 2단계 성공이라. 가장 좋아하는 장소엔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860-9095.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이야?
1: He really enjoys playing with his friends football, and then he's also doing taekwondo.
0: 잠자리, 여치, 무당벌레. 야라. 엄마 해미, 아빠 안토니오.
1: I'm currently working for the game called The Sims. I'm working on the user interface.
2: 저는 현재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와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 전반적인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3: 공항에 왔어요. 아이만 볼 수 있어.
4: 그럼. 그댄가 한번 힘 안 들어.
3: 스페인으로 출발합니다. 이밤 코포자. 아이반 어디 갔어?
5: 오이고.
0: 어?
3: 아이반! 할머니. 아이반!
4: 잘 잊혔어? 잘 잊혔어?
3: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4: 하는데 길에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길에서 먹냐고.
5: 여기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4: 아, 서서 먹는 거 좀.
3: 맛이 어때? 맛이 어때?
4: 별로네. 저기 가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5: 아리랑
4: 쳐줄래.

0: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지. 더 줘야 돼. 뭐, 큰 거 안 하죠. 된장에다 넣고. 반찬을 뭐 매운 거 먹어? 된장에 조금 넣는 거.
1: 조금은 괜찮아.
0: 애미가 내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번에 가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래 치대야.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더라고.
2: 우리 집은 요리 담당은 이제 애들 아빠 가고.
0: 지금 밥 해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아침 다 해줘버려요. 배추가 한국 것처럼 깔끔하지 않아. 이렇게 쪄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시간을 맞춰야 되고 재료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당근이라든가 뭐 양배추 이런 건 좀 오래 쪄야 되고 시금치 같은 거는 그냥 김 나자마자 바로 빼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을 이해서 하는 거. 시골에서 자랐고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3: 좋은 아침이에요. 냄새 좋아요.
2: 냄새 좋아요. 냄새 좋대.

0: 알바, 잘 잤어? 할머니 안아줘야지. 일어나세요. 할머니 얼굴 보여줘. 알바, 옷 갈아입어. 밥 먹게.
1: 잘 자요?
0: 안녕히 주무셨어요?
2: 알바, 밥 먹자.
3: 뭐, Iván, el desayuno tiene pintaza.
1: Ya, 고기.
0: 아니요, 고기, 고기, 고기.
4: 맛있어요.
5: 맛있어.
6: 근데 소스 안 봐. 맛있어. 소스 맛있어요.
7: 소스 매운 거 못 먹어갖고 내가 이걸로 한 거예요.
3: 맛있다. 비나 버터?
7: 된장. 된장 소스야.
3: 아, 된장 소스.

0: 된장 소스.
1: 아, 된장 소스. 아.
2: 이건 뭐해? 빨리 먹어야지.
3: 얼른 부지런히 먹고 학교 갑시다.
2: 알바, 할머니가 김밥 하나 싸줄까? 알바. 김밥 하나 싸줄게. 좋았어. 좋았어. 알바니 원하는 대로 싸줄게. 고기 넣고 입으로 슝. 아, 잘 먹어. 한 번만 더. 많이 먹어야지. 한 입만 더. 너무 조금 먹어서 살이 안 찌잖아. 국물 한번 먹으세요. 미역 국물.
4: 가보자. 자, 가자. 내가 저만큼 데려다 줄게. 가자. 자, 가자. 가자. 오늘은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5: 네. 조금 더 빨리 가자.
2: 조금 더 빨리 가자.
4: 그래. 늦어. 네. 학교 늦었어, 그지?
5: 학교를 빨리 가야 돼.
4: 학교를
5: 늦었어. 9시 30분까지 가. 25분에 가야 돼.
4: 25분에. 9시 25시 뭐야, 임마. 9시 25분.
2: 하나, 둘, 셋.
4: 야, 천천히 가. 학교 다 왔네, 뭐. 리소 솔루자.
2: 리소 솔루자.
4: 학교 다 왔어요.

0: 제일 제 궁금하냐?
1: Bueno, ¿qué tal, Iván?
2: Bien.
1: A ver, de este y nos vamos, ¿vale? Pa, ch, ti, ti, ta, te toca, ta. Otra vez, ta, ch, ti, ti, ta. Siguiente.
2: Iván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지금 뮤직 음악 oh, yeah. 이론이랑 드럼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거 그런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커리큘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equivocado un poco.
1: Sí, sí, sí, ya sé, ya sé. Vale, bien, bien, muy bien, muy bien. Ahí van.
2: Oh, oh, ya está
1: fuerte, ¿eh?
2: 잘했어.
3: 너무 잘해서 와 저렇게 집중력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려고 할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4: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야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올 때는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고.

0: 친구 데리러 갔어.
1: 기니스! 알로레이스!
2: 너는 가르쳤다고 보냈어요?
1: 오이라 바시!
2: 오늘 모차리로 같이 겨.
3: 여자친구 주는구나.
2: 그러면 이거 조금 하세요, 지금.
4: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럼 내가 선물 사갈 건데.
0: 여자친구 아니야, 그치?
5: 아이반 뭐 할 거예요?
1: 마시 한 선물 줄 거야.
6: 올라.
3: 올라.

0: 아이고, 더운데 이걸 안다고.
1: Vale, como ya dije, el viernes es la gala de la ciudad.
2: Ay.
1: Balones, venimos. Toma, Oli. Jaime.
0: Hoy no es el día. 안 입는 편이지. 이게 반대.
3: 아무시.
4: 집에서는 완전히 아기잖아요. 아기 같은데 축구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공 가지고 노는 것도 너무 잘하고.
2: 어이.
1: 나랑카스 a izquierda, sin peto derecha.
2: Mientras defendemos, yo me la quieto. Me quedo yo.
5: Me haga con el equipo y eso.
4: ¡Guacho! ¡Cuánto me mande! Ahí va ni chacha, buena idea.
0: ¡Vamos, vamos! 잘한다. 오, 오, 오.

0: 잘한다. 잘했어.
1: 잘했어.
0: 1대 0이요.
2: 1대
0: 0. 아, 이게 참 위험하다.
1: 오. 아니, 갈라.
0: 오.
1: 코트 봐, 조심해.
0: 아, 얘네들은 전문가 같이 잘하더라고. 프로 선수들처럼. 애들이 아니요. 뛰는 거 보니까, 아, 그 더운 날씨에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 아이발이 또 몸도 연약하고 그래서 잘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 뛰고 그래서 좀 뿌듯했어. 꼬리야, 꼬리. 아주, 아주, 넣어놓고.
3: 자, 가보! 페토스!
0: 2대 0! 2대 0, 잘했어!
1: 잘했어!
4: 아이반.
1: Very good. Very good.
4: He plays very
1: good. 아이반.
0: 치킨 먹어,
1: 치킨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0: 먹어봐. 맛있나 먹어봐.
1: 먹어봐.
0: 좋아. 자기랑 만들게.
1: 다 된 거니?
0: 뛰고 뭐 그러다 나오면은 땀 나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은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 해갖고 가면은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식혜를 해갖고 가기로 했었거든.
5: 뭐 이런 거
1: 족하진 않겠지.
5: 아이고 기살내기 힘드네.
1: 선생님, 제가
3: 됐어.
0: 처음엔 당황했어요.
3: No, because of the allergies, we don't know if they can have it or not.
0: 더운데 주면 좋은데 코치하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레르기 때문에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안 된다고. 아니,
0: 선생님이 알러지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런다고.
1: 얘들한테 얘기해줘.
0: 걱정돼서.
4: Que por las alergias, pues no. Sí, por las alergias.
6: Es que yo no soy alérgico a nada de la comida.
4: Yo no.
6: Mateo tampoco a nada de la comida.
4: Yo en realidad.
6: Sí, tú lo cuidas entonces.
4: Yo en realidad no soy, ¿a qué no?
3: Venga, chicos, vamos.
4: Lo podría yo que...
1: ¡Ay, chicha! 아니, 힘들게 해왔는데. 아니, 요즘 음식을 한물로 오면 안 돼.
0: 그럼.
1: 애들 요즘은 알러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사갖고 오는 게 나아.
0: 된 걸 사와야지.

0: Let's close this because it's so hot.
1: Hola! Hello! Hello!
0: So you were riding a bike here?
2: Yes.
0: I see.
1: I반 친구들이 그날 오후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저희와 같이 비슷하게 다문화 가정인 친구들이거든요. 한 친구는 이제 아빠가 스페인 아빠고 엄마가 일본 분이시고 다른 친구는 아빠가 이탈리안 분이시고 엄마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그 커플이에요.
3: 노래가 이 코치가 코치.
4: 코치.
3: 코치?
1: 네가 얼굴 발라줄래? 엄마가 백 발라줄게.
4: Mamá, esto te lo tienes que quitar.
5: No, no lo quito.

지내봐.

0: 뭐 할 거냐면 짜란
1: 구경하셔네
0: 우리 반에 누리집을 만들 거예요.
2: 쇼
0: 우리 여기 그림 그릴 때 우리 반 친구들 그려줄까?
3: 아이반을 한글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지금 현재 저 혼자만 한국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반 조부모님도 한국말밖에 못하시고 저희가 한국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목적은 그냥 아이반이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
0: 아이반 오늘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4: 어?
0: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어떤 색깔 있어요? 아이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1: 따다.
0: 그걸로 우리 색칠 한번 해볼까?
5: 여기는 길에서 많이 먹더라.
3: 맞아.
5: 차고.
3: 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밖에서 나와 있는 걸 좋아해요.
5: 아.
3: 그래서 그때 집을 살 때도 그래서 그
6: 도로 옆에?
3: 아니 발코니가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5: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음식을 먹고 그래.
3: 여기 사람들은 그 햇빛 보는 걸 진짜 좋아해.
5: 아니 안 그래도 햇빛

0: 햇빛이 많이 나는데 왜 햇빛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아, 저기가 입구요?
1: 어디가 입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2: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같이 딱 보낸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얘기하는 시간, 예쁜 데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네.
2: 아, 가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좀 큰 엘 라스트로라는 시장에 갔어요.
3: 사람들 많이 오네.
0: 사람 사는 건 똑같아.
2: 털코트도 판다, 털코트. 지금 입는 거 생각만 하면
0: 날씨가
2: 진짜.
0: 더운데. 이게 외국 나가면 절대로 옷은 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거든.
2: 아, 그럼 옷은 보기 금지야?
0: 아니, 한국 원단이 좋고 디자인도 한국 게 제일
3: 그래,
0: 좋아.
3: 그래, 우리 한국이 제일 좋아.
0: 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
3: 애플 옷, 원피스 하나 사야 되겠네.
2: 원피스 눈에 보이면 딱 찍어. 어, 어때? 올라. 에, quanto costa? 35. 아, 38?
3: 아,
2: 35, 35 유로?
3: 위에만 하는 거.
2: 어, 위에만 하는 거.
0: 야, 굉장히 비싼 거야. 비싸.
3: 태미야, 이거 수영복 아니야?
2: 맞아. 아, 모르겠어. 아, 수영복 위에 있는 것 같아요.
3: 아, 그래? 어.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2: 모자 봐, 모자.
0: 이런 건 우아하고 좋네.
2: 어, 예쁜데?
3: 너무 크지 않나?
2: 어,
3: 한번 써보세요.
2: Hola, can I try this one?
4: Yes.
2: Gracias.
0: 우아하게 우아하네.
2: 우아, 너무 우아하네. 어때? 어, 괜찮은데, 근데 어디 놀러 가야겠다. 너무 커서.
0: 어,
2: 어떤 거?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어, 나쁘지 않은데? 그라시아. 아, 모차 그라시아. 어, 근데 다른 색깔, 색깔만 다른 거.
3: 이거, 이거는.
0: 화려한 게 좋지.
2: 예쁘다.
0: 오, 괜찮다.
2: 어. 그래요.
3: 알았어.
2: 그래요. 이거 할까?
0: 아, 진짜. 그래. 어.
2: Hola, how much is this? This, yeah, I will take it.
4: Okay.
2: 예.
0: 되게 비싸네.
2: 아우, 됐어요, 됐어요.
0: 디스카운트는 안 되는 거야?
2: 아, 여기는 안 될걸?
0: 한번
2: 좀 봅시다.
0: 갑시다.
2: 우와, 예쁘네.
3: 예뻐?
0: 응. 예뻐요. 아이, 진작 사지 그랬어.
2: 응. 잘 샀어.
0: 고급스러워.
2: 아, 이제 할머니 찾기가 편하네. 할머니!
0: 응. 불란서 여자 같아.
2: 옷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나요?
0: 우와. 우리 가방 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 명가방에
2: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파는 거야.
0: 그러니까.
2: 우리, 아, 예쁜 우리, 프린트를
0: 해가지고. 프린트 해서 나가.
3: 이쪽으로 와요.
0: 저는 가방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3: 가방 제조하는데 같이 하고 있어요.
0: 그래도 보이기는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건 됐어. 이렇게 하면 되지.
3: 네, 알겠어요.
0: 원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요거는 디자인이 화려하긴
3: 하다.
0: 이건 배낭이.
2: 어, 여행 가방 같은 건가 봐.
0: 가방처럼 생긴 어. 배낭이네. 우리가 가방 하니까 가방에만
2: 가방만 가야?
0: 직업은 못 속여.
2: 그러니까 관심 가는 게.
0: 아, 물건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특이한 것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더라고.
2: 이런 치마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3: 어?
2: 어.
3: 이거 카키 할까?
2: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다른 색깔로.
3: 어때? 뭐가 나?
2: 아,
3: 이것도.
2: 이게 더 나?
3: 어,
0: 그래.
2: 아,
0: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 이 무늬 있는 거, 이거 없네. 이건 얼마래?
2: 후에는 이거는 20.
3: 20?
2: 이거? 이거? You will take this one.
3: 오케이.
2: 아?
5: 돈주는 사람인데 렌트.
2: 아, 엄마, 두 개면은 30이래.
0: 에이, 그렇다고. 거기에 속지 마라. 하나만 사.
3: 이거 할까?
2: 20. 이거는 20.
0: 그럼 좀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3: 두 개 달라 그래.
0: 30에 달라 그래. 30에 달라 그래.
2: 30에. 30. Can you do 30? And this and this one?
0: 그 안 되면 가는 거예요.
2: Or 30? Okay, okay, 30.
0: Gracias.
2: Buen día. Buen día.
3: 우리 딸 덕분에 이런 거 샀어.

0: 했어요. 아,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는데 불러주신 가격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하게 돼서 아, 이런 게 삶의 지혜인가 싶기도 했어요.
1: 어디로 가?
2: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3: 맨 음식을 이런 데서 먹어.
1: 예쁘지 않아? 여기 사람들 다 기대하는
3: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이렇게 먹나.
0: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10시, 11시쯤에 나와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고 그러는 거야.
1: 어, 아, 저기 있다. 식당에 왔어요. 가자. 올라. 올라. 하이 밤.
0: 쭈꾸미.
4: Did you find something?
0: Yeah. Look, 할머니 할아버지.
4: 아, 됐어. 아, you got the
1: 모자.
4: 아, 모자.
1: 모자 어때?
5: 어때 모자?
4: 아, 고.
5: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인 나는.
0: 네.
5: 보틴.
0: 보틴.
1: 보틴. 굉장히 오래된 식당인데.
5: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라고 하더라고. 1700몇 년도 식당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0: Let's go.
1: Let's go.
5: 가자.
0: Vamos.
5: 최고 오래된 식당 가자.
1: 우와.

0: I sent an email with all the details of what we needed and everything, and then basically I got back contact from, I guess, from the CEO of Botin.
1: 요청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냥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2: Sí, sí.
0: This oven has never been turned off.
3: 와, 와.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래.
0: And this is the main diner in the restaurant.
4: Hemingway cuando comía solo por dos. Él siempre comía en esta planta, pero aquella era su mesa habitual.
1: 원래 헤밍웨이라고 그 노벨상 받은 진짜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 그 작가가 식사를 하던 테이블이 저기.
5: 헤밍웨이.
1: 바다와
5: 노인.
1: 맞아, 맞아. 바다와 노인 맞아요. 그 작가예요.
0: We're going now to the underground diner that is from 1590.
3: 아유, 우리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주시면.
1: 그러게.
3: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야, 1519년대에 있던 지하래. 아, 와, 와,
6: 와, 와. 아, 이번 조심해서 내려.
1: 응. 아, thank you.
4: La bodega es de 1590.
0: From 1590, this
1: 아, 1519년부터 있는 이 공간이.
4: Y ahora, bajar por aquí, esto sí que tiene más dificultad.
0: Sí.
1: 보통은 여기 안 들어, 못 들어가게 하는데, 궁금하면은 들어갈 수 있대.
5: 이 식당에 와갖고, 이거 여기 본다는 건 대단해.
0: It's very special.
3: 알바 조심.
0: Only for you.
5: 야, 대단하다.
1: 와. 와.
3: 조심해, 조심.
5: 와, 이렇게 대단한 집. 와. 와, 이렇게 있는. 이야.
3: 오, 여기가 이제 아와인 같은 거 넣는 데네.
1: 시원해서. 아.
7: 멋있다.
1: 멋있어. 멋있어?
3: 보여주는 거야, 오늘.
5: 이게 빔, 전부 와인이 들어있네, 보니까.
1: 아, 진짜?
5: 난 빈병인 줄 알았더니 빈병이 아니에요. 이거 다 채워져 있어.
3: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1: 신기해?
7: 되게 신기해.
1: 되게 신기해?

0: 자,
1: 아이반도, 아이반도.
0: 아이반도, 아이반도.
1: 안돼. 친친.
0: 가족을 위하여.
2: 친친.
3: 맛있다.
2: 맛있다, 맛있다.
1: 음식 나온다. 드디어 음식 나와요. 음식 나와요.

0: 봐요. 하몽. 아, 이거는 마늘 수프예요. 빵이랑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늘 수프에는. 아, 마드리드에서 되게 전통적인.
1: 아미노의 빵과 힘은
0: 오징어. 오징어 튀김이에요. 아이바는 자기 계속 레몬 안 넣는다고.
2: 오, 이게 되게 좋다.
3: 우와. 우와.
4: 뭐야?
1: le hemos matado para hacer papilla.
5: They're gonna bring warm plates for the
0: 따뜻한 접시를 갖다 주신데 이제 따뜻하게 고기를 계속 먹으라고.
6: 대단하노.
1: 잘 나왔다. 우와. 잘 나왔다. 꼬리 나왔다. 여메 계속
3: 올라 봤다. 와, 아이바는 또 좋은 거 좋네. 남자도 대빵 큰 걸로 줄게.
7: 아이바.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어요. 아이바 잘라줄까요? 아이바 자를 거예요. 이거 포크.
1: 껍질 맛있어. 부드러워.
3: 고기는 부드럽네.
0: 껍질이 바삭바삭해서 맛있어. 한번 먹어보자. 한번 어때?
7: 맛있어요.
0: 아니야, 오징어 튀김도 많이 먹어요. 너 먹고 싶어 했잖아.
1: 응. 예! 예!
3: 알지, 아이 밥 먹어봐. 응? 먹어봐, 이거.
7: 저거 먹고 먹게. 저한테 꼭꼭 씹어.
3: 저희 꼭꼭 씹어.
7: 이따가 공원 가서 막 놀으려면 많이 먹어야 돼. 응. 연 날리게 하고.
3: 레고보다 쉬워. 연 만들어야 돼.
7: 하라죠. 같이 연 만들래.
0: 그 날리는 거.
3: 아. 만들 수 있어.
0: 만들어야 돼.
7: 만들 수 있어? 엄마 스페인어 많이 하는데? 아이반이 많이 가르쳐 줬어, 엄마?
0: 아이반이 엄마 선생님이잖아. 스페인 말 선생님.
7: 그랬어?
0: 응. 오. 엄청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줬어.
3: 아이반이 선생님.
0: 아이반은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어.
7: 아이반. 맛있어. 그 말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해요?
1: Está muy rico.
7: Está muy rico.
1: Está muy rico.
7: Rico. 맞아?
1: 네.
0: Está muy rico.
7: 알반도 근데?
3: 알반 근데 안 해?
7: Está muy rico. Está muy rico.
3: Muchas gracias.
0: 그날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게 보티는 보통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굉장히 시끄럽고 음식을 느낄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도 없고 저희 테이블만 있어가지고 더 음식에 집중할 수도 있었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3: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야?
0: 안토니오가 이메일에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7: 고마워.
5: No problem. 전만해요.
7: 전만해.
5: Very happy. 행복해요.
3: 얼마예요?
0: 393.
3: 안녕. 올라.
1: 네.
5: 여보, 제가 이번.
3: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0: 여기가 성이에요.
3: 오, 경치구시오. 오,
7: 돈을 갖고 와야지.
0: It's an auction.
1: 눈가색 크신 분 봐라. 감사합니다.
3: 아이반 가자. 옛날로 가자. 샥샥샥.
1: 할머니, 이제.
3: 끈을 사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5: 아, 됐어, 죽어. 아베, 쉴다 거라, 쉴다.
7: 안토니오.
1: 안줘.
3: 한 분 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네.
6: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0: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2: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3: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4: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큰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도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5: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도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3: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4: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큰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7: 뜨거운 여름, 제철 맞은 옥수수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 이들. 불볕 더위 속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7: 강원도 지역의 별미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9: 아, 뜨겁죠. 안 뜨거운 사람이 아니죠.
7: 속초의 명물 옥수수 술빵. 하루 수백 개 이상 포장하다 보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는데요.
10: 강화쇠 증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7: 옥수수 열전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0: 이 아이의 이름은 도담이. 이제 막 두돌을 넘겼습니다. 도담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다가와 살뜰하게 챙기는 11살 하람이. 정성껏 약을 발라주는 9살 찬양이. 모두 도담이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1: 얘가 다치면 안 될까요?
2: 그냥 귀여워요. 사랑이에요.
3: 저에게 귀여운 동생이요.
4: 도담.
0: 그런데 도담이는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질 않고 발달이 늦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처음에는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도담이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한테 자란 아이라 굉장히 사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기꺼이 내 자녀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정말 제가 도움을 못 줘도 응원합니다. 네.
0: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엄마와 헤어진 도담이. 도담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요즘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미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셋째로 맞이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올해 41인

0: 아빠 봉주 씨. 도시에서 지내다 직장을 잃으면서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소먹이 주는 일부터 축사 청소하는 일까지 마을에 생기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태어난 송아지가 있어 먹이부터 바닥 청소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송아지가 이제 3일 된 송아지예요. 주변에 이물질 없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0: 새벽부터 땀 흘리며 일해도 비 때문에 다섯 식구 생계가 빠듯합니다.
1: 축사일 끝나면 밭 주변에 대나무 같은 거 있어가지고 대나무 같은 것도 정리하고 깨밭에 이제 잡초라든지 아니면 벌레라든지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런 거 정리도 하고 이제 고추밭에 있는 것도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짠합니다.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그래 지금 제 밑에 있는 게 짠하죠.
0: 도담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하람이와 찬양이랑 친남매처럼 꼭 붙어 자는데요.
2: 일어납시다. 이상 시간입니다.
0: 다섯 식구의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3: 아이고 잘 먹네.
0: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나 작았는데 가족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3: 아이고 잘 먹네.
0: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4: 도담아, 도담이 맛있어요? 도담아.
2: 저 안 봐요.
5: 저희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직진은,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0: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전, 엄마 다빈 씨의 직장 후배가 한동안 머무르러 집에 왔었는데요.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양수가 터지면서 응급으로 도다미를 낳았습니다. 미혼모였던 도다미의 생모는 잠시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6: 3개월 100일 좀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본가로 내려간다 해서 내려갔는데 전화만 오고 한동안 안 오더만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고 원래 기존에 있던 번호도 없는 번호로 나오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SNS밖에 없는데 SNS 전화로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안 읽고 있거나 지금 현재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0: 사실 가족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았던 상황.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 때문에 내 식구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빠듯한데요.
7: 아는 분한테 이제 그분한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랑 그런 거 원금이랑은 자기가 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버렸죠.
0: 형편을 생각하면 도다미를 시설에 보내야 하는데 엄마 다빈 씨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남은 도다미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는데요. 엄마 다빈 씨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홀로 남았던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6: 저도 6개월 정도 되기 전쯤에 이제 부산의 한 시골에 이제 목사님 댁에 이제 저도 버려져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교회에 이제 저희 양부모님 다니고 계시던 찰나에 이제 아기가 없다 보니 이제 저를 입양을 하셨고 저도 땡깡 많이 피우고 사고도 많이 쳤거든요, 아기 때.

0: 도다미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다른 데못 보내겠어요. 천덕꾸러기 될까봐.
1: 처음엔 가정위탁을 하려 했지만 친족이 아니면 어렵다는 말에 도담이 입양을 결심하고 어렵게 도담이 생모를 찾아 헤맨 끝에 입양 동의서까지 받아냈습니다.
2: 완전히 정이 드러불어가지고 지금 네, 저희 첫째, 둘째, 셋째가 돼버렸죠. 저희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네, 그래서 예쁘잖아요. 도담이가 하는 행동이 예뻐서 저희 애기 같아요, 진짜.

0: 3남매를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뒤 식당으로 출근하는 엄마. 원래 유도를 전공했는데 무릎 인대 부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다미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비가 도다미 생모 통장으로 입금되어 그동안 가족들은 사비로 도다미를 키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다미를 키우며 받은 돈은 도다미 통장으로 들어온 아동수당이 전부인데요.
1: 원래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친모가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살지 않으니까 군청에서 이제 지급 중지를 시켰고 이제 아동수당만 도다미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만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그걸로 좀 보태서 쓰고 있어요.
2: 그 금액이 얼마죠?
1: 10만 원. 지금 조금 올라서 10만 5천 원.
0: 그런데 얼마 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도다미가 발달지연 진단을 받으면서 도다미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다미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아빠. 3개월 전부터 병원에 다니며 발달 상태를 체크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말문이 트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3: 병원 올 때마다 듣는 건데 여기서 안 나아지면 어떻지? 더 말을 나중에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무슨 생각? 빨리 언어랑 그런 게 좀 빨리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시 일반 애들처럼 이렇게.
0: 도다미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4: 도다미가 아직 발화가 시작 안 됐죠. 네. 아직도 안 되고. 진찰 한번 해볼게. 오, 착하네. 아, 그래. 선생님 화이팅. 이런 식으로 자꾸 눈이 마주쳐. 아직은 애기가 집중을 못하는 건 있어. 지금 생활 연령은 한 24개월 정도 되는데 언어 발달에는 수용 언어가 있고 표현 언어가 있는데 현재 수용 언어는 생활 연령 24개월에 비해서 11개월로 아주 1년 정도 늦어 있는 상태고 표현 언어도 24개월 정도 돼야 하는데 9개월 정도는 아주 아직 발달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런 감각을 자극을 시켜서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그런 감각 통합 치료를 격려할 것 같습니다.
0: 현재 도다미는 주 2회 언어 치료와 감각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생모가 연락이 안 돼 정부 지원금 혜택을 못 받다 보니 주당 17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부가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다미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첫째 하람이 교육비를 줄여야 했다는데요. 식당 일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도다미가 걱정돼 병원을 찾은 엄마.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0: 아픈 게 제일 걱정이고, 전 무서워요. 이제 평범한 애들한테는 그냥 감기나 장염으로 입원을 해도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이제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데, 도다미는 그게 안돼 있으니까는 금액대가 남들의 3배, 4배가 뛰어버리니까 그게 제일 무섭고 걱정이 돼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감기나 독감 이런 걸로 제일 많이 애기들이 아픈데, 그런 걸로 입원을 했는데 5일에서 그때 7일 정도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뭐 380만 원, 그다음에 뭐 3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는.
1: 그래도 도다미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걱정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2: 맞아요? 맞아요?

0: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면 누나와 형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도다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도다미를 보며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1: 어린 나이에 우리 도다미를 곁을 떠나서 그 곁을 우리 지금의 양육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이 가족이 우리 도다미를 안아주고 또 지금 발달 장애가 있는데 그 치료비도 부담하고 양육도 부담하고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오직 그 도다미를 친 아들처럼 여기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다미가 여기서 자라도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 가정을 보았습니다.
0: 도다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했기에 하람이는 도다미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 일이 늦어질 때면 하람이와 찬양이가 도다미를 먹이고 놀아주면서 돌보곤 합니다.
2: 귀여워요.
3: 어떤 게 귀여워?
2: 그냥 다 귀여워요. 웃겨요.
3: 어떤 게 웃겨요?
2: 밥 먹을 때요.
3: 밥 먹을 때 웃겨요?
2: 네. 저 만지면 안 되는데. 엄마 안녕하세요.
4: 도다 엄마.
5: 아유.
6: 옷이 이게 뭐야? 옷이 이게 뭐야?
3: 도다미가 엄마 많이 좋아하나요?
7: 요즘에는 좀 밀려난 것 같아요. 딸내미한테.
3: 근데 이렇게 일하고 오시면 도담이나 아이들이 반겨주면 좀 어떠세요?
7: 힘이 나죠.
0: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도담이. 가족 중에서 도담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7: 잘해라.
0: 역시 엄마가 1등.
8: 도담.
0: 2등은 하람이.
9: 패배죠.
7: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농촌에서 이제 지푸라기 묶고 하면은 그런 거 제가 운전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잠잘 때는 누나 하람이와 함께. 도다미는 누나랑 자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도다미 생모는 자신이 엄마라는 걸 도다미가 아예 모르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데요. 빨리 입양 절차를 마무리해서 정부 지원을 받

0: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입양 동의서하고 가정 이탁 보호 동의서라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탁 아동으로 이제 저희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친족이나 이런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지정 이탁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 전부터 준비하던 게 입양이어가지고 그냥 입양 동의서를 바로 받은 거고 이건 혹시 몰라서 저희가 받아놓은 거고 지금 마지막 단계인 거 인감 증명서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저희도 알아본 게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실무 자격 박탈하는 그런 방향 방임 이걸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0: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 홀로 남겨진 도담이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눈물로 보살피고 있는 엄마 다빈 씨. 도담이가 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도담도담, 지금은 아직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 누나랑 형아랑 한 가족처럼 도담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자라줬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도다미를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며 눈물 흘리던 엄마 다빈 씨의 모습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도다미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는 데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잘 받아야 도다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도다미의 생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치료비와 생활비를 오롯이 다빈 씨 부부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빈 씨는 도다미를 정식으로 입양하기 위해 지금도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마음 편히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도다민의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2월 7일 방송에서는 자폐 증상을 지닌 10살 하유리와 5살 하린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 민영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하율이 치료비가 부족해 힘들어하는 엄마 민영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와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핏줄이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도담이가 지금처럼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근데 그냥 힘들어도 웃는 거 보고 열심히 하는 거고 더 웃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1: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3: 빨리 달라고 안 준다.
4: 저희가 이렇게 물림 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지 않고서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팍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0: 경제 위기, IMF.
1: 한류 열풍에 대해
2: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3: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4: 이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5: 한국 영화의 장르로 해서
6: 그저 괜히 지나치면
7: 국경장춘이라고 해야 한다.
8: 이 영상을 꼭,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9: 서독 프로축구계에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 배우라고 뭐 특별할 수가 있나? 상당히 만만한 건 아니야.
11: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그럴까?
12: 극장 또는 영화 자체가 위기해지면
13: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14: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15: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16: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17: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18: 하나 더 볼게요.
19: 네, 국가대표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기는 게
20: 같은 소재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21: 하다 떨어지겠지 뭐.
2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2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3: 080-860-9095.
2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40년 중식 외길을 걸어온 여경래 셰프의 최고의 중화요리. 흔한 식재료 새송이버섯도 여경래를 만나면 특별해진다. 초스피드 초간단 새송이 덮밥부터 늘 잡채에만 넣어 먹었던 목이버섯의 재발견. 오돌오돌 식감의 한 번, 매콤새콤한 양념에 두 번 반하는 매운 목이버섯 무침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6: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5: 예, 셰프님 반갑습니다. 이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님과 함께하는 이번 주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요리가 귀찮을 때 덮밥이 정말 딱이에요. 버섯이 들어가 건강함까지 살아있는 새송이 덮밥 재료를 살펴볼까요?
6: 네. 그 버섯 향이 잘 살아있는 밥 요리입니다.
5: 네.
6: 새송이 버섯, 그 다음에 팽이 버섯, 네. 오징어가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5: 예.
6: 그 다음에 대파와 생강도 조금 필요합니다.
5: 오, 굉장히 지금까지 재료가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식의 덮밥은 한식의 가진 양념과 확실히 달라 보이는데요. 특별한 이 중식 양념도 한번 살펴볼까요?
6: 네, 볶을 때는 식용유, 고추기름을 같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5: 예.
6: 아, 소스로는 굴소스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아마 되게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5: 네,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님의 덮밥 요리 정말 실용 만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새송이 덮밥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그럼 버섯 손질을 먼저 해야겠죠?
6: 네.
5: 셰프님, 오늘 두 가지 버섯 준비해 주셨어요.
6: 자, 새송이가 메인 재료고요. 팽이버섯은 네. 약간 부재료로 할 수 있는데요.
5: 네.
6: 새송이는 일단 이렇게 썰게, 그냥 썰게 되면 너무 크고 그죠. 기르니까
5: 예.
6: 절반을 자르고요. 여기를 또 절반을 또 가르겠습니다.
5: 오.
6: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0: 편을 쓸 예정이고요.
1: 시원시원하게. 이 버섯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선생님, 이 새송이 버섯보다 팽이 버섯이 조금 더 씹는 식감이 또 재밌는 것
0: 네,
1: 같아요.
0: 쫄깃쫄깃하고
1: 예.
0: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인데,
1: 예.
0: 그래서 어쨌든가 오늘 새송이 버섯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1: 예.
0: 이 친구들은 조금만 넣어갖고
1: 예.
0: 약간 보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새송이는 절반 자른 후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편으로 주겠습니다. 네.
1: 먹음직스럽게.
0: 자, 이런 식으로
1: 예.
0: 조금씩 다 썰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막 튀어나가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싱싱하기 때문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1: 그러게요. 탱글탱글하고. 중식에서는 양송이 버섯이 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새송이 버섯 들어가요.
0: 네, 요새는 또 대중화되어 있는 것이 새송이다 보니까
1: 예.
0: 그 양송이 버섯으로 만드는 양송이 덮밥에 같이 이제 응용을 한 겁니다.
1: 오, 오늘 새송이를 집어넣어서.
0: 이렇게 해갖고.
1: 네. 요거는 약간 이 팽이 버섯은 씹는 식감이 면 같지 않나요?
0: 예,
1: 그쵸?
0: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1: 예.
0: 오랫동안 끓이고 한다 치더라도
1: 예?
0: 이게 그
1: 식감이.
0: 식감이 죽진 않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1: 예? 자, 오징어도 사실 이 중식에 잘 어울리는데 오늘 덮밥과도 잘 어울리는 거죠?
0: 네네.
1: 이건 어떻게 썰면 될까요?
0: 편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1: 예.
0: 약간 비슷하게 길이를 이런 식으로 한 입에 먹긴 좋은 정도의 크기로
1: 예.
0: 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길이를 내서.
0: 네, 이거는 이제 한번 살짝 다 데칠 것이고요. 지금
1: 예.
0: 물을 옆에서 끓이고 있는데
1: 네.
0: 요 부분들은 조금씩 더 놓으셔도 됩니다.
1: 네, 취향에 따라.
0: 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 시켜 드실 때도 그렇고 따로 만들어 줄때 중식 정말 좋아하잖아요.
0: 중식은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어요.
0: 그다음에 재료 손질 돼 있고
1: 예.
0: 옆에 썰 거를 다 썰어 놓을게요.
1: 그럴까요?
0: 파 마늘 생강까지.
1: 자. 또이 중식에 향채소가 들어가는데,
0: 툭툭 쳐서
1: 예.
0: 절반 자르고요.
1: 절반 자르고요.
0: 한번 더 잘라서
1: 예.
0: 적당한 길이로 한 3, 4cm 정도로
1: 예.
0: 이거는 이제 폭향할 때쓸 거라서
1: 네.
0: 마늘, 생강 등은 마늘은 편으로 썰고요.
1: 네.
0: 자잘하게.
1: 네. 중식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파마늘이 들어가긴 하는데 생강이 중식에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0: 생강도 많이 씁니다.
1: 예.
0: 그래서 마늘은 편을 썰어주시고
1: 네.
0: 생강은 마늘 크게 한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꽝 해서
1: 네.
0: 두들겨서
1: 많이 봤어요. 맞아요. 셰프님 이렇게 하신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0: 네, 이렇게 해서 자잘하게 다져주시고 왜냐면 이게 생강은 좀 크다 보면은
1: 예.
0: 향이 되도 강해서 씹혔었을 때
1: 네.
0: 식감을 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마늘 생강은 같이 넣고 볶을 겁니다.
1: 예.
0: 치워주시고요.
1: 지금 확실히 생강이 들어가서 그런지 향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0: 네, 그래서 중식에서는 파마늘 생강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향신이고요.
1: 네. 자, 이제 재료 손질이 됐는데, 이 다음은 뭐 하면 돼요, 셰프님?
0: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
1: 예.
0: 재료들을 한번 살짝 데칠 겁니다.
1: 그럴까요?
0: 뚜껑 잠깐
1: 자,
0: 열고.
1: 가볼게요.
0: 이 데치는 거는
1: 네.
0: 다 같이 데칠 거지만 따로따로 데치는 게 훨씬 음식이 깔끔해집니다.
1: 예.
0: 그래서 버섯들 먼저
1: 예.
0: 집어넣고 데칩니다. 물이 끓을 때 집어넣다가 한번 젖었다가 금방 건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1: 네. 아, 근데 셰프님, 어차피 한번 저희가 이제 덮밥을 할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볶듯이 이제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따로 데쳐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0: 그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깔끔합니다. 자, 한번 끓을 때 집어넣다가 다
1: 예.
0: 건져주시고요.
1: 그쵸.
0: 건지고,
1: 네.
0: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1: 예.
0: 아까 썰어놓은 오징어도
1: 네.
0: 집어넣다가 한번 살짝, 어차피 볶으면 금방 익히니까요.
1: 예.
0: 집어넣다가 살짝,
1: 살짝.
0: 이거는 데쳐갖고 하는 거는,
1: 예. 아주 살짝이네요, 셰프님.
0: 네, 이물질이나 그러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1: 이 오징어에 혹시나 모를 비린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비릿한
0: 네네,
1: 향이.
0: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1: 예. 자, 덮밥에 들어갈 덮밥 소스, 덮밥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0: 고추기름하고 그 식용유를 같이 섞어서 할 건데요.
1: 예. 자, 여기 두 가지 섞는 이유가 뭔가요, 셰프님?
0: 아, 한 가지 식용유.

0: 하게 되면 색깔 전체가 너무 하얗고 예. 빨간 것만 느끼면 전부 빨갛기 때문에 이렇게 예. 절충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약간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네,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예? 기름이 살짝 뜨거워지기는 파마늘 생강을 중식에서는 파마늘 생강을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향이 이 재료에 다 들어가고 있고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1: 맞아요.
0: 기름이 살짝 이제 흐르는 느낌이 틀리거든요.
1: 맞아요. 벌써. 아까보다 달라요.
0: 네, 그럴 때는 이제 파마늘 생강 넣으시고 파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 중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그쵸?
0: 네.
1: 이런 팬이나 웍 앞에서 그쵸? 자, 선생님 지금 파마늘하고 생강을 볶고 있는데 얼마 정도 볶으면 될까요?
0: 자,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볶을 때 파 향이 점점 나올 거예요.
1: 예.
0: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벌써부터 이제 좋은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파 하나 볶는데 그쵸? 파마늘 볶는데. 네,
0: 그래서 이거를 파기름이라고 많이 이제 칭을 하는데요.
1: 네네.
0: 이 음식의 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서 네. 좀 오래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늘 셰프님의 의상과 오늘의 요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지금 과정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요?
0: 이렇게 한번 해요. 자, 볶아주시면서 예. 파 향이 지금 많이 올라오게 되면
1: 아주 먹음직스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0: 이게 술 좀 넣어주시고요.
1: 자, 맛술이에요.
0: 자, 이런 식으로 폭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게 되면 이제 이 친구들.
1: 예.
0: 이 친구들만 먼저 볶아주시고요.
1: 버섯을 먼저 넣었어요.
0: 골고루 섞어주시도록 하시고.
1: 예. 셰프님, 이 과정에서 이 우리 맛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이 맛있는 기름들이 이 버섯 안에 싹 배겠어요. 맛있게.
0: 예, 골고루 섞이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어떤 경우는 그 향이나 그 맛이 예.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덮밥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물을 넣을 건데요.
1: 네.
0: 이 물을 살짝 재울 정도.
1: 아, 살짝 잠길 정도? 네. 살짝.
0: 그래서.
1: 오. 아무리 덮밥이다 보니까 촉촉하게 네. 먹어야죠.
0: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 오징어는 간을 넣고 난 상태에서 넣어주실 거예요.
1: 아, 거의 마지막쯤에.
0: 간은 굴소스를 많이 넣게 되면 색깔이 진해져 버리니까.
1: 네.
0: 굴소스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1: 아, 굴소스와 소금으로.
0: 네, 이렇게 해주시고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네.
1: 물론 분량에 이렇게 양념들을 덜어 넣으셨지만 이거를 조금 조금씩 넣으시면서 하시나 봐요.
0: 네, 그래서 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시고요. 치킨 스택은 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네. 일단 살짝 넣고요. 그럼 맛이 좀
1: 진해지겠죠.
0: 더 진해지고 맛있겠죠.
1: 예.
0: 그 상태에서 이제 다 됐다 싶으면 끓게 되면은 전체 다 골고루 섞이고
1: 예?
0: 간이 된 것 같으니까
1: 예.
0: 데쳐놓은 오징어 이때 넣어주시고요.
1: 아.
0: 한번 젖었다가 물 전분을 풀어서
1: 예.
0: 전분 물은 이제 물 섞게 되면 1:1 비율이라 좀 좋을 것 같아요. 섞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우유가 나오거든요. 네. 우유 같은 느낌.
1: 예?
0: 그래서 삥 둘러주시고
1: 아, 둘러서
0: 천천히 젖어주세요.
1: 아, 두른 다음에 천천히. 이때 농도 내는 게 중요하죠.
0: 그래서 농도를 내기 위해서인 건데 한 번에 많이 넣어갖고 농도를 하지 마시고요.
1: 예?
0: 상황을 보고 조금씩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1: 맞아요. 이 덮밥이다 보니까 촉촉하면 좋은데 너무 되직해지면은
0: 네, 되직해면 부드러운 그 맛이 없고
1: 맞아요, 맞아요. 자, 셰프님께서
0: 여러분 넣어도 되니까
1: 예?
0: 농도가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1: 자, 이게 요리 대가의 비결인 것 같아요. 요리 대가님의. 왜냐면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이 전분도 그냥 한 번에 넣거든요.
0: 아, 그러면 좀 약간 이게 전분이 물이 그 뜨거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덩어리가 지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농도가 나왔어요. 덮밥의 네. 농도가.
0: 자, 완성이 됐고요.
1: 그럴까요?
0: 마지막은 참기름 한 방울 넣어주시고.
1: 어, 중식에도 마지막에 참기름 올라가요?
0: 참기름은 고소함 플러스 예. 중식의 윤기 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오, 막.
0: 자, 불 끄.
1: 불 끄고.
0: 자, 준비가 됐고요.
1: 예.
0: 이 상태에서 밥을 옮길게요.
1: 자, 근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덮밥이 정말 금세 만들어졌어요.
0: 예, 눈 깜빡할 사이에 만들어졌죠?
1: 예. 아, 정말 이제 중식은 우리가 집에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선생님이 만드시니까 정말 금세 되네요.
0: 제가 만드는 것처럼 재료 같은 거 미리 쓸어놓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될 거고, 제 그때 볶아서
1: 예?
0: 일사천리로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뚝딱.

0: 예.
1: 똑딱 소리 났죠?
0: 예.
1: 자, 이 상태로 이제 옆에다가.
0: 예. 아, 너무 촉촉해요. 이 덮밥의 매력은 이 촉촉함이거든요.
1: 네, 같이 비벼 드셨을 때. 예. 그리고 약간 윤기도 나와야 되고 해서. 네.
0: 사실 오징어랑 버섯을 함께 먹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징어의 식감도 살려주셨잖아요, 셰프님께서.
1: 예, 식감상으로 이게 훨씬 맛있죠.
0: 자, 너무너무 맛있는,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송이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새송이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새송이 버섯은 반 갈라 큼직하게 썬 뒤 편 썰고,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해주세요. 오징어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고, 마늘은 편 썬 뒤, 생강은 다져주세요. 끓는 물에 새송이버섯, 팽이버섯을 넣어 데쳐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오징어를 넣어 데쳐주세요. 팬에 고추기름,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맛술, 새송이버섯, 팽이버섯을 넣어 볶다가 물, 굴소스, 소금, 흰 후춧가루, 치킨 스톡을 넣어 끓여주세요. 데친 오징어를 넣고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춘 뒤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전분물을 나눠 넣어줘야 덩어리지지 않고 농도가 깔끔하게 생겨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을 담은 뒤 버섯 소스를 얹으면 새송이 덮밥이 완성됩니다.
0: 버섯으로 또 만나는 별빛 밑반찬,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목이버섯으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 봐요.
1: 네, 버섯 중에서 목이버섯은 예.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합니다.
0: 맞아요.
1: 무침 요리에도 최적의 재료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목이버섯과 양파, 그다음에 튀김 땅콩을 준비했습니다.
0: 오.
1: 고수도 가져왔지만 싫으신 분들은 빼주셔도 됩니다.
0: 네. 자, 이 튀김 땅콩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셰프님, 이 버섯 양념은 어떤 걸로 할지도 궁금해져요.
1: 아, 여름에는 새콤한 양념이 잘 어울려져서 식초와 함께 두반장, 설탕, 간장을 준비했고요.
0: 네.
1: 양념에 목이버섯을 넣어서 조물조물 부쳐줍니다.
0: 이 과정은 초간단, 비주얼은 메인 반찬 같은 버섯 요리.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1: 네.
0: 아, 셰프님, 일단 이 목이버섯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목이버섯으로만 저는 메인으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본 적은 처음이에요.
1: 아, 이제 목이버섯은 사실 뒤도 부드러운 음식이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0: 네네.
1: 중식에서 많이 쓰는 편이라서,
0: 예.
1: 이거는 말린 그 목이버섯이고요. 자, 이거를 물에 담그겠습니다. 거꾸로 이쪽으로 담글게요.
0: 예. 그게 또 양이 많이 불어나나요?
1: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옛날 초창기 때 제가 입문했었을 때 1975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입문했는데요.
0: 예예.
1: 주방장이 가게 되면 목이버섯 담그라고 하고 이만큼 있었길래 통에 넣고 다음날 왔더니 직살나게 욕먹었죠.
0: 아주 그냥 목이버섯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서.
1: 아주 어릴 때 실수를 했는데 그 후에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0: 아니 셰프님도 실수를 하셨다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1: 처음에 입문할 때는 잘 모르니까요.
0: 아 그런가요?
1: 자 이런 식으로 물에 담궈서 예. 불려주시면 됩니다.
0: 자 얼마 정도 불리면 되나요?
1: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예? 부풀로 올라옵니다.
0: 아 이렇게?
1: 예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한 5배 정도는 불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0: 예 이렇게 커지는데요. 자 이렇게 부들부들 이건 지금 딱딱하지만 이거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1: 네, 이건 이제 불려놓은 건데 이 예? 부분은 아직은 익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그다음에 이게 버섯이다 보니까 이 안에 이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0: 예?
1: 이걸 그 밀가루를 넣었고 한번 박박 문대가지고 씻어낼 겁니다. 그다음에 끓는 물로 한번 살짝 데치면 훨씬 식감이 더 좋습니다.
0: 저 셰프님 사실 이런 과정은 해산물 할 때 오징어나 낙지 할 때 이렇게 바락바락 씻어내잖아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좀 묻혀가지고
0: 예?
1: 물이 있었네요. 자, 상태로
0: 예?
1: 이렇게 해갖고
0: 원래 물기를 좀 뺏어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뺏어야 되는 거고.
1: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따 다듬을 때
0: 예?
1: 문대면서 밑에 꼬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예? 다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꼭지 같은 건 제거를 해주고
1: 예?
0: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모를 불순물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1: 네,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0: 예?
1: 한 번씩 헹겨가지고
0: 한번 헹궈서

0: 이렇게 하면서 여기 두툼한 부분에 꼬다리 같은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면, 또 큰 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아, 근데 이 목이버섯이 식감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고 맛있잖아요. 네, 약간. 씹는 식감이.
0: 약간 이거보다 자잘한 걸 집에서 가져가서 하실 때는 자잘한 걸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통통하고 해서.
1: 어, 확실히 셰프님, 조금 이렇게 구석구석 씻어놔서 그런지 깔끔해요.
0: 네.
1: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목이버섯.
0: 물을 끓이고 있고요.
1: 밑거리 한번 저희가 또 깨끗이 한 거 봤고요. 이제 한번 데쳐볼게요.
0: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럼 집어넣고요.
1: 자, 셰프님,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되나요?
0: 물이 끓을 때 집어넣고 다시 끓을 때 건져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끓을 때 집어넣고 다시 뚜껑 덮어하고 다시 끓어서 건져냅니다.
1: 네, 다시 참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과정 중에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셰프님?
0: 네,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아까는 불리기만 한 거라서 안 익은 거라, 안 익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익혀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까보다 확실히 더 탱글탱글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0: 네.
1: 자, 물론 오늘 목이버섯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하는, 같이 어우러서 먹어야 할 새싹 썰어볼게요.
0: 네, 그래서 이제 양파가 좀 들어갈 건데
1: 네.
0: 이쪽 부분보다는 이 안쪽이 더 부드러운 거니까 그쪽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쪽부터?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 아, 오늘 목이버섯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양파에서도 부들부들한 쪽을 사용할게요.
0: 네.
1: 안쪽을 사용하겠습니다. 어, 약간 식감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네요.
0: 그 다음에 홍고추는 약간 색감
1: 내주기 위해.
0: 네, 좀 매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무침이니까 이거는 양파에다 같이 넣을게요.
1: 그럴까요? 이게 중식도라고 하나요, 셰프님?
0: 예.
1: 어, 중식도로 하면 확실히 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0: 개고, 썰고,
1: 네.
0: 닦을.
1: 닦고. 이건 고수인데 고수는 언제 넣는 거예요?
0: 고수도 같이 넣을 건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는 빼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별미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한 줄대로 다 잘 챙겨서
1: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고수의 향은 또 먹다 보면 이렇게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0: 저는 좋아요.
1: 저도 좋아합니다. 예.
0: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자, 이렇게 채소 손질도 다 됐는데요. 이 다음은 양념 한번 만들어보죠.
0: 양념을 만들도록 할게요.
1: 예.
0: 주방장 친구 두반장.
1: 아. 무슨 친구요, 셰프님?
0: 저 주방장이잖아요.
1: 주방장 친구?
0: 저는 항상 두반장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방장 친구 비슷하니까 두반장, 주방장.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오늘 두반장님과, 주방장님입니다. 주방장님과 최고의 요리 비결 촬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1: 친구, 어, 정겹다.
0: 그 다음에 식초 2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1: 예. 셰프님, 두반장이 들어가면 확실히 이렇게 매콤한 맛이 나는 거죠.
0: 예, 근데 칼칼한 그 맛이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다음에 간장도 조금 더 주시고요.
1: 네. 자, 참기름.
0: 참기름 하나 다 넣어주시고요.
1: 예. 어우, 굉장히 맛있는 향이 올라와요.
0: 그 다음에 마늘.
1: 예. 근데 이제 뭐 중식 양념이라 해서 조금 우리가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친근한 향이에요. 맛이고.
0: 네, 그리고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재료들로 하는 거라서.
1: 예.
0: 자, 이 상태에서 된 것 같고 얘네들은 이제 물기를 다 뺄게요.
1: 예, 물기를 빼서 한번.
0: 자, 여기다
1: 칠게요. 아, 진짜 목이버섯 반찬 처음 해봐서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목이버섯.
0: 네, 이것도 별미다 보니까요. 예. 여름철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물기를 뺐고요.
0: 다 넣어주시고.
1: 네. 목이버섯 넣고요.
0: 아까 소스 만들어 놓은 거 집어넣고.
1: 네.
0: 채소도 집어넣어 주시고요.
1: 근데요, 사실 목이버섯 이외에는 다 저희가 이제 있는 재료들이에요. 양파 있고, 뭐 홍고추 있고.
0: 네.
1: 고수야 뭐 있으신 분들 넣으시면 되고요.
0: 섞어주시고.
1: 예. 이때 섞을 때 어떻게 섞어주면 돼요, 셰프님? 뭔가 이렇게 바락바락 해야 되나요?
0: 아니요, 살짝. 왜냐면 그 쓸어놓은 것들이 다 으스러지고 하다 보니까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상태에서 그 땅콩도 좀.

0: 넣어주시면 좋아요.
1: 아, 중식 가면 이런 튀김 땅콩, 네. 땅콩 튀김 많잖아요.
2: 그렇죠.
1: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중식에서는 그 튀김 땅콩은 현장에서 곧장 튀겨서 만듭니다.
1: 껍질째 많이 먹고 하세요?
2: 네, 껍질이 더 영양이 있다고 그래갖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껍질 까놓은 거를 많이 먹는 습관이 됐는데, 예. 껍질 있는 거, 껍질 벗겨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1: 그냥 날씨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게. 네.
2: 냉채 겸해서.
1: 맞아요. 야, 씹는 식감도 좋고.
2: 색깔도 골고루 나온 것 같아서 예. 예쁘장하네요.
1: 역시.
2: 저 여씨입니다.
1: 아니, 역시 중식의 대가는 다르신 것 같아요.
2: 음식을 만들 때 조금씩 웃겨줘야 재밌어요.
1: 그러게요.
2: 더 맛있어요.
1: 너무 감사해요. 또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목이버섯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매운 목이버섯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목이버섯을 담가 불린 뒤 밀가루를 넣어 주물러 씻은 다음 찬물에 헹궈줍니다. 이렇게 목이버섯에 밀가루를 넣어 주무르면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불린 목이버섯은 한입 크기로 찢은 뒤 끓는 물에 넣어 데치고 찬물에 담가주세요. 양파는 얇게 채 썰고 홍고추는 다진 뒤 고수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두반장, 설탕, 식초, 진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물기 제거한 목이버섯에 양념, 손질한 채소, 튀긴 땅콩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매운 목이버섯 무침이 완성됩니다. 중식집 메뉴에도 없는 중화요리의 끝판왕 여경래 셰프에게 배워보자. 여경래 대가의 노하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공유한다. 간짜장과 물짜장의 매력이 고루 섞인 진시황 짜장부터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불고기 중화풍으로 대변신. 중식의 만능소스 굴소스로 맛을 낸 중화풍 불고기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1: 야, 셰프님, 남녀노소 좋아하는 요리가 이 짜장면인데요. 오늘 이름부터 확 끌리는 진시황 짜장이에요.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2: 네. 이거는 사실 전통 오리지널 짜장면이라고 생각했으면 될 것 같고요.
1: 네.
2: 오늘의 짜장면에 그 재료들 보기에는 삼겹살하고 표고버섯 두부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1: 오, 재료도 다른 때와는 색다르고 양념도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2: 네, 단짠의 원조가 짜장면인데요.
1: 네.
2: 춘장의 씁쓸한 맛을 잡아주는 게 설탕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필요하고요.
1: 예.
2: 춘장과 황두장, 두반장, 굴소스, 간장으로 맛을 낼 예정입니다.
1: 사실 이 짜장면은 어떤 식으로 해도 반가운 요리지만 이 진시황 짜장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셰프님?
2: 네, 이제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 삼겹살을 제 준비했는데 이거를 갈아 낼 예정이고요.
1: 자,
2: 여기
1: 갈아내고.
2: 그다음에 두부 이렇게 쓸어놨는데 이건 기름에 한번 튀길 것이고요.
1: 예.
2: 오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는 고명이라서
1: 네.
2: 준비만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표고버섯도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잘게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보인 게 이 삼겹살이에요. 원래들 이 짜장면에 삼겹살이 들어가나요?
2: 야,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고기를 사용합니다.
1: 네.
2: 삼겹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또 좋아하는 거라서 이걸로 제가 삼겹살로 절충해서 좀 갈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셰프님께서 이렇게 갈아주셨는데 삼겹살이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죠?
2: 예, 그래서 약간 단가가 높긴 하지만
1: 예.
2: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집에 있는 돼지고기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2: 네, 예,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돼지고기 삼겹살 갈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어떤 거 손질해 볼까요, 셰프님?
2: 자, 일단 썰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썰어서
1: 예.
2: 그 다음에 한번 튀길 거 튀기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들.
1: 요거는
2: 밑동 부분 잘라내시고요.
1: 네.
2: 이것도 자잘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버섯도 이 짜장면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도 버섯 들어간 짜장면 먹어봤었는데.
2: 아, 그래요?
1: 예, 예.
2: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0: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밥으로 먹은 거죠.
1: 아.
0: 그러다 보니까 밥을 우리가 먹으면서 질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1: 그쵸. 또 주식으로 그냥, 그쵸?
0: 네. 파도 곱게 볼 하나만 더 주세요.
1: 예.
0: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쓸수 있는 것들은 다 썰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재료 같은 거다 데칠 거 데치고,
1: 예.
0: 튀길 거 튀기고 나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훨씬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저희가 진시황 짜장에 들어갈 재료들, 저희가 썰어야 될 재료들 다 썰어봤고요. 이제는 셰프님께서 아까 두부를 튀기신다고
0: 네,
1: 하셨어요.
0: 두부는 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1: 예?
0: 집어넣어갖고 이쪽으로 옮길까요?
1: 자, 근데 진짜 셰프님, 이 짜장면에 두부 튀겨서 넣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0: 식감도 좋고요. 어차피 춘장은 다 콩으로 만든 거라서. 네, 지금은 밀가루 같은 것도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1: 이 중식은 또 이제 불 앞에서 할때 굉장히 또 느낌이 살잖아요.
0: 네.
1: 분위기도 있고.
0: 근데 저는 이제 중식을 처음에 입문할 때는 이 불은 별로 안 좋아하고, 중식은 파트가 불판, 바닥에서 막 지지고 볶는 불쇼 하는 것처럼 그 불판이라는 게 있고요. 칼판이라는 게또 있어요. 칼로 하는
1: 칼판,
0: 거. 그래서 옛날에는 칼판 주방장도 있었거든요. 제가 모셨던 분들이 다 칼판 주방장이었었기 때문에 칼판 주방장을 지향을 했었었는데, 오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텔레비에서 중식을 소개할 때 프라이팬에 하는 그런 셰프들만
1: 맞아요.
0: 나오더라고요.
1: 확 이렇게 하는, 그쵸? 오케이. 확실히 콩은 정말 고소함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끝판왕.
0: 끝판왕. 오늘의 이 짜장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흔하게 먹는 그런 짜장면이 약간 단맛이 센데, 설탕은 조금만 넣을 것이고, 춘장이나 그런 장의 원래 맛을 10분 살려서 만들 거라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1: 셰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이 일반 짜장과 간짜장의 차이점이 또 궁금해요.
0: 그래서 사실은 짜장면의 정의를 먼저 내린다면, 짜장면이 무슨 뜻이에요?
1: 짜장! 까만색인데 맛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정의.
0: 그거 좀 웃겨. 짜장면이라는 건 원래 중국 발음이고, 중국 발음은 짜장면.
1: 오.
0: 그래서 짜라는 거는 튀기다.
1: 예?
0: 장을 튀겨서 만든 국수 요리.
1: 아,
0: 그래서
1: 그러네요. 예.
0: 기름에다가 춘장을 넣어갖고
1: 튀기듯이.
0: 튀기면은 약간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볶은 춘장이 나와가지고
1: 예.
0: 안 해도 되는데,
1: 간짜장하고 일반 짜장 차이는요?
0: 간짜장에는 마를 건자를 써가지고 간짜장. 그래서 물을 안 넣고 마르게 볶은 거를 간짜장이라
1: 아, 좀 되직하게, 그쵸?
0: 예.
1: 아, 맞아. 그랬던
0: 다
1: 것
0: 된것
1: 같아요.
0: 같고요.
1: 예?
0: 여기다 놓을게요.
1: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름을 한번 걸른 다음에.
0: 이쪽에다 해주시고, 이 기름을
1: 예?
0: 써서.
1: 다시 써서. 요거 이제 채좀 펼쳐놔도 돼요?
0: 네, 그냥 그 상태로 써도 됩니다.
1: 이렇게 놔도 되나요?
0: 고기부터 다
1: 네.
0: 갈아놓은 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삼겹살의 향이 이 스튜디오에 가득해요.
1: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 고기는 예.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간장을 조금 넣도록 하고 반 스푼.
0: 아, 고기에다가 밑간으로 간장을
1: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삼겹살이고 고기다 돼지고기다 보니까 예. 그 약간 절이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저 생강만 중추.
0: 예, 생강만.
1: 생강을 조금 넣을게요.
0: 혹시나 뭐를 누리네를 잡기 위해서. 네. 자, 이거 다 드릴까요?
1: 안에 많아요.
0: 조금만. 살짝만.
1: 오케이.
0: 네, 살짝만.
1: 자, 여기 네. 광희의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짜장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아, 셰프님이 이렇게 또 MC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1: 네. 이게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0: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1: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네. 나머지 재료들을 또 넣도록 할 것인데요.
0: 고기가 다 익었어요.
1: 그 다음에 이거 그 쓸어놓은 버섯도 넣어주시고요.
0: 예. 그 다음에 대파도 있고.

0: 해주시면 이제 다 하나씩 다 넣으시면 돼요. 썰어놓은 대파.
1: 네, 차례차례 넣어볼게요. 네,
0: 그다음에 마늘도 넣을게요.
1: 마늘 넣을까요? 셰프님 마늘 얼마큼 넣을까요?
0: 네, 반만 넣어주세요.
1: 반만요. 자, 반만 넣어볼게요.
0: 불은 네. 최고 센 상태로 틀어주시면 되고요.
1: 아, 센 불에서 네. 뭐든.
0: 이건 천면장이라는 거고요.
1: 천면장이요?
0: 천면, 약간 달콤한 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저희가 알기 쉽게, 뭐, 예를 들면은 두반장은 고추장 맛이 살짝 나잖아요. 네. 천면장은 어떤
0: 맛이? 춘장 같은 느낌이에요.
1: 아, 춘장 같은.
0: 황두장, 콩으로 만든 거.
1: 아, 황두장은 또 뭐예요?
0: 황두.
1: 황두장?
0: 노란 콩으로, 두반장.
1: 두반장.
0: 이거는 이제.
1: 굴소스.
0: 춘장.
1: 아이고.
0: 원래 지금... 이게 되게 다 짭짤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굴소스 조금 넣고요. 네.

0: 자, 지금 여러 가지 장을 넣으셨는데요. 지금 황도장 들어갔고요.
1: 그다음에 천면장이라는 예. 장도 들어갔고, 천면장은 예. 첨이라는 건 약간 달다는 뜻이고요.
0: 예?
1: 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밀가루 같은 그런 경우고, 약간 그 달은
0: 아 달콤, 약간 단맛이 나는
1: 그 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주 고소함이 대단할 것 같은데.
1: 좀 전에 튀겨놓은 예. 두부도 넣었어요.
0: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0: 예.
1: 소스를 더 내기 위해서
0: 네.
1: 살짝 끓여야 됩니다.
0: 이 상태에서 아 진짜 저희가 짜장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오늘 먹는 이 진시황 짜장도 굉장히 맛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단맛보다는 짭조름한 맛이 조금 네, 더 있는 그렇죠.
1: 짜장면에 온 들어갈 수 있죠?
0: 예.
1: 노추라는 건데요. 색깔을 찝는.
0: 노추요?
1: 노추. 색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안에 설탕을 좀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0: 약간.
1: 네, 설탕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끓였다가 이제 전분을 네. 풀어주시면 돼요.
0: 전분이요?
1: 이것도 전분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예. 넣으면서 젖어주시고요.
0: 돌려가면서.
1: 전분 한번 넣어주실래요?
0: 한번 더 넣을까요? 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반만 더 주세요.
0: 반만 더 넣을까요? 자.
1: 네.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0: 이야.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1: 장을 위에다 붓게요.
0: 네. 이야.
1: 원래 오리지널은 예. 국수 이만큼이고 장이 더 찍어요.
0: 원래는요?
1: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반만 덮어줄게요.
0: 아, 그래도 간이 맞는 거죠?
1: 네, 그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명을 자기가 넣어주시면 돼요.
0: 예.
1: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오이를 많이 넣으니까.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고수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임의로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취향에 따라?
1: 취향에 따라.
0: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진시황 짜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진시황 짜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해 잘게 다지고 대파도 다져주세요. 그런 다음 식용유를 두른 팬에 두부를 넣어 튀겨줍니다. 다시 식용유를 두른 팬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진간장,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다진 표고버섯, 대파,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천면장, 황두장, 두반장, 춘장, 굴소스, 진간장을 넣어 볶다가 튀긴 두부를 넣어 볶아주세요. 물, 노추, 설탕을 넣어 끓이다가 전분물을 나누어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줍니다. 이때 전분물을 나눠서 빙 둘러 넣어야 소스가 뭉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삶은 중화면 위에 짜장 소스를 얹고 오이를 올리면 진시황 짜장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이 집에서 만들기 쉬운 게 불고기지만 요리 초보에게는 이 양념장부터

0: 더 불 조절까지 은근 함정이 많은 요리예요. 일단 오늘 요리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오늘은 그 몽골리안 비프. 네. 소고기였어서는 쉽게 말해서 한 중국식 불고기입니다. 오. 밥하고 잘 어울리는 집밥 요리입니다. 돼지고기 안심을 준비했고요. 네.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양념으로는 간장하고 굴소스로 아주 간단하게 맛을 낼 예정입니다.
0: 네, 간장 양념만 하지 않고 굴소스의 감칠맛을 더해 색다른 소스가 될 것 같은데요. 여경래 셰프님만의 맛있는 레시피 지금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지금 좀 재료들이 뭐 대단하게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간단한데요. 아,
1: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고기는 제가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했고요. 돼지고기 네. 안심은 그냥 돼지고기 중에서는 살짝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이게 접근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다음에 이제 재료 부재료를 보게 되면 양파라든지 대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통마늘 사용해서 다질 예정인데 네. 그냥 마늘 다진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0: 사실 이 중식에 양파는 빠질 수 없죠, 셰프님. 네. 저도 항상 짜장면 시키면 양파 좀 많이 갖다 달라고. 아,
1: 생양파를 좋아하시는군요.
0: 예, 예. 잘 어울려요.
1: 불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제 고기는 제일 끝에 썰도록 할 것이고요. 네. 이런 채소들을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할 건데요. 이거를 툭 쳐서 기절.
0: 예.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1: 절반 또 갈라주시고 굵은 거는 한 번 더 칼로 그어주세요. 그냥 밀어 썰기로. 저도 이렇게 쓸 줄 알거든요. 예. 근데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밀어 썰기.
0: 아, 이렇게 썰 줄 아시지만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1: 제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0: 자, 그러면 이렇게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는데
1: 자, 이 상태로 예. 한쪽에다 저 조그만 거 주셔도
0: 될까요?
1: 아, 네. 담아주시고 네. 여기 마늘이 준비되어 있는데 마늘은 이제 쉽게 말해서 다진 걸 쓰시게 되면 이런 수고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거를 퍼포먼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분명히 꽉 하실 것 같은데.
1: 예, 꽝꽝꽝. 사실은 예. 원래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면팔방으로 막 튀기 때문에 예, 예. 보통은 이렇게 칼로 한번 아, 살짝 눌러서
0: 지그시
1: 예, 으깨는 거죠.
0: 이렇게 하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렇죠, 셰프님?
1: 근데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특히 방송 같은 날에 빵빵빵빵 하면 재밌잖아요. 예. 근데 끝나고 나면 치우는 것도 쉽지 않죠.
0: 맞아요.
1: 살짝만 으깬 상태에서 살짝만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너무 잘지는 않게.
1: 네, 이렇게 해서 파하고 마늘 같이 담을게요.
0: 그럴까요?
1: 이렇게.
0: 자, 이렇게 해서
1: 또 한번 닦을.
0: 예.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 봤습니다.
1: 칼.
0: 예.
1: 칼.
0: 닦고. 예.
1: 그다음에 이제 이 고기를.
0: 잠깐만요. 드릴게요.
1: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얇게 편을 썹니다.
0: 편 썰듯이 안심을. 네. 그 안심이 굉장히 또 부드러운데 불고기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씹는 식감이 있게 각자 다르게 요리하시잖아요. 고기 부위도 다르게 사용하시고.
1: 근데 이 그 돼지고기 안심은 예. 그냥 그 부드러움 자체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걸 사용하시면 좀 무난합니다.
0: 맞아요.
1: 가격도 좀 무난하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볼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0: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또 중화풍 불고기예요.
1: 네, 그다음에 여기 수저로 예. 간장은 살짝 묻힐 수 있을 정도로.
0: 묻힐 수 있을 정도로만.
1: 네.
0: 고기 양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1: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반 스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놓으시면 예. 되겠고요.
0: 자, 재료가 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1: 후춧가루.
0: 이 후춧가루를 넣고 또.
1: 그 다음에 물도 조금 넣을게요. 물을 그럴까요? 넣는 건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요.
0: 근데 고기 버무릴 때 물 넣는 거는 좀 새로워요, 셰프님. 네,
1: 중식에서는 많이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0: 물 넣어서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1: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재울 때도 이렇게 많이 재웁니다.
0: 물을 넣어서.
1: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예. 통째로 생파하고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0: 파도 지금 넣어요?
1: 네, 파도 넣을 거예요.
0: 좀 이따가.
1: 양파 이렇게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주세요.
0: 자, 양파 넣어볼까요?
1: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묻히게 하고.
0: 예.
1: 팬에다가 기름을 좀 넣을게요.

0: 해주세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복구로 가보겠습니다.
0: 불
1: 켜서.
0: 이거 기름 맞죠?
1: 맞습니다. 아, 그래도 좀 기름은 좀 넉넉하게 둘러주네요.
0: 네, 한 두 스푼 정도 넣은 것 같아요.
1: 예,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0: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오.
1: 이 과정은 이제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쵸?
0: 네.
1: 미리 양념된 불고기를 넣는 건. 이 소리 제일 좋은 소리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착착착 고기가 익는 소리.
0: 겉면만 다 익게 되면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겉면만 다 익으면. 네. 저희가 고기를 또 얇게 썰었죠. 너무 두껍지 않게.
0: 네, 그래서 양파라든지 네. 고기라든지 두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는 익고 저기는 안 익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1: 물론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 고기와 함께 들어가는 이 채소들이 들어가서 맛을 더해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영양분들도 많이 채워준다고요.
0: 그렇죠. 그래서 재료도 아까 파라든지 양파 예. 같은 것도 속 부분,
1: 예.
0: 약간 그 부분들이 훨씬 식감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1: 네.
0: 재료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파 겉면에 쓸 때
1: 예.
0: 그것까지 넣게 되면 거기는 가끔 말라가지고 질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 아, 이게 또 한 끗 차이구나.
0: 약간 그런 재료 같은 것도
1: 예.
0: 잘 조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기름 한 방울 또 넣을 거예요.
1: 참기름 한 방울. 아, 되게 촉촉하게 익혀주시네요, 셰프님.
0: 그래서 밥하고도 좋고 그냥 먹어도 입안에 즙 같은 게 있으니까 또 훨씬 맛있을 거예요.
1: 양파도 근데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0: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익는 것 같고 완성접시 네. 하나만 주시면.
1: 그럴까요? 참기름도 준비했고요.
0: 참기름은 중식에서는 참기름이라는 역할은 고소함이지만
1: 예.
0: 또 한 가지는 윤기나는 역할이라서 이렇게 하고 삥 둘러주는 거예요.
1: 윤기나게 삥 둘러주시면. 오.
0: 그리고
1: 야. 근데 오늘 만들어진 이 중화풍 불고기는 뭔가 다르게 촉촉한 부분도 있고.
0: 네. 보통은 중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높게 싸주시는 거예요.
1: 높게. 근데 간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또 은근하게 부드럽고 촉촉한 것 같아요.
0: 네. 만약에 밥하고 드신다 생각되면은 간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냥 상태로 딱 간만 맞게 되면은
1: 네.
0: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되게 담백하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중화풍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2: 중화풍 불고기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는 얇게 채 썰고 대파는 잘게 다진 뒤 마늘을 으깨주세요. 돼지고기는 얇게 편 썰어줍니다. 돼지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흰 후춧가루, 물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고기 양념을 할 때 물을 함께 버무리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여기에 마늘, 대파,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넣어 달군 뒤 양념한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참기름을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중화풍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우리 집이 맛집이 된다. 우리 가족에게 사랑받는 볶음 레시피. 중식의 대표 소스 짜장과 주방장 친구 두 반장이 만났다. 특제 소스와 닭고기가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닭고기 짜장 볶음부터 마늘 좋아하는 사람 취향 저격할 볶음 요리.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는 마늘 돼지고기 볶음까지. 중화 요리의 고수 여경례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귀염둥이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경례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닭고기 요리에 짜장 양념이 들어가면 싫어하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닭고기 짜장 볶음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닭고기는 닭가슴살이나 다리살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또 양상추가 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짜장 양념에 옛날에 얘기했던 주방장 친구
1: 예?
0: 두 반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1: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재료도 완전 심플하고 맛도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럼 닭고기 짜장 볶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셰프님, 닭고기 짜장 볶음 시작해 볼 텐데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일단 양상추를 받쳐서 먹을 거라서 양상추 손질을 보고 난 후에 닭고기를 슬라이스해든지 혹은 스틱으로 쓰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양상추.
0: 양상추는 이거를 이제 살짝 뜯어가지고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 크기로 썰어갖고 뜯어서 물에 담궈놓을게요.
1: 근데 셰프님, 이 중화요리 중식 먹을 때 항상 짜장면에 들어갔던 거는 양배추 정도가 좀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탕수육에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양상추예요.
0: 양상추도 중식에서 되게 많이 쓰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1: 맞아. 고급 요리 먹을 때 양상추가
0: 양상추 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중식에서는 양상추는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이번에 제가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1: 네.
0: 자, 일단 물에 담궈놓고요.
1: 자, 이 담궈놓는 이유는 뭔가요, 셰프님?
0: 아, 좀 상큼하게 드실 수 있게 하려고 한 거고요.
1: 아삭거린 식감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
0: 얼음도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고 이게 닭고기.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점에서 얇게 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실은 뭐 중식에도 닭고기 요리 많잖아요. 또 깐풍기도 마찬가지고.
0: 네.
1: 근데 오늘은 이 짜장에 닭고기가 들어가요.
0: 짜장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되게 많고요.
1: 예.
0: 닭고기도 짜장을 버무리게 되면 훨씬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1: 예. 아무래도 이제 닭고기, 저도 닭고기 좋아하는데, 왠지 이제 뭐 돼지고기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고. 그렇죠.
0: 네, 그렇죠. 닭고기로 또 살 같은 거 뺄 때, 혹은 근육질 높일 때 또 많이 쓰긴 하죠. 닭 가슴살이나 그런 부분으로.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가슴살보다는 가슴살 하는 가지만 하는 거 하고, 다리살도 같이 넣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닭가슴살은 많이 구매를 해놓으시는데 먹다 보면 질리게 돼요.
0: 저는 이제 가슴살보다는 다리살을 좋아하고 사람마다 개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리긴 해요. 근데 저는 가슴살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다리살을 좋아하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순 가슴살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오늘은 셰프님께서 굉장히 얇게 썰어주시기 때문에 또 요리를 했을 때 굉장히 또 부들부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0: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는 점에 썰었고 이거는 약간 스틱 비슷하게 썹니다.
1: 자, 이렇게 그래도 그냥 두껍지 않게 얇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썰으면 되는 거죠.
0: 이건 기름에 살짝 익혀낼 건데요. 이렇게 해갖고 자, 담을게요. 담고 그다음에 이제 소스를 미리 또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스를 한번
0: 밑에 거 주시면
1: 드릴게요. 소스. 자, 짜장에 들어갈 중요한 소스인데요. 이 과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0: 야, 어렵진 않고요. 그대로 제가 하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리 술인데요. 두 개 정도 넣을게요.
1: 자, 두 개 넣었고요.
0: 그 다음에 굴소스 반 정도.
1: 굴소스로는 풍미가, 그쵸?
0: 예, 항상 그 감칠맛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1: 감칠맛.
0: 그 다음에 간장.
1: 간장.
0: 그다음에 두반장, 주방장 친구라는 두반장.
1: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0: 잊지 마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춘장인데.
1: 춘장.
0: 이것도 색깔을 이제 얘는 색깔 내는 역할인가 다 반반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설탕은 조금만 찝어주세요. 이 상태로 해서 섞어주시고, 근데 닭고기는 기름에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셰프님, 여기 전분가루가 있는데 이거 이제 물로 해서 이제 전분물을 푸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0: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 전분 이거 여기다 그 계란 흰자 있잖아요.
1: 계란 흰자.
0: 이쪽에다 이거를 살짝 밑간을 넣으셔도 돼요.
1: 아, 여기에요?
0: 간장 조금 묻혀 주시고 굴소스도 조금 묻혀 주시고. 이렇게 하고 조물조물해서
1: 볶기 전에 지금 살짝 조물조물하고 있어요.
0: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익힐 건데 전분 마른 전분이거든요. 살짝 묻혀주시고요.
1: 바로 닭고기예요?
0: 계란도 계란 흰자나 계란 같은 거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해요. 가지고 다 묻혀주시고요. 살짝 코팅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코팅하게 되면 훨씬 더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3: 맞아요. 육즙도 갖고 있고 유지를
0: 네,
3: 하고요.
0: 포함되게 만들죠. 이거는 기름이잖아요.
3: 예, 식용유.
0: 기름을 좀 넣으셔도 돼요.
3: 여기요.
0: 이게 재우는 중식의 방법이거든요.
3: 네.
0: 자, 이 상태에서 불 켰고요.
3: 예.
0: 집어넣고 예. 익힙니다.
3: 익혀요.
0: 겉면이 다 익을 수 있을 정도 한 후에
3: 예.
0: 소스를 집어넣고
1: 지금 이제 저희가 전분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했습니다.
0: 소리가 더 지근지근하게 되면 그때 다 넣어가지고 같이 예. 익히도록 할게요.
1: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름의 온도가 올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0: 네, 하나를 넣어갖고 기준을 삼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해도 되고 이야. 한 번에 원샷 넣으셔도 예. 되고 장갑 버섯을
1: 네.

0: 천천히 겉면을. 사실 저는 이 닭고기랑 이 양념장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넣을 줄 알았어요, 이 볶음장을.
1: 아, 얘네들 먼저 익힌 후에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오. 안 그러면 얘네들 양념장을 지금 넣게 되면 다 졸아버려가지고. 네. 간이 또 변해버리죠.
0: 그치, 너무 짜질 수도 있고, 그쵸? 네.
1: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겉면이 네. 다 익게 되면요.
0: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어요.
1: 네, 이제 소스를 넣을 때가 비슷하게 다 온 것 같고요.
0: 아, 어느 정도 겉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소스를 넣는 거죠?
1: 네.
0: 이때 셰프님 불 세기는 어떻게 돼요?
1: 불은 최고 센 상태로 계속 틀어주시면 돼요.
0: 제일 센 상태에서?
1: 네, 그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예.
1: 이 상태에서 예. 이거를 다 버무립니다.
0: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
1: 잠깐만요.
0: 자, 남은 소스까지
1: 알뜰살뜰. 예.
0: 알뜰살뜰.
1: 다 익은 데다가 그 예. 소스를 넣게 되면은 다 버무려지니까 간이 네. 다 맥해지고 지금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0: 아, 저희가 이제 이미 닭고기를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이 소스가 묻어도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불 꺼주시고.
0: 네.
1: 저로 옮겨놓고.
0: 자.
1: 이 저기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예. 젓갈로 할까요?
0: 네. 아, 맞아. 이렇게 뭔가 중식당에서 고급스러운 요리 몇 번 못 먹어봤지만 그럴 때 양상추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1: 이거 하게 되면 같이 먹게 되면 식감이 예. 훨씬 더 좋고요. 약간 중식에서는 양상추도 보통 많이 익혀 먹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식감도 좋고요.
1: 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위에다 덮으겠습니다.
0: 아, 위에다. 이 맛있는 양념이랑 양상추랑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렇죠? 이야, 굉장히 근사한데요? 자,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짜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닭고기 짜장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상추는 한입 크기로 찢은 뒤 찬물에 담가줍니다. 닭다리살은 얇게 저며 썰고 닭가슴살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맛술, 굴소스, 진간장, 두반장, 춘장,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닭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감자 전분, 달걀 흰자를 넣어 버무리다가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닭고기에 달걀 흰자와 감자 전분을 넣어 버무리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닭고기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물기를 제거한 양상추를 담고 닭고기와 소스를 올리면 닭고기 짜장볶음이 완성됩니다.
0: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 볶음, 이 마늘을 넣어 아삭한 식감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셰프님, 오늘의 재료도 볼까요?
1: 네, 마늘은 기름에 볶은 고기의 느낌도 잡아줍니다.
0: 맞아요.
1: 돼지고기 안심과 양상추, 그리고 감자 전분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0: 네. 향채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양념은 굴소스, 두반장, 설탕만 있으시면 됩니다.
1: 너무 근데 재료가 간단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0: 네, 편합니다.
1: 자, 셰프님,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이번에는 돼지고기예요.
0: 네. 예. 돼지고기에다가 또 포인트는 이 양상추가 또 있거든요.
1: 예.
0: 양상추는 이제 볶을 거예요, 오늘은.
1: 오.
0: 보통은 이제 생으로
1: 말하는데
0: 이 양상추가 볶게 되면 또 훨씬 맛있는 맛을 내거든요.
1: 네.
0: 자, 이거는 한 입 먹기 크긴 정도로 뜯을게요. 좀 볼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 아니, 똑같은 양상추가 들어가지만 아까랑은 다른 요리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0: 중식에서는 양상추 볶음이 되게 많거든요.
1: 예.
0: 그리고 양상추를 볶아 먹는 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0: 생각도 되게 많고요. 지금 약간 많지만 일단 다 뜯어놨습니다.
1: 예. 양상추 정말 식감도 너무 좋고 맛도
0: 칼로
1: 좋아서.
0: 자르는 것보다는 손으로 뜯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푸아 할 때 푸아.
1: 예, 푸아.
0: 그래서 이건 톡 쳐서
1: 예.
0: 기절. 그다음에 이거를
1: 예.
0: 약간 비스듬하게 썰어 댑니다.
1: 중식에 또 파 빠질 수 없어요.
0: 마늘도.

0: 반을 편.
1: 자, 셰프님하고 이제 일주일 하고 나서 셰프님의 이런 어떤 재미난 멘트들이 생각이 날것 같아요.
0: 한 저하고 몇 조금만 더 하시면 저를 되게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왜냐면 약간은 이제 조금 요리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멘트가 생각이 안날때 있거든요. 그때 또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0: 마늘에다가
1: 예.
0: 생강은 평소에 쓰는 봤죠? 꽝.
1: 꽝, 예.
0: 이거는 이제 다집니다. 마늘은 향이 마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1: 맞아요. 생강은 마늘보다 향이 강해서.
0: 자잘하게. 저는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것이 있는데 돼지고기는 저는 보통 안 씌운 고기를 좀 많이 쓰게 돼요.
1: 맞아요. 부드러워서.
0: 가게에서도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1: 네.
0: 간에 그냥 둘둘둘 쓸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1: 안심은 확실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 안심의 부드러움. 그쵸?
0: 네,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서 안심. 자, 이런 식으로
1: 예.
0: 썰어주시고요. 약간 편입니다. 편인데
1: 네.
0: 두툼하지도 않고 아주 얇지도 않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깔끔합니다.
1: 먹기 좋은, 그쵸?
0: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1: 예.
0: 간을 좀 넣을 거예요.
1: 네.
0: 간장을 한 3분의 1 정도 무쳐만 주세요.
1: 지난 요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약간 묻혀주셨던 것
0: 네,
1: 같아요.
0: 약간 굴소스도 살짝 묻혀주시고 후춧가루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지금 없으니까 이 상태로 하셔도 돼요.
1: 예.
0: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전분 좀 넣어주시고요.
1: 전분도.
0: 살짝 코팅시키는 중국식의 요리법인데요.
1: 아까 요리했던 방법이랑 비슷했죠?
0: 네, 그래서 이거는
1: 예.
0: 계란을
1: 자, 요렇게.
0: 살짝 이거 그리고 계란은 조금만 넣으려고 할때 붓게 되면 확 쏠려 나가니까
1: 맞아요,
0: 조금만
1: 맞아요.
0: 이렇게 퍼서 쓰시는 게 좋아요.
1: 이것도 이제 고기를 이제 코팅해줄 정도로만.
0: 네, 중식은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훨씬 부드러운 역할을 하는 거고요.
1: 육즙도 잡아주고요.
0: 자, 기름도 좀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 기름은 이렇게 볶을게요.
1: 예. 아, 이렇게 고기 밑간 하듯이
0: 네,
1: 전분과
0: 이렇게
1: 그다음에
0: 하고
1: 달걀.
0: 기름 조금만 넣어갖고 겉면에 익도록 하게 되고요.
1: 오.
0: 그다음에 파, 마늘 같은 거 생강
1: 예.
0: 다 이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이 소스들, 이 양념들이 어둡기 때문에 고기를 먼저 익혀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셰프님?
0: 그래서 익혀놓게 되면 나머지는 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임의로 넣어갖고 조율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1: 예.
0: 굴소스하고 두반장을 넣어갖고 조율을 할 겁니다. 겉면을 먼저 익힙니다.
1: 겉면을. 아까 이전 요리, 닭고기 짜장볶음에서도 저희가 미리 해봤잖아요.
0: 네.
1: 닭고기를 먼저 익혔어요.
0: 중식은 그렇게 만드는 경우 되게 많아요.
1: 이런 식으로.
0: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혼탁하지 않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스나 그런 간만 잘 맞추시게 되면
1: 예.
0: 훌륭한 요리가 탄생이 되는 거죠.
1: 그리고 아까 그 닭고기도 드셔보신 분이 굉장히 촉촉했대요.
0: 네.

0: 그 닭고기는 원래 있는 요리지만 최근에 저 동생이 제 앞에 와서 또 폼을 잡더라고요.
1: 예?
0: 가르쳐갖고 제가 저도 같이 응용을 한 거거든요.
1: 오, 또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거다, 응용을.
0: 원래면 그거는 정석도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네. 아주 쉽게 예.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예? 전통 방식 말고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현 시대에 맞게 네. 음식을 또 조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한번 배우실 수 있는 것도 네. 저희들이 셰프들이 기존 셰프들이 해야 할 의무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서 예.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셰프님 지금 고기 어느 정도 익고 있는데 이것도 핏기가 안 보일 정도로만 익혀주면 되는
0: 네,
1: 거예요?
0: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셰프님 오늘 이 레시피들이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우리가 중식, 중화요리 먹을 때 뭔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뭐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게 뭐 탕수육, 깐풍기 이 정도였는데 오늘 알려주신 이 닭고기랑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요리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중국 요리에서는 중국 사람들도 중국에서도 예. 기름에 튀긴 게 별로 안 좋아해요.
1: 아.
0: 한국의 중국집에 가게 되면 깐풍기, 탕수육, 난장수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아, 중국 사람이니까

0: 자, 여기다가
1: 네.
0: 기름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파마늘 생강을 넣습니다.
1: 예, 지금 돼지고기가 익은 상태에서 자, 이제 본격적인
0: 파마늘
1: 볶음을
0: 생강을
1: 넣습니다.
0: 넣고 이걸 언제까지 볶는 것이 아니라
1: 예.
0: 파마늘 생강이 들어가게 되면 볶다 보면 이게 파마늘
1: 맞아요.
0: 향이 올라옵니다. 그때
1: 예.
0: 다음 동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아마 태국의 요리비게 보시는 분들도 어느 타이밍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0: 자, 이 상태에서
1: 예.
0: 간장을 좀 먼저 넣어 가지고
1: 예.
0: 이걸 폭향을 합니다.
1: 폭향이 무슨 뜻이에요, 셰프님?
0: 그 기름에다가 터트린다는 뜻이죠.
1: 아.
0: 그렇지.
1: 퍼뜨린다,
0: 그 다음에
1: 증폭시키다.
0: 술도 좀 넣어서
1: 예.
0: 이게 폭향이거든요.
1: 오, 정말 향이
0: 그 다음에
1: 그냥.
0: 저 양상추 좀 넣을게요.

0: 양상추가 아무래도 좀 얇다 보니까 좀 볶을 때 조심해야 될 점 있나요? 불색이라든가.
1: 아니, 다 최고 센 상태로 넣어주시면 좋고. 아,
0: 괜찮아요?
1: 그 다음에 물을 넣어줄 수 있는데, 물은 예. 얼마큼이란 말씀 안 드리고, 예? 끓게 되면 얘네들 넣었을 때 살짝 전체적으로 코팅된 것 같은,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살짝 자작할 정도, 살짝.
1: 예.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굴소스를 넣어갖고 간을 할 건데요.
0: 예.
1: 보통 한, 가득으로는 한 수저인데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3분의 2 정도.
1: 그 다음에, 두반장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0: 자, 두반장과 오늘 굴소스 조합을 해서 먹는 건데.
1: 그 다음에 중간에 예. 간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그럼 간을 말씀드려볼게요. 어떤지.
1: 이 상태에서 이제 고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0: 뭔가 감칠맛 나가서 짭조름한 맛도 나고.
1: 네.
0: 예. 단맛은 덜해요. 저는 근데 단맛이 너무 많은 것보다 이 맛이 좋긴 한데.
1: 단맛은 얘네들 살짝만 찝어주시면 돼요.
0: 아, 너무 달지 않게 먹은 게. 네. 맞아요.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1: 그 다음에 전분에다가 물을 제가 좀 넣었는데.
0: 예. 아, 이게 무슨 맛이 있는가 싶은데, 이 마늘 향이, 셰프님. 은은하게 나네요.
1: 네, 맞아요.
0: 너무 강할 줄 알았는데, 이 끝맛에 마늘 향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늘 향이 남아있어요. 아, 이렇게.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셰프님.
1: 이게 양상추하고 마늘하고 예. 또 잘 어울리거든요.
0: 그러게요. 흰 밥 위에 그냥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게 집에서도 쉽게 해 먹을 수 있고.
0: 예.
1: 반찬 같은 것도 특별하지 않고.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0: 제일 끝에 참기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1: 네. 근데요, 또 셰프님 아까 제가 간을 봤을 때 느끼하지 않더라고요.
0: 네, 그 원래 두반장이 들어서 느끼한 맛을 네. 상쇄시키는 거죠.
1: 정말 중식당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양상추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맛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마늘, 이 마늘 향과 그다음에 마늘 너무 딱딱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부드러워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0: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 그 맛에 대한 저기를 안 했는데요.
1: 예.
0: 먹다 보면 양상추하고 같이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아~ 양상추가 사실은 마늘하고 되게 궁합이 잘 맞아서
1: 예.
0: 이렇게 양상추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1: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마늘 돼지고기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상추는 한입 크기로 찢고 대파는 엿을 썬 뒤 마늘은 편 썰고 생강은 다져주세요. 돼지고기를 편 썬 뒤 진간장, 굴소스, 감자 전분, 달걀물, 식용유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내주세요. 달군 팬에 한 번 더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다가 진간장, 맛술, 양상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을 넣고 굴소스, 두반장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때 물은 양념이 채소에 코팅될 정도로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춘 뒤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마늘 돼지고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고급 중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일품 요리. 우리 집 식탁에도 올려보자. 떠오르는 중식의 강자. 국물 없이 진하게 볶아낸 볶음면 레시피. 해물의 감칠맛과 매콤한 양념 맛이 입안에 맴도는 매운 해물 볶음면부터 중식에 빠질 수 없는 마성의 양념. 두반장의 매력에 푹 빠질 레시피. 입안이 얼얼하게 매콤한 오징어 두반장 볶음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이 찰떡 광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찰떡의 찰떡 여경래입니다.
1: 셰프님, 이 여름엔 뜨거운 국물의 면요리보다 볶음 스타일의 면요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매운 해물볶음면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0: 네. 해물과 냉장고에 있는 남아있는 그 채소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1: 네.
0: 면은 중화면이나 칼국수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1: 네.
0: 그리고 죽순이나 표고버섯, 새우와 채소 같은 거 준비했고요. 제가 네. 어제 하고 남은 돼지고기 안심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1: 그리고 셰프님, 이 매운 양념엔 어떤 맛있는 재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0: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고춧가루인데 제 고춧가루하고 고추기름을 넣어서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해서 했고요.
1: 네.
0: 굴소스하고 간장, 그다음에 노추를 넣어서 소스 간을 만들었고요.
1: 네.
0: 이렇게 만들게 되면 볶음 짬뽕 스타일이 나옵니다.
1: 이 짬뽕을 국물 없이 먹는 느낌인 거잖아요.
0: 네.
1: 자, 확실히 새로운 것 같은데요. 자, 반찬 만들기 귀찮을 때 이 한 그릇, 이 요리 한 그릇으로 아주 배를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운 해물 볶음면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 냉장고에 있을 법한 재료들도
0: 재료 제법 많네요.
1: 예.
0: 뭐 피망, 홍피망, 죽순, 표고버섯,
1: 예.
0: 새우, 양파,
1: 예.
0: 고기, 부추 이런 것들은 다 흔하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인데요.
1: 예.
0: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늘게 챘을 건데 피망 같은 것도 쓸지 저도 칼을 거의 20년 쓴 칼인데요.
1: 네.
0: 칼도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바깥에서 바깥쪽하고 안쪽에 있는데 바깥쪽으로 쓸게는 미끄러져요.
1: 예,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기도 미끄럽거든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쓸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냥 쓸게 되면은
1: 예?
0: 너무 길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길이로 조율해서 쓸어.

0: 주시면 음식을 만들어도 깔끔합니다.
1: 정갈한 크기로 맞춰서.
0: 예. 자, 볼 하나만 주시면. 예. 좀 더 큰 거 있을
1: 될까요?
0: 큰 거 같이 넣을게요. 한 번에 볶을 예. 거기 때문에.
1: 예.
0: 담아 주시고.
1: 자, 이번에 청피망도. 이 파프리카인가요? 피망인가요?
0: 피망입니다.
1: 자, 피망 향 굉장히 좋죠. 식감도 좋고.
0: 네, 이래서 또 같이 넣어주시고.
1: 네.
0: 양파. 썰 때도 너무 가늘게 썰게 되면 이게 볶을 거라서 다 으스러지거든요.
1: 맞아요.
0: 적당한 굵기라는 펜으로 썰어줍니다. 썰고 나면은 얘네들은 또 다 풀어주세요.
1: 네.
0: 안 풀어놓고 볶다가 한참 먹다 보면 이게
1: 맞아, 맞아.
0: 간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주시고.
1: 네.
0: 여기 중식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점여서 썰거든요.
1: 오. 이 중식에 죽순 많이 들어가요?
0: 한국 중식에서는
1: 네.
0: 죽순하고 표고버섯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오.
0: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네. 비슷한 굵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자, 이것도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죠?
0: 그렇죠. 이것도 생표고는
1: 네.
0: 생각보다 미끌미끌하지 않아서
1: 예?
0: 뻑뻑해서 잘못하면 손을 빌 수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썰어서
1: 이것도 채를 썰어서 일정한 크기로 한번 다 맞춰봤어요.
0: 네. 담아주시고 여기다 같이 넣을게요.
1: 예. 자, 셰프님과 요리하다 보면 재료가 순식간에 손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요.
0: 제 손에 기계가 있지롱.
1: 자, 셰프님, 이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그럼?
0: 자, 이 다음에는 국수를 지금 물 끓이고 있는데 국수를 삶아서
1: 예.
0: 옆에 대기시켜놨다가 얘네들은 그냥 볶으면. 순간에 볶아낼 겁니다.
1: 예.
0: 자, 뚜껑 열어주시고.
1: 예. 자.
0: 그 다음에 국수가.
1: 예. 오늘 어떤 면 사용하신 거예요?
0: 아,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뭐 그런 소면 같은 것들,
1: 예.
0: 중화면 같은 것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예.
0: 물이 끓고 있을 때 집어넣어 주시고요.
1: 예.
0: 한번 젖어 주시는데 손으로 젖게 되면 어떻게요? 아,
1: 뜨겁죠. 근데 셰프님 궁금한 게 이렇게 면을 삶을 때 얼마 정도 삶아 주시면 될까요?
0: 면을 끓을 때 집어넣어 주시고
1: 예?
0: 끓었다가 다시 끓게 되면 한번 젖어다가 물 좀 부어 주시고요.
1: 예?
0: 그러면 가라앉잖아요. 다시 끓고 물 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1: 세 번
0: 끓을 때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1: 요즘 면 종류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넓적한 면도 있고 셰프님. 그렇죠?
0: 되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죠 셰프님? 남이 만들어준 거.
0: 그렇죠. 정석입니다. 정석.
1: 오늘도 저희들 채우비에서 요리를 배워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0: 네. 그리고 또 제일 맛있는 거는 자기가 할 줄 알아갖고 그 온갖 정성을 들여서
1: 예.
0: 식구들이나 자기 지인들이나 같이 맛있게 먹어줄 때가
1: 맞아요.
0: 제일 보람있고 제일 자부심 느끼고 제일 기쁠 때죠.
1: 한 두 번 정도 끓었는데 이제 마지막 끓이면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어차피 볶을 때 저게 할 거니까
1: 예.
0: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1: 찬물에 한번 넣었나요, 셰프님?
0: 네. 한번 살짝 그 전분물이나 밀가루 같은 거 한번 씻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건져내고
1: 예.
0: 불에다 받쳐내시면 될 것 같고요. 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볶도록 할게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운 해물볶음면 해볼게요.
0: 고기는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집어넣고
1: 네.
0: 간장을 살짝 넣어서 젖어주게 되면 고기가 밑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 맞아요.
0: 집어넣어주시고 약간 기름이 좀 더 뜨거워져야 되겠지만
1: 예.
0: 풀면서 여기다가
1: 네.
0: 간장을 3분의 1 정도만 고기 위에 뿌려주세요.
1: 오.
0: 그러면 이게 익으면서 밑간이 들어가면서
1: 네.
0: 되는 거거든요.
1: 지난 며칠 동안 셰프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하면서 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0: 네. 사실은 정석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고
1: 네.
0: 재워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집에서 만들어 내시는 거를 배우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안심하고 넣어주세요.
1: 예,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넣겠습니다.
0: 새우도 넣어주세요.
1: 자, 새우도. 오, 향 좋네요, 셰프님.
0: 재료도 오늘 푸짐합니다.
1: 그러게요. 고추는 언제 넣어요, 셰프님?
0: 고추는 제일 끝에 넣을게요. 전부까지 넣고. 이 상태에서 예. 넣어주시고, 이제 고추 기름하고.
1: 이야, 드디어, 예. 매운 해물볶음. 이 기대됩니다.
0: 고추 가루를 넣어가지고.
1: 네. 고운 고춧가루죠, 셰프님?
0: 네, 한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1: 셰프님, 더울 때는 달콤한 게 땡기거든요.
0: 맞아요. 그 이제 식욕을 좀 더 돋궈주게 하죠.
1: 맞아요. 식욕이 그냥.
0: 네, 이열치열이기도 하고요.
1: 네.
0: 이거를 조금 더 오래 볶을 거예요.
1: 네. 채소에서도 물이 조금씩 나와서 뭔가 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가 들어서 탈까 걱정했는데.
0: 네, 그렇진 않아요.
1: 예.
0: 자, 이 정도로 했다가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요.
1: 네.
0: 물은 얼마큼 넣을 것이냐면 이 국소가 들어가서 네. 살짝 전체적으로 자작자작 비슷하게 될 정도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물은 많이 안 넣을 겁니다.
1: 촉촉하게 되죠.

0: 국수를 한번 보시고.
1: 예.
0: 자. 자, 넣어주시고.
1: 예.
0: 여기다가 굴소스를 넣을 거예요.
1: 굴소스요.
0: 보통 이 정도면은 한 스푼이 조금 안 되게.
1: 예. 정말 중식할 때 굴소스 빼놓을 수 없습니다.
0: 그러면 굴소스 있게 되면 음식이 되게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1: 맞아요.
0: 우선은 그런 거를 구비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색간장이라고 색깔을 색간장? 좀, 예, 색간장. 중식에서 많이 쓰는.
1: 예?
0: 그, 노추라는 색간장입니다.
1: 노추요?
0: 노추.
1: 노추. 이거 무슨 맛이 나나요, 셰프님?
0: 이건 간이 없습니다. 아~ 색깔만 내는 거라서요.
1: 예.
0: 자, 이 상태로 해서. 네. 간을 한번 봐주실래요?
1: 자, 저희 이제 간보는 스푼으로 네, 한번
0: 맛을 보세요.
1: 아, 제가 한번 볼까요?
0: 네.
1: 제가 맛보고 어떤 맛인지 말씀드릴게요.
0: 와. 와. 진짜 안 짜요?
1: 아, 안 짜요.
0: 자.
1: 안 짜고 진하고요, 셰프님. 뭔가 국물을 우려낸 것 같이 진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아, 진짜요?
0: 이 상태에서 이제 국수를 넣어줍니다.
1: 아까 제가 삶아냈던. 면 들어가고 싶으니 얼마나 더 이제 같이 볶아주면 돼요?
0: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불어버리니까. 예. 살짝 묻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 아니 셰프님 약간 불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산물의 진한 맛도 나는 것 같고 아니면 채소에 나오는 그 채수 같은 맛도 나고 진한 국물이.
0: 예, 이게 재료도 푸짐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재료들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맛하고. 예. 잘 어우러지는 겁니다.
1: 아 진짜 밖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전문점에 가서 먹는
0: 뭔가 딱 땡기는 느낌이 있죠.
1: 예예. 예. 맛있네요, 셰프님.
0: 자, 끓게 되면 전분 젖어가지고.
1: 예.
0: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전분은.
1: 네.
0: 이렇게 해갖고 간을 이렇게 떨어지듯이.
1: 아,
0: 거기다 넣으세요. 거기다 넣으시고. 응. 제가 또 얘기하면.
1: 네. 한 번에 넣지 않고.
0: 네, 여러 번.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음식이.
1: 네.
0: 자, 조금만 넣어주세요.
1: 예.
0: 한번 젖어갖고 반만.
1: 띵 둘러서. 예.
0: 꼭 띵 소리 나야 돼요. 자, 됐고요.
1: 예.
0: 참기름도 한 번만 넣어주세요.
1: 참기름도. 이거다.
0: 네. 아까 항상 얘기하는 삥 둘러주세요.
1: 이 정도요?
0: 이렇게.
1: 자.
0: 이거 끝으로.
1: 네, 아, 끝으로. 네,
0: 그래야지 윤기 나는 역할도 하고. 와. 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 넣어주는 거예요.
1: 네.
0: 고추.
1: 자, 마지막 고추까지 올리고. 와.
0: 자.
1: 예.
0: 완성됐습니다.
1: 올려볼까요?
0: 이거는 양을 좀 푸짐하게 했기 때문에 그릇 좀 큰 거 썼어요.
1: 예.
0: 저 면은.
1: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대표님, 새우도 뭐 대단하게 많이 안 넣었거든요, 저희가.
0: 많아 보이죠?
1: 예. 다른 재료들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혹시 냉장고에 있던 조금 남아있는 잡채 채소들도 넣어도 될 것 같죠?
0: 어, 그럼요. 지금도 채소가 푸짐해가지고.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서.
1: 어, 새우 모양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게.
0: 예, 제가 새우한테 부탁을 했죠. 이거 탱글탱글하게 사라.
1: 이야.
0: 이건 진짜 잔치 벌렸네 해도 되겠네요.
1: 예, 정말 푸짐한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매운 해물 볶음면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운 해물 볶음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0: 먼저 홍피망, 청피망, 양파, 죽순, 표고버섯을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중화면을 넣어 삶은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돼지고기, 진간장을 넣어 볶다가 손질한 채소, 새우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고기를 볶을 때 간장을 함께 넣어 볶으면 재우지 않아도 간단하게 밑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고추기름,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물, 굴소스, 노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삶은 중화면을 넣어 볶다가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주세요. 참기름을 넣어 섞은 뒤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매운 해물 볶음면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셰프님이 자주 말씀하신 양념이 오늘 출연했어요. 오늘은 주방장 친구 두반장이 주인공인데요. 자, 오징어 두반장 볶음에 필요한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이걸 매콤하게 먹는 별미 반찬입니다. 예. 오징어와 목이버섯, 샐러리, 그다음에 향채소를 준비했고요.
1: 네. 다른 것과 달리 오늘은 특별한 기름이 들어간다면서요.
2: 아, 이거는 산초기름을 만든 화조유가 오늘의 특징이고요. 예. 더 향긋한 맛을 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광희 씨가 평소에 말씀하신 매콤한 두반장, 굴소스, 설탕으로 감칠맛을 나게 만드는 반찬을 만들 계획입니다.
1: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매콤 얼얼한 맛으로 기분까지 업시켜주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채소부터 손질할 거죠?
2: 채소를 다 썰어내고 예. 그다음에 오징어를 칼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먼저
2: 자 채소들. 여기는 지금 샐러리도 있고요. 예. 마늘도 있고 목이버섯. 네.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름에 되면 날라댕기는 모기가 된다는 거.
1: 맞아요. 굉장히 또 식감이 좋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을 같이 했었죠.
2: 볼을 하나 주시면 제가 썰을게요. 예.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쓸지는 제가 결정을 할 건데 그냥 다 채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들은 네. 같이 썰게 되면 오징어하고 같이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툭툭 쳐서 예. 저며 썰고요. 이 상태로 이제 채를 쓸 거예요. 네. 툭 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어 썰기. 예.
1: 셰프님, 오늘 들어가는 또 이 샐러리도 또 오랜만에 또 보는 식재료인데 굉장히 또 식감도 좋고 향도 좋잖아요.
2: 예, 이거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뭐 마요네즈나 뭐 그런 것도 찍어 먹는 경우도 있는데
1: 맞아요.
2: 중식에서는 이렇게 볶아 먹는 경우 또 독특한 맛을 냅니다.
1: 오, 잘 어울리네요.
2: 자, 이런 식으로 예. 채 썰어 주시고요.
1: 셰프님과 함께했던 일주일이 이제 다 끝나가요. 너무 아쉬워요.
2: 헐.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 헐이에요?
1: 예. 당황스러울 때 쓰는 신조어 같은 건데.
2: 자, 생강. 예. 제가 생강할 때 즐겨 쓰는 거 있죠?
1: 셰프님.
2: 꽝. 퍼포먼스가 여기 나온 겁니다.
1: 예. 예.
2: 조금 쳤어요.
1: 괜찮습니다. 셰프님이 생각 날 거예요. 생강. 예.
2: 생강. 예. 자, 파생강 같이 넣어주시고 예. 여기 목이버섯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예. 슬라이스로 물에 불려놓은 거 이 윗동에 보게 되면 그 약간 두툼하게 나온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물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다듬어냈고요.
1: 밀가루를 씻어낸 거죠, 그때.
2: 네, 그래서 예. 이것도 이게 같이 넣고
1: 함께 넣고 네. 이번엔 오징어를 한번 손질해 볼 거예요.
2: 자, 이걸 오징어는 이제 이 껍질 부분을 다 그 껍질 부분을 다
1: 제거하고
2: 제거해 주시고요. 절반 가르고 예. 또 이쪽 부분만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부분이나 다리 부분도 써도 되는데요. 예. 좀 원만하게 깔끔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1: 맞아요. 식감이 일정치 네. 않기 때문에
2: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다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다 칼집을 네. 껍질 부분 말고 그 안쪽 부분에다 칼을 살짝 뉘어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지 않고 예? 이쪽은 잘라내지 않고 칼집을 넣는 거예요.
1: 이렇게 넣는 이유는 또 뭘까요, 셰프님?
2: 아, 그래도 약간 꽃을 필 수 있게 해놓게 되면 음식이 더 깔끔하니까요. 예.

0: 수저.
1: 네. 자, 맛있는 소스 만들어 볼게요.
2: 이게 그 비릿한 냄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좀 많이 넣는데요. 두 수저 정도 넣고요.
1: 네. 두반장.
2: 주방장 친구라는 두반장. 네. 3분의 1 정도 넣고요.
1: 3분의 1.
2: 그다음에 굴소스는 두반장이 좀 많이 들어가면 얘네를 좀 줄여주시면 좋아요.
1: 오, 서로 가감해서 네. 조율하면서.
2: 3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넣고요.
1: 예.
2: 그럼 얘네들만 넣게 되면 저기니까 약간 단맛을 넣어서 상쇄시키고요.
1: 네, 오징어 볶음 약간 달큰한 맛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2: 그다음에 이건 치킨
1: 스톡.
2: 치킨 스톡 액상인데 예. 이거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1: 이것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2: 자, 이 상태로 해서 여기는 이제 산초 기름인데
1: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2: 아, 이거는 이제 그 중식당에 가게 되면 예. 특히 사천유리나 그런 마라탕 같은 거 할 때 가게 되면 이걸 넣게 되면은 입안이 얼얼해지는 그런 거라서 아~ 얘를 좀 넣겠습니다.
1: 아, 마라탕 이런 거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얼얼하게 나는 그 풍미를 더해주는
2: 그 네, 요새는 이런 그 기성품이 있어서 예. 만들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아. 미리 만들어 놓고요.
1: 맞아요, 맞아요.
2: 지금 제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네. 오징어를 집어넣고 살짝 데치겠습니다.
1: 가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조리를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2: 뚜껑 열을
1: 예.
2: 집어넣고 한번 젖었다가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1: 네.
2: 집어넣고 동시에 한번 젖을.
1: 네. 오징어는 금방 데쳐지기 때문에 네. 거의 넣자마자 빼셨네요.
2: 그게 타볼게요.
1: 예. 찬물에 안 넣어도 돼요, 셰프님?
2: 네, 그냥 곧장 볶을 거니까요.
1: 오.
2: 그래서 거기 오징어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라든지
1: 예.
2: 그 저러한 것들을 잡내 같은 걸 다 제거를 하고요.
1: 예.
2: 자. 넣겠습니다.
1: 네.
2: 이게 원래 중식 불로 사용을 하게 되면 딱 넣은 것과 동시에
1: 예.
2: 그거 좀 아쉽지만
1: 예. 우리 갖고 있는 불 정도는 이 정도 크기라서 셰프님.
2: 아, 이 정도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성질이 좀 급한 거예요.
1: 자, 향신료를 넣고 저희가 맛있는 향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이게 예. 향이 조금 낮고 파가 살짝 한숨 죽으면 그때 예. 넣어주세요.
1: 파마늘 향이 올라왔을 때
2: 네.
1: 이때 그 다음 재료들 넣고 오! 샐러리까지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그렇죠 셰프님?
2: 네, 색깔도 좋을 거예요.
1: 예.
2: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진 않고 냉장고에 있는 걸 냉장고 열어보면 있는 재료들을 위주로 네.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1: 야.
2: 접근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아까 미리 만들어놓은 소스
1: 예.
2: 잘 젖어주시고
1: 잘 젖어서 넣어볼게요. 자. 저희가 늘 오징어 볶음은 그냥 매콤하게 먹고 그냥 그 거기에 뭐 파 그다음에 뭐 대파 정도 이렇게 넣어서 먹었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먹으니까
2: 네 이것도 색다르서 아마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맞아요.
2: 자 집어넣고 물이 좀네요.
1: 저희 이제 먹다 보면 색다른 요리를 찾게 되거든요. 네. 근데요 셰프님 오늘은 이 오징어의 본연의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게 원래는 저희가 오징어 볶음 할 때 항상 고추장으로만 고춧가루 그다음에 또 간장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진하게 먹었거든요.
2: 하실 때 여기다가 고추장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음식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1: 오.
2: 자, 이거는 더 끓이면 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완성을 시켜도 되고
1: 아, 그럴까요?
2: 전분을 넣으셔도 되고
1: 자, 그럼 오늘은 그냥 완성할까요?
2: 네, 이 상태에서
1: 예.
2: 자, 불 꺼주시고
1: 농도를 또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전분 넣으셔도 되고요.
2: 네,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네. 좀 더 담기가 쉬워서
1: 어, 지금도 그 산초를 넣어서 그런지 확실히 이 향이 다르네요.
2: 네. 약간 색다른 맛이긴 하는데
1: 예.
2: 그 산초유나 그런 것들이 요새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2: 이 맛도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또 셰프님 덕분에 색다르게 오징어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두반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오징어 두반장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샐러리는 얇게 채 썰고 생강은 다져줍니다. 불린 목이버섯은 채 썰어주세요. 껍질 제거한 오징어는 반으로 썰어 칼집 낸 뒤

0: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때 오징어는 몸통만 사용하면 모양과 식감이 일정하고 깔끔해요. 그런 다음 맛술, 두반장, 굴소스, 설탕, 치킨 스톡, 산초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물에 오징어를 살짝 데쳐줍니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대파, 마늘, 생강을 넣어 볶다가 샐러리, 홍고추, 목이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념을 넣어 볶다가 오징어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징어 두반장 볶음이 완성됩니다. 중화요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을 소개한다. 시원한 짬뽕 국물만 내는 여경래표 특급 비결 대공개. 해물의 감칠맛 못지않다. 차돌박이로 진한 국물 맛을 낸 차돌 짬뽕부터 더 이상 서비스로 보지 마라. 중식 셰프의 한이 서린 만두 레시피. 쫄깃 바삭 수제 만두피에 육즙 폭발 만두소가 듬뿍. 인기 만점 손만두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애들 광입니다.
2: 네, 여경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 셰프님, 이 중식에는 두 가지 파가 있죠. 짜장면파, 짬뽕파. 이 짬뽕은 얼큰한 맛이 매력적이잖아요. 네. 자, 오늘은 짬뽕파뿐만 아니라 짜장파들도 설레게 할 차돌짬뽕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차돌박이 있고요. 네. 죽순, 표고버섯, 양파, 대파, 마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면은 중화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양념이 중요한데요.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2: 양념 재료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요. 고춧가루 빨갛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간장하고 굴소스, 그다음에 소금이 좀 들어갈 겁니다.
1: 자, 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차돌 짬뽕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셰프님. 차돌 짬뽕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2: 아, 일단 제가 만드시는 방법을 잘 포인트를 잘 보셨다가 네.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마 저 못지않게 되게 맛있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료는 차돌박이를 준비를 했고요. 네. 여기 이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따라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죽순은 예. 이게 편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1: 편으로요.
2: 그래갖고 볼에다 담아주시고 예. 표고버섯도 그냥 그 얇게 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 자 크기를 비슷한
2: 예,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고 예. 이쪽으로 옮겨서
1: 자 이제
2: 약간 얼얼하고 칼칼한 그런 맛이긴 하지만 고춧가루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식용유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1: 식용유로요.
2: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좀 더 얼얼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추기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냥 고추기름을 사용 안 하고 식용유로 사용해서
1: 식용유로
2: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자 고기를 먼저 넣어가지고 예. 겉면을 익힐 겁니다. 예. 불의 세게가 문제는 있긴 하지만 네. 뭐 그걸 극복해야지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짬뽕을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짬뽕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또 해물 짬뽕 많이 드세요. 근데 요즘은 이런 고기를 넣어서 먹는 뭐 차돌박이 짬뽕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고소하고 맛있어서 매콤하고.
2: 그래서 해산물 같은 걸로 만드는 짬뽕은 해물 짬뽕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나오는 뭐 조개살이라든지 아. 홍합이라든지 예. 새우라든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예. 그 국물이 좀 약간 해산물이 들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예, 이 친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 왜냐면 이걸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예? 들어가는 재료들의 맛을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딱 빨갛게 생겼어도 딱 국물을 먹었을 때 어우, 우리 한국말 쓸 수 있는 말 있잖아요.
1: 시원하다. 예. 또 여기 오늘은 또 고소함까지, 그렇죠?
2: 네, 그렇죠. 아. 파마늘 생강 다 넣어주실래요?
1: 자, 지금요.
2: 네. 다 넣어주시면 돼요.
1: 지금 차돌박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차돌박이 굉장히 금방 익거든요.
2: 네, 맞아요. 살짝만 하면 되죠.
1: 예.

0: 간장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1: 간장 한 스푼 넣을까요?
0: 네. 오늘의 고전은 우리 광희 씨입니다.
1: 네. 한 스푼.
0: 네. 이 고기에 밀간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해주시고, 파 마늘 향이 또 나와야 됩니다.
1: 맞아요.
0: 자, 이 상태가 되면은.
1: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파 마늘 향이 나왔어요.
0: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
1: 살짝 간해야죠.
0: 고춧가루.
1: 오. 아, 요때.
0: 뺑 돌려주시고. 네. 하나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1: 하나 반?
0: 하나 반이지만, 하나 반이든 두 개든 상관없는데.
1: 예.
0: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이 고춧가루가.
1: 예.
0: 전체 재료를 다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1: 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해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건데.
1: 네.
0: 내가 지금 짬뽕 한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짬뽕 한 그릇에 국물이 약간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이걸 3등분해서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1: 물을요?
0: 같아요. 물을요? 자, 다 넣지 마시고 좀만 더.
1: 좀만 더요.
0: 더.
1: 네.
0: 오케이.
1: 자.
0: 지금 넣은 거를 세 번 넣어야지 한 그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 셰프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원래는 한 번에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우러나오지가 않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비법이긴 하지만 식당에 가게 되면.
1: 예.
0: 이런 식으로 짬뽕을 잘 볶는 집도 찾아내는 것도 쉽진 않은데.
1: 예.
0: 짬뽕 세 개 정도는 우리가 같이 안 볶아요.
1: 오, 맛있어.
0: 한 개, 두 개 볶는 것이 제일 맛있고요. 세 개 정도 볶게 되면 다량을 넣고 우려내야 되니까 이게 우려내는 시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물을 많이 넣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끓여요.
1: 그러면 적은 양으로 진하게 우려서.
0: 네, 그렇죠.
1: 오, 이것도 정말 최고의 요리 비결이네요.
0: 그래서 만약에 짬뽕이 네 개 들어왔다면 혼자 다 볶으려면 내가 말했던 약간 금기잖아요.
1: 예.
0: 그러면 둘이 볶아요.
1: 오, 나눠서.
0: 두 개씩.
1: 예.
0: 그렇게 훨씬 더.
1: 예.
0: 물론 이제 그거는 꼭 정석은 아니지만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1: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을 조금만 넣고 끓이다 보니까
0: 진 국 같은 느낌이 들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정도가 되면 다시 두 번째 넥스트 두 번째 거 물을 넣습니다.
1: 네.
0: 아까 그만큼 넣어주시면
1: 이 정도는
0: 한 번에 쫙 보시면 돼요.
1: 자, 아까 넣었던 분량만큼 또 넣었어요.
0: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밑간이 안 돼 있는 거고요.
1: 예.
0: 간은 제일 끝에 넣을 거예요. 우러 나올 때까지 우러 나오고.
1: 예.
0: 진국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간을 넣으시면 딱 좋아요. 간 넣고 끓으면 끝.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따로 뭐 기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 이게. 예.
0: 잘 우려 넣기만 해도 이 짬뽕 그 재료에 들어간 것들이 다 우러 나오기 때문에 진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 간을 넣고 딱 먹어봤을 때 시원하다.
1: 저도 군침이 돌아가지고 지금 두 번 정도 저희가 물을 넣었고요. 이제 마지막 분량의 물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맛있는
0: 그 재료를... 시원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1: 아니, 우리는 또 표현력이 풍부하니까 시원하게, 그치?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0: 딱 마시면 그 두 말 할 것도 그 시원하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이제 국물을 좀 더 넣을게요.
1: 예, 자, 마지막 분량 넣을게요.
0: 조금 넣어야 돼요. 아, 됐어요. 그 정도 됐고.
1: 야.
0: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그 레시피상 조금 빠진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건 아니고 이 상태로 했는데.
1: 예.
0: 청경채라든지
1: 얼갈이라든지
0: 뭐 이런 파란 것도 넣으셔도 좋아요.
1: 맞아요. 저희가 세 번에 나눠서 물을 넣어서 그런지 기분 탓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0: 약간
1: 진한 느낌 들어요.
0: 예. 네, 이렇게 해갖고. 자, 굴소스.
1: 예.
0: 굴소스는 이렇게 조금만 넣는 거예요. 베이스 스텐 개념으로.
1: 짬뽕에도 굴소스 들어가네요.
0: 조금 넣는 거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소금.
1: 예.
0: 소금을 넣으실 때는 팍 한 군데 이렇게 넣게만 간이 삥 둘러주시면 좋아요.
1: 맞아요. 뭐든지 삥 둘러서 넣어주시면.
0: 그다음에 후춧가루.
1: 골고루.
0: 그다음에 치킨 스톡 좀 넣어주시고요.
1: 유용하더라고요. 갖고 있으면. 그렇죠?
0: 네. 그 요새는 되게 잘 나와가지고요.
1: 예.
0: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차기. 예. 이름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 예.
0: 넣어주시고.
1: 오. 이 여름에 먹기 좋은 짬뽕 국물 맛인 것 같아요.
0: 불 끕니다.
1: 예?
0: 끝났고요. 이제 국수가 왔는데 이거는.
1: 예.
0: 그릇에 대해 담도록 할게요.
1: 아. 자, 그럼 한번 담아볼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1: 아. 고소함의 향이 그냥
0: 차근차근 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0: 진짜 그냥 한 그릇 푸짐하게 나왔어요. 아주 얼큰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딱 보고 봐도 진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0: 맞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차돌짬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차돌짬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죽순은 편 썰고 표고버섯은 채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어슷썬 대파, 편썬 마늘, 다진 생강, 진간장을 넣어 볶아주세요. 죽순, 표고버섯, 양파,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물을 세 번에 나눠 넣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물을 나눠 넣으면 채소와 소고기의 맛이 잘 우러나 국물 맛이 진해져요. 굴소스, 소금, 흰 후춧가루, 치킨 스톡을 넣어 끓이다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삶은 중화면을 담은 뒤 국물을 담으면 차돌짬뽕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과 일주일 동안 요리하면서 아니 만두는 언제 알려주시나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 군만두로 화려하게 마무리 해주시네요. 자, 그럼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오늘은 그 다진 돼지고기하고 다진 소고기를 섞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보통 만두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또 소고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채소는 부추하고 대파를 준비했고요. 네. 그 돼지고기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 저기
0: 누린내나
1: 그런 것들을 생강즙을 넣어서 네. 저기 하고 그다음에 그 만두를 먹을 때 짝 즙 같은 게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거는 물 넣어갖고 할 건데 이따 좀 보여드릴 것이고요. 예.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게 되면 만두 소가 또 되게 맛있게 됩니다.
0: 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중식의 대가에게 배우는 군만두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그럼 셰프님 일단 이 재료들 한번 썰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재료 썰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한번 손질해 볼게요.
1: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 부추는 이런 조선 부추 같은 거 많이 쓰고요.
0: 예.
1: 호부추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겨울철에는.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절반 가르고 그래서 자잘하게 썰어 주시면 되겠고요.
0: 네.
1: 자.
0: 이 부추 향이 정말 좋아요, 셰프님.
1: 네.
0: 그리고 부추는 이 만두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죠?
1: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파라든지 생강 예. 같은 것 좀 들어가면은 이 부추의 향과 함께 더불어서 맛을 좀 더 멋들어지게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0: 맞아요. 그리고 이 부추는 셰프님 써는 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삭삭삭.
1: 사각사각 소리가 예. 나죠. 자, 이렇게 썰어놨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그 만두 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반죽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큰 불 하나 들게요.
1: 자, 돼지고기, 소고기를 같이 섞어서 합니다. 이게 섞어서 하게 되면 예. 훨씬 또 감칠맛도 생기고 해서
0: 예.
1: 생강즙은 돼지고기 비릿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역할도 하고 했기 때문에
0: 예.
1: 좀 넣고요. 간은 미리 안 넣고 고기를 예. 먼저 풀어요. 이렇게 오케이. 손을 해갖고 한쪽 방향으로 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0: 한쪽 방향으로?
1: 아니, 그냥 통째로 들어서 넣어주세요.
0: 예. 자, 얼마큼, 스톱해주세요.
1: 오케이. 왜냐면 한 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0: 우와.
1: 여러 번.
0: 여러분, 이거 요리할 때, 만두 만들 때, 만두 손 만들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물 넣는 거.
1: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중식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0: 오, 진짜로. 근데 이제 만두 먹을 때 항상 그 만두 안에 있는 그 만두소에서.
1: 그래서 만두를 뭐, 중식에서 만두를 먹을 때는 항상 고기를 좀 숙여 먹어야 돼요. 넥타임 했는데 거기, 흘렸다 그러면 망했다죠.
0: 만두 집에 쭉 나와서, 그쵸?
1: 네, 그렇죠. 간을 넣어주실 거예요.
0: 아, 네. 자, 하나만.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굴소스 넣을 거예요.
0: 네. 하나 넣을까요?
1: 네.
0: 하나.
1: 오케이.
0: 이 정도요?
1: 네, 제가. 그 다음에 후춧가루도 네. 넣어주세요.
0: 후춧가루 얼마큼 넣을까요, 셰프님? 이거는?
1: 쫙 집어주세요.
0: 꼬집이요?
1: 아니, 그 수저로.
0: 이걸로, 이렇게?
1: 네.
0: 이 정도요?
1: 오케이, 넣어주세요. 핑 네. 둘러서.
0: 핑 둘러서.
1: 오케이.
0: 네.
1: 자. 거기 이거 술인가봐요, 가운데. 네.

0: 땡큐. 자, 이 상태에서 참기름도 안 넣었잖아요. 예. 참기름은 저 채소를 넣고 나서 예. 그때 섞는 거예요.
1: 그때.
0: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찰지게 됐잖아요.
2: 완전히요.
0: 네, 이렇게 하면 저 부추하고 대파 쓰는 거 주세요.
1: 찰지게 됐을 때, 자, 다 넣을까요?
0: 네, 한 번에.
1: 한 번에.
0: 원샷. 네.
1: 오, 이미 이 소에서도 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요, 셰프님.
0: 자, 섞게 되면 이제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1: 예. 참기름 얼마큼 넣을까요?
0: 잠깐만요. 한 수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1: 셰프님, 이 돼지고기에 소고기가 섞이면은 어떤 점이 더 맛있나요? 고소하기도 하고?
0: 그렇죠. 약간 돼지고기의 그 기름진 그런 상태가 예. 식감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자, 여기다가 네. 참기름.
1: 네. 자.
0: 좀 더 넣으셔도 돼요.
1: 더 넣을까요?
0: 오케이.
1: 자, 이렇게.
0: 됐어요. 이렇게 하면 만두소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1: 예.
0: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반죽을 만들게요.
1: 아, 여기서 맛있는 즙이 나오는 거네요. 이 소에서.
0: 네, 네, 그렇죠.
1: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도마가 어디 갔나 싶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이 만두피를 직접 만든다고요?
0: 네, 원래 보통 그렇게 해서 만두를 싸는 게 훨씬 좋고요.
1: 예.
0: 아, 이 만두가 익반죽을 사용해야 하니까
1: 예?
0: 반죽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오.
0: 도마를 치워버렸습니다.
1: 익반죽 말로 만들었는데 익반죽이랑 그냥 반죽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
0: 익반죽은 말 그대로 익혀놓은 반죽.
1: 아.
0: 뜨거운 물로 하는 거고요.
1: 예.
0: 보통은 이제 만두 일반 물만두나 그런 것들 찬물 반죽이라서
1: 아.
0: 그게 약간 틀립니다.
1: 그래서 자, 그럼 익반죽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0: 여기 소금이 좀 있는데 이 조금 넣어주시고요.
1: 이제 간을 하고요.
0: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 끓이고 있다가
1: 예.
0: 이거를 다 덩어리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 아, 맨날 익반죽 들었는데 직접 만들어 본 것도 처음이에요.
0: 그래서 덩어리 지도록 다 해주시고요.
1: 네. 셰프님, 익반죽의 특징이 뭐예요? 뭐 좀 더 쫄깃쫄깃한가요?
0: 네, 그렇기도 하고
1: 예.
0: 이게 그 찌게 돼, 찌을 거거든요. 찌게 되면 빨리 익어요. 그 안에.
1: 아. 더 좋겠네요, 그쵸?
0: 네, 그래서 익반죽을 또 싸기가 편하고요. 찬물 반죽하면 되게 단단하게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1: 아,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네요,
0: 자, 이 상태에서 물기 한번 닦을.
1: 예. 닦고 이제 칠해야 되죠?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 예.
0: 다 굳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거를 이렇게 뭉쳐주시면 돼요.
1: 예.
0: 그 지금 보게 되면 반죽이 되게 거칠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를 조금만 치대면 이제 되도 부드럽게 됩니다.
1: 네. 예전에 이 반죽 많이 하셨죠. 한참 진짜 배우실 때.
0: 그렇죠.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거. 왜냐면 이거는 중식에서는
1: 예.
0: 프라이팬 중식을 소개할 때 프라이팬 볶는 그런 분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면판이라는 데서 지금 국수 빼는 그쪽 파트에서
1: 아.
0: 이걸 하거든요.
1: 예.
0: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길게 해가지고
1: 이제 굉장히 또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게 됐어요.
0: 비슷한 굵기로
1: 예?
0: 해가지고 이거 떼어낼 거야.
1: 아니 근데 만두
0: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이에다 넣어갖고 직각으로 하면 떨어지면.
1: 아 이게 하나 분량이에요?
0: 네, 칼로 자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 손으로 해는 거죠 원래.
1: 오, 아 근데 이거 툭툭 떼어내신 것 같은데 일정해요 크기가.
0: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다 넣었고
1: 아.
0: 기준을 하기 때문에.
1: 이게 또 노하우구나, 요리 비결.
0: 자.
1: 예, 되게 쫀득쫀득한 소리가 그냥.
0: 자.
1: 예.
0: 자, 기념 드릴게요.
1: 예.
0: 자, 여기다가 밀가루 좀 뿌리시고.
1: 예.
0: 굴려주시고.
1: 이게 이제 만두피 하나가 될.
0: 예, 그 다음에. 아까 잘라낸 데가 여기잖아요.
1: 예.
0: 그러면 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1: 아, 거기 눌러주시면.
0: 그래, 동그랗게 나오죠.
1: 예. 지금 그냥 뭐 이거 뭐래도 빈대떡 조그만한 빈대떡 같아요.
0: 자 이런 식으로
1: 예?
0: 눌러.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만두를 잘 안 하고요. 쫄따구들이 해죠. 쫄따구. 아, 쫄따구로 해야 먹기지만
1: 어린 그, 친구들이 하죠 이제.
0: 그게 뭐냐면 이거 중식에 필수로 배울 건 아니지만은
1: 예.
0: 그래도 중식을 한다 그러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1: 알고 있어야.
0: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1: 예.
0: 이런 식으로
1: 예.
0: 잡아가지고 이거는 왼손은 계속 이렇게 돌리고요. 이 손은 어깨에 힘을 주게 되면 무게가 가니까
1: 예.
0: 올라갈 때 힘 주고 풀고 힘 주고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아, 노하우로. 아니 몇 번 쓱쓱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절로

0: 터지면서.
1: 그래, 군만두, 만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운데가
0: 예.
1: 지나가 버려요. 근데
0: 예.
1: 물만두 같은 경우일 때는 가운데가
0: 도톰, 좀 도톰하죠.
1: 도톰해.
0: 예.
1: 왜냐면 그거는 이제 물만두는 되게 얇기 때문에 터질 수 있어서
0: 예.
1: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0: 아, 이렇게 이제 집에서 직접 저희가 만두피까지 만들어 보니까 약간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 명절에. 삼촌이 하고 계시면 저 옆에서 이제 옆에 떠들고 있고.
1: 원래 이런 거할 때는 노래가 나와야 되죠.
0: 어떤 노래
1: 만
0: 해드릴까요?
1: 잔치 같은 거니까
0: 예.
1: 잔치 잔치 벌렸네. 뭐 쓰... 자,
0: 잔치, 잔치. 예.
1: 일단 그다음에 이제 만두를 쌀 건데요.
0: 예. 한번 빚어봐야겠죠?
1: 빚어 보는데 이 상태로
0: 예.
1: 좀 가득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0: 이것도 안 빠지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만두 안 새어나오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주름을.
1: 자,
0: 예?
1: 밑에 이런 밀가루를 뿌리지 않게 되면은
0: 예.
1: 이게 제일 끝에는 터질 수도 있어요.
0: 붙어서.
1: 네.
0: 이거 주름 잡는 방법.
1: 주름은 얘가 밀게 되면 반대쪽에 움직이잖아요.
0: 예?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0: 아.
1: 보기는 되게 쉬울 수 있는데
0: 예.
1: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0: 이게 또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동안에 해오셨던.
1: 근데 이거 지금도 갓 입문한 친구들은 만두 할 때는 되게 쉬운 줄 알고 접근했다가
0: 예.
1: 만두 미는 거, 반죽은 일단 둘째 치고 만두 미는 거,
0: 예.
1: 싸는 거 배우는 거면서 고된 훈련입니다.
0: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만두 초 넣으실 때, 초 양이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한 거죠.
1: 네, 딱 좋아요.
0: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만두를 빚어 넣으셨을 때도 아주 꽉 들어차는 게.
1: 여기다가 서로 겹치지 않게.
0: 예.
1: 겹치게 되면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6분 정도 찌면 딱 좋아요.
0: 6분.
1: 자, 이렇게 해갖고
0: 예.
1: 지금 달라붙었지 않았죠?
0: 네.
1: 증인.
0: 증인 제가.
1: 자, 뚜껑 펴고 6분.
0: 6분 정도 쪄볼게요. 자, 또 얼마나 맛있는 또 육즙이 터져 나올지, 만두즙이 터져 나올지 6분 동안 맛있게 쪄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6분은 금방이고요.
0: 예.
1: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0: 예.
1: 기름을 조금 이제 준비했다가
0: 예. 자, 이거는 또 이제 한번 군만두로 한번 저희가 4개는 저희가 이제 한번 익혀놨기 쪘기 때문에 금세
1: 약간 노릇하게만 하시면 돼요.
0: 구워질 것 같아요, 셰프님. 자, 만두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접시에 담아볼게요. 저희가 좋아하는 두 가지 만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찐만두.
1: 오늘은 주제가
0: 예.
1: 어우 물 흐르는 거 같죠?
0: 봤어요. 예, 셰프님 아주 촉촉하게 그냥.
1: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 넣을게요.
0: 네.
1: 붙었을. 이게 붙으면 터질 확률이 좀 높거든요.
0: 예. 진짜 확실히 입반죽이랑 쫀득쫀득하네요.
1: 네, 그래서 3개, 4개
0: 네.
1: 만두를 완성시켰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군만두가 완성됐습니다.
2: 손만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추를 잘게 다져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고기에 생강즙을 넣어 버무리다가 물을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줍니다. 이때 한쪽 방향으로 치대야 고기에 물이 잘 흡수돼요. 다진 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흰 후춧가루, 맛술을 넣어 버무리다가 다진 부추, 다진 대파,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밀가루에 소금,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해줍니다. 반죽은 길쭉하게 만들어 조금씩 떼어낸 뒤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고 밀대로 돌려가며 밀어주세요. 반죽한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은 뒤 주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김이 오른 찜기에 만두를 넣은 뒤 6분 정도 쪄주세요. 식용유를 두른 팬에 찐만두 절반을 넣어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찐만두와 군만두를 먹기 좋게 담으면 손만두가 완성됩니다.

0: 다음 주에는 믿고 먹는 손맛의 소유자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오이 물김치부터 여름 보양식 삼계탕까지 여름철 기운 팍팍 나는 집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14: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5: 뜨거운 여름, 제철 맞은 옥수수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 이들. 불볕 더위 속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6: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15: 강원도 지역의 별미,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6: 아, 수고했죠.

0: 안 뜨거운 사람이 아니죠.
1: 속초의 명물 옥수수 술빵. 하루 수백 개 이상 포장하다 보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는데요.
2: 강아지 중어근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1: 옥수수 열전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0: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으면 하대.
2: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3: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4: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5: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6: 저기 은경아, 너 좋아.
7: 내가 정하지. 아니, 내가 정하냐.
8: 근데 너무 야해.
9: 대박이다.
8: 너무 야해.
9: 어머.
10: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11: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12: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 진짜 제일 위험하잖아요.
13: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2: 첫 성교육.
1: 아이돌 원더걸스에서 엄마가 된 선혜 씨가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딸 셋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야, 선혜 씨, 뭐 예전에 진짜 뭐 우리 네네. 그 텔미또 댄스 정말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안 따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헬프미라면서요.
3: 지금은 네. 뭐, 네, 헬프미. 뭐, 늘 헬프미죠. 아이 셋 키우면서 네, 부족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2: 사실 이제 그 부모가 되면은 우리가 뭔가 더 알아가야 되고 또 모르면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더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1: 이제 엄마가 되었어도 사실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2: 맞아요.
1: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4: 근데 지금 조금 목소리 조금 낮아야 되지 않을까요?
1: 왜요, 왜요?
4: 아니, 목소리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주제에.
1: 왜요?
2: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속삭여요?
1: 왜요? 오늘 주제가 뭔데? 어? 나에게 목소리를 작게 해야 돼요?
4: 아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5: 맞습니다. 그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편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6: 그런데 뭐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부끄럽거나 숨길 그렇죠. 이유가 없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시더라고요.
1: 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크게 말하진 않아요. 자, 더더욱 남자들이 있으면 더 그런데 자, 과연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7: 이거 과다출혈로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한 적이 있는데
8: 꾀병 아니냐? 일부러 수업 빠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4: 생리통 이런 거 다 알지만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잖아요.
1: 월경을 하면 피가 안 큰다.
9: 자, 이번 달 주인공 희상.
10: 어머, 이번 달은 나야? 그럼 안녕하세요. 출발합니다.
11: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했어.
12: 우리 딸 축하해, 진짜. 드디어 우리 딸이 여자가 됐다.
1: 자, 오늘의 주제, 월경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 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월경이라는 말보다 생리? 요 말이 좀 더 익숙해요.
4: 근데 이거 생리라도 잘 안 하잖아요.
1: 생리도 말하죠.
4: 마법?
1: 마법.
4: 무슨 마법이에요?
1: 매직이라고 했어. 손님 오셨다고. 어? 네, 손님 오셨다고도 했었어.
2: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날. 네, 그날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무슨 항상 이 여자분들이 무슨 약속 잡고 그날
1: 어. 나 그날이야 어. 나 그날이야
2: 그러니까
11: 약간 딸기 약간 좀 예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네, 그런 친구들도 있다.
5: 아, 딸기가 왔어요.
4: 빨간 날도 있죠.
1: 어, 빨간 날 있어. 네. 네, 사실은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돌려말하고 있어요. 그죠?
6: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생리라는 그런 말이 의학적으로는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월경이라는 단어가 제일 정확한 말입니다.
5: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정확하게 그 표현을, 단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11: 저희 큰애가 지금 중1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사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좀 늦은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같은 여자고 엄마니까 좀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1: 진짜 저도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 엄마가 왜 갑자기 왜 피가 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다른 나라도 이런 용어들을 쓰나요?
4: 아, 그럼요. 독일에서 딸기 주간이라든지 뭐 호주에서 이번 달 그 시기 왔다. 뭐 영어로 하면 period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솔직히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1: 그냥 쓰는 단어구나.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월경을 생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까요?
5: 네, 아마도 일본식 한자어의 영향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어에도 월경과 생리라는 말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생리라고 해요. 그 일본에서도 그건 아마 좀 생리가 이렇게 넓고 모호하니까 월경이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달거리, 또 몸의 것, 몸것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생리가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달마다 이게 겪는 일이라는 의미에서는 월경이 더 정확한 명칭이죠.
2: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이제 그 월경 하면 이 파란색 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1: 이게 네. TV 광고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TV 광고에서
2: 맞아요.
1: 약간 파란 물 나오는
4: 생리대가 그거
1: 맞아요. 아.
5: 얼마 전까지 대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 많아요.
4: 진짜요?
5: 네.
4: 그런 광고 보면 또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1: 그리고 뭐 진짜 같이 있으면 나 올맞어 뭐 이런
1: 나도 들었어.
11: 표현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아니겠지만.
6: 네, 맞아요. 이런 걸 이제 월경 동기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여자의 생리 주기가 21일에서 35일 차이 그 정도로 이렇게 개인차들이 좀 있는데요. 월경을 한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겹치는 시기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옮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의학적인 근거는 없죠. 생리가 절대 옮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
1: 야, 근데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 보면 다들 뭐 쉬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5: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월경을 좀 부정하고 좀 위험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쉬쉬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양에서는 월경 중인 여자가 포도밭 지나거나 그러면 와인이 쉬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민족은 이제 초경을 하는 소녀는, 그러니까 월경하는 소녀는 자기네 부족에서 좀 멀리 외딴 집 같은 거를 지어놓고 거기에 며칠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뭐 제사 지낼 때 이럴 때는 월경하는 여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했었죠.
1: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숨기게 되고 말하는 걸 좀 쉬쉬하게 되고 그랬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3: 성숙한 여성이 자궁에서 출혈되는 생리 현상.
14: 한 달에 한 번 아기 집이 허물어지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15: 피가 나는 거.
16: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만들어지는데 정자를 못 만나서 그게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2: 애들이 그래도 뭔가 많이 아는데요?
6: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네요.
5: 성교육을 통해서.
6: 수업을 잘 들은 아이들.

0: 솔직히 처음엔 진짜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1: 아, 진짜요?
0: 왜 내 몸에서 이런 게 나오지 싶었고요.
2: 그렇죠.
0: 양이 조금 많이 나와서 이거 과다 출혈로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3: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래도 엄마가 뭐 축하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4: 많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3: 나쁜 게 아니라고 되게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0: 배를 쥐어짜듯이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파요.
3: 누가 막 찌르는
4: 월경통이 있어요.
0: 긴 나무 막대기로 찌르는 느낌.
5: 조금 불쌍해 보였어요.
0: 좀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 살짝 안쓰러웠던 느낌이 들었어요.
0: 생리 양이 심하거나 생리통이 심할 때는 완전 짜증나긴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애들이 자꾸 왜 가냐고 해가지고 그냥 배 아파서 간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3: 억들이 있으면 왜 그렇게 아프냐, 그게 누가 그렇게 아픈데라고 하면서 이해 못해주면서 앞에서 막 좀 듣기 싫은 말 할 때가 있어요.
0: 남자애들이 왜 여자한테만 그런 특권을 주냐라는 남자애들도 있고.
7: 남학생들 뭐라고 해요?
3: 부럽다.
0: 맞아요. 부럽다 많이 하긴 해요.
3: 니들도 아파라.
4: 겪어보라고. 그래, 니들도 아파라.
0: 배병이라고 생각했어요.
6: 진짜 꾀병 아니냐? 이거 수업 빠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했었어요.
4: 모르니까.
1: 몰라요, 진짜.
8: 모르죠, 모르죠.
7: 월경에 대해서 남자도 알아야 할까요?
0: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초적인 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9: 혹시 친구가 갑자기 아프면은 도와줘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월경에 대한 잘 도와주고 배려도 해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은 아내가 약간 힘들 때 월경을 모르면 잘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6: 그때 엄마가 예민하셔가지고 그때 엄마 배를 마사지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10: 조금 존중을 해.

0: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남자아이들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2: 야, 아이들은 너무 떨떨해요. 네, 그 솔직히 아직 윌리엄 벤틀리 저렇게 잘 모를 텐데 솔직히 윌리엄하고 벤틀리 아직도 축구는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전혀 몰라요.
1: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으세요?
2: 월경 대한 얘기는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직도.
1: 아빠랑 아들이라서 그럴 수,
3: 그럴 수 있죠.
2: 그런 것도 예.
1: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시작을 제 기억엔 했는데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3: 놀래서.
2: 그럼 아이돌 활동할 때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1: 근데 다행히 월경통은 없어서 네, 진짜 뭐 편하게 좀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매월 찾아오는 이벤트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어릴 때부터도 춤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항상 이제 체육 시간에 좀 신경 쓰이고 네, 그런 그렇죠. 게 좀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제 여중 다녀서 그런 거는 다행이다. 조금 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녀공학 다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불편하겠네요. 네.
4: 그러니까
1: 네.
4: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뭐 관심이 없다보다도 그냥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나들이 그렇게 하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리대 심부름만 했지.
3: 그치.
4: 그걸 언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집에 항상 짜증이 가득한 집.
3: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누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기가 매달 겹치지 않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짜증을 낼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3: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요.
2: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아빠 입장에서. 애들한테 말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월경 해보지 모르니까. 않았으니까.
3: 모르니까.
2: 솔직히 남자들은 지금 성인 입장에서 뭐 생리통 이런 거 다 알지만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잖아요.
3: 그렇죠. 맞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뭐 그걸 또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건데 왜 굳이 이거 남자애들도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5: 당연히 알아야죠. 이 세상은 남자랑 여자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니까 세상의 반이 남자,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직장 동료, 뭐 나중에 연인, 부부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해해준다면 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3: 그럼 만약에 윌리엄이 친구 이제 옷에 묻은 걸 봤어요. 그러면은?
2: 일단 절대 야 피 얘가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
4: 진짜 그렇게 하면 최악이야.
3: 진짜 트라우마 생겨. 여자 쪽 입장에서는 트라우마 생겨.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게 갑자기 흘러나와서 묻었는데 그걸 제발 누가 안 보길 바라는데 누가 이제 딱 얘기를 했을 때.
1: 그렇죠.
3: 그건 정말.
1: 그럼 이제 딸 엄마들은 너무 고맙죠.
2: 차라리 거기 조용히 가서 켜덕 좀 빌려줄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되게 멋있는 친구들 수 있잖아요.
6: 맞아요. 제 뭐가 묻었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걔만 듣게. 걔만 듣게. 그게 이제 모른 척 지나가면 계속 그런 실수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배려는 뭐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사생활 존중에 대한 매너라고 생각해요.
2: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 여성이 조금 힘들어 보이면 그냥 너 지금 생리 중이에요? 이렇게 떼놓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약간 뭐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적으로 약간 이 삐고 있는 그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게 신뢰 있는 관계면 충분히 물어볼 그럼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6: 그럼요.
2: 지금 생리 중이요? 그럼 내 태도가 또 달라지잖아요.
3: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2: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이게 서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4: 근데 이거를 좀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은 갑자기 뭔 소리야?
6: 아니. 어조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생리 중이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뭐 어디 불편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생리 중이야. 뭐 또 그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좀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그걸로 왜 자기가 빠져나가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죠.
3: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왜 묻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뿐인지 정말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몽정고사였다면 이번에는 월경고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월경을 하면 피가 안 큰다. 자 OX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0: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부모들 단톡방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월경식 시작하면 기가 안 끝나고 하면 그러면 다들 요즘 초등학생 때 오잖아요.
0: 어, 그러네?
1: 그럼 성인들은 다 키가 클 정도 돼야 되잖아요.
0: 그러네?
2: 생리를 빨리 하면 키가 좀 덜 크지 않나? 성조숙증 때문에 오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3: 빨리 하신 엄마들이 성조숙증을 걱정하는 이유가 초경하면 키가 안 큰다라고.
2: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정답은 뭐죠?
4: 정답은 X입니다. 평균적으로 월경 시작 나이가 만 11.7세 정도인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월경 전의 성장 속도는 1년에 4에서 5cm 정도예요. 초경을 시작한 이후에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지만 한 5에서 7cm 정도 더 성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을 했다고 해서 성장판이 닫히고 더 이상 성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3: 저만 해도 초경 이후에 계속 자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보통 그 11살, 12살 요때가 쑥쑥 자랄 때이기는 해요. 근데 초경하고 나면 좀 천천히 자라죠. 천천히 자라지만 그 한 만 15세, 16세 정도면 계속 좀 자란다라는, 더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나 운동 습관, 또 줄넘기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꾸준히 운동해주면 더 좋습니다.
2: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월경통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다. 하나, 둘, 셋.
1: 그냥 있어도 약간 티가 안 내는 편인데, 근데 월경통이 없으면 건강하다, 건강 안 하다, 이게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다른 여성들은 월경통 있었는데, 그럼 다들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80 넘었는데.
0: 아니, 그러니까 그치. 뭔가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월경통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2: 자, 정답은 뭐죠?
3: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월경통이 없다고 모두 건강한 건 아니고, 월경통이 또 좀 있다고 해서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증상인 병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통증뿐만 아니라 왜 양이 너무 많지 않은가, 혹은 또 왜 너무 적지 않은가, 주기가 너무 길거나 너무 건너뛰거나, 이것도 다 체크를 좀 하는 게 좋죠.
2: 선혜 씨는 어때요? 좀 생리통이 있었어요?
5: 저는 전혀 없었어요. 어릴 때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진짜 생리통이 심했었어요. 네,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항상 매달 한 번씩은 양호실을 가거나 조퇴를 하거나 그 기억이 되게 강하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월경통이 너무 심하게 생긴 거.
2: 아이 낳고 출산하고?
5: 네. 와. 그래서 저처럼 되는 경우가
2: 없다고 생긴 거네요?
5: 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처럼 아예 없었는데 생기신 경우, 아니면 있었는데 완화되신 경우. 저는 반대 케이스여가지고.
3: 대체로 이제 아기 낳고 나면 자궁 그 주변이 늘었다가 줄기 때문에 생리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리통이 심한 경우는 병원 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아이고, 참 없던 게 또 생기면 더 좀 짜증이 나긴 할 텐데 하나를 더 낳아보시면 어때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6: 제가 일단
2: 희발하죠.
4: 이게 이제 출산이 여성의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사실 정말 전신적으로 굉장한 리모델링이기는 해요. 그래서 변화가 출산 전후로 여성의 몸이 전체적으로 전신적으로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거죠, 정말로. 네.
2: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월경할 때 나오는 월경혈은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사이즈다. 하나, 둘, 셋.
1: 잠깐만, 그 종이컵은 종이컵은 양은 어느 정도 돼요?
5: 120ml입니다.
1: 예?
4: 150에서 뭐 150에서 200 정도 사이?
3: 120ml 정도.
2: 120ml 정도.
5: 네. 굉장히 이 정도 될 것 같아 가지고.
1: 아니
5: 이 정도 되는데?
2: 사람마다 다를까? 난 이 정도 된다고 봐요.
4: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2: 아, 그래요?
4: 네.
2: 정답이 뭐죠, 그럼?
4: 정답은 X입니다. 평균 한 5일 정도 월경 기간이 있어요. 이때 한 주기에 20에서 60ml 정도, 평균 35ml 정도라고 해요. 이게 요구르트로 치면 반병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80ml 이상 1시간에 이렇게 막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제 생리대를 1시간마다 갈아줘야 될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양이 많다고 하면 월경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몸이 되게 힘들고 어지럽고 힘들어질 거예요.

0: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병원 검진을 꼭 받아봐야 되겠죠.
1: 그리고 보통 때도 여자들이 보면 양이 처음에 좀 많았다가 나중에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하면 저 정도 양이 된다는 거예요.
2: 아, 평균하면.
3: 네. 야, 우리가 진짜 이게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또 알게 되네요. 자, 오늘 퀴즈를 풀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고 궁금한 게 또 많긴 했었는데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바로 월경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입니다.
4: 요즘 내 몸이 자꾸 어떤 신호를 보낸다.
5: 짜잔! 나 월경! 조만간 나랑 만날 것 같은데? 띠링! 첫 번째 시그널!
2: 시그널 있구나.
5: 몸속 에스트로겐이 열이를 시작하면
3: 에스트로겐은 호르몬이죠.
2: 네.
5: 몽글몽글 가슴이 자랄 준비를 해.
4: 앗,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몽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
5: 축하해, 성장 레벨업. 띵, 두 번째 시그널. 영차 이제 겨드랑이랑 음부에도 쏙 털을 밀어내면
4: 헐. 이게 언제 생겼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털이 뿅?
5: 놀라긴, 다들 오는 손님이야. 자, 이 시그널이 뜨면 진짜라고. 출발! 분비물 발사! 슈! 초경 카운트 다운 시작!
4: 엄마, 속옷에 뭐가 묻었어.
1: 분비물이 나오면 노랗게 묻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한다는 표시예요.
2: 그렇구나. 네.
5: 나 진짜 간다? 준비됐지?
4: 근데 너 왜 매달 와?
5: 몸에서 매달 호출한다니까.
4: 저게 다 뭐야?
5: 놀랐지? 다 난자야.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었던 친구들. 지금은 난폭이 초승달 모드. 자, 이번 달 주인공 지성.
1: 어머, 지금 난소년이 다 저러고 있는 거야.
4: 난소년폭 출발합니다.
0: 곧 태어나요.
5: 난자가 밖으로 나오는 걸 배란이라고 해. 매달 한 명씩 출동. 나도 다음 단계로 변신. 레벨업. 자궁, 난자 출발했음. 손님 맞이 준비 부탁.
4: 몸속에도 단톡방이 있어?
5: 응, 답장도 엄청 빨라. 그럼 자궁은 알겠습니다 하고 완전 풀가동. 폭심폭심 쿠션 까는 중. 혹시 아기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4: 근데 아기가 안 생기면?
5: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신해. 이번 달 미션 종료. 폭신폭신 쿠션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밖으로. 그게 바로 월경 슈르르르.
4: 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 준비하는 거구나.
5: 정답! 매달 깨끗하게 리셋. 그러니까 나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왔다는 건 몸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 다음 달에도 잊지 말고 만나.
3: 네, 가슴, 몽우리, 뭐 체모, 분비물까지 월경이 나오기 전까지 몸에서는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0: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뭐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선에 일단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심리학에서 이걸 이제 상상 속 청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미리 몸의 변화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아, 부모님이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떠올리게 돼서 좀 더 빨리 안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경 전에 부모님들이 또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좀 감정이 좀 불안정해지고 짜증이나 화가 좀 많고 그러더니 얘가 초경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네. 그런 아이의 변화를 부모님이 좀 잘 캐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우리 선예 씨는 첫째 얘기가 지금 중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신호가 있어요.
6: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변화가 사실 제일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짜증이 나지? 뭐 오.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지? 뭐 이런 정도로 뭔가 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줘서 아, 이제 뭔가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이 아이 시작이 됐구나.
3: 자, 공부는 제대로 했고 근데 이게 실전이 또 다르잖아요.
6: 저 다 이해는 했는데 이제 내 몸에서 이제 실제로 그치. 일어났을 때 느끼는
3: 아, 귀엽진 않아요 사실. 몸에서는 귀엽진 않아요.
7: 근데 실전에서 이거 머리가 하얘지는 게 문제예요.
1: 맞아요.
2: 저는 지난번에 이 생리대 사기 미션 좀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전 쉽지 않습니다.
3: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전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월경 딱 기다려. 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초경을 알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혜 씨가 딸 역할을 하는 거고, 정규 씨는 아빠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한번 두 분이서 네. 상황극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했어.
3: 울 줄 알았어. 울 줄 알았어. 또 울 줄 알았어.
7: 우리 딸 축하해, 진짜. 드디어 우리 딸이 여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 딸이 여자가 됐어.
6: 뭐야, 그럼 난 전에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3: 오, 이 말 익숙해. 오, 이 말 익숙해요.
0: 선유 씨 말처럼, 아, 나는 그러면 그 전엔 진짜 여자가 아니었냐. 아니면 또 월경 끝나고 나면은 여자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실 수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몸가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제 많이 하는데.
3: 맞아, 우리 때는 그랬어요.
0: 어른들이 이제 축하의 의미나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의 뜻은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초경을 알려오면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당부나 말을 덧붙이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축하하려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뜯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3: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재도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능하시겠죠?
2: 그럼요, 그럼요.
3: 네. 자, 시작합니다.
6: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한 것 같아.
2: 아, 진짜? 많이 놀랬겠다.
6: 근데 피 같기도 한데 까매. 좀 무서워, 그래서.
2: 무서워? 나도 무서운데. 아니, 나도 무서운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놀랄 수 있어. 근데 아빠도, 아빠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빠도 좀 알아보고 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
6: 근데 아빠, 나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어. 귀찮아.
2: 근데 그게 사실은 아빠가 알기로 이게 지금 너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귀찮고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네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네가 좀 너 몸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잘 가꿔주고 더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아.
3: 완전 모범답안이 아닐까. 훨씬 정말 안심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근데 우리 선혜 딸이 아빠 초경했는데 피가 까매요. 까매. 이건데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보통 이제 초경은 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뭐 조금 나왔는데 왜 아주 작게 나오니까 처음에 제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묻는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천천히 나오는 피는 아무래도 산화되기 때문에 좀 색깔이 초콜릿색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때 이 피가 어떤 때는 막지만 어떤 때는 좀 끈적끈적한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처음에 초경을 했을 때 자기가 똥 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3: 모르니까.
1: 예, 이렇게 묻은 게 피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입니다.
3: 자, 아들이 월경이 뭐야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쌤 씨가 아빠고 정규 씨가 아들 역할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2: 아빠, 월경이 뭐야? 발 보는 거야?
7: 그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2: 왜 이렇게 더듬거려, 아빠? 왜 그러는 거야?
7: 아니, 엄마가 훨씬 또 잘 알지.
3: 잠깐만요, 잠깐만, 쌤씨. 남자애도 알아야 한다고. 에? 모범하잖아, 모범 아빠. 에?
7: 지금 자신감이 없어, 우리 어머니.
3: 오늘따라 긴장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6: 진짜 모르셔서 당황하시네.
7: 아니, 이게 연기예요, 연기. 나쁜 예시 위해서
2: 역시 대배우야.
7: 연기예요.
3: 연기 말고 진짜로 좀 잘해볼 수 있겠어요?
7: 그럼요.
3: 두 번째 시도 다시 가볼게요. 네.
2: 아빠, 월경이 뭐야? 대부경 하는 거야?
8: 월경은 여자 몸이 건강하게 이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야. 한 달에 한 번 몸이 준비했다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3: 어머, 뭐야, 갑자기 쏙쏙 나오는데요? 아까는 엄마 찾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8: 예. 예. 안녕하세요, 샘 해밀턴입니다.

0: 네, 맞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월경하면 몸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가 혹은 누군가가 오늘은 좀 쉬거나 집에 가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좀 길러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 아들들한테 아버지가 얘기해 줄 때는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죠. 또 아버지가 먼저 엄마가 월경할 때 이럴 때 뭐 생리대를 좀 사다 주신다든지, 왜 좀 마사지를 도와주신다든지, 따뜻한 차를 좀 갖다 주신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아, 월경하면 여자들한테 저렇게 해줘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자, 여기까지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월경 용품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3: 맞아요. 네, 종류가 요즘은 워낙 많으니까.
1: 그렇죠.
3: 저도 이제 또 딸들이 많아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주의사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1: 네, 월경용품이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어요. 다양하게. 우리 때는 일회용 생리대를 주로 쓰고 대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월경용품은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하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걸로 나눠지는데요. 생리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다회용은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어서 쓰고 나서 빨아서 또 말리고 삶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체내 삽입형 이렇게 몸속에 넣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월경 컵하고 탐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탐폰 있죠. 그래서 탐폰이나 이 월경 컵은 왜 양이 많은 날은 좀 자주 갈아줘야 되고, 갈아주는 주기를 좀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 어른들인데도 몰랐어.
4: 사실 저는 이 탐폰은 사실은 아예 처음 봤어요.
5: 진짜요? 네,
4: 지금 아예.
2: 아, 그래요?
4: 아예
2: 처음 봤어요?
6: 네. 이것도 지금 템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보면 특수 부대에서 이렇게 작전 나갔을 때 군인들은 가지고 다녀요.
4: 오?
6: 이렇게 총 맞거나 이렇게 치열하기 위해서. 네. 이 흡수력 너무 좋으니까.
4: 아...
6: 근데 그것도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생리대도 흡수력 좋으니까. 예, 특별히 방송 쪽에서 일한 땀 많은 사람들은.
4: 그렇죠.
6: 겨드랑이에 붙이는 경우는, 아니, 그 옷 안에.
4: 아.
6: 여기 이렇게 땀 많을 때 이렇게 겨드랑이에 이렇게 다 젖으잖아요. 예, 옷 안에서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2: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쌤 씨는.
6: 아니, 저 아닙니다.
2: 자, 이렇게 용품까지 미리 챙겨도 막상 이제 그 순간이 오면 부모도 아이도 처음이라서 당황을 하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초경이 시작된 날 부모는 어떻게 맞이해 주면 좋을까요?
7: 소희 엄마랑 같이 할래? 네, 소희가 한번 넣어볼까? 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응? 아빠 전화 온다. 여보.
8: 더 필요한 거 없어?
7: 케이크.
4: 케이크?
9: 케이크?
4: 오.
9: 샀지?
7: 샀어? 알겠어. 빨리 와.
1: 아빠가 케이크 사면 좀 울컥할 것 같아. 아빠들 마음.
10: 항상 아기로만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7: 미국에서 좀 유래된 파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게 뭘까 해가지고 이제 키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4: 아, 아버지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2: 정전기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엄마도 완성했어.
7: 됐다. 언니야?
2: 언니 전화 왔어.
11: 언니야? 누나야?
7: 보현아.
12: 엄마 어디야?
7: 엄마 밖인데.
12: 나 지금 집 거의 다 왔어.
7: 집에 벌써 다 왔어?
2: 서둘러야 돼요. 다 왔어. 서둘러야 돼요.
7: 빨리
4: 빨리 빨리.
7: 늦었어. 집 앞이래.

0: 큰다.
1: 소리지요. 고현아, 첫 월경 축하해.
2: 박수.
3: 박수.
4: 이 너 뭐야?
1: 좋아?
2: 괜찮아? 마음에 들어?
4: 이게 다 뭐야?
1: 엄마가 준비해봤어.
4: 진짜 뭐야? 이거 생리대랑 파우치랑 이게 뭐야? 팩까지 완전 대박이에요. 센스 맞는 대박.
1: 사랑하는 우리 딸 보연이에게. 우리 딸 보연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걸 축하해. 처음이라 낯설고 조금은 걱정되고 어색하겠지만 우리 보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첫 신호야. 다시 한번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게 된 걸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우리 딸.
2: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1: 너무 대견하잖아. 컸어.
4: 맞아.
1: 애기가.
5: 처음에 제가 초경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키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저한테 엄청 좋은 뜻으로 다가오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파티를 하고 나서 이게 축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도 이제 월경이라는 게 저한테 나쁜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좋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보연이한테 그 당시에 바로 축하를 해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라도 이렇게 파티를 해줘서 우리 보연이한테 이제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그 인식을 우리 보연이한테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6: 근데 진짜 저는 딸 엄마라 그런지 울컥하게 되는데 뭐 정규 씨나 네. 지금 선희 씨도 다.
1: 맞아요.
6: 네, 너무
2: 그러니까. 네,
1: 딸 너무 엄마들의
6: 아빠의 입이 돼서. 네. 선희 씨는 곧 이제 경험을 할 텐데 미리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7: 일단은 축하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까 저런 이벤트도 좀 해주고 온 가족이 이 이벤트를 되게 우리가 되게 축하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줄 것 같고 키트. 네, 키트 준비를 빨리 해줄 것 같아요. 네, 되게 소중하게 그거를 또 기억할 것 같아서 네, 잘 스스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6: 네.
8: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게 좀 이제 이벤트를 해주면 어떨까. 그냥 이제 아까 우리 VCR에서 나온 그 가족처럼 케이크도 하나 사들고.
6: 네네. 네,
8: 그리고 이제 꽃 한 송이. 그리고 이제 편지. 네. 이렇게 해주면은.
7: 제일 많이 울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울면서 계속. 네. 그리고 그 영상 이후로 계속 어떤 이벤트 할까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8: 아, 아까 굉장히 네. 좋은 자극점이 됐어요.
9: 저는 반대입니다.
8: 왜?
9: 솔직히 저는 별로 축하해주고 싶지 않아요.
6: 왜요?
9: 어떻게 보면 월경이 특별한 뭐 월경이 특별히 축하할 일인가 싶거든요. 솔직히 남자가 뭐 멍종할 때 뭐 축하할 일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굳이 이렇게 뭐 펌핑해 주는 게 그렇게 그냥 신경 안 써.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게 축하하면 오히려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좀 또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초경 축하할 일이 맞나요, 아닌가요?
10: 일단 축하할 일은 맞죠. 다만 초경을 조용히 축하받고 싶은 아이도 있고 좀 더 이벤트스럽게 축하받고 싶은 아이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쌤님 말에 정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태도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그 태도와 마음 그 자체, 그 첫 반응의 톤이 아이에겐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시끌벅적하게 이벤트는 했지만 막상 아이가 아플 때 따뜻하지 못하다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덤덤하게 그리고 고맙다는 것 마음을 좀 잘 전달해준다면 아이도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1: 초경 파티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 혹은 신체 자율권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또 그 아이의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막 부모가 너무 좋다고 해서 막 저렇게 파티해주면 아이는 되게 불편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 오빠나 뭐 아빠랑 알리지 말라고 좀 아쉬운 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래서 그래도 여인국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가서 그 은반지 하나씩 만들어서 꼈어요.

0: 꽃이든 편지든 반지든 아무것도 하지 않듯 아이의 마음을 먼저 묻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가장 첫 반응인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이제 그 애한테 꽃을 딱 줬는데 꽃 싫어! 그럼 그냥 이제 저 혼자 들고 있어야지.
0: 들고 이렇게 꽃을 든 남자로. 예.
2: 그러면 그것은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0: 그러셨다.
1: 아, 엄마한테.
0: 그 월경을 시작하면 또 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부인과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아이들은 물론 이제 어머니, 부모님도 산부인과를 낯설어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부담을 조금 덜 수가 있을까요?
3: 산부인과도 역시 그렇지만 뭐 다른 과들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치과 스케일링 하러 1년에 한 번씩 간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성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알려주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좀 인식을 심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냥 어차피 뭐 전문가한테 가는 거니까 필요하면 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솔직히 초경은 한 이유로, 근데 꼭 뭐 가야 되는 신호가 있을까요?
3: 일단 첫 번째로는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로도 조절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리고 출혈량 자체도 너무 과다해서 뭐 한 시간마다 패드를 갈 정도로 덩어리혈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주기가 불규칙해서 그게 너무 길게 지속되고,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막 10일 이상 너무 오래 가거나, 혹은 반대로 주기 자체가 3개월 이상으로 너무 길게 불규칙하거나 이럴 때이고, 뭐 만 15세까지도 초경이 없거나 가슴 발달하고 3년 지나도 초경이 없거나, 혹은 뭐 음부가 간지럽고 아프고 따갑고 이런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방문을 해야 되겠죠.
4: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주기가 좀 특히 이제 초경하고 처음에는 좀 많이 다르니까 그게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건가요?
5: 그래서 내가 며칠 만에 주기를 하느냐를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주기가 불규칙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지난달에 3일 날 했는데 왜 오늘은 뭐 1일 날 하지? 뭐 30일 날 하지? 왜 이렇게 빨라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기가 30일이 아니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몸이 자기 리듬을 찾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봐주는 게 좋고, 처음에 막 그 불규칙하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0: 주기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 해도 매달 찾아오는 월경통,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도 같아요.
2: 우리 아내는 심할 때 진통제를 먹는데 아플 때마다 먹어도 괜찮은 건지 그거는 고민됐거든요.
3: 맞습니다. 이 진통제를 뭐 너무 이렇게 약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통제를 너무 아끼거나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복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하면 해가 없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그 통증이 줄어드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지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5: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는데 진통제로 자꾸 누르면 그게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4: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자, 마지막으로 초경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습관이 있을까요?
5: 네, 그 수첩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월경 주기 기록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언제 제일 많이 나오고 언제 제일 뭐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것들 좀 하면 자기 주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0: 자, 월경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 숨기긴 왜 숨겨?
2: 뭐 여지는 월경, 남지는 몽정. 다들 성장하면서 한 번씩 난 뭐지 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냥 몸이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런 거요.
6: 맞습니다. 아이들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게 생각보다 쉬운 말인데 또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먼저 편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4: 너무 지금 이 타이밍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큰아이의 초경을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이가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그리고 또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어떤 효능감 같은 것이 생기면 훨씬 더 자기 몸이나 인생 관리에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자, 마법 같은 그날 노노노노노 월경.

0: 안승준이요.
1: 자,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
0: 성경을요.
1: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너 좋아.
2: 내가 정하지. 아니, 내가 정하냐.
1: 근데 너무 야해.
3: 대박이다.
1: 너무 야해.
3: 어머.
4: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5: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6: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시 또 제일 위험하잖아요.
7: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8: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1: 빨리 달라고. 안 준다고.

0: 저희가 이렇게 몰림 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다 예뻐서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860-9095.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0: 월 7천 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최북단에 자리한 미지의 나시섬. 외지인의 손길이 덜 탄 그곳의 바다에는 오래된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3: Apalagi dengan sumur gini harus kita tahan 5 jam itu di laut, nggak makan, nggak minum.
2: 그들은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문화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데요.
4: 야, nggak semua orang ya bisa melakukan ini lah.
2: 바다와 함께하기로 운명 지어진 사람들. 지금 그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서북부. 동남아시아 최초로 이슬람이 전파된 아체 지역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반다 아체는 예로부터 메카로 가는 순례자들이 머물던 도시로 메카의 입구라 불리던 곳인데요. 그런 이곳을 휩쓸었던 대재앙이 있었죠. 바로 남아시아 대지진입니다. 2004년 아체주 인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는 남아시아 12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직격탄을 맞았던 반다아체 도시는 참상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2005년에 새로운 여객선 터미널이 건설된 이곳. 반다아체 인근의 섬들을 오가려면 여기서 배를 타야 합니다. 나시섬까지 가는 배는 일주일에 세 번 오후에만 운행합니다.
5: 풀로 나시 ini pulau ujung barat Indonesia di penyelam alam untuk mancing gurita atau penangkapan jenis-jenis ikan lainnya. Nah, di sini juga lautnya masih natural ya, Bang. Masih natural, masih indah dengan alamnya yang bersih.
2: 인도네시아에서 오지 중에 오지로 손꼽히는 나시섬. 수정처럼 투명한 바다 물속은 안다는 사람만 찾는다는 다이빙 명소이기도 하죠. 건기인 5월부터 9월까지가 다이빙 적기. 형형색색의 산호가 펼쳐진 이곳에서 열대어들뿐만이 아니라 바다 거북도 논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산호에 몸을 숨긴 문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나시섬은 문어잡이로 유명합니다. 섬에는 문어 사냥꾼이라 불리는 이들이 20여 명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네 해녀처럼 산소통 같은 장비 없이 맨몸으로 바닷속에 들어가 문어를 잡는데요. 보통 두세 명이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을 합니다. 오전 내내 물질을 했다는데 오늘 바다 밭에서 얻은 수확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볼까요? 날씨만 허락된다면 매일 바다로 나가 문어를 잡지만 사실 지금은 우기라 잘 잡히는 때가 아니랍니다.
6: 여기 saya tanya lagi, sudah pengalaman berapa tahun nangkap gurita?
7: 10, 9, 7. Sama Bang nih, Muglis. Ya, kok

0: Sekarang udah bisa, udah pandai dia menangkap berita.
1: 한 동네에서 형제처럼 지냈다는 이들. 함께 물질을 한 지가 5년째가 돼갑니다. 장비는 오리발과 수경, 그리고 간쿠라 불리는 갈고리가 전부. 이 단촐한 채비를 하고 물에 들어가는 만큼 함께하는 이들과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오전 작업의 부진을 씻기 위해 포인트를 바꿔 물질을 하기로 한 삼총사. 이번엔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0: Kita pakai ini untuk memancing gurita itu keluar dari sarang, dari sarangnya. Jadi yang buat menariknya itulah ini. Yang manik-manik yang ini yang buat bikin menarik dari menarik perhatian si gurita di saat jadi tanpa kita harus nyelam nyari ke sarang gurita itu kan menghabiskan tenaga. Nah, jadi untuk menghemat tenaga makanya dipakailah umpan ini. Seperti itu.
1: 허리에 이것을 매단 채로 다니다가 문어가 있을 만한 곳에서 이걸 움직여 줍니다. 숟가락에 반사되는 빛으로 문어를 유인하는 것이죠.
0: Ini berarti ini terbuat dari benang pancing. Ini dawai, gili-gili, ini sendok. Sendok teh. Jadi bisa dibilang ini kreativitas dari para nelayan untuk membuat ini.
1: 문어 낚시꾼들에게는 저마다 자신들만이 아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번엔 여기서 작업을 하기로 한 삼총사. 오늘은 파도가 세서 멀리 나가질 않고 해변 인근에서 작업을 하기로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바다로 들어가지만 지금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 바다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2: 아, 안디. 가보 그 사나?
0: 예.
2: 아, 무클레스 그 사나?
3: 예.
2: Nanti kita ketemu pas udah balik, yeah. Nanti kita ketemu di sini lagi.
0: Oke,
2: oke, oke, oke, oke.
1: 드디어 삼총사 출동. 문어를 찾아 산호지대를 수색합니다. 주로 산호초나 바위틈에 서식하는 문어는 낮에는 굴이나 틈새에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환경과 흡사하게 몸의 색깔을 보호색으로 바꾸는 재주까지 있으니 이 바닷속에서 문어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4: 제가 enggak tahu juga ada bang kok misalnya kita pergi nyari gurita. Habis itu kita kan jalan-jalan, nggak tahu balik kayak gini kan kita pergi kan. Habis itu pas ada dia nampak di depan, kan kita ambil.
1: 숨바꼭질 하듯 바닥에 숨어있는 문어를 찾는 건 삼총사의 막내 안디군 담당. 제일 어린 만큼 가장 민첩하고 체력이 좋답니다. 한편 노련한 둘째 무클리스는 수면에서 헤엄치며 문어를 유인하는데요. 막내 안디군을 손수 가르친 베테랑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 과연 이 작전이 먹힐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문어 한 마리가 걸려 올라옵니다. 수제로 만든 낚시 도구가 제법 쓸만합니다. 한 한창 바닥을 수색하던

우리군도 이번에는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인데요. 한참을 씨름하다 주민 목적까지 왔는지 수면 위로 올라가는 안디군. 문어 위치를 확인했으니 다시 도전합니다.

0: 하지만 그 사이 문어도 바위틈 깊숙이 몸을 숨겼는지 좀처럼 꺼내지질 않습니다. 이대로 수확물 없이 가나 했는데 그때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갈고리를 찔러 넣었는데 역시나 쉽게 나오질 않는군요. 먹물을 뿜어대는 문어를 두고 잽싸게 숨을 쉬고 물속으로 다시 들어온 안디군. 문어와 2차전에 돌입합니다. 힘겨루기 끝에 드디어 문어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안심은 금물.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는 문어의 몸부림이 꽤 위협적입니다. 몇 분간의 필사적인 저항 후 힘이 빠진 문어는 잡는 즉시 내장을 꺼냅니다.
1: Gurita begitu ditangkap langsung dibunuh. Pertama, tidak melukai kita. Kedua, di saat dimasukkan ke dalam itu kalau tidak kita bunuh, itu nanti yang ada hiu memikir hiu melihat itu seperti mangsanya dia. Jadi yang ada melukai kita, makanya kita langsung bunuh biar supaya gurita itu tidak bergerak-gerak lagi.
0: 때때로 문어 사냥꾼이 상어의 공격을 받는데 사실 이곳은 상어 서식지랍니다. 그래서 나시섬에는 상어 등 대물을 잡는 어부가 따로 있는데요. 운 좋게 이런 대물을 잡으면 한 3개월 동안은 고기잡이를 안 해도 먹고 산답니다.
2: 80kg. Ini ada dua jenis yang mahal.
0: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만 원에 팔린다고 하니 그야말로 횡재하는 거죠. 그런 횡재보다는 성실하게 바닷속 문어를 잡는 삼총사. 그런데 오늘은 문어잡이가 쉬운치 않아 다른 것들을 채집합니다. 요 갑오징어는 문어 다음으로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인내력과 순발력이 좋은 무클리스 씨. 단박에 갑오징어를 낚아챕니다. 백발백중.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낌새를 감지한 무클리스 씨.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비가 쏟아집니다. 욕심내지 않고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수확하는 것.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규칙이죠.

0: 자라기.
1: 수확물이 넉넉진 않지만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이들. 돌아가는 길, 바다를 보며 내일의 풍어를 기원해 봅니다. 인구 약 1,500명인 나시섬에는 5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섬 주민 대부분이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도시 출신인 무클리스 씨의 아내도 생선 선질의 달인이 됐습니다. 예전엔 해산물을 잘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입맛도 달라져서 요즘은 삼시세끼 빼놓지 않고 먹는답니다.
2: Saya suka kalau suami sendiri dari kecil enggak suka lagi dia tebesan.
1: 결혼해서 1년은 처음 하는 섬 생활에 모든 것이 물서러 많이 힘들었다는 아내. 지금은 섬 사람 다 됐습니다. 무클리스 씨는 원래 친형과 함께 물질을 했었는데요.
3: 아, 또 뭔가 nyelam juga. Nyelam nyari ini kripang. Ah, ya enggak tahu kan agak sesak napas. Habis itu enggak tahu bagaimana kepala yang pusing. Habis itu kena kepek-kepek di tulang. Itu aja.
1: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동안 물질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다 리달 씨의 제안으로 다시 물질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의 바람은 누구보다 씩씩한 조카, 아프달이 자신의 두 아들과 우애 깊게 잘 자라주는 거랍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만 봐도 그저 흐뭇하다는 무클리스 씨. 특히 막내는 집안의 재롱둥이입니다.
2: Dia lihat apa yang kita buat, dia tetap berbuat. Misalnya minum kopi juga. Kalau kita minum susu, dia minum susu juga.
1: 무클리스 씨 어릴 적과 똑같다는 막내. 아빠를 흉내내는 건 좋은데 어린아이가 젖병에 든 커피를 빠는 건 걱정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날이 갰습니다. 비가 언제 왔나 싶을 정도로 맑은 날씨. 이들 삶도 그렇게 흘러가겠죠. 해가 질 무렵 방파제를 찾은 안디군. 아이들과 함께 낚시 산매경에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잘 잡히는지 비닐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시섬의 아이들은 사실 이곳에 저녁 찬거리를 얻으러 온 거랍니다.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알뜰살뜰히 챙깁니다. 이것도 딱 먹을 만큼만 욕심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점령한 선착장과는 달리 이곳 해변은 여인 천하. 바다로 들어가 뭘 하나 했는데 새우를 잡는 거랍니다. 물때에 따라 이곳 해변으로 새우떼가 몰려든답니다.

0: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질 않고 이렇게 그물로 새우를 잡는데요.
1: 야, di sini sama-sama kerja di laut. Kalau yang suami nyari gurita, kalau ibu-ibu cari udang di pinggir pantai. Ikut.
0: 이 새우도 판매용이 아니라 자급자족용입니다. 이렇게 햇볕에 하루 이틀 말린 후 튀겨 먹거나 양념을 해서 먹는다네요. 외부와 교류가 많지 않아 많은 걸 자급해야 하는 나시섬. 하지만 이곳 식탁만큼은 바다에서 얻은 풍요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문어 사냥꾼 삼총사가 모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거하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지에서 룽켈레라 불리는 거미 고동을 굽습니다.
2: 오랑 di sini kok makan lungkele rata-rata ada. Nanti kok ada misalnya kok ada orang suruh pulang, ada nanti dikasih duit 50 gitu. Ada orang yang suruh yang dibawa pulang.
0: Hmm. 원래 거미 고동 껍데기는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부수고 그 안에 잘 익은 살을 꺼냅니다. 쫄깃한 식감은 물론 씹을수록 단맛이 나와 입맛을 돋게 하죠. 그런데 이들은 문어를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을까요? 요리 방식이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강황가루와 마늘로 양념한 문어는 바나나 잎에 싸서 숯불에 천천히 굽습니다.
3: Teksturnya lebih lembut daripada kita bakar langsung tanpa menggunakan alas. Kalau kita menggunakan aluminium foil seperti di kota-kota, itu kan mengandung zat kimia. Kita lebih karena kita di alam, kita gunakan daun pisang. Seperti ya memang pedoman kita yang kita tampilkan alam.
0: 한 3, 40분 정도 익히면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문어는 대부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문어잡이인 이들에게도 귀한 요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는 이유죠. 바나나 잎에 싸서 문어를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줘 살이 촉촉하다네요. 문어를 그렇게 잡아서도 이런 맛인지는 몰랐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그리고 형제 같은 사람들과 함께해 더욱 귀한 만찬. 이 풍성함이 오래 가기를 바라봅니다.
1: Semoga tambah berkah rezekinya tahun ini. Ya, selekapannya. Semoga lebih baik.

0: surut.
1: Naik kedewan maling itu kurang lebih kalau dibilang besar besar pulau nasi ini jaraknya kurang lebih 1 jam lah.
2: 오늘은 과연 문어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수심이 깊은 인도양 쪽에선 배를 타고 산호지대를 찾아갑니다. 경운기 엔진을 단 그야말로 통통 뱁니다. 사실 오늘 배를 탄 것에는 다른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삼청사의 리더 리달 씨가 곧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3: 아, karena kebetulan ini pun baru untuk menyelam langsung mencari gurita itu sangat capek. Jadi saya cari alternatif lain untuk mencari rezeki.
2: 배 운전도 익히고 낚시 포인트도 확인할 겸 해서 이곳에 온 것이랍니다. 거기에 하나 더. 성격이 급한 동생들이 인내심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 다 같이 낚시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4: 나, kalau jenis ikan di sini rata-rata ikan karang. Lebih utama ikan karang ya. Banyak jenis ikan karang di sini.
2: 지금까지 물질로 고기잡이를 한 이들이 낚시는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손맛을 빨리 본 무클리스 씨. 이어 리달 씨도 물고기를 건져 올리자 소식 없는 막내를 놀립니다.
5: 아, 사 운판 kayak gitu habis enggak tahu kamu.
6: 아, 야. 안젤.
5: 야.
6: 아무 따로 운판.
5: 아, mancing mata kail kosong kayak mana?
2: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막내입니다.
7: 야, 내가 데리고 온다 보사님. 뭐 왔고 뭐 일란 뭐 일란.
8: 아, lebih enaknya lah. Tapi mancing kan kayak gini bosan. Enggak ini enggak tepat.
2: 인내심 훈련은 여기까지. 이제 문어를 잡을 시간입니다. 그동안 몸이 근질근질했던 막내 안디부터 물속에 들어갑니다. 꼭 물 만난 고기 같죠? 여태 배 위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음은 삼청사의 둘째, 무클리스 씨 출격. 들어가자마자 목표물 발견. 단숨에 작살총을 쏩니다. 낚시보다 빠른 물고기 잡이. 이러니 낚시가 지루할 수밖에요. 바다 밭에는 건져올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물질할 맛 납니다. 요 안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랍스터. 바닷가지와 또 닮았지만 사실은 새우라네요. 이름은 흰줄 닭새우입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존재.
5: 이유.
2: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9: Ada apa tadi?
5: Kriu. Ya kan, rupanya pari. Tidak apa-apa, aman, oke. Aman. Pari.
2: 10년 감수했습니다. 가오리 중 가장 크다는 만타 가오리. 어마어마한 덩치와 달리 성격은 온순하답니다.
10: 야, 나
11: 아만.

0: 한바탕 소란이 끝나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문어 사냥꾼들. 무클리스 씨가 바로 돌 틈에서 문어를 꺼냅니다. 이에 실세라 안디군도 문어 은신처를 발견, 문어 사냥에 성공합니다.
1: Jadi pekerjaan nangkap gurita ini sangat begitu capek, apalagi dengan seumur gini harus kita tahan 5 jam itu di laut, nggak makan, nggak minum, terus ya banyak tenaga yang harus dikuras. Jadi mungkin kedepannya ya cari pekerjaan lain saja lah.
0: 그 때문에 서른이 조금 넘으면 문어잡이에서 은퇴한답니다. 한창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지금 안디군이 이 팀의 에이스죠.

0: yang paling seru itu apa?
1: Ya, masih untuk bertemu kita, ya, tangkap ia, ya, ya, asik banget.
2: 갑오징어도 요즘은 시세가 좋을 땐 1kg에 7만 루피아, 약 6천 원 정도 한답니다. 이제 갑오징어를 잡는 손맛도 꽤 짜릿할 것 같은데요.
3: Si Andi, karena mungkin dia masih muda, nah agak kurang sabaran ya. Masih apa namanya asik dengan sendiri. Kalau misal untuk pergi berdua takutnya gini. Nah, kalau sendiri modal seperti itu bisa-bisa dia bisa hilang. Jadi kedepannya mungkin dia mungkin bisa jadi lebih baik dari yang sekarang itu sih.
2: 만족할 만한 수확물에 웃음꽃이 활짝 핀 배안. 이 여유로운 퇴근길은 5시간의 고된 물질 끝에 얻은 달콤함이 아닐까요? 집으로 가기 전 잡은 수확물들을 팔아야 하는데요. 선착장에서 한참을 기다린 상인들에게 수확물들을 가져갑니다. 과연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문어를 확인하는 상인. 잡을 때 상처가 난 문어는 아쉽게 제합니다. 보통 문어는 1kg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하는데요. 이날 잡은 문어는 총 5kg, 3만 원에 팔았습니다. 받은 돈은 오늘 물질을 하지 않은 리달 씨를 빼고 둘이 똑같이 나눕니다.
4: 오케이. 비싸 di simpan nanti kok mau beli apa aja nanti kok mau simpan di rumah udah bisa simpan 50 nanti kok mau beli jajan untuk anak udah bisa.
2: 그렇게 나시섬의 문어 사냥꾼들은 바다의 길에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나시섬의 나시는 인도네시아어로 쌀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쌀이 많이 났던 나시섬. 그래서 이 섬에 오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보통 2모작, 3모작을 하는 인도네시아지만 물이 부족한 나시섬은 1모작을 합니다. 우기가 시작하는 10월부터 3개월간 말이죠. 그럼에도 땅이 기름져 천혜의 변농사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어부들도 모두 농사를 짓습니다.
5: 돌루 사야 그 라운 sekarang sudah musim ke sawah menanam padi ke sawah.
2: 문어 사냥꾼들도 일손 바쁜 수확철엔 논으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물질할 때와는 완전 딴판. 낯을 들고 일하는 폼이 영 어설픕니다.
6: 아, 밀리 kerja di laut. Enak aja ya kalau di laut. Dari sini ketat.
2: 이렇게 농사를 도우면 보통은 일당을 받지만 농사일에 서툰 이 두 일꾼은 쌀을 나눠받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 황금색 물결을 보면서도 바다에 나갈 생각뿐입니다.
6: 사야 harap cuaca bagus baru pergi laut.
2: 바다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문어 사냥꾼 삼총사. 여느 때와 같이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5: 이 tahun baru ini mudah-mudahan dapat gurita yang besar.
2: 오늘은 이들에게 바다가 또 얼마나 내줄까요? 물에 들어가면 수심 5m에서 10m까지 내려간다는 문어 사냥꾼. 그곳에서 수면 위로 대여섯 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겨우 문어 한 마리를 잡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도 있습니다. 단 한 번 만에 대왕 문어를 찾았는데요. 역시나 쉬운 건 없습니다. 문어의 마지막 몸부림이 거셉니다. 먹물을 마구 뿜어내던 문어가 안간 힘을 쓰며 버티는데요. 그야말로 사투를 벌립니다.

0: 한참 동안 힘을 빼고 나서야 겨우 문어잡이에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무클리스 씨도 기진맥진해서 올라옵니다. 다 이 녀석 때문이죠. 고생한 만큼 그 기쁨은 더 큰 걸.
1: 알함둘릴라 ada rezeki dengan berkah tahun baru senang.
0: 바다가 내준 선물 잘 받아갑니다.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는 문어 사냥꾼들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 안 좋은 날과 금요일이죠.
1: Ya, alhamdulillah dengan senang dengan damai.
0: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금요일 오전에 합동 기도회를 여는데요. 정오까지 바다에 나가는 걸 금한답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삼총사가 다시 모인 곳은 안디군 집입니다. 쉬는 날, 조촐하게 다과를 즐기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지낸 삼총사는 가족끼리도 서로 스스럼 없이 지내는데요. 다 같이 웃고 떠드는 사이 완성된 음식. 이곳에서 명절이나 잔치에 오르는 전통 떡입니다.
1: Jumat pagi kita semua istirahat dari yang nelayan gurita. Dan yang pergi bertani ke sawah semua istirahat di Jumat pagi. Baru ini kita lagi ngumpul di rumah Andi untuk makan-makan bersama. Ya, seperti dilihat kita lagi masak kue seperti itu.
0: Abang gak dengut. 특별한 음식은 먹을 때 추억을 떠올리게 하죠. 리다 씨에겐 이 음식이 그런데요. 안디 군이 처음 문어 사냥꾼을 한다고 할 때 엄마 파티마 씨는 많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던 큰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2: 예, 하지만 브라질이야. 예, 브라질 sendiri dia pergi. Ibu khawatir, takut kan? Nanti kayak mana dia di laut kayak itu.
0: 힘든 노동 후에 얻는 소소한 삶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다는 때론 전쟁터 같은 일터지만 때론 더없이 편안한 휴식처이자 즐거움을 주는 놀이터죠.
3: 야, 그러니까 semua orang yang minta kelengkapan hilang. Kita minta rezeki laut. Menyona gejo umu payang. Dah. Ti ura lonjak ulaut, minta rezeki.
4: Cita-cita saya kalau untuk sekarang ya untuk memajukan pulau ini tapi dengan konsep kebudayaan, adat dan alam itu tetap terjaga.
0: Indonesia 최북단 나시섬의 문어 사냥꾼은 오늘도 바다로 나갑니다.

0: 상담원료 씨,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료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2: 080-860-9095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3: 어? 보장기실?
2: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3: 설마 세 달은 암에 걸리겠어?
4: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5: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6: 1566-4315.
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년이면 뭐 금방이네.
4: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5: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6: 1566-4315.
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6: 1566-4315.
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4: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5: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6: 1566-4315.
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6: I do thank her for that because she did provide a lot of emotional support.
17: 외로울 때면 말없이 다가와 자신의 등을 내어주고 길을 잃을 때면 주저하지 않고 앞서 걸었던 고마운 나의 친구.
16: I do think that Ellie knows how I feel.
18: It was like a superpower. Of course I have this ability. I'm a Jindo.
17: 두려움이 나를 덮쳤을 때 형체를 들어

0: 낸 초능력과 같은 힘.
1: Saved me from getting really hurt. The moment that I really fell head over heels for the breed.
2: Very loyal. Very, very, very loyal.
0: 작은 섬 진도에서 태어나 사람의 마음을 읽는 영리함과 충직함으로 세계를 홀린 이 개는 대한민국의 국견 진돗개다.

0: 미국의 개척 역사를 상징하는 두 동물, 말과 개. 그들은 험난한 여정을 함께한 인간의 동반자였다. 개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은 수세기 동안 이어졌다. 미국인에게 개는 특별하다. 반려견의 나라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개를 키우고 가족이라 여긴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라 불리는 금문교 앞 공원. 개와 함께 걷는 사람들의 행렬이 장관을 이룬다. 서로 다른 나이, 다른 성별, 다른 인종의 사람들. 무엇 하나 같은 게 없는 그들의 공통점은 진돗개다. 샌프란시스코와 인근 지역에 사는 커뮤니티 인원은 2천여 명. 올해 들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왜 진돗개에 빠졌을까?
1: She knows when like I'm sad. Or like if I need some extra cuddling, she's like she'll come up and sit like right next to me or put her paw on me or something like that.
2: She likes to lick my hand sometimes when I'm crying. So it's kind of like her saying like, oh, it's okay. For him, he if you cry, he looks at you and he just
3: sits next to you.
2: Yeah, he
3: sits close to
2: he
3: you.
2: He sighs and he sits closer
3: oh, yeah, he
2: to
3: sighs,
2: you.
3: Yeah.
2: So I think they're very like emotionally intelligent too.
0: 조용하지만 사력 있고 가족의 감정에. 깊이 교감하는 공감 능력.
4: Good job. Oh, yeah. Yeah.
5: We're arguing, you know. You know, I do something stupid, you know. I forget something and we're arguing, but she'll come in between us like, "Hey, stop." You know? Yeah.
2: It's okay.
5: Yeah, yeah, yeah. Like, yeah, she'll we're sitting and, you know, maybe we're yeah. she'll come up put a hand on my she's like, "Hey, stop. Stop." Or she'll come between us.
2: Yeah, yeah, yeah.
5: Yeah, yeah. She's very perceptive. She knows, yeah.
0: 가족의 표정과 몸짓을 읽고 행동하는 상황 판단 능력.
5: Yeah, Jinos are next level. You know, even more so.
6: Whenever I look at her, I'm like, oh, she's a miracle given by God or the universe or something.
0: 진돗개에겐 서양의 다른 개들에게서 찾기 힘든 매력이 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진돗개를 바르게 행동하는 품종 1위로 선정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신뢰와 우정에 주목했다. 진돗개가 보여준 말없는 위로와 공감의 순간들이 세계인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돗개와 함께하는 삶은 저마다 다른 의미가 있다. 인적이 드문 이른 주말 아침. 헨리는 아직 눈꺼풀에 졸음이 가득하다. 전날 바쁜 일정 탓에 피로에 지친 루크가 깊은 잠에 빠져있자 침대에 뛰어들지 않고 소파에 얌전히 몸을 누인다. 기상 알람이 울리자 비로소 침대로 향한다.
7: Good morning. Good morning.
0: 몇 년

0: very comforting. She gives her warmth and she provides comfort. So.
1: 코로나와 취업이 맞물리면서 번아웃이 온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진돗개 엘리였다.
0: I thought it was super cute as well. She looked like a little polar bear or a seal. So that's 5 years ago.
1: 엘리는 어떤 약보다 좋은 치료제였다.
0: A little Korean passport that had all her vaccinations and stuff. I don't know what it says, but all the description of her and her birth date and all that vaccinations.
1: 루크는 한국 사람만큼 머리 좋은 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 진돗개에 관심을 가졌다. 헨리는 단순히 머리 좋은 게 이상이었다. 우울함에 빠져 집에만 있던 루크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다.
0: Yeah, I would actually say 3 years ago when my mom passed away and she knew I was acting off as well. And she was always by my side, especially at home. Like she was literally body contact like this 24/7. She knew. I do think that Ellie knows how I feel.
1: 엘리의 침묵은 말 없는 위로였다. 루크와 엘리는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일이 바빠 실컷 산책시켜주지 못한 보상으로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줄 생각이다.
0: Let's go.
1: 루크도 엘리와 함께할 모험에 벌써 마음이 설렌다.
0: Good girl. Are you excited? Let's go camping.

0: Where shall we go next?
1: 깊은 산에 접어들자 엘리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도시에서 접어두었던 본능을 조용히 꺼내든다.
2: Whoa, slow down, Ellie. You're going so fast. You gotta wait for me.
1: 엘리가 앞서 달린 데는 이유가 있다.
2: I felt like she was a scout. She was carving the path for me. So I didn't really need to figure out where to go. She was doing it all for me.
1: 엘리는 앞서가면서도 돌아보는 걸 잊지 않는다.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2: Hey.
1: 진돗개에게 동행은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를 알고 도움을 주며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0: Are you tired, Ellie? You're definitely thirsty. There you go. Drink up. Good girl. Good girl. You look tired.
1: 사랑하는 개와 대자연을 걷는 일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

0: Let's go.
1: She선을 압도하는 대자연보다 감동을 주는 건 루크의 숨소리마저 확인하는 엘리의 사려깊은 애정과 배려.
0: 와우.

0: 하지만 진돗개의 애정과 배려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누니와 가까워지는 법을 알려주는데
1: This is the magic potion. She will be your friend.
2: Okay, maybe.
1: First
2: place? Is that your favorite?
1: She doesn't know yet that you got one.
0: 아내인 리자벳은 30년 차 배우다.
3: Oh, we were post-apocalyptic warriors for a movie. It was so fun.
0: 진돗개와의 동거는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했다.
4: Let's just twist your bum around.
3: Good girl. This is Nuni. She's our Korean Jindo. She's our third Jindo, actually. So we're just in love with the breed. For how many years?
5: About 10 years now.
3: 10 years. Yeah. Wow, it flies by.
0: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리자벳 부부. 벌써 20년째 진돗개만 키우다 보니 진돗개에겐 서양의 반려견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진돗개는 애정을 갈구하지 않는다.
3: That's kind of a. Do you think that she's
0: 가족이 해야 할 일이 있거나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을 눈치채면 자기 자리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안다. 그것은 조용한 신뢰고 믿음이다.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의 일부가 됐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3: What a good girl. Here, sit right here. When she first got here, it took her a while to get attached to us. Yeah, I think it was about four months before she was like, okay, those are my people. We could snuggle a little bit down.
0: 꾸준히 눈을 맞추고 교감하던 어느 날.
4: You want to protect me, don't you?
3: I have a story to tell you. Remember the wolves?
5: Yeah, can't forget the wolves.
0: 진돗개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소녀와 평화로운 해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3: These wolves come charging straight towards us.
5: This is so scary because they're so big. Like we weren't sure like what to do or anything. It was like yeah, because it was two big wolves. Like
0: 소녀는 놀랍게도 도망치지 않았다.
3: She knew what to do.
5: Yeah.
3: She was like, okay, it's on.
0: 부부를 지키려는 듯 앞으로 나가더니 두 마리 늑대에게 덤벼들어 목덜미를 물었다.
5: Hit one, hit the other one. Before they knew what happened, she backed up and she had them in front of her.
3: And wolf hair was flying.
5: Yeah.
3: Like, yeah. It was showering wolf hair.
5: Yeah.
3: It's and, like, wow.
0: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소녀는 힘이 세고 민첩했다. 늑대의 공격을 피하며 정확히 급소를 노렸다.
3: When they were running towards us, it was so scary because we didn't know that Sonia had this superpower. I mean, it was like a superpower. Did you doubt me?
5: Yeah.
3: It's like, of course I have this ability. I'm a Jindo.
0: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진돗개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좀처럼 보기 힘든 미소도 볼 수 있었다.
3: What do you think about the Jindo smile?
5: Yeah, it's pretty cute.
3: Oh, she's doing it right now. Aww. Aww.
5: Other dog breeds are, you know, you give them a treat and they're your buddy, and you don't get that from a Jindo. Like, you definitely have to earn it over time.
3: So winning the trust of a Jindo, there's nothing else like it. They're going to do everything they can to make sure that you're okay, to any way that they feel that they can help you.
0: 진돗개의 힘과 민첩함엔 오랜 역사가 있다. 대한민국 진도에서 태어난 진돗개는 훌륭한 사냥개였다. 어둠에 강한 눈, 소리에 민감한 귀, 뛰어난 후각으로 사랑받았다. 진돗개의 사냥 능력은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졌다.
6: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태종 때도 세종 때도 그 이후에도 몇 번 중국 사신한테 개를 전달한 사실이 있거든요.
0: 우리나라 토종개가 해외에 수출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명나라 사신들은 조선에 올 때마다 사냥개를 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그들이 사냥개를 탐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신에게 팔려간 조선의 사냥개는 중국에서 몇 배 높은 가격에 팔렸고 그들은 큰 이득을 챙겼다.
6: 진돗개 사냥은 사람하고 같이 사냥한다기보다는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사냥, 그리고 그걸 사람이 도와주는 사냥, 그 주도성이 진돗개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냥에 다른 재미가 또 느껴지는 거죠. 그 상황 판단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개와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 사랑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0: 빠른 판단력을 가진 조선의 사냥개. 사냥개의 인기가 치솟자 조선은 병조산에 사복시라는 관청을 두어 개를 관리하게 했다. 개를 훔치는 자에겐 얼굴에 도둑이라는 글씨를 새기는 형벌에 처하기도 했다.
6: 깨끗하죠. 주인한테 충성하죠. 그다음에 상황 판단 능력 뛰어나죠. 그다음에 영민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키워보면 한번 키워보면은 진돗개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0: 진돗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한국에 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0: 28년 동안 진돗개에 푹 빠져 살았다는 니콜. 한국어 단어에서 이름을 딴 호수는 이상적인 반려견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모두 진돗개 새끼들.
1: These puppies are 2.5 weeks old.
0: 대한민국 토종 진돗개의 정자를 공수해서 어렵게 8마리의 새끼를 얻었다.

0: 협곡의 밤이 깊었다.
1: Where are you going? Come back, enjoy the fire. The fire. I built it just for you.
0: 긴 산행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루크. 그런데 엘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 She's keeping watch.
0: 진돗개는 불필요한 소리에 귀를 접고 필요한 순간에만 몸을 세운다.
1: And she must also think that this is, she knows that this is her home tonight, so she's being very protective.
0: 루크가 부르자 망설임 끝에 다가와 앉는 엘리. 하지만 탁월한 경비견답게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Mm-hmm. 오랜 산행에 필요한 것은 체력. 루크는 자신과 엘리를 위해 큼직한 고기 두 덩이를 준비했다.
2: This is the first day of my life.
0: 고기가 익는 동안 엘리에게 등을 기대는 루크.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나눈다.
2: I went out in the rain, suddenly everything changed. They're spreading blankets on.
1: That's how she sleeps with me sometimes. So sometimes we'll be sleeping and she's just right up next to me. She likes that contact. And frankly, I like it too, so.
0: 온종일 산을 탔으니 허기질만도 한데 엘리는 고기를 주기 전까진 달려들거나 뺏지 않는다.
2: But I've been here before.
1: You're so gentle. You're always so gentle. She went for that really fast.
0: 엘리는 다른 진돗개들처럼 영리하고 참을성이 많다. Mm.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1: Ellie, come. It's bedtime. Ellie, where'd you go?
0: 엘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지켜보고 있다.
1: I feel like she's circling around and making sure there's nothing else here. Ellie, come in. Ellie, come in.
0: 진돗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가족을 지키는 충성심이 강한 게다.
1: Are you gonna sleep out there?
0: 엘리는 루크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오늘 하루가 슬펐는지 힘들었는지 아니면 편안했는지.

0: 진돗개는 신중하고 의젓하다. 마크 부부는 아들이 태어나기 4개월 전 진돗개 지지를 입양했다. 많은 개 가운데 진돗개를 선택한 이유.
1: She's going pee pee now.
0: 진돗개는 보통 집에서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1: Okay. I think it took her maybe like a day or two to really learn. She just because I think naturally they don't like to go potty where like they usually sleep or hang out.
0: Yeah. 마크 부부는 깔끔한 기질에 바르게 행동하는 진돗개가 아이의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믿었다. 아드리아는 아직 목줄 잡는 솜씨가 서툴지만 지지는 당황하지 않고 보폭을 맞춘다. 지지는 아이가 같이 놀고 싶어하면 언제든 곁에 있어준다.
2: Can you kiss Gigi? Yeah. Oh, wait, wait, she wants to kiss you now. I gotta kiss her.
0: 때로 짓궂은 장난을 쳐도
3: Which one is Adrian?
0: 도망가거나 짖지 않는다. Okay.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이해심 있게 반응한다.
2: Okay, let's play.
0: 그 모습이 마치 철이든 누나 같다.
4: They're like he already calls her his best friend.
1: That just emotional support system that you can only get from a dog, you know? Like you can have people that listen to you, but you'll never have someone that's always excited, happy to see you like a dog will, or especially Jindo dogs, you know?
0: 가족에 대한 배려는 생활 곳곳에서 드러난다. 마크 부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1: Go! Let's go!
0: 아드리안이 계단을 내려가자 지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끝까지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뒤따라 계단을 내려간다.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도 지지는 한결같다. 아이가 자신의 몸에 걸려 넘어지는 걸 걱정하는 거라고 했다.

0: 인도계가 있었다.
1: She's very much a family member. She's not just a dog to us. She takes care of him. She takes care of us. And she's, you know, she's just been great.
0: 교감을 나눈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고유한 기질은 어느 유명 훈련사의 생각까지 바꿔놓았다. 그 주인공은 현존하는 모든 견종을 훈련시킨 경험을 가진 최고의 훈련사이자
2: Hey, puppy.
0: 공격적인 개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로 이름을 알린 개 행동 전문가 맷 베이스너. 17년 전 부모님의 이혼과 동생의 죽음으로 매일 술에 취해 방황하던 그에게 운명처럼 진돗개 한 마리가 다가왔다. 녀석의 이름은 렌게였다.
2: I owe him my life as far as I'm concerned. Even though he's passed, he's my best friend still.
0: 렌게와의 만남은 맷의 삶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훈련 방법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2: Hello.
0: 공격성이 강한 핏불 테리어 세이지.
2: Okay, ready? Okay, so I'm just going to walk around and I'm going to let her do whatever she wants to do and I'm going to just free shape this. Requires patience, especially meeting a dog for the first time. I'm not going to put any... There you go.
0: 사나운 개에겐 명령 위주의 지배적인 훈련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2: That's a great place to be. In this one, right there. Hi, my honey. Hi. Oh, I'm so glad to see you. I'm so glad to see you. Didn't like being touched over the top of the head, so I don't do that again. But, hey, Sage, you want to walk this way? Yes, that's a great choice. All right, so I'll come over here. Yes.
0: 훈련을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2: Yes.
0: 명령 위주의 훈련 방식은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지만
2: yes.
0: 자존심 세고 독립적인 개들에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 Instead of me telling you, come over here. I'm going to wait till you want to come over here. I'm going to reward you. And that's the free shaping and capturing.
0: 강압이 아닌 교감을 통해 개의 행동을 바꾸려면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2: Where she can learn, but most of all in her first meeting, I just want to let her know that I'm a safe, fun, positive place. And then the trust happens and then the bonding happens and then everything else gets a lot easier.
0: 지배적인 훈련에 앞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아무리 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던 사나운 녀석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 다가와 몸을 웅크리며 복종하는 자세를 취한 것. 모든 건 진돗개 렌게가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2: Some dogs would say, "Okay, I feel scared, but you know, I'm not going to stop you." But Renge would bite me. He was very clear. That's not okay. So I had to get past my own ignorance and I had to go beyond what was popular in the dog training world at that time.
0: 렌게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맷에게 진정한 교감의 의미를 가르쳐줬다. 명령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개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경험은 언제나 놀랍다.
2: My heart is like this. She's amazing.
0: 개는 인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고유한 기질을 지킬 때 행복하다.
2: Hello, beautiful. It's so nice.

0: Nice to meet you. Oh, the Jindo stretch. Oh, Jindo ka. Oh my god.
1: 행복한 개는 주인 역시 행복하게 만든다.
0: Oh, hi.
1: 맷은 개와의 관계가 명령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0: If you're going to raise this Jindo,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actice is respect. Respect for who the dog is. Respect for how the dog behaves. From respect, I begin to be patient.
1: 지금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진도께에게도 위태로운 시기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황국식민화에 몰두하던 일본은 한국 토종께 씨를 말리려 했다.
2: 한국 토종께들이 이제 멸종 위기를 맞았던 것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 한국에 있는 개들을 전부 몰살 정책이 이뤄졌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1: 전쟁 중이던 일본은 군인들의 손과 발이 어는 것을 막아줄 모피와 가죽이 필요했다. 그들은 민족의 숨결에 담긴 토종개들을 떠돌이 들개 취급하며 광견병을 없앤다는 이유로 마구 잡아들였다.
2: 진도는 섬이라는 특속성이 있기 때문에 풀어졌던 게 자연 속에 살아남은 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도살 위기에서도 벗어났다는 점이 있었고요.
1: 육지에 살던 여러 토종개들과 달리 고립된 섬에서 살아가던 진도개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진도개의 고향 진도. 진도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진돗개에 대한 사연 하나씩 품고 살아간다.
3: 아빠들한테 갑시다.
1: 17년 전 진도에 정착한 김신덕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있다. 두 달 전 태어난 새끼들 덕분에 식구가 늘었다.
4: 맞아, 아유 이뻐. 아유 이뻐. 물고기는 치자. 우리 백구도 왔네. 백순이도 왔네, 백순이. 자, 황순이. 옳지. 옳지. 제가 지금 70이에요. 별로 좋아하는 것도 흥미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애들한테는 완전 빠졌으니까. 16마리 있어요. 성견.
1: 진돗개와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집에만 있던 과거와 달리 체력이 좋아졌다. 몸이 건강해지자 삶에 활기가 생겼다. 진돗개들은 한시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다.
4: 카운터를 닫고 쓰레기통을 비워야 여권 신청.
1: 할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모두 듣는 녀석인데 운동 후 책 읽는 소리는 아무래도 쉽지 않다.
4: 쉬운 준답니다. 아하. 방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포토링을 하는 중에
1: 할머니와 진돗개의 인연은 아픈 동생을 간호하면서 시작됐다.
4: 이론상으로는 방해가 문제될 것 없어요. 느긋하게 하다 보면 나머지 가족.
5: 저 진돗개 관심 없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움직이면은 한 아이는 휠체어 앞에서 가고 하나는 뒤따라가고 잘 때는 앞에서 자고 뒤에서 자고 그런 아이들이 주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하게 된 거죠.
1: 할머니는 진돗개의 충성심에 반했다. 아픈 동생을 지켜주던 개는 이제 할머니가 들 지킨다. 수상한 인기척이 들리자 행동대장 백구는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하고 근위대장 황구는 할머니를 밀착 경호한다.

0: 갔다가 살피고 오고.
1: 아무 일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돌아온 백구. 진돗개에게 자신이 선택한 주인을 지키는 일은 의무가 아닌 본능이다.
0: 같이 산다고 생각해, 함께 한다고 생각해. 가족이죠. 놀러 가자 이제. 차 타고 놀러 가자. 나가.
1: 할머니와 진돗개의 가장 행복한 시간.
2: 난 마음이 복잡할 때면 늘 찾아가네.
0: 갑시다. 갑시다.
3: 자. 그 끈이
0: 예.
3: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0: 아, 얘들이요? 예. 얘들이 이렇게 내가 잡고는 가지만 그렇게 당기지 않아요. 내가
1: 천천히 할머니와 보폭을 맞춰 걷는 녀석들. 진돗개는 후각과 시각 정보를 통해 주인의 움직임과 호흡 상태까지 파악한다.
0: 키워보니요, 제가 새로 태어났어요. 생생을 사는 거예요. 네, 전혀 몰랐던 세계, 생각지도 않았던 세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함께 있지 싶어요. 그 이상의 바람은 없어요, 지금.
1: 진돗개가 있어 낯선 섬 생활도, 저물어가는 황혼도 외롭지 않았다.

0: I'm surprised for you. Do you want to see what it is? It's a hanbok. It's for you. Are you excited? You're gonna look so pretty in this.
1: 루크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중한 가족 엘리를 통해 한국을 알았다. 그리고 엘리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2: Ellie, let me see you.
0: Pretty.
1: 자존심 강하고 충성심 깊으며 자신이 믿음을 준 사람과 깊이 교감하는 견종.
0: Do you want to run? Let's go for a run.
1: 루크는 이제 진돗개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3: Ellie is a Korean Jindo. Ever since she came into my life, she's just brought me so much joy. So I thank you, Ellie, for letting me love you because you mean so much to me.
1: 진돗개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은 감동을 남기며 대한민국 국경에서 세계의 명견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0: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1: 경제 위기, IMF.
2: 한류 열풍에 대해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3: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4: 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5: 한국 영화의 장르로 해서
6: 그것도 표현이 지나치고만.

0: 이 영상을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1: 서독 프로축구계에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뭐 배우라고 뭐 특별할 수가 있나? 상담이 만만한 건 아니야. 근데.
3: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그럴까?
4: 극장 어느 영화 자체가 위계증명.
5: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6: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7: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8: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9: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았거든.
10: 한 번 더 가볼게요.
11: 네. 에? 국가대표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기는 게
12: 같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13: 하다 떨어지겠지 뭐.
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4: 080-860-9095.
1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 더.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억.
2: 요즘에 이 외국어를 AI가 기똥차게 저 번역을 하더라고요.
3: 맞아요.
2: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동물 언어를 번역하는 AI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무슨 말을 할까?
3: 맞아요.
2: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통역하고 싶은 동물들 있습니까?
4: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반려견을 조금 떠나보냈는데, 네. 마지막에 진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렇지. 아, 그래도 얘가 나한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4: 진짜
2: 하고.
4: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5: 아.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래도 약간 짐작은 가는데, 저는 반려 도마뱀을 키우거든요.
6: 이름이 뭐였죠? 그 폭풍의 모시기
5: 폭풍의 갈라크론드라고.
2: 아, 폭풍의?
5: 갈라크론드라고.
2: 갈라크론드? 네.
5: 얘는 보통 소리 아예 안 낼 것 같은데, 이제 아파서 약을 먹이다 보면, 기분이 상한지 갑자기 꽉 하고 소리를 내요.
2: 꽉! 네, 꽉! 동아리 소리를 내요? 꽉! 네,
5: 그런 소리를 뱃속에서 내는데 그 도대체 소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아...
2: 걔가 이제 좀 더 큰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가 보다. 까악!
5: 아, 그런가?
2: 까악!
5: 그럴 수도 있겠다. 까악!
2: 이러면서. 동물 커뮤니케이터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야 되나?
6: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는 좀 드물긴 한데요. 그렇지만 또 국내의 이 소리, 동물들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아주 최고의 과학자분이 계십니다.
2: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과학자가 있다.

0: 네,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장희권 교수입니다. 아,
1: 우리 장 교수님 여러분들 그 취미를 과학여행에서 주일에 이 동물원.
2: 그렇죠.
1: 아, 동물원에 같이 갔었던 우리 장 교수님입니다.
2: 네. 동물 만나러 가시죠.
0: 동물 만나러 가죠. 가야죠. 여기 있는 코끼리는 지금 보이시죠, 여기요? 네, 안 보이는데, 네, 보시죠. 정말. 여기 보시죠. 아이벡스. 뿔이 정말로 이렇게 멋있는 동물인데요. 재밌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동물원만 갔어요.
3: 아,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네. 약간 동물원, 사파리 이제 안내원 같은 또 느낌 있으신데요.
0: 네. 저도 이 복장이 마음에 드네요.
1: 아니, 동물 연구하시는 줄은 알았는데 동물의 소리도 연구하셨어요?
0: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행동 생태학이거든요. 예. 근데 행동 생태학은 좀 크고 그 세부 분야로 그 음향 생태학이라고 있어요.
1: 아, 음향 생태학?
0: 소리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3: 영어로는 어쿠스틱 이콜로지예요?
0: 뭐 바이오 어쿠스틱스.
3: 아, 바이오 어쿠스틱스요. 아, 네. 와, 멋있네.
4: 태어나 처음 들어본 단어.
0: 사실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걔들이 너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2: 너무 궁금하죠.
0: 네, 저희 동물을 연구하는 저희한테도 이 동물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블랙박스라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가끔 이 동물이 자기의 내면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의사소통할 때예요.

0: 블랙박스. 말씀하신 그 블랙박스를 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뭐, 저처럼 이렇게 동물의 의사소통 이렇게 연구하고 싶으면은요.
0: 네.
1: 이 동물이 어떻게 소리를 발성하는지,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죠.
0: 동물이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이 자연계에서는 그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소리로 소통을 하는 걸까요?
1: 발성을 통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동물의 한 10%?
0: 그렇게밖에 안 돼요?
1: 10%밖에 안 돼요? 많아야 20% 정도?
0: 방송에서 봤더니 밖에서 만나는 동물들 다 소리를 내던데요?
2: 그러니까요.
0: 다 소리를 내던데요? 근데 10%밖에 안 된다고?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애들이 10%밖에 안 된다고요?
1: 모든 동물이 동물계에 속해 있어요. 그 밑에 그 분류 단위가 문이에요. 문은 몸의 구조에 대한 것인데. 그 문은 한 10개 내외에서 많게는 한 32개 정도의 문이 있다. 예. 이렇게 많은 동물의 문 중에서 단두 개의 문에서만 발성을 통한 소리 의사소통이
2: 진짜요?
1: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네.
0: 인가,
1: 우리만
0: 따라서. 보이루.
2: 척삭동물.
1: 예, 척삭동물 문. 맞아요, 맞아요. 척삭동물.
0: 척삭이 왜 척삭이죠?
1: 예, 일종의
0: 척추죠. 아, 척추가 싹 이렇게 골고게. 그래서, 아, 척추가 싹 이렇게 딱서 있는.
2: 야, 기가 막히네요.

0: 또 하나는 혹시 아마 잘 아실 텐데.
1: 원숭이 워낙 유명하니까 절지동물.
0: 네, 절지동물문. 맞아요. 네, 딱 두 가지 문에서만. 아. 이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 발성을 통한 의사소통이
2: 그런 90%.
1: 네, 아, 근데 이게 이 둘이 워낙 많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0: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3: 맞아요.
1: 아, 착시 효과네요.
3: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소리를 내는 동물들이 왜 그렇게 작은 걸까요?
0: 이 소리를 생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서 이 어떤 움직임을 진동을 만들려면은. 일단 그 ATP
3: 에너지
0: 아시죠?
3: 예, 예.
0: 그 ATP를 분해해서 그 화학 에너지 있죠.
3: 그렇죠.
0: 그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3: 그렇죠.
0: 네, 성대. 그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또 소리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한 번, 두 번
3: 거쳐야 돼요.
0: 이게 변환할 때마다 그 효율이 쭉쭉 떨어지거든요. 아. 전부 다 열로서 이렇게 다 흩어지는데 그래서 효율이 한 1% 미만으로 알려 있어요.
4: 그러면 에너지 배, ATP 100개를 쓰면 음향으로 나오는 거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0: 맞습니다.
4: 뜻이에요.
0: 맞아요.
3: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도 되게 힘들고 벌써부터 먹고 있잖아요. 말 몇 마디 안 해도 벌써부터 먹고 있잖아요, 지금.
2: 맞아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자꾸 주전부리를 먹고 이렇게 채워야 그나마 이제 ATP가 총 나와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0: 아, 정말 강의 한번 하고 나면은 정말 에너지 수준이 쭉 떨어져요.
3: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힘들다는데 동물들도 그럼 느낄 텐데 왜 굳이 얘네들은 소리를 내는 걸까요? 10%.
0: 그 소리 의사소통이 가져다 주는 장점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3: 장점. 아.
0: 네. 굉장히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가 있고요.
3: 그렇죠.
0: 좀 복잡한 환경에서도 전달이 돼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의사소통할 수가 있죠.
3: 그렇죠. 네.
0: 또 소리가 어떤 종인지, 뭐 어떤 상태인지, 포식자가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1: 예.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수십 개의 동물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두 개만 소리를 아주 일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과연 그게 우연일까라고 한 소름이 싹 돋네요.
0: 절대 우연이 아니죠.
1: 그렇게 오히려 소리를 잘 썼기 때문에 제일 번성한 가문들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0: 만약에 그런 계산을 안 했다면은 그러면 이미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사라졌을 거예요.
3: 싹 다 멸종이다.
0: 네.
3: 아, 분명히 전략적인 소리다.
0: 그렇죠. 그런 동물들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3: 네.
0: 먼저 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3: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3: 그렇죠.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은 그 진동을 생성할 수가 있는가.
3: 진동.
0: 네.
3: 진동.
0: 그 후두 아시죠?
3: 네. 네. 아니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쳐 내미세요.
0: 맞아. 네.
4: 정상적인 후두를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항상 후두염 걸렸을 때만 가기 때문에.
3: 부어 있는 거 노란색.
0: 그래서 혹시 그런 후두에서 아니, 나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5: 못 그걸 들으려면 후두만 빼서 들어야 돼요.
3: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잠깐 빼봐요. 빼봐요 잠깐.
0: 후두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 사람
0: 후두에서
3: 어떻게 그게
4: 구하셨죠?
1: 어떻게 구하셨더라고요?
0: AI로 만들었어요.
3: 아~
0: 그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3: 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건강검진 받을 때 귀에다 대고 소리 나요 안 나요? 그건 되게
4: 그냥 소리? 폐에서 바로 여기 후두까지 나왔을 때 후두만 거치면 이런 소리가
0: 그렇죠,
4: 난다는 거죠?
0: 후두만 거치면 후두에서만 나오는 소리. 후두에 그 얇은 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얇은 막이 아주 빠르게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요. 근데 청개구리도 우리 사람처럼 이 후두가 있어요.
1: 여기 이거요? 여기
0: 후두로 소리를
3: 후두가 있어요?
0: 네. 그래서 후두에서 만든 소리는 뭐 그 개구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이제 그게 거기서 일종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만든 그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공기예요. 근데 이 공기하고 이 생체 조직하고 물성이 완전히 달라요.
4: 물성이라고 하는 거는
3: 물성.
4: 이제 물체의 성질인 거죠.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물인데 또 전달되는 거는 이 공기 중이니까 소리가 나가는 곳이 물성이 다르잖아요. 공기하고 물. 이런 걸 물성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0: 이렇게 물성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 그 소리 에너지가 전부 다 반사가 돼버려요, 그냥. 전달이 되기보다는. 근데 개구리 보면은 굉장히 큰 소리로
3: 총 울려 약간 확성기
1: 닭처럼 귀 옆에서 우는 것처럼
3: 아이고
0: 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예,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저는 노래 주머니라고 해요. 네. 아, 네. 이 그 동그랗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증폭을 시켜요. 네. 근데 하필이면은 그게 풍선처럼 이렇게 뚝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얇은 막에 그 물성 있잖아요. 네. 물성이 공기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3: 딱 맞아요. 아~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음향 임피던스가 만든다 해서 임피던스 정합.
3: 임피던스가 거기에서 나 파생되는구나.
0: 앰프 스피커 할 때 그 네. 임피던스 되게 중요하죠.
3: 그렇죠. 아무 스피커나 아무 앰프나 다 갖다 낄 수가 없거든요. 그 스피커의 성능을 이 앰프가 잘 맞나야 이게 이제 확 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게 있거든요.
4: 거기에 보면.

0: 단위로 옴스잖아요.
1: 거기 옴, 옴.
0: 저 옴이 원래는 저항의
1: 저항이죠.
0: 저항의 단위죠. 사실은 네. 임피던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서로 진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값이거든요. 저항 값인데 이 임피던스를 잘 맞춰줘야지만 소리가 멀리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 그러면 개구리가 아 그러면 그 임피던스가 잘 맞는 거네. 공기랑 이게 이 노래 주머니하고. 그렇죠. 임피던스가 맞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는 거군요.
3: 네, 그렇죠. 이게 아~ 노래 주머니로 나오면서 이 그 얇은 막이 이렇게 떨리거든요. 뭐 그러면 그 진동이 그 공기하고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공명이 일어나서 훨씬 더 소리가 커지죠.
2: 그러면은 동물도 이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질까요? 왜냐하면 스피커는 사이즈에 따라서 또 낼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3: 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2: 아, 그래요?
3: 이 주파수하고 그다음에 동물의 크기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한번 있잖아요. 잠깐만 수학 시간인데 소리가 1초 동안에 한 343m 정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소리의 그 주파수가 있거든요.
2: 주파수에.
3: 예, 네, 소리의 그 파장.
2: 파장. 네.
3: 그러면은 1Hz는 그 파장이 한 몇 미터나 될까요?
2: 장 교수님.
1: 뭐 하는 거예요?
4: 343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렇죠.
2: 어, 나눠봐요.
3: 그러니까 1Hz는 343m죠. 네. 그럼 10Hz는 34.3m죠. 그럼 100Hz면은 3.4m. 그 주파수의 크기만큼 나의 그 발성 장치 크기가
2: 성대나 이런
3: 비슷해지면은
2: 게.
3: 아주 효율적으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물리적인 그건 한계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동물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2: 작은 애들은 고주파고.
3: 네. 그 다음에 큰 동물일수록 저주파. 이렇게 저주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2: 호랑이는 어때요? 호랑이는.
3: 아, 호랑이 어때? 크기가 우리 사람보다 훨씬 크잖아요.
2: 예, 네. 초거대 동물이죠. 아, 동물원에 가서도 호랑이가 가끔 하면은 그냥 꺼지는 것 같아요.
3: 야생에서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2: 아 진짜
3: 정말 정말 무서워요.
2: 들어보고 싶다.
1: 야생에서 그 소리 들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4: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3: 그래서 으르렁 소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
2: 아, 맞아. 그러네.
3: 다시 말해서 나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으르렁 소리 한번 준비를 했는데.
2: 아, 네.
3: 근데 바로 이거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 오? 오? 오? 오? 오? 이게 맹수 소리인데?
1: 되게 무서운데, 이거.
2: 어, 얘는 엄청 무서워. 아니, 엄청 크게 큰 동물이 우는 소리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약간
2: 호랑이나 약간
1: 멧돼지.
3: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알라의 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2: 코알라?
1: 코알라 소리요?
3: 네, 코알라 소리입니다.
1: 코알라가 으르렁거려요?
3: 네, 코알라.
2: 호랑이가 아니라요?
3: 아니, 그 있어요.
5: 귀엽게? 아, 귀엽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코 이게 약간 코알라 말하는.
2: 코알라가 울던가?
1: 아, 으르렁이 아니라 뭐 소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3: 으르렁 소리는 상대방한테 가까이 오지 마 할 때
2: 접근 금지.
3: 그래서 나의 크기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예요.
2: 와.
3: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낮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2: 남자들도 이제 가끔 최대한 목소리 내릴까 이거.
0: 그렇죠, 그렇죠. 어이. 우리 목소리 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 어, 맞네요. 진짜네. 네. 목소리 깔지 말라는 소리가 있네. 네.
0: 그러니까 목소리 깐다는 게 저주파잖아요. 아,
3: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와, 근데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게 이게 으르렁 소리는 위협하는 소리나 방어하는 소리,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적대적이고 긴장된 상황에서 내는 소리이고 그걸 저주파로 하잖아요.
3: 네.
1: 그 반대가 부모가 아기들한테, 어른들이 아기들한테 내는 소리는 완전 고주파를 되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저희 아들 부를 때 소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3: 이 고주파, 저주파 이런 소리가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오리 소리 혹시 아시죠?
2: 네.
3: 그다음에 혹시 새끼들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2: 삐삐삐 그러겠죠.
3: 네, 삐삐삐삐 그래요. 그게 보면 완전 주파수가 달라요.
2: 네.
3: 그래서 새끼들의 소리는 이 고주파는 있잖아요. 빨리 사라져요. 빨리 열로서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멀리 못 가요. 근데 그게 새끼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나 새끼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6: 그러면 천적이 와가지고 다 낚아채버려. 그렇죠. 매가 와가지고 그냥 낚아채버려.
3: 그래서 새끼는 엄마한테만 의사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6: 엄마만 들으면 돼요.
3: 엄마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0: 엄마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네. 위험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생존하고 또 관련된 소리이기 때문에.
2: 이야, 신기하네요. 야,
1: 그러면 약한 동물들만 좀 고주파를 내는 게 더 많을까요?
0: 작은 동물들은 고주파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일부 동물들을 보면은 이 고주파를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1: 특수한 목적?
0: 예. 네. 박쥐.
1: 박쥐. 박쥐.
2: 초음파.
0: 예, 초음파.
1: 박쥐 소리는 우리가 못 듣지 않아요?
0: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기는 힘들죠.
1: 그렇죠.
3: 근데 밤에 박쥐 가끔 나면 삐! 삐!
0: 예, 그것은 이게 이쪽에 들을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
4: 박쥐들에게 있어서 저주파죠.
0: 그렇죠. 여기서 이 고주파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3: 해상도가 높죠.
0: 해상도가 높아요. 네, 고주파가. 네. 이 박쥐가 비행을 해야 되는데 앞에 뭐 장애물이 있는가? 그게 이만한 장애물인지 이만한 장애물인지
1: 그렇죠.
0: 아주 작은 장애물인지 이게 크기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방 있잖아요. 나방이 날아가면은 얘가 왼쪽으로 날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날아가는지 얘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것인지 이게 어떤 종인지
1: 판단을 다 해야 되네.
0: 그런 정보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박쥐의 초음파가 이게 그 굉장히 주파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1: 레이더 같은 건 레이더.
2: 생각해보면은 우리 산부인과 가서도 임신했을 때 초음파로 다 보잖아요.
0: 그렇죠.
2: 그리고 우리 뱃속에 보는 것도 초음파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 내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쥐들은 초음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박쥐 자체는?
0: 그 박쥐도 이게 포유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이 후두가 있어요.
1: 근데 박쥐는 이 후두로 초음파를 만들어요?
0: 뭐 그렇죠, 예.
1: 방금 진짜 박쥐야. 와, 방금 진짜 얄미웠었어요. 박쥐 같았어요.
3: 박쥐 같았어.
0: 아까 그 주파수하고 몸 크기 그 관련 말씀드렸잖아요. 후두를 더 작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2: 네, 네. 네,
0: 작게 만들고 아주 그냥 장력을 많이 줘가지고 맞아요. 반응을 이게 아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 초음파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문제일 뿐이에요. 이 박쥐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어요.
2: 왜요?
0: 이게 박쥐의 소리는 굉장히 정교한 그 위치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태 정보를 다 필요로 해요.
2: 네.
0: 그래서 소리를 그 완전 이렇게 분산시키기보다는 아주 그냥 특정한 영역으로 확 모아야 돼요.
2: 어차피 시각 대신에 활용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맞아요. 시각이 거의 시각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소나라고 하는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쥐 얼굴을 보면은 그런 소리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장치들이
1: 얼굴에요?
0: 네, 얼굴에요. 네,
1: 박쥐 이게. 얼굴? 악마들 아니 악마들?
2: 와. 진짜 막 생겼네요.
1: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얼굴을 포개했네요.
0: 이쪽에 보면은 이게 박쥐 입이라든가 이 코를
1: 코쪽에
0: 이게 특정한 방향으로 소리가 집중되게 네, 집중되게끔 네, 입코 박쥐라고 약간 입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끔 그러니까 하는
3: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손나발을 그렇죠. 만들어서 네.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0: 네, 맞습니다.
1: 얼굴에다가 깔때기를, 얼굴에다가 확성기를 딱 그냥 갖다가 됐다, 만들었다, 구조가.
0: 네, 이것도 변형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일종의 증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사실 박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를 위해 가지고 이게 성형을 한 건데. 이 정도면 이제 초음파로 사냥을 잘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이 정도로 얼굴에다 공을 들였는데. 잘해요?
0: 뭐 하룻밤에 뭐 한 뭐 수백 마리 정도의
1: 곤충을요?
0: 나방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0: 이게 만약 들리는 수준이라 치면 정말 많이 시끄러운 소리일까요?
1: 이 생각보다는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소리가 있나? 뭐 이런데 박쥐한테는 그냥 막 거의 그냥 소리를
0: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2: 사우정이네요, 약간.
3: 그러면 박쥐가 이렇게 아악 하면서 나는 거잖아요. 우리 못 듣지만. 네. 그럼 이 나방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 소리가 들려요?
1: 들리죠.
2: 아, 야, 쟤야?
0: 아, 무섭겠다.
2: 진짜 우리,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야생에서 호랑이가 계속 울고 있는 거.
1: 네, 맞습니다. 이 나방이 먼저 진화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밤나방들이 뭐 그냥 완전 제 세상이었죠.
2: 네,
1: 포식자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박쥐가 등장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0: 그 곤충들이 완전 기겁을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2: 패닉이요, 패닉.
0: 완전 패닉이에요, 패닉. 그래서 이 밤에 그 비행하는 곤충들 있죠. 네. 이 박쥐 소리에 대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좀 조잡해요.
1: 어떻게, 아, 궁금하다.
0: 소리에 대한 네. 최선의 그 방어책은 귀죠.
2: 예, 네. 네. 네.
0: 들으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급조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일단 구조가 되게 간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경이 한 두 개밖에 없어요.
2: 진짜요?
0: 예, 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 급하게 만들었네요.
0: 그렇죠. 밤에 있잖아요. 이런 열쇠꾸러미. 네. 이걸 들고 네. 이 공원 같은 데 가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방에 이렇게 날아다니죠. 그러면 그 앞에서.
2: 열쇠 흔들어요? 네,
0: 이렇게 한번 흔들어봐요.
2: 그럼 미친 사람 같을 텐데.
1: 약간
2: 여의도 공원 쪽 열쇠 되면, 저 사람 이상하다.
0: 뭐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이게 멀리서 오는 나방들 있죠. 네. 걔들은 이렇게 피해가요, 이렇게.
1: 진짜요?
3: 진짜로요?
0: 네.
2: 도시에서도요?
0: 네?
2: 우와.
4: 밤나방만 피해요?
0: 밤에 활동하는 나방 중에서 귀가 있는 애들은.

0: 심지어 아주 가까이 있는 놈 있죠? 네. 이 가까이 있는 놈은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푹 떨어져요, 그냥.
1: 우와!
2: 중축한 거예요?
1: 굳은 거야, 굳은 거야. 네.
3: 야, 열쇠 소리 들려.
2: 여기서 초음파가 나와요?
0: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박쥐 소리처럼 아주 효율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나방의 귀가 조잡하다고.
2: 해상도가 좋지 않군요.
0: 네, 그래서 초음파가 들리면은 일단 조심하고 보는 거예요.
1: 이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실험할 것 같은데요. 진짜 나방이 떨어지는지.
4: 뭐 벌레 많을 때잖아요.
1: 근데 나방들은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박쥐가 뜨면 이거를 피하거나 잡아먹히거나 그냥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진화학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도 보통 보면 어쨌건 창과 방패예요.
4: 그렇죠.
1: 네, 당할 수는 없다.
2: 공진화, 군비 경쟁. 네,
1: 그렇죠.
0: 그 군비 경쟁이 엄청나요, 사실은. 네,
1: 그러니까요.
2: 궁금해요.
0: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나방들이 네. 그냥 듣고 피하는데요. 일부 나방들은 그 소리를 듣고 거기다가 방해 점프를 써요.
1: 방해 점프 진짜요?
0: 재밍을 한다. 지금 왼편 보면은 그 박쥐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면은 그 나방이 있어요.
1: 네.
0: 이게 박쥐 소리예요.
1: 이게 박쥐 소리고. 자, 다가가라. 뭔가 소리가 겹쳐졌어. 피했다.
4: 피했네. 저 하얀 점 피했어요.
0: 이 박쥐 소리는 잘 들으셨죠? 예. 근데 나방 소리 들으셨어요?
1: 아니, 가면 겹치는 소리 때.
0: 약간,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나방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딱 거의 직선처럼 네네네. 사선 약간 사선인데 네. 쭉 보이시죠? 그게 바로 박쥐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찍 하잖아요. 저기 뭐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스윕이 일어나요. 그냥 쫙 훑어요. 그냥 그다음에 박쥐가 zip 하고 소리 내요. 그럼 그 소리가 나방에 가서 부딪히고 다시 박쥐로 와서 소리를 듣고 저 앞에 있구나. 다시 또 소리를 또 내고, 또 소리 듣고, 거리를 좁혀요. 그런 다음에 가까이 가서 탁 잡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방이 거기에 막 자기가 소리를 내, 총파 소리를 내.
5: 잡음으로.
0: 그러면 이렇게 잡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보면은 이 박쥐 소리 사이사이에 뭐가 하얀색이 뿌옇게 많이 있죠. 나방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방이 그 박쥐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
3: 이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투기가 도망가다가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가까이 왔을 때 플레어 쏘잖아요. 플레어 쏴가지고 그거를 교란시키잖아요. 열이랑.
1: 내가 보기엔 이 자연계에서 다 얻은 힌트가
3: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1: 근데 나방이 어떻게 초음파를 만들 수가 있냐.
0: 그 나방도 그 소리를 발성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팀벌이라고 해요.
1: 팀벌.
0: 제가 이거 약간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게 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상 아니면은 이 반대 상 이 두 개만 가능해요. 그럼 내가 빠르게 근육을 이용하여서 플라스틱 판을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게 상이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렇게 진동이 딱 일어나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팀벌.
1: 팀벌.
0: 팀벌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판이 보이죠? 이렇게 주변에 털이 있고. 이게 저런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1: 그걸로 소리를 만든다.
2: 저 판 저거 지금 날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배에?
0: 가슴?
1: 가슴.
2: 가슴 쪽에서요?
3: 그러면은 저 팀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를 단순히 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 나방의 주요 의사소통 그 신호는
2: 페로몬.
0: 화학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파 통신은 박쥐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고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요.
1: 근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진화시킨 걸까요?
0: 이 동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리 신호 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그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또 사용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음향 니치 분화.
1: 음향 니치 분화?
0: 어떤 한 종이 특별한 그런 영역만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좀 다른 종이랑 이렇게 좀 분리돼서
1: 겹치지
0: 않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진화가 일어났거든요.
1: 음향 니치 분화.
2: 우리 딱 라디오 방송하면 어차피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1: 그렇죠.
2: 같은 우리가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다른 방송사가 같은 주파수를 써버리면 간섭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소리라고 하는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 겹쳐버리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나눠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나눴다기보다는
1: 나눠진 거죠.
2: 나눠진 거죠. 이걸 쓰고 이걸 썼을 때 나눠졌을 때 훨씬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5: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근데 그렇게 몇 천만 년씩 걸려가지고 다른 주파수를 진화시켰다 쳐요. 근데 주파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목소리 큰 놈이 뚝 하고 어느 날 나와. 그냥 고성방가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럼 뭐 주파수고 뭐고 그냥 이거 꽝 아니에요?
0: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요.
1: 있죠.
0: 제가 연구하는 종에서 바로 그런 일이.
1: 어떤 종이에요?
0: 수원청개구리.
1: 아, 수원청개구리. 아, 저 스위스에서 말씀하셨던 수원의 왕가이면 유명한 게 아닙니까? 아, 수원의 진짜 유명한 게 수원청개구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원래는 우리나라에 청개구리 한 종만 있다고 알려졌어요. 네. 그런데 그 일본인 학자가 이 수원시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 이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예, 그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인데 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는 원래는 사는 지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두 종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만난 일 없었는데.
0: 예, 그런데 저희 우리 인간이 그 논농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네. 평평해 보이는 땅들은 전부 다 눈으로 바꿨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청개구리하고 수원청개구리가 같은 장소, 논이에요. 이제 거기서 같이 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 수원청개구리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은데 이 청개구리는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1: 자, 청개구리파와 수원청개구리파의 지금 그 이제 조직 싸움이지. 조직들이 이제. 이제 청개구리파가 지금 더 애들이 많으니까, 그죠?
0: 여기 청개구리 보면은 이제 예. 앉아서 노래를 하죠.
1: 그러네.
0: 보통 예, 청개구리가 예. 논뚝 아니면 논뚝 근처에서 앉아서 저렇게 노래를 해요. 예.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1: 논뚝에서 예, 앉아서 노래하는
0: 앉아서 노래하는 논뚝. 거예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 보면 좀 예. 이상해요.
2: 똥 싸면서 노래.
1: 아, 저기 힘겹게 이렇게 양옆에 벽을 붙잡고
0: 별을 붙잡고 이렇게 별을 붙잡고
1: 별을 붙잡고
0: 종종 내 다리로 이렇게 별 붙잡고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3: 푸세식 그러니까. 화장실 갔을 때
1: 지금 약간 PT하면서 노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0: 이게 사실은 얘도 논뚝을 좋아해요.
1: 아 논뚝을 좋아합니까?
0: 네, 논뚝 좋아하는데 논뚝에 누가 있어요?
1: 청개구리.
0: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가요. 네, 그래서 노래할 때 가능하면은 좀 청개구리한테 좀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논 가운데로 이동을 했어요.
1: 아 그럼 수원 청개구리는 논 가운데 쪽에서 울어요?
0: 네, 근데 논 가운데는 이게 평평한
3: 쉴 데가 없죠.
0: 지지대가 없어요.
1: 아 그렇지.
0: 이 청개구리는 다른 개구리하고 달라서 반드시 수면 위에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할 장소를 찾아서 별을 붙잡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1: 힘들게 노래하네. 네. 아니, 근데 수원 청개구리가 그 논 가운데를 좋아해서 가는 거라고 거기에서 그냥 우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0: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1: 이거 왜냐면 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생에서 안 놀아. 우리는 정중앙이야. 중앙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노는 거야. 네. 파티하자.
0: 이게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1: 선택이지.
0: 처음부터 선호의
2: 네, 차이인지, 네,
0: 차이인지 네. 이제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이걸 이제 교수님이 알아내셔야 되는데.
0: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예. 네, 그래서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가 같은 논에서 노래를 할 때 이 예. 청개구리는 살짝 이렇게 잠시 좀 잡아서 이렇게 딴 곳에 둘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수원 청개구리 혼자서만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논뚝 쪽으로 가까이 와요.
2: 치어 사는 게 맞네.
1: 끝났네. 끝났어. 이미 결론이 났네. 논뚝에 있는 청개구리를 싹 다 잠깐 다른 데다가 놔뒀더니 수원 청개구리가 논뚝으로 왔더라.
0: 네. 근데 그 반대로 하면은 네. 이 청개구리는 그대로 놔두고 네. 수원 청개구리만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빼면은 네. 청개구리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노래해요.
1: 논뚝이네요.
0: 논뚝이 이게 노래하기 좋은 장소예요.
2: 왜요?
0: 일단 지지대가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가 길목이에요. 암컷이 오는 길목이에요. 이 암컷은 외부에서 논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논뚝을 거쳐야만 해요. 그래서 논두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 암컷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1: 아, 진짜.
2: 그러면 그 논두개에서 수원 청개구리랑 청개구리랑 교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0: 있어요.
1: 와, 그래요?
0: 그 수원 청개구리 유전자를 다 조사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1: 섞여 있어요?
0: 아, 네.
6: 걔는 그 어떤 소리로 울어요?
0: 약간 좀 중간 정도 소리 있죠.
1: 진짜 하이브리드?
0: 예, 예, 예.
1: 아, 그럴 거면 그냥 다 같이 파티 해버리지. 노래서. 아, 참, 참.
0: 그러면 수원 청개구리의 행동을 보면은 네. 정말 필사적이에요. 아, 어떻게 하면은 그래요? 청개구리로부터 떨어질 수 있을까.
1: 아.
0: 이 개구리는 밤에 노래하는 걸 선호해요.
1: 네.
0: 근데 수원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랑 같이 노래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원 청개구리는 자기 혼자만의 노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1: 아.
0: 청개구리와 경쟁 없이. 어,
2: 시간대를 그럼 나눠요?
0: 네, 시간대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노래를 시작을 해요.
1: 눈치 많이 봐.
0: 하루 4시쯤.
1: 눈치 많이 봐.
0: 네, 엄청 봐요. 오후 4시쯤. 그러니까 청개구리 한 7시 넘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몇 시간 동안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1: 잡혀먹잖아요.
0: 맞아요.
1: 아.
0: 네, 포식자가 활동한 시간이에요.
1: 그러네.
0: 네.
2: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치여서 잡혀먹고 그 다음에 암컷들이 오다가 청개구리랑 짝짓기해서 유전자 섞이고 그럼 수원 청개구리 이제 흡수 통합당하는 운명 아닌가요?
0: 지금 그런 과정에 아, 있어요.
1: 그러면 우리 예. 교수님이 수원에 땅을 좀 사세요. 거기서 수원 청개구리와 함께 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0: 제 생각에는 네. 그 방법이 수원 청개구리를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러니까.
0: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예. 몇몇 분들은 네. 정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그래가지고 네. 이 논은 절대 안 팔 거야. 이건 수원 청개구리를 위한 논이야.
1: 수원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2: 저 수원 시민입니다.
1: 어, 수원 청개구리가 저렇게 힘겹게 별을 움켜쥐면서 저 불편한 자세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논뚝에서 노래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예 좀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육지 동물의 소리만 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의 그 소리도 연구를 좀 하시는지?
0: 뭐 사실 저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1: 아, 하시는구나.
6: 하시는구나.
1: 아, 육지가 아니라 바다까지 갑니까?
6: 바다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나?
0: 바다는 소리의 세계예요. 바다에서 사는 많은 동물들이 이 소리를 이용하여서 의사소통을 하고
1: 해양 생물들도
0: 예, 그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돌고래예요.
1: 예, 초음파요. 돌고래 하면 초음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초음파를 어떻게 내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0: 그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폐에서 숨을 쉰 다음에 여기에 숨 구멍 있잖아요. 예, 숨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요. 근데 그 이 숨 구멍으로 나가는 그 구조 있죠. 이렇게 네. 그 구조에 그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예, 거기에 바로 이렇게 진동.
1: 아, 거기에 진동이 있구나.
0: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음성 입술이라고 해요.
1: 음성 입술.
0: 예, 음성. 예,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입술처럼 생긴 아, 그런 부위라고 해서
1: 물 배출하는데 공기 배출하는데 거기에
0: 예, 그 좀 내부에 있어요.
1: 내부.
0: 예, 내부. 이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아. 예. 근데 이 물속에서 소리를 발성하게 되면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육상 동물이 의사소통할 때 생체 조직하고 이 공기하고 음향 임피던스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요.
1: 그러네요.
2: 네. 몸이 다 대부분 물이니까.
0: 아, 몸이 물이니까. 그래서
2: 좋은 거 아니에요.
1: 뭐 공기도 네. 없고.
0: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그 돌고래 몸 안에서 소리가 발생하죠. 네. 그러면 그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1: 다 나가잖아요.
2: 다 퍼지는구나.
0: 아무런 그냥 제약 없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1: 원래 물속에서도 스피커 켜놓으면 소리가 더 빡 퍼지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돌고래한테는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소리를 이용하여서 먹잇감을 찾는다. 그러냐면은 아까 그 박쥐처럼 소리를 집중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소나를 만들어야 돼요.
1: 근데 그게 안 되네.
0: 그렇죠.
1: 다 그게 퍼지니까. 그래서
0: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1: 그래요?
0: 이 돌고래 보면 돌고래 되게 귀엽죠?
1: 네.
0: 근데 그 귀여운 이유가 이 이마가 되게 크잖아요.
1: 약간 짱구처럼
0: 되어있죠. 짱구처럼 네. 크고, 네. 크고 이게 볼록한데 그 내부를 보면은 그게 멜론이라는 구조인데 거기에 기름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1: 아, 지방이요?
0: 네, 지방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 지방하고 물하고 또 물성이 틀려요. 네, 그렇죠. 달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이 멜론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일종의 그게 렌즈예요. 그러니까.
1: 아, 볼록 렌즈.
0: 볼록 렌즈. 네, 볼록 렌즈. 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 뒷부분은 또 뼈예요. 그래서 물성이 좀 달라가지고 이 소리가 전부 다 바로 이 그 음성 입술 그 앞에 멜론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리가 그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소나가 나가는 것이죠.
1: 생물 음향학을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데요. 그럼 교수님은 연구하는 그 동물의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의미인지도 딱 구별할 수 있습니까?
0: 그 내용이 네. 제 연구 주제이죠.
1: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0: 예. 예, 한번 우리 한번 있잖아요. 예. 제가 주로 연구했던 예. 그런 귀뚜라미를 이용해서
1: 아, 귀뚜라미?
0: 예, 귀뚜라미 예. 소리를 한번 들려줄 테니까 예. 이게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노래인지
1: 예. 아, 추리. 아, 좋습니다.
0: 질문입니다. 질문.
1: 예. 알겠습니다. 예.
0: 자, 한번 제가 먼저 근데 이 답이 있어 가지고 있잖아요. 먼저
1: 눈을 감아요.
0: 눈을 감아 주세요.
1: 눈 잡고
0: 소리 세 개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0: 네, 이게 저 이게 첫 번째 네. 소리예요. 예. 이게 왕 귀뚜라미의 소리입니다.
1: 여보세요? 예. 아, 그러시다고요?
0: 두 번째 소리입니다.
1: 이게 귀뚜라미라고요?
0: 네, 벌써 끝나는데 혹시 그리고? 들으셨죠? 약간 예, 소리.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예, 알 것 같습니다. 예, 힘이 있어, 힘이 느껴져요.
0: 네, 힘이 느껴지죠.
3: 예. 그쵸, 맞아요. 힘이, 난 힘이 느껴져서 까불지 마, 약간 이런
1: 느낌. 두 번째 귀뚜라미는요.
7: 유언.
0: 유언.
1: 유언.
7: 얘들아. 힘이 없고.
1: 행복했다. 예, 예. 아무튼 다들 잘 살고.
3: 첫 번째는 항상 듣는 거는 약간 그런 거. 항상 짝짓기 할 때.
0: 이 첫 번째가 일종의 유인 노래,
1: 유인,
0: 유인? 네, 광고 노래이거든요. 아, 그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1: 아. 네,
0: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예요. 네. 여기 S하고 A랑 이렇게 스피커에서 지금 두 종류의 네. 서로 다른 그 유인 노래, 광고 네. 노래가 있고 저기 저거 암컷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1: 네, 움직이네요. 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소리 듣고 움직여요.
0: S를 선택을 했어요.
1: 아.
0: 그 유인 노래, 광고 노래는 우리가 장거리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떨어져 있는 암컷과 수컷을 한 장소에 모으는 거. 근데 둘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어둡고 사실 귀뚜라미가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같은 종인지.
1: 너야?
0: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더듬이 있죠.
1: 네.
0: 더듬이로 해요. 그 더듬이가 둘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 더듬이가 탁 부딪히는 순간 그때 그 냄새를 서로 맡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놈이 어떤 종인지 이제 어떤 성인지 그만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암컷과 수컷이다. 그러면은 이 수컷이 다시 또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구애 노래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암컷만
1: 들으라고
0: 하는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더듬이 보세요. 지금 부딪혔죠?
1: 네.
0: 그 다음에 이 수컷이 이렇게 다시 또 날개를 이용해서 소리를.

0: 주로 이 노래를 부른 놈이 이겨요.
1: 아, 예. 이 노래를 부른 놈이 지금 내가 이기고
0: 이게
1: 있다.
0: 확률이, 예, 예. 아,
1: 그래서 약간 그 화이팅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2: 싸울 때 보면 되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더듬이 싸움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더듬이 딱 있으면,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 더듬이하고 칼싸움을 먼저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칼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열받다. 그러면은 이게 큰 턱이거든요. 큰 턱을 확 이렇게 벌려요.
1: 아.
2: 그 다음에 더 열받으면은 이렇게 머리를 서로 맞대요. 머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힘을
1: 싸우고 싸우는 거죠?
2: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이 자연계에서 정말 수컷들끼리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귀뚜라미는 다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인간계도 보면 너무 이렇게 소리 내고 막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과묵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어필될 때가 있거든요.
3: 그렇죠.
1: 그러니까 약간 과묵한 귀뚜라미는 없습니까?
4: 스텔스 귀뚜라미.
1: 스텔스 귀뚜라미나 침묵을 선택하는 귀뚜라미.
2: 원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네. 나의 생존과 네. 번식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의 의사소통이 그 어떤 생존에서 아니면 번식에서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은
4: 네. 그냥 침묵을 선택하는 게 맞죠.
2: 그렇죠. 침묵을 선택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 귀뚜라미 중에서도 실제 이런 내가 의사소통할 때 더 손해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한 그런 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이 그 오세아니아 들 귀뚜라미거든요. 이 종이 그 하와이로 이렇게 침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잘 거기서 지냈는데 그게 기생파리 또 같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 기생파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귀뚜라미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다가가서 근처에다 알을 낳아요. 네. 그러면 그 알이 도와가지고 구더기 있죠. 네. 이 구더기가 그 귀뚜라미 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파먹어요.
1: 아.
2: 그러니까 수컷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 기생당해서 죽는 거예요. 네. 아, 그렇다면 의사소통 하겠어요?
1: 안 하죠.
2: 네. 그래서 한 1991년쯤 됐더니 계속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더니 딱 그 해에 갔더니 한 마리만 노래하는 거예요. 아, 이 기생파리 때문에 이 오세아니아 들 귀뚜라미가 이제 멸종했구나. 이 섬에서는 지역 멸종이 일어났구나. 결론 내렸는데 한 2년인가 후에 거기 다시 가봤더니 귀뚜라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노래를 안 해.
1: 역시나.
4: 역시나. 예,
2: 이 진화. 노래하는 능력을 그것을 상실했어요. 네, 귀뚜라미 날개 보면은 그 날개의 그 발성 구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구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3: 없어졌어요.
2: 네, 밋밋해요.
1: 와.
2: 그래서 이 수컷의 그 날개를 보면은 암컷 날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의사소통이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의사소통을 포기할 수도 있고 퇴화시킬 수도 있죠.
1: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진화. 네, 진화.
4: 지금처럼 이게 진화가 소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치면은 그 동물 소리 연구를 하면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이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2: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 연구의 좀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그냥 소리를 녹음하는 장치가 워낙 싸지고 그냥 대량으로 이렇게 완전 생태계 그냥 거의 뿌리듯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리를 가져다가 이 AI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렇게 되겠네.
2: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이용하여서 이 생태계 전체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되기도 하고.
1: 좋네요.
2: 네, 저도 지금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1: 그렇죠.
2: 있습니다.
1: 왜냐하면 또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그 외침을 우리가 또 분석하고 소화하는 거 네. 네. 그리고 또 모니터하는 거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동물의 소리와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또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나 또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수원 청개구리를
3: 네.
1: 예 정말 논둑에서 얘네들이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게 새로운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의 소리를 또 저희에게 많이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네.
1: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4: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3: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1: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

0: 그런데 아직 취미는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 학과.
2: 아, 반갑습니다.
1: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0: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1: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3: 와, 진짜요? 몰랐어요, 이것도.
1: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0: 뇌가요?
1: 네.
0: 편집을 한다고요?
1: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3: 많이 움직여요?
0: 오, 움직였어.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진짜?
1: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4: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5: 안 보여요. 사라졌어.
4: 깜빡깜빡거려요.
6: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7: 뜨거운 여름, 제철 맞은 옥수수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 이들. 불볕 더위 속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7: 강원도 지역의 별미, 골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9: 안 뜨거운 사람이 아니죠.
7: 속초의 명물 옥수수 술빵. 하루 수백 개 이상 포장하다 보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는데요.
10: 강아지 해중원권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7: 옥수수 열전.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0: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던데 하대.
2: 여기서 60년 했지. 요거는 한 30년 됐지.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3: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4: 전통을 입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와.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1: 아, 더워.
1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11: 추워.

0: 해외인류 제작 발표에 오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승호 씨 모시겠습니다. 유승호 씨는 환경을 아끼고 동물을 사랑하는 환경 동물 지킴이로 유명하죠. 유승호 씨, 정면 보시면서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펜션 자급자족 인류, 이은지 씨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비 씨, 있잖아, 앨범. 다, 네. 너무나 샤이합니다. 네, 정면. 네, 오른쪽 샤이. 예, 샤이, 샤이. 네, 왼쪽 샤이. 힘 좀 느껴, 예, 좋습니다. 힘. 네, 오른쪽도 힘 전달해볼까요? 힘. 과학 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 서바이벌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과학 생존 리얼리티입니다.
1: 이 최고의 인류라고 하는 방송이 그냥 방송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게 실화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동안. 그 느낌이 좀 제일 무섭고 실제로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2: 아주 덥고 건조했죠. 네. 그래서 잠깐만 서 있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3: 그 생존이라는 단어만을 듣고 참여하다 보니까 뭐 각자 나름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에서의 빛 보이는 복장도 많은 분이 이제 제작진분들이 지정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아무 정보도 없어서 각자 개인 옷을 가지고 입은 것 같고요. 저도 준비에는 뭐 덫을 놓고 동물을 도축하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고
4: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문명화되어 있고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정말 옷, 입을 옷이 있다는 거 자유롭게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냥 이런 사소함의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 같고요.
0: 관전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리조나의 어마어마한 자연을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촬영팀이 찍어왔으니 꼭 한번 보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요, 실제 있었던 실험이고 실제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리얼리티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이팅!

0: 안녕하세요. 일단 비비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결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사 Z추진연구소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밖에서 막 필드 현장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다시 그런 필드를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4: 이거 이야기 전달받았을 때 거의 바로 그냥 저 너무 좋은데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존 혹은 최후 이런 단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끌림이 생기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저 궁금했었고.
1: 극한 실험 최후의 인류.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극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선택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게 올해 극한이랑 뭔가가 연이 많아요. 그래서 운명인가?
2: 어떻게든 살아남고 불 피우고 막 이런 쪽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약간 토끼나 사슴 방열하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잡으면 피를 빼야 먹으니까 이걸 해체하는 거를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5: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다큐, 서바이벌 예능을 너무 좋아해요. 그야말로 날것으로 어딘가 던져지는 경험을 기다렸습니다.
0: 사실은 과학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쭉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난화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자야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으니까.
4: 좀 환경이 좋지 못한 도시들 가면은 뭐 플라스틱이나 옷감으로 이제 불을 지펴서 그걸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화력발전소 아직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서 더 이상 지구는 건강해질 수 없다가 저의 결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2: 욕을 먹는 게 화학자거든요. 플라스틱은 뭐하러 만들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 때 목적은 선하거나 유용함을 위한 거였지만, 이제 그게 만드는 문제는 결국 탄생시킨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좀 가볍게 말하면 저지른 놈이 치워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화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6: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을까요?
2: 혹시 리멀드라는 게임 알아요? 그게 이런 생존 게임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선호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낙천적인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상황 개똑같아도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6: 나를 뽑아라. 그 어필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4: 시키는 거는 다할수 있어요. 네, 모르면은 배워서라도 할수 있고 저는 그거는 자신 있어요.
3: 저의 강점은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필드 현장에 이렇게 좀 약간 갑자기 내동댕이쳐졌던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추운 환경? 아니면 이렇게 더운 환경이란가? 이렇게 힘든 등산을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놀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5: 저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과 매칭이 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남남여여보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짝을 짓거든요. 같은 성별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남녀 커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나온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운동 모든 영역을 집단 지성에 발휘, 젠더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 남녀 파트너가 됐을 때 항상, 그러니까 좀더 설명할까요? 테이블로 일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7: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좋습니다.
5: 여기에 호모스 어니언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1: 가시죠.
5: 예전아.

0: 사막.
1: 사막으로. 이렇게 해요, 박사님. 하고 이렇게 싹 가려줘요.
0: 아, 진짜?
1: 해봐봐요. 하나, 둘, 셋. 아, 동시에 해야지. 하나, 둘, 셋.

0: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1: 아, 너무 힘들어.
2: 뜨거워요.
3: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0: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1: 저 식물 뭐예요?
2: 반가워요. 저거는 저거네. 포가스트너든.
3: 지금 이 안에 누군가 한 명이 더
1: 살고 있다?
3: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오! 저게 뭐예요?
4: 기슴놈으로 가봅시다.
1: 가보자. 가보자.

0: 밤이 되니까.
1: 왜? 오 마이 갓, 사람 살려. 바퀴벌레.
2: 아이씨.
3: 밀폐 생태계 속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4: So each one of us took turns cooking. And we cooked for 24 hours, so three meals. You know, when you're cooking outside here, you go to your cupboard and you get all your herbs and your spices and a little soy and a little salt. We had none of that. None of that. And so when you're cooking the same ingredients over and over again, sweet potatoes, rice, beans, veggies, all wonderful ingredients, but always the same.
5: 금귤이 있다. 괜찮다. 이거 한 다발을. 아, 이거 뭐 따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4: So remember, we were in here and we didn't have anything sweet. And so even in our breakfast, we would have the porridge. And then we always would put fruit in it to make it sweet. It actually turned out really well. It was good. And then, of course, with the goats, we got a lot of milk and a bit of cheese from the goats. So we were able to figure out how to make it pretty tasty, but it was challenging sometimes. We had to really get creative in how to make it good. A lot of chilies. We did grow chilies.
2: 이게 이거라고? 이거?
0: 고추? 그거를 좀 발견했고.
4: They were a saving grace. They helped make a lot of not so tasty food tasty.
6: 자, 우리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2: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또르띠야?
1: 또띠아를 만들어 혹시 당신 멕시코 사람이에요?
6: Sí, claro.
1: Sí, claro. Taco, taco, nacho.
4: Yeah, so she's just like so expressive.
6: I think
4: insects are a great source of protein. I would assume that they use a lot less water. They use, you know, all of that, right, Dean? I think it's going to be a little while before everybody embraces eating mealworms.
5: 어,
2: 제가
5: 이거 보이면서... 진짜 궁금하다.
1: 네네네.
2: 어떡해?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5: 아니, 진짜요?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뭐 하는 거 있어요? 귀뚜라미, 번데기, 미럼 나 세 개가 왔다고요.
7: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직 보여요.
8: Do you think you would have
4: tried it? Yeah, for sure. I think we would have. We didn't have mealworms. We only had cockroaches, and you can't eat cockroaches. So we fed them to the chickens, and even the chickens wouldn't eat the cockroaches.
5: 뇨끼인데요. 이름은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7: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4: Oh,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to think about what is the perfect meal inside the biosphere, because it's not only about taste, which obviously is incredibly important, but it's about nutrition. So we would monitor our nutrition all the time. I had a software program, which in the 90s was something. And that program told us exactly what was in our food. So you needed to have a really rounded meal. So from the nutritional point of view, if we had been low in protein for a little while, well, I might have chosen the actor's meal. From a taste point of view, though, because taste, you know, and actually loving the food that you eat is incredibly important, I would have gone with the gnocchi or the mealworms.
7: 아, 원래 하려던 거에서 피봇해서 전혀 다른 걸 만들고 말았어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영향은 있고 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몸에 필요한 야채,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너무 좋은 재료를 갖고 왔어요.
9: 생각보다는요.
7: 왜냐하면 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멋진 파트너였습니다.
10: 아니 근데 이게 작은 주방이라 아,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하고 팀원들이랑 소통도 너무 힘들고 그냥 먹고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7: 우리 채소자 아저씨?
11: 네.
7: 자, 어땠습니까? 소감. 어떻게 본인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11: 저요? 기여요? 기여?
7: 기여.
11: 아, 그래도 재료 조금 잘랐고요.
7: 재료 조금?
11: 같이 많이 찾았고요.
7: 그런 말 많이 했고요. 지금의 요리에 만족합니까?
12: 네, 저는 만족하고 제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7: 아, 뭐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해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12: 당연하죠.
7: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13: 아, 제가 계획대로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7: 속상해요.
13: 소금은 있을 줄 알았어요.
7: 맞아요. 저는 베이킹소다도 있을 줄 알았고, 없으면 효모라도 있을 줄 알았고.
13: 맞아요.
7: 정말 없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13: 이 시간 있으면 사실 피자 완전 뚝딱인데.
7: 완전 뚝딱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있을 거예요.
3: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4: 세상에!
2: 바다다.

0: 여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져.
1: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2: 에폭시 주세요.
3: 여기 하나 있어요.
2: 좋아요. 산호 주세요.
4: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2: 고마워요. 손 조심해요.
5: 네.
1: 아, 괜찮은가?
6: 좀 불안해.
3: 갑니다.
5: 네, 밀어주세요.
7: 세게 밀 거예요.
0: 조심조심, 조심조심 넣을게요.
5: 네.
8: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잠들었던 바위 위에 생명의 가지를 얹어 바닷속에 생명의 숲을 소생시켰습니다.
9: I love the ocean. I've spent a lot of time at sea. You know I'm going to love anything having to do with understanding how our marine environment works and how we heal it.
10: Oh, 배 아파.
11: 어, 동선 씨 어디 가요?
10: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11: 배 아파요?
10: Oh shit.
6: 뭐야? 뭐야?
11: 무슨 일이야?
6: 뭔 소리야?
11: 세균맨!
10: Holy shit!
11: Oh!
6: 잠깐만, 잠깐만.
11: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10: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11: 아, 말하지 말아주세요!
9: Waste management is important. Well, I mean, from a purely scientific point of view, it's important because all of those nutrients have to go back into the system so that we can reuse them. You know, in nature, we don't see it, but it's happening all the time. Everywhere, all the time.
5: 두 쫑크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를 하자. 숯 넣어야 돼.
10: 자, 숯을 어디 넣을까요?
5: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소 물질들 넣어서.
11: 너무 왜 아까워.
6: 어,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가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2: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6: 네.
5: 네. 이거를
12: 좋아요.
5: 풍.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왜냐면 얘는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6: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만 가릴 정도? 장우재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5: 아, 충분합니다. 네.
9: We had a pretty normal toilet, but then it went down into a system where it all settled, and it's called a digester. So all kinds of microbes are in there eating up everything, all the solids. The fluid goes off the top and goes into a marsh treatment system, where it goes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there are microbes in the roots that are eating a lot of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 water, and then the plants grow, taking the nutrients out of the water, and eventually, at the end, you get clean, nutrient-rich water, which you can then put back on the farm. And then we had all the water go through the plants, and then the plants put out pure water. We took the water out of the atmosphere, and then we could drink it again. Or, of course, it turned into sweet potato and the food that we ate.
11: 감자! 이 끝에?
1: 이 패만.
10: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6: 그렇죠,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10: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6: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로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10: 처음에 대변인인 데를 조준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가야 되는
11: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산다고요?
10: 예를 들어서 지금

0: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1: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2: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3: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0: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게 되죠.
3: 신기명 기사님.
4: So the neuroscientist was fabulous because when I thought neuroscientist and I saw his picture, I'm like, oh, he's going to be grumpy. He's going to be, you know, like really serious. But he was so open. He was just, he was lovely.
5: 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둘러싸게.
3: 여기, 아, 여기다, 여기다.
6: 할부 씨를 위해서.
5: 할부 씨를 위해.
3: 여기 온 이유 가장 큰 작업이었는데.
7: 그치,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지.

0: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달 탐사 대원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1: 쉬면서 왔어.
2: 지친다.
3: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0: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4: You know, when people go to space, what actually tends to happen is most people fall in love more with the Earth. You know, the astronauts from the Apollo program, you know, this very famous quote where they said, "We thought we were going to space to conquer the unknown. And instead, we discovered the Earth." It's an incredibly powerful statement.
1: 우와! 와! 여기가 어디야?
0: 흙 냄새!
3: 이런 공간 있었어?
1: 와, 흙 냄새, 자연 냄새!
5: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Restoring our topsoil on planet Earth is critical.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they're like the gene pool for the rest of the planet. That's where we can get the biodiversity back across the planet.
1: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태초의 흙이 그 큰 바위가 풍화돼 가지고 뭐 물이나

0: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흙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1: The hydrogeologist did a great job of then explaining it to everybody. It was kind of taking the understanding and then making sure everybody understood at a very simple level what it actually meant.

0: 비비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1: 아,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2: 전 숲을 심을 것 같아요.
1: 더블숲! 더블숲!
3: 아, 숲을 심다지.
4: 숲을 심다.
1: 멋있다. 와,
5: 바로 결정하네.
1: 고민도 안 하고.
5: 네,
1: 너무 멋있다.

작은 나무를 심었지만 크게 자라려면 이제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심은 나무가 잘 있었으면 좋겠고 20, 30년을 길게 있을 생각을 하니까 더 뿌듯하고

숲이 저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는데 숲이 이렇게까지 울창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의도적인 인간의 노력이 있었는가? 자연의 힘으로도 숲을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거는 인간이 굉장히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빨리 달라고. 안 준다.

저희가 이렇게 물림 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다 학교에서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이게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0: 대형 맡을 때마다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기가 막히겠어. 그게 배우지.
1: 축구에는 손흥민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고 무대 위에서는 저걸 저렇게 가지고 노시네.
2: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나 또한 후배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남반구는 북반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6: 아이고 잘하네.
5: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 와.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6: 조선시대부터 600여 년. 남대문은 서울의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그 세월만큼 쌓인 사람과 이야기들. 켜켜이 쌓인 세월 속에서 자리를 지켜온 이들의 내공 또한 만만찮답니다.
7: 제가 23살 됐어요.
6: 한 자리에서 기본이 반세기. 시장의 뜨거운 시간을 이어가는 고수들입니다. 커다란 쟁반을 머리에 이고 시장통을 누비는 이들. 남대문만의 오랜 전통이죠.
8: 제가 뜨겁습니다. 우와. 우와. 조심하십시오.
7: 아, 네.
8: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7: 네.
8: 이따 뵙겠습니다.
6: 남대문 시장에는 오늘도 뜨거운 삶이 오갑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 누군가는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시간. 누군가의 하루는 이제 시작됩니다.
9: 이 밤에 와버렸어? 이렇게 빨라?
10: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9: 항상 1시 10분이면 나와요. 근데 손님이 먼저 왔었어. 48년은 그냥 그때 시간 했으니까 지금도 그 시간. 네, 주문이 되지 뭐 상관있어요. 김밥 팔러 왔는데 내가 김밥 팔아야지. 뭐 상관있어.
6: 도매시장인 남대문 시장으로 전국 팔도의 보따리 상들이 새벽에 상경하던 시절부터 48년을 지켜온 자리랍니다.
10: 이른 시간에도 손님이 오시네요.
9: 그러니까 그 아니까 오래하니까 그 가면 아줌마가 있다 이래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오면 굶잖아. 3천원, 2천원에 시계 때우는데 어디가 사먹기가 뭐 힘들지.
6: 정성껏 말아낸 작은 김밥 한 줄은 고된 새벽을 견디게 하는 든든한 위안이 되어주겠죠. 새벽 4시, 도심이 채 깨어나기도 전 바쁘게 식자재 배달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남대문 하면 빠질 수 없는 갈치조림 골목. 새벽 출근이 몸에 밴 일대 사장님이십니다.
11: 안녕하세요.
12: 예, 안녕하세요.
11: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12: 네.
6: 출근하자마자 앞치마를 메고 화구 앞에 섰습니다.
12: 숯불 끓여놔야 이따 손님들 주기에 술을.
6: 초벌로 한 소끔 끓여두어야 갈치와 무에 양념 간이 쏙 밴답니다. 그날 내놓을 수백 인분의 밑반찬도 뚝딱 차려내는데요.
12: 23살 됐어요. 지금 76. 아, 이제 86.
10: 63년째. 네.
13: 옆에 분은 누구세요?
12: 우리 딸.
6: 노점에서 장사를 하던 시절부터 홀로 종종거리는 엄마가 눈에 밟혀 설거지며

0: 심부름을 자처했던 딸이랍니다.
1: 이쪽 좀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첫의 배서도 여기서 일했더라. 첫의 배서도 그 아가씨 때도 일하고 학생 때도 일하고.
0: 학생 때부터 함께한 세월만 따져도 수십 년. 엄마와 나눈 시간을 딸은 간직하고 있답니다.
1: 어른들이 쭉 깨우면은 막 짜증나잖아요.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발꼬락을 간질간질해서 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그럼 이제 그때는 승질이 조금 덜 나죠. 근데 우리 엄마 그렇게 깨웠어. 저도 우리 딸 그렇게 깨워요. 어쩌다. 발게 간질간질하면서 일어나 이러면은 너무 좋다고더라고요.
0: 나름 이 바닥에선 경력자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배울 게 많은 햇병아리 신세라는데요.
2: 신났습니다.
3: 처음 하셨을 때 엄청 복잡하셨댔어요.
2: 복잡할 것 없어. 뭐 복잡한 거 봐.
1: 우리는 복잡한데 엄마는 안 복잡하네. 딱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뭐 일할 때. 그런데 엄마는, 봐봐. 엄마 생각, 엄마는 안 복잡하대잖아. 이것만으로도 좋은 거야, 엄마는.
3: 생각하시는 게 다르시네.
2: 고생이다고 하면은 뭐 돼요?
0: 60대 딸이 야단 맞는 일도 이 골목에선 익숙한 풍경이랍니다. 번듯하게 직장 생활하던 아들도 엄마의 시간을 나눠지기 위해 이 뜨거운 골목으로 들어왔답니다.
4: 그 승진을 가위로 하시네요?
3: 아, 원래 이제 그 칼로 했는데 칼로 하면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위로 하는 거예요.
0: 하루 손질하는 갈치만 5,600마리.
3: 여수하고 목포하고 부산. 요새는 좀 물량이 딸려서 제주도 것도 가끔 있고.
0: 전국 각지의 갈치가 이 골목으로 모여드는 셈입니다. 새벽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갈치조림. 매콤한 양념 냄새가 골목 구석구석 퍼져나가면 남대문의 아침 식사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선 갈치골목.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5: 맛있어가지고 오늘 엄마 모시고 왔습니다.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6: 너무 더워요. 저희 축하해주세요.
7: 술 사서 먹는 거 처음이에요.
8: 유명하다고 하니까 계속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기다리는 거 아깝지 않다 그래서 꼭 먹고 가려고요.
0: 남대문의 시간이 만든 또 하나의 명물입니다.
9: 시간 2층에 칼 2개.
0: 뚝배기에서 자작하게 조려낸 칼칼한 갈치조림.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모양새입니다. 요리조리 갈치를 먹기 좋게 발라 뜨끈한 밥 위에 올려주던 엄마 솜씨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엄마를 챙기는 거였네요.
3: 기대했던 맛이에요?
10: 네, 맛있어요.
11: 이 무가 진짜 찐이야.
12: 너 다 먹을 거야, 반절 줘야지. 이렇게 밥 비벼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11: 밥에 올려가지고.
0: 조려져 양념이 푹 밴 야들야들한 무를 밥 한 숟갈에 올려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는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도 시장 골목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인파를 가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잔반째 머리에 이고 노련하게 누비는 사람들. 남대문의 오래된 풍경, 쟁반 배달원입니다.
3: 오, 이거 무겁지 않으세요?
7: 아니요, 전혀요. 1kg, 2kg, 2kg는 넘겠다. 한 당당 2kg는 넘겠다. 그 정도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3: 오, 오늘 한번 그 좀 따라가도 될까요?
7: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따라오십시오.
0: 한때 남대문 시장의 점심시간은 이들이 나르는 구수한 밤냄새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로 활기가 넘쳤다지요. 수십 곳에 달하던 쟁반 배달 식당이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줄었지만 태환 씨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9: 안녕하세요. 식사 어느 쪽에 드릴까요?
13: 아, 주세요.
9: 아, 예. 고맙습니다.
13: 네, 감사합니다.
9: 네, 맛있게 드십시오. 예. 네.
0: 미로 같은 골목을 누비다 보니 하루 걸음수가 2만 보를 거뜬히 넘는답니다.
3: 어머님, 여기는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어요?
7: 아, 가운데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 거를 싫어해요. 관리회사 측에서. 왜냐면 자칫해서 음식을 쏟아버리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계단으로 하면서 신경도 안 쓰고 좋잖아요. 운동도 해요.
3: 아이고. 여기가 아버님 가게예요?
7: 아, 네, 그렇습니다.
14: 시동 어디?
7: 지금 저기에 저희 집사람이 주방을 담당하고 있어요.
3: 안녕하세요.
14: 아, 안녕하세요.
0: 주방 하나에서 시작한 작은 식당. 억척스레 시장통 배달해서 모은 돈으로 손님을 맞을 어엿한 가게를 마련한 어머니. 가파른 계단도 낮은 천장도 마냥 좋아하셨답니다. 평생 남대문 골목을 지키셨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나셨답니다.
7: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잖아요. 바로 옆에 고개만 돌려도 계시더라고요. 이 공간에 하나하나의 어머니 손결이, 어머니 손끝이 다 묻어있단 말이에요. 매일 여기로 출근을 했어요. 장례 치르자마자 장사들 안 하면서 둘러보고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더듬어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닦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결심이 더 굳게 되었던 것 같아요.
0: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 매일같이 빈 가게를 찾았던 아들. 번듯한 직장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남대문으로 왔답니다. 그 길엔 30년 넘게 직장인으로 살아온 아내도 기꺼이 함께 해주었답니다.
3: 이 식당에는 어머님이 쓰시는 것들도 남아있겠네요.
14: 남아있죠.
3: 어떤 게 있을까요?
14: 아, 일단 이거.
3: 아, 화구요?
14: 예, 화구. 그다음에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3: 아, 이게 어머님 뜻이에요?
14: 네,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0: 구석구석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가게. 빛바랜 손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어머니가 쌓아온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주인입니다. 제가 갖고 올라갑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된다. 창어, 크림 포도겠지? 응.
0: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는 시장 사람들은 이제 아들 부부의 든든한 단골이랍니다.
15: 몇 군데 가시는 거예요?
7: 지금 세 군데요.
15: 세 군데요?
7: 네.
15: 가능해요?
7: 기본이죠? 이거 하나만 올려주세요. 이거 하나만 올려주셔.
0: 이 집의 인기 메뉴는 닭볶음탕. 쟁반 하나 무게만 5kg 남지. 그런데 이걸 3개나 한꺼번에 들고 나섭니다. 갓 끓여낸 뜨거움과 맛을 그대로 배달하기 위해 걸음은 자연스럽게 빨라지는데요.
7: 이거 뜨겁습니다.
15: 우와.
9: 수고하셨습니다.
0: 보는 사람은 아슬아슬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9: 안녕하세요.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경제 드릴까요?
13: 예.
9: 맛있게 드시죠.
13: 네.
5: 맛있겠네요.
16: 양도 많아요.
17: 여기 거의 2인분, 3인분이 오거든요.
0: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정까지 넉넉히 담아냈습니다.
12: 이렇게 식당을 자주 모여서 드시는 거예요?
17: 네, 가끔씩.
18: 이렇게 싹싹 먹어요.
12: 와, 진짜 싹 지우셨네.
18: 네, 싹싹 먹어요.
0: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들, 말보다 정이 먼저 오갑니다.
16: 고생하십니다. 한잔 마시고 가. 내가
9: 아이고, 고맙습니다.
16: 아이고. 고생하는 언니도 같이 마시 괜찮아요. 고생하셔요, 동네.
9: 주리가 잘 마시겠습니다.
16: 네.
12: 정이 많이 쌓이셨네요.
9: 그럼요. 봄날, 전날인가 봄날인가. 근데 바닥 청소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미끄러져 버린 거야. 들고 있던 게 다 쏟아져 버리죠. 상품에도 막 튀고 하니까 막 걱정을 서불을 하고 있는데 거슬러는 표를, 티를 못 내고. 옆에서 막 다 상인들이 달려나와가지고서 괜찮냐고, 어디 안 다쳤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 식구, 내 친척, 내 친구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는데 제가 거기서 그걸 느끼니까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다음부터 좀 더 막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12: 완전 가족 같은 분이.
9: 예.
0: 사람과 사람이 켜켜이 쌓아 올린 정. 그 세월이 오늘도 남대문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0: 바다에 빛을 품은 조개 껍데기 자개. 천년을 이어온 나전칠기의 시작입니다. 바다가 품어낸 빛은 장인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1: 예전에는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데 저는 조각을 계속 내는 거는 그 조각 조각에 그 문양이 다르잖아요. 조각이 거기에 빛이 다 나요.
0: 신비의 도료로 불려온 황칠 오색 자개 위로 황금빛이 내려앉습니다.
1: 몸에도 진짜 좋은 거예요. 황제만 씹은 거예요 이거.
0: 바다와 숲이 내어준 수업물로 천년의 빛을 빚어내는 고수를 만납니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자락 구비구비 초록 융단 일렁이는 깊은 숲. 계곡물과 산새 소리만이 고요한 산 중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2: 그냥 보는 거하고 물이 너무 빛이 이쁘지 않아요?
0: 전복 껍데기 아닌가요?
2: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뻐. 작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의 빛깔을 보는 거예요. 어느 빛이 어디 부분에 들어가야 될까?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예.
0: 나전칠기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준 작가의 공방입니다.
1: 씻어온 전복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3: 이제 전복 이 자체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벗기거든요. 벗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벗겨서 이거를 문양대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제 가공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만이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아주 좀 잘 안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요 별대로가 아니고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그대로 저희가 하나 이 하나를 전체로 해서 자개를 만드는 거죠.
0: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전복 껍데기가 장인의 손을 거치면 오묘하고 화려한 빛으로 살아납니다. 지역의 곳곳에서 모은 20종이 넘는 전복. 서로 다른 바다가 키운 빛을 한 작품 안에 담았습니다.
1: 이건 저희 어머님이 쓰시던 장롱인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창문을 만들어가지고 두 개는 옆에 이렇게 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니가 장롱을 보고 너무 이뻐하시는 걸 보고 제가 증권사에 다녔다가 그만두고 아무도 하지 않는 나전칠기 길을 가게 된 동기가 저 어머님의 자개장인데 그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걸어놓고 창문으로 쓰고 있어요.
0: 잘 나가던 증권맨으로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38살에 사표를 던지고 나전칠기의 길을 선택했답니다. 그렇게 걸어온 외길 33년. 장롱 속에 머물던 나전칠기는 그의 손에서 그림이 되고 조형이 되고 생활 속 예술이 됐습니다. 빛이 스치면 또 다른 색이 피어나는 자개. 전통은 지키되 표현은 오늘의 감각으로. 그 새로운 시도는 세계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1: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오셨어요. 명동 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교황님께서 앉아서 미사를 본 의자가 이 의자입니다. 여기 하나씩 있고 그냥 여기 교황님 마크예요. 교황님 방 안에 있었던 마크가 뭐 일어나 비추어라 여기 두 개 딱 있고 그다음에 오칠이죠. 오칠을 33번 한 거예요. 방부, 방습 이런 게 돼가지고는 벌레 같은 것도 없고 습기 같은 것도 강하고 2014니까 거의 몇 년 됐어요? 2, 3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도 뭐 그대로 있잖아요. 초충도라는 작품인데요. 2007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초청해서 전시하게 됐는데 빌게츠가 우연히 그 호텔에서 투숙했다가 제 작품을 보고 이 두 점을 구입하고 계기로 해서 빌게츠가 그 이 엑스박스 있잖아요.
4: 엑스박스. 네. 게임기요?
1: 게임기요. 거기에다 저한테 자기를 붙여달라고 해서 그게 게임기가 이겁니다. 한국 대통령한테 준 선물이. 이겁니다. 이제 플라스틱에 제가 최초로 붙인 거죠.
0: 빌 게이츠가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선물하기 위해 의뢰했던 게임기 가격이 무려 1억 원. 이후 스티브 잡스도 작업을 의뢰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죠.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빚고 있을까요? 저마다 품은 빛이 다르기에 작품에 어울리는 전복 패를 고르는 일부터 나전 칠기는 시작된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이어지는 손길.
1: 이전에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데 저는 조각을 계속 내는 거는 하나 자르면 이 빛인데 조각을 내면 그 조각에 그 문양이 다르잖아요. 조각이 거기에 빛이 다 달라. 큰 거 하나만 한 사람한테는 못 가지만 쪼개면 많은 사람한테 가니까 또 다양한 빛, 더 많은 빛 그걸 주고 싶은 거죠. 이게 30년 된 거거든요. 크게 봐봐요. 이렇게 갈아들었어. 중요한 작품 할 땐 이걸 써요. 제 나전치기 인생이 얘랑 같이 간 거예요.
0: 묵묵히 쌓아온 손끝에서 시간의 빛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나전칠기에 숨결을 불어줄 황칠.
1: 이게 황칠 원액이거든요. 황칠하는 데는 진짜 좋은 날씨예요. 오칠은 온도하고 습도가 있지만 이 황칠은 햇빛이 있어야 이게 칠을 하거든요.
0: 오칠은 칠하면 검은색으로 변하지만 황칠은 황금빛을 냅니다. 김영준 작가는 10여 년 전부터 나전칠기에 오칠 대신 황칠을 해오고 있답니다.
1: 몸에도 진짜 좋은 거예요. 황제만 쓰던 거예요, 이거.
0: 만년을 버틴다는 신비의 황칠. 바다가 길러내고 숲이 키워낸 두 자연이 만나 신비로운 색을 피워냅니다. 바다와 숲이 연근은 여름이면 나전칠기 재료의 산지인 보길

0: 또를 찾습니다. 남해안 전복은 자개의 빛이 깊고 고와 땅끝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전복을 아주 양심치고 잘하셔요, 선생님이. 그래서 좋은 전복은 저한테 줘서 제 작업에 쓰고 있죠. 네.
0: 푸른 바다를 가득 채운 구표와 초록 그물들. 청정 바다를 품은 보길도 앞바다는 남해안 전복의 주요 산지.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3: 다시 와가지고 있네.
4: 이 자체에서 크죠. 이 자체에서.
5: 지금 이게 집이에요. 이게 네.
6: 전복집.
5: 전복집 아파트. 네.
0: 자연산 전복이 자개의 빛으로는 최고지만 이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양식장에서 좋은 전복을 골라 쓴답니다.
4: 가두리 한 칸 안에 천 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인형 크기. 이 다시마 먹이를 주면 일주일이면은 이 천 마리가 다 먹어버려요.
7: 다시마는 몇 킬로 정도 넣으시는데요?
4: 200킬로를
7: 넣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4: 네.
7: 와, 엄청 먹는구나.
0: 전복 먹이인 다시마를 직접 길러 먹여서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깊다는데요. 하지만 김영준 작가에게 더 중요한 건 맛보다 빛.
7: 전복 보실 때 어떤 걸 위주로 좀 보세요?
4: 일단 커야 돼. 커면 요 빛이 깊이가 더 있어. 요게 1년치. 요게 2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주로 먹는 건 저 이 1년치 많은 거 먹는 거지. 아, 빛깔 좋다. 빛 보이죠? 빛 좋죠? 이걸로 이제 작업에 쓰는 거죠.
0: 영롱하고 단단한 빛을 품은 전복. 자연의 산물이 인간의 손을 거쳐 하나의 작품이 될 날을 기다립니다. 좋은 자개를 얻었으니 이번엔 보길도의 숲으로 향합니다.
4: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황실나무 있잖아요. 최고 오래된 황실나무. 400년 된 나무거든요. 또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여기 올 때는 꼭 이 나무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일을 합니다, 제가.
0: 기나긴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황칠나무. 황칠은 순금을 닮은 황금빛과 비바람에도 쉽게 광채를 잃지 않는 강인함으로 예부터 왕실은 물론 최고급 교역품으로 귀하게 여겨졌답니다.
4: 가장 오래된 황칠나무인데 이게 제가 재작년에도 왔을 때 이게 안 쓰러졌거든요. 뭐 낙뢰에 맞아서 쓰러졌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네요, 한쪽이. 이게 그냥 왔을 때는 다 위에 있었는데.
0: 400여 년의 세월을 지키며 모든 걸 내어주었던 황칠나무.
4: 400년 된 나무인데 황칠나무. 가슴이 아프네요.
0: 장인에게 영감을 주었던 나무였기에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더 깊게 느껴지나 봅니다. 천년의 숨결은 또 다른 인연을 통해 장인의 손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얘는 아주 황칠이 많이 나는 모양이네.
8: 많이 나왔는데. 네. 네.
7: 작가님 옆에 분은 누구세요?
4: 아,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황칠문화연구원을 만드셔서 황칠나무를 20년간 키우고 이 재배해서 이 황칠 애기 있잖아요. 진짜 귀한 건데 그걸 저한테 줘서 저는 그걸로 나전 황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8: 보길도 그 황칠나무 본고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빈탕에다 여기서 나오는 그 묘목을 심어서 이렇게 이제 재배를 했죠.
0: 공납과 수탈로 사라진 나무라 칭했던 황칠나무. 김종문 씨는 숲을 조성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상체를 채취하는 도구에 이 내면은 이제 표피 나오잖아요. 상체를 내놔두면 3-4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찌지 나요. 하얀 찌.
1: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흘려보낸 하얀 진액은 굳어지면서 황금빛으로 변한답니다.
0: 이 나무 한 30년 되는데 많이 나오면 10g, 그다음 5g.
2: 10g이다.
3: 10g이요? 아니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 그래서 5, 7천 년 황칠 만 년인데 황치 가격이 워낙 비싸요.
0: 고려 때는 이것이 곡물로 해가지고 징기스칸이 이제 한국에서 공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왕실 아니면 일반인은 못 쓰게 했었죠.
1: 아름드리 황칠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얻는 황칠은 작은 종지 하나 남짓.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지요.
4: 이게 다 이게 황칠 자국이야 이게.
3: 이게 그게 다 흘러내린 거예요.
4: 흘러내린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거는.
0: 처음에는 이제 600색으로 하려던지 이것이 산화되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예. 이 갈변의 갈색으로 되는 거예요.
1: 숲이 1년 동안 품어낸 귀한 황금빛 선물.
4: 아, 이게 원액이구나. 혹시 원액을 가보셨네.
0: 1년 생산량이.
4: 1년. 네, 농량. 1년에 그 농장 전체 몇백 그루 해서 이만큼 나온 거예요.
0: 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면 이 안식향이 아주 좋아 상쾌해요.
4: 아, 마음이 안정돼. 이 대평 큰 거 패드병이지? 그게 1억이야.
3: 이야.
0: 각 정찰제가 아니에요.
4: 가격이 없어 이거.
0: 네. 쓰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하니까 하나 예술적인 문화의 가치로 보면은 됐죠.
1: 황칠이 나전칠기를 만나는 순간 자개는 비로소 영원한 빛을 얻게 될 테죠. 바르고 말리고 또 바르기를 반복. 황칠은 칠할수록 자개의 신비로운 빛깔을 온전히 품어냅니다.
4: 몸을 하면 이게 이상해져. 손을 하면 손에 힘이 되잖아요. 힘이 들어서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작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몸을 하면 이게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1: 붓질 하나하나에 온몸의 감각을 실어봅니다.
4: 아, 빛나는 거 봐라, 이거 자게. 이게 영상에 잡히나? 야, 이게 지금 묘하다.
1: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래 묵힐수록 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4: 자게 황칠은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주는 빛과 사랑은 그 시간보다 더 무궁할 것이다. 더 영원할 것이다.
1: 바다가 담기고 세월이 스민 천년의 빛이 장인의 손끝에서 이어집니다.
5: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7: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9: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스텔라 냉떡볶이.
1: 바위 능선이 험준하기로 이름난 허골산 아래 조금은 특별한 암자가 있습니다. 고요해야 할 산사에 울려 퍼지는 굉음. 그 정체는 거대한 돌을 나르는 굴삭기인데요.
10: 들어올 때 와, 이 소리 나옵니다. 싸울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11: 저게 균형감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아찔한 돌탑을 쌓는 이는 이 절의 스님. 산에 흩어진 돌을 모아 한층 한층 쌓아 올립니다.
12: 제 수행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1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온 장엄한 시간.

0: 한 사람의 시간이 쌓여 천불천탑의 풍경이 됐습니다. 합천 황매산자락의 허골산. 산 중턱 굴 안에 부처가 있는 것 같아 올라가 보니 빈 굴만 있었다 하여 허골산이라 불린답니다. 부처의 전설이 깃든 허골산엔 놀라운 풍경을 품은 산사가 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돌탑, 오직 한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믿기지 않는 풍경입니다.
1: 이걸 다 어떻게 쌓았을까? 다 사람이 쌓았나? 이렇게 쌓았다는, 쌓을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2: 신기하게도 혼자서 쌓기가 좀 힘드는 탑인데 어떻게 쌓는 거 궁금하기도 했고.
0: 무려 600m에 이르는 돌탑길. 끝없이 이어진 돌탑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천탑을 일군 용탑 스님. 탑이 들어선 이 길이 곧 암자가 되었답니다. 산사의 하루는 새벽 예불로 시작됩니다. 조금 특별한 풍경이 있다면 견보살들이 함께 예불을 드린다는 건데요.
3: 자, 앞장. 옳지. 거꾸로 부처님 보고서 해야지. 예, 똑바로. 자, 절. 손목 해야지, 허벌이. 손.
0: 산사에 버려진 남매를 거두며 견보살과의 인연이 시작됐답니다. 그런데 예불을 드리는 이곳에는 대웅전도 불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곳은 거대한 바위.
3: 이 바위가 천불천탑을 쌓게 된 시작점이 된 바위인데 용바위입니다.
4: 왜 용바위인가요?
3: 이 형성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이를 보시면은 용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수행하다가 수행 중에 그 이 자리에 용을 타고 계시는 가세 보살님을 챙겨하고 이 자리에 보니 땅에 위로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내가지고 이 형성이 드러난 거래요. 그런 용도 가세 보살님도 모시고 그리고 부친 또 진신살도 모시고.
4: 진이사를
3: 예, 모셔가지고 전망을 했습니다.
0: 용바위와의 인연이 천불천탑의 시작이었답니다.
3: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선사 고대 시대 사람들이 기도했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 성열이라고 바에다 이래 돌을 문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성열을 하더라고요.
4: 예, 예. 아, 거기 파인돼가요?
3: 예, 파인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0: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의 발길이 이어져온 흔적. 까마득한 선사시대 사람들도 이 바위에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흘러도 간절한 마음은 이어져온 거죠. 천불 천탑은 그 마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천계의 불상을 상징하는 천불. 용탑 스님에게 천불, 천탑은 그 자체로 거대한 야외 법당입니다. 어떤 틀이나 격식에 머무르지 않고 산 전체를 수행처로 삼은 스님. 오늘도 돌을 쌓습니다.

0: 우크레인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 처음 왔을 때는 산에 길도 없고 나무만 우창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산에 1차적으로는 산에 길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하다가 이제 탑을 훈련될 생각이 뭐 부처님 인연을 해가지고 탑을 이제 사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굴삭기 됐죠.
2: 굴삭기 자격증까지 따며 산에서 나온 돌을 하나둘 쌓기 시작한 일이 어느새 수행이 되었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라 미리 짜맞출 수는 없는 노릇. 설계도는 오직 스님의 머릿속에만 있답니다. 돌이 이끄는 결대로 쌓다 보니 같은 모양의 탑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돌 하나까지 빈틈없이 규어야 하기에 탑 하나를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린답니다.
3: 굉장히 꼼꼼하게 짜시네요.
1: 네, 튼튼하게 해야 천년을 가겠죠. 몇 년 전에 그 경주 지진 날 때 여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3: 그런데도 탑은
1: 흔들리는데 건물 여도 건물이 흔들리고 막 했는데 돌탑은 괜찮더라고요.
2: 그런데 거대한 돌탑마다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1: 사람마다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처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본인이 부처다 하는 그러한 그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공간을 비워둔 거죠, 크게.
2: 탑마다 비워진 공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는 용탑 스님. 보기에도 아찔한 돌을 들어 올리면서도 무게의 버거움에 짓눌리지 않는 건 이런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오를수록 마음을 집중시키고 발걸음을 다잡다 보면 노동과 수행의 경계가 사라진답니다. 마주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이랍니다.

0: 13년 수행의 시간이 쌓인 이곳은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와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 되었습니다.
1: 맛있다. 공 끓여서 만드신 것 같은데
2: 한편이 남짓다는 게
1: 감각이
2: 너무 맛있다. 진짜 나왔다.
1: 저게 균형감 좀 잘 맞아야 될 건데.
2: 보는 것도 어.
1: 와, 완성.
3: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1: 오, 너무 멋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대단하신 것 같다.
0: 탑을 쌓으면서 잡념을 비워낸다는 스님. 그 마음이 돌탑에 고스란히 스며서 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건네나 봅니다.
4: 탑을 쌓는 행위 자체가 제가 수행이 되고 이제 무심의 마음으로 이 탑에 제 마음의 흔적을 안 묻히는 거라 이제 그 사람 탑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마음이죠.

0: 여름 산사는 꽃을 피워내 또 다른 장관을 이룹니다. 불가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 꽃을 올린다죠. 산중 암자에서는 용탑 스님이 꽃을 피워냈습니다. 인고 끝에 피어나는 건 꽃도 수행도 다르지 않다는 용탑 스님.
1: 수국이 사찰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이 불도화하고 비슷한 느낌 들거든요. 돌반하게 복스럽게 생겨가지고 그 수국 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심었어요.
0: 불도화는 부처의 머리 모양을 닮은 꽃으로 수국과도 닮았는데요. 스님은 5년 전부터 매년 수국을 심어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홀로 수행 중인 스님을 돕기 위해서 주말이면 일손을 보태러 한 걸음에 달려오는 이가 있는데요. 공양 준비를 하다 말고 보살님이 꺼내든 게 있습니다.
2: 너무 심한 거야, 이거.
3: 이게 스님 있는 바지예요?
2: 예, 스님 작업복. 이러면서, 이거 봐라. 이거. 이게 다 새로 입어놓은 거잖아. 깊고, 깊고, 이것도 깊고. 한 15년 되지 싶다, 이 바지는. 우와. 이거 봐라.
3: 아이고, 다 찢어졌네.
2: 어. 이거 봐라. 오만 삼마. 이래가지고. 근데 이 바지가 그렇게 편하대요. 그렇게 편하대. 그래가지고 꿈에 오르신다. 버려야 되겠어요. 꿈에 드려야 되겠나.
3: 아니, 왜 이렇게 절약을 하시는군요?
2: 자기 자신한테는 한 푼도 안 쓰잖아. 그래. 그러니까 꿈에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불비락 난다.
0: 하루 종일 몸으로 수행을 이어가다 보니 공양 때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런 스님을 위해 점심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2: 점심을 가시. 스님.
1: 예.
2: 예. 오늘 저실 때는 요거다.
1: 아유, 그래.
2: 예, 콩국수 했어요. 여기 놓을까요?
1: 예.
3: 오, 보살님 이렇게 직접 갖다 주시기도 하시나요?
2: 그럼 갖다 드려야지. 스님이 뭐 내려오시게 하실 수 없잖아, 그죠?
3: 스님 자랑 한번 말해주세요.
2: 스님요, 자랑은 맨날 일만 합니다. 일만. 너무 일만 하니까 보기가 조금 안쓰러워요. 사람으로서는 좀 하기가 좀 힘들지, 그죠? 스님 앞에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 보살님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2: 네.
1: 오늘 잘 먹겠습니다.
2: 네.
0: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소박한 한 상도 스님에겐 산중 별미. 뜨겁게 흘린 땀이 가장 맛있는 잔이 됩니다.
1: 시원하네, 이 콩국수를 또. 밖에서 이런 모양이 이뻐. 시원해, 좋네.
0: 아름다운 풍경에 이끌려서 왔다가 묵묵히 제 길을 걷는 스님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4: 어디 갔다 친구분들하고 네.
2: 친구분들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어, 여기 자주 오시나 보네요.
4: 예, 너무 스님이 좋아.
3: 스님이 좋으셔가지고
4: 여기가 너무 좋아서 공기가
2: 마음이 편안하게 수행이 됩니다. 자주 와서 보니까 스님이 그만큼 인내가 있어가지고 참 정선을 많이 들여가서 타국수 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0: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면 귀여운 견보살 도반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용탑 스님은 무엇 때문에 산 아래 산사를 두고 이 높고 외딴 산 속으로 호련히 왔을까요?
1: 이거 좌선하기 좋잖아요. 딱 편편하게 전망도 좋고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0: 비워낼수록 더 채워지는 삶. 고된 길을 지나 봐야 비로소 기쁨도 아는 법. 스님은 즐거운 고행 중입니다.

0: 뜨거운 불 앞을 묵묵히 지켜온 세월.
1: 억척스럽게 한 3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저도 음식이라 하지만 대단하신
2: 손도 많이 피셨어요.
3: 응, 그럼 이게 곧 손이 다 틀어지고 뭐 이제는 손이 이제는 막 아파가지고.
0: 굳은 살박인 엄마의 굽은 손을 따라 딸도 엄마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강원도 태백. 해발 800m 고원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에 간판 하나 없어도 오직 손맛으로 이름난 집이 있답니다. 메뉴는 단 하나. 주인공은 콩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제 불려둔 콩을 씻는 일로 산골에 부엌이 분주하게 깨어납니다.
1: 불릴 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름하고 또 겨울하고 틀려요.
4: 사장님이 알아내신 거예요?
1: 저보다는 이제 우리 김 여사님께서.
0: 자칭 타칭 콩 선생으로 불리는 옹락 여사. 콩과 동고동락한 지도 어언 34년.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물의 양에 따라 돌직해지거나 또 묽어지기 일수라는데요. 34년 손끝에 밴 감각만큼 정확한 저울도 없겠죠.
2: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1: 콩 가는 것도 엄마 말은 별로 안 들어요. 저도 나름 이제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게 무시를 당하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김 여사님 요 공간에서는 제가 무시를 당합니다. 주혼자식처럼.
2: 어머니 왜 따님을 툭툭 쳐내세요?
3: 하는 게 저 하니까는 내가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아니 딴 데 가면 선생님 잘해.
2: 아 여기서만 못하시는 거예요?
3: 여 내인 데만 그러는 거예요.
0: 한식, 양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에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는 프로 요리사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견습생 신세랍니다.
2: 부모 만드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나는 뭐 오래됐지. 뭐 좀만 할 때부터 엄마 두고 하면 옛날에는 온 식구가 손에 일어나면 맷돌 갈아야 되잖아. 이 배운 게 이게 가제니까 그래서 두고 하는 걸로 했지.
1: 지금부터 이제 다 수작업이에요. 기계로 짜면 더 콩물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그랬더니 흰물의 본연에 있는 그 물을 한 두세 번만 딱 짜면 되는데 너무 압착시키면 그 모은 맛을 밍밍한 맛으로 먹는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랑 맨날 이제 여기서 싸우는
3: 건데 이제 내가 이제 손을 넣으면 뭐 나중에 기계를 하든지 뭐 어디든지 그거는 뭐 내가 하는 동안에는
1: 아니 그냥 엄마 편하다고
3: 그냥 뭐 내가 편하면 그거 뭐 평상에 해 먹을 거야.
1: 편하게 하자는 거지.
0: 이 고된 일을 딸에게 맡길 법도 한데 여전히 손을 놓지 않는 이유. 늘 변함없는 맛을 내고 싶은 마음 하나겠죠.

0: 이제 짜서 하면은 매일 힘이 드더라. 쌀자가 안 빠지잖아, 물이. 저게 이 콩물이. 이렇게 뿌리면은 잘 빠지지.
1: 얘가 항상 폭발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이제 콩이 익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두부할 때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가장 높으냐. 붕대니까 그건 지키고 서 있어야 되니까.
2: 끓어오를 때마다 찬물을 부어 다독여야 하는 일.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국물 하나 남지 않고 넘쳐 흘러버린답니다.
1: 보셨죠? 지키고 뜨거운데 서 있으라 그래놓고 이제 끓어오르면 돼, 비켜들잖아.
2: 불 앞을 견디는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손맛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잘 익었다.

0: 알 수 있는 건 어떤?
1: 이제 이게 하카 들어가잖아요. 다 익었으니까. 아까는 막
2: 처음에 아까 저희가 좀 착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콩 가는데
3: 이제는 이제
2: 물처럼.
4: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지켜온 뜨거운 엄마의 손맛. 34년을 이어오는 부엌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그중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는 이것.
0: 이건 뭐예요?
2: 죽대라고, 요게 보시면 다리 모양이잖아요. 요렇게 받칠 수 있는 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게 낡았죠. 이게 30년 된 거. 친정아빠가 살아계실 때 두부장사 하실 때 두 분이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빠의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걸 못 버리시고 그냥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 이제 다 갈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4: 닳고 낡아갈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지겠죠.
1: 이게 받침 보따리가 오래돼서 다 떨어졌어. 사가서 떨어져 버려가고. 이게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0: 꼽는 거는 흔들리지 말라고 꼽는 거예요?
2: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4: 결혼하고 도시로 떠났던 딸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삼남매를 키워낸 엄마의 세월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게 됐답니다. 엄마와 함께한 지 20여 년. 뜨거운 두부를 직접 짜며 견뎌온 엄마의 손을 이제는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2: 억척스럽게 한 3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다른 음식이라 하지만 대단하신 것
0: 손도 많이 피셨어요.
1: 응, 그럼 이게 곧 손이 다 틀어지고 뭐 이제는 손이 이제는 막 아파간다.
2: 엄마 손을 보면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엄마 손을 저도 이제 똑같이 닮아간다는 게 둘이 같이 보면 엄마 손 대봐봐. 닮았지 엄마 손이.
0: 그러네, 손이 닮았네.
2: 그래서 이 손을 둘이 닮은 손으로 제가 해서 두부가 맛있답니다.
4: 고들법도 하건만 옥랑 여사에게는 삶을 지탱하게 해준 두부만큼 고마운 게 또 없답니다.
2: 아기 다루듯이 천천히.
4: 꼬박 3시간 불 앞을 지킨 끝에 꽃송이처럼 몽근 순두부가 피어납니다.
2: 드셔?
1: 잘했네요.
2: 몽글몽글?
0: 어머니는 어쩌다가 이 두부를 판매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1: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리 하다 보니까 다 망했어. 뭐 할 게 있어야지. 내가 아는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도기 이렇게 짜놓고 감에 속 걸고 불 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이래 가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세월이 간 거예요.
4: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집. 남편이 직접 지은 이 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고 삼남매가 태어나고 자라났답니다. 한 가족의 세월을 품은 집. 식당이 아닌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마냥 정답습니다. 순두부를 한 솥 끓여놓고선 어디론가 향하는 모녀.
0: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엄마 식재료 창고. 저희의 식재료 창고죠, 신선한.
4: 산골 식당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이 텃밭. 있는 땅을 놀릴 수 없다며 농사까지 짓고 있답니다.
2: 자, 엄마. 한쪽에 노란 거 한쪽에는 빨간 걸로 갑시다. 보자. 이쁘네. 신성 그 자체는 완전히. 우리 농사 우리 너무 잘해줬다.
4: 싱싱한 텃밭 식재료들은 그날그날 따서 곧장 손님상에 올린답니다. 은둔 고수의 손맛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기는 정성에서 나오나 봅니다.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판 하나 없는 산골 식당으로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른 시간부터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하루 딱 한 솥, 적으면 여든 그릇, 많으면 백 그릇 남짓. 아침에 끓인 순두부가 다 떨어지면 그날 장사도 끝. 그러니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30여 년 한결같이 지켜온 손맛. 콩 본연의 담백한 맛에 매료돼 한 번 찾은 이들은 단골이 된답니다. 추억 속 따스한 한 끼는 허기만 채워주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함께했던 사람과 그 시절의 기억까지 불러와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니까요.
3: 어릴 때 먹던 그 맛,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집에서는 그거를 해줘요.
5: 고향의 맛 같은 거 있죠. 이 된장 먹으면 정말 시골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된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6: 그리고 이것도 맛있지. 완전 이거, 완전 이렇게 싹싹 비웠어요. 싹 비웠어요. 너무 맛있어요. 엄마의 손맛. 정말 맛있어요. 전국 어디에도 이런 맛은 없어요. 이렇게 전 덜어서 사장님 몰래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7: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6: 집에 가서 남은 것처럼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4: 엄마 손맛 보겠다고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손님들로 한 솥 끓인 순두부가 금세 동이 나고 맙니다.
2: 가셨는데? 죄송한데 지금 순두부 다 떨어졌어요.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마지막. 죄송합니다. 네.
8: 집 왔어야 됐네.
9: 아니 6시 15분에 한참 점심시간인데
8: 우리 집 6시에 걸렸어.
10: 서서 왔어. 서서 왔어. 서서
2: 왔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아침에 한 것만 계속 판매를 하니까 점심시간 되면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조금 시간대에 조금만 늦어도 손님들한테 많이 죄송하죠. 엄마 그러시죠. 내가 필딩 질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겠냐고 하는데 필딩은 못 올라가지만 그래도 맛있게 찾아주시니까 그게 필딩보다 더 높은 거 아닐까.
4: 한바탕 정신없이 손님을 치르고 맞이한 둘만의 시간. 마땅히 먹을 것이 없던 산골에서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을 추억해봅니다.
2: 해바라기가 또 한창이라서 해바라기 넣고 해바라기 보리빵을 만들려고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감독님.
7: 막걸리네.
2: 그렇죠. 오늘 반죽 제가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할 거예요. 옛날 이제 먹거리가 없고 할 때는 엄마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거 쪄놓고 밭에 나가시면 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4: 자식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음식.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만 맛볼 수 있는 것이었죠. 엄마의 손맛을 쏙 빼닮은 딸이 오늘은 엄마만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2: 먹어볼까? 들어서 꼬치랑.
4: 맛보다 먼저 전해지는 딸의 마음. 엄마도 진심을 전합니다.
6: 맛있네요.
2: 맛있어?
6: 응. 잘하셨어.
2: 응.
6: 잘했어.
2: 아유. 엄마한테 칭찬 들으니까 좋네. 응? 아침부터 맨날 혼났다가. 응? 응?

0: 엄마와 딸의 시간이 몽글몽글 익어갑니다.
1: 뭐 장사집을 하고 장사한다고 딸로 하고 우리 먹는다고 딸로 하고 이러지 않아요. 맨 같은 해가지고 우리도 먹고 손님도 대접하고 또 한 개 또 남으면 뭐 또 서로 또 논아 먹을 수도 있고 주고 이게 제 적이야. 그러니까는 손님들도 좋다 그러지.
2: 엄마가 지켜왔던 거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지키신 거를 저도 지켜야 되는 게 맞겠죠.
0: 한솥의 순두부처럼 엄마의 시간이 딸에게 뭉근히 스며듭니다. 섬진강 물줄기 곁에 있는 임실. 잔잔한 물길과 강바람이 반기는 강변마을에 굽이굽이 세월을 지켜온 집 한 채가 있습니다.
3: 아버님이 처음에 신접살림을 시작하실 때 저희 나물 비어다가 바로 지셔버렸대요. 땡나무로 지니까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요. 처음부터.
0: 이 집에서 나고 자란 막내딸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방식 그대로 그리운 손맛을 이어갑니다.
3: 옛날 집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애들도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회상하고 음식도 추억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0: 세월은 흘러도 옛집은 가족의 품이 되어줍니다. 동도 트기 전인 새벽. 고요한 마을의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부지런한 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일보까지 갖춰 입고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보는데요.
4: 이제 막 해 뜨려고 하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네, 아침에 여기 돌담살들이 있어가지고.
4: 돌담이요?
5: 네.
0: 이곳은 장모님이 생전에 손수 일구던 텃밭. 온통 돌밭이라 농사보다는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해 돌을 골라내기 시작한 일이 어느새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이 됐답니다.
5: 언덕에 꽃나무 심을 데도 없고 그래서 꽃나무 심으려고 매일 새벽에 운동삼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은 거 있죠. 끝에까지.
0: 경사진 텃밭에 튼튼한 돌담을 쌓고 아담한 정원을 가꾸었는데요. 홀로 묵묵히 돌담을 쌓은 것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3: 여보! 간식 드세요.
5: 아, 네.
3: 아이고미.
5: 아니, 내가 내려가도 되는데 챙겨오니라고.
3: 그런 게 아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5: 귀찮아도.
3: 우와, 많이 쌌네.
5: 아, 새벽에 일어날 때 배가 살짝 고프더라고.
3: 그러니까.
5: 센스쟁이네.
3: 센스쟁이죠?
5: 네.
4: 옆에 분은 누구세요?
5: 제 이쁜 마누라입니다. 이라 며칠 많으면 끝나겠지?
3: 근데
5: 아니, 장화가
3: 더워가지고.
5: 더워가지고,
3: 맞아요. 좀 곱고 좀 쉬었다가. 쉬었다 해요.
4: 두 분은 여기가 고향이세요?
3: 제가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시집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여기 누워계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뒤안에 텃밭을 손으로 다 일궜는데 너무 공력 아깝다. 엄마 안 묵힐게요. 절대 안 묵혀요. 그 뒤로 더 저희가 이게 더 키우고 다 돌 자갈 막 헤드랜드 끼고 막 저녁에 늦게까지 막 이거 다
5: 그 공단을 이 사회가 이어받은 거예요 지금.
0: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온 막내딸 부부. 비오는 날이면 고이 접어둔 그리움이 번져옵니다.

0: 다행이에요. 에너지고.
1: 근데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먹을 거 하나도 없고만.
0: 혼난 적 한번 있어요. 에이. 어르신한테 삼촌 쓸데기 없이 이런 거 심는다고.
1: 근데 지금 어른들도 좋아하세요. 우리 없을 때 오셔가지고 꽃구경도 하시고 잘해놨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2: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은 꽃이 되어 계절마다 피어납니다.
0: 철쭉 이쁘네.
1: 꽃 폈네요. 이게 늦게 피더라고요, 서감이요.
0: 이게 서감이라고 다른 철쭉 지고 나면은 늦게 피요.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색깔이다, 이거.
1: 네, 완전. 우와.
0: 내가 선물하는 지하겠네.
1: 여기까지 마음이 왔는데. 떨려가지고. 에?
0: 아하하. 여기다 꽂아줄게.
1: 큰일 났네. 너무. 이 근처에서 제일 예쁘면 어떡해.
0: 아, 이쁜데? 네.
1: 남편만 이쁘다 하면 되죠, 뭐.
0: 진심이야.
2: 부부는 정성으로 옛 집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정원 바로 밑에 집이 있네요?
1: 네, 여기는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때 컸던 집이에요. 아버님이 처음에 신접살림을 시작하실 때 그때 기분이 좋으셨는지 너무 급하셨는지 저희 나무를 비워다가 바로 지셔버렸대요, 스스로. 그런데 생나무로 지니까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2: 가족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집. 삶의 뿌리이자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고향집. 현미 씨 부부 덕분에 옛집은 빛바랜 추억이 아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1: 이 방 보시면 지금은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집에서 7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그것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마루에서는 여름에는 그러니까 모기장을 쳐주셨어요. 더우니까 모기장에서 자다가 마루로 툭 떨어져. 막 그런 추억도 있고.
2: 집안 구석구석에는 풀어낼 추억의 이야기 보따리가 가득 남아 있습니다.
3: 액자는 어머님이세요?
1: 아, 네. 저희 엄마 인자하게 보이시죠? 네. 저희 엄마는 엄청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그 언제가 안 눈물나면 안 되는데 봄날에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꽃들이 막 산천에 피고 그럴 때가 제일 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쩍 세울 때 그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막내여서 그런가?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2: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막내딸. 꽃을 좋아하는 마음도 보라색을 좋아하는 취향도 큰 소리 내지 않는 성품까지 꼭 닮았답니다. 엄마의 사진은 꽃밭이 있어. 그리운 어머니의 온기가 여전히 머무는 집. 그 따스함을 찾아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1: 엄마! 안녕하세요!
0: 아, 형수님 오셨네?
4: 반가워요! 아이고!
5: 여전히 약간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되나?
1: 이렇게 봐야 되나?
3: 지금 오신 분은 누구세요?
1: 아, 저희 동서지만 친구지만 또 언니예요.
5: 여기는 저희 남편의 시동생. 근데 저하고 동갑이라 친구. 네. 친구 같은 시동생이죠.
0: 살짝 오빠 되지, 내가.
5: 아니에요. 내가 형수예요.
2: 현미 씨 부부의 오작교가 되어주었던 고마운 인연이랍니다.
5: 배고파요.
1: 아, 진짜요?
0: 우리 형수님이 좋아하는 다슬기탕.
5: 아, 좋아요.
0: 형수님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오면은 우리가 다슬기 잡을까 했는데 어때요? 형수님은?
5: 아, 좋죠. 강가 잡으러 가야죠. 아,
1: 그래요.
5: 네, 같이 가요.
4: 봄배 입었다, 봄배 엄마. 나는 봄배 입었어.
1: 기대됩니다. 다슬기 잡으러
0: 가요. 다슬기 잡자, 봄배가 최고야.
1: 아니에요.
2: 모든 게 귀하던 시절, 섬진강은 식구들 배 골치 않게 해주던 삶의 터전이었답니다.

0: 선수는 아니라서 많이는 못 잡는데 재밌어요.
1: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0: 이게요, 이 돌틈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게 하나씩 쏙쏙 집어내는 게 아주 쾌감이 느껴져요.
2: 옛날에는 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가르쳤어요. 좀만 했을 때 엄마 따라서 저녁에 개수리 잡으러 오면 개수리 내가 그때는 힘이 없어갖고 잡은 것도 팍 엎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또 혼나고 막 그랬어요.
3: 없는 살림이었지만 5남매를 공부시킨 엄마 덕분에 부족한 줄 모르고 자랐답니다.
4: 아, 힘들어 부탁해서 흘렀거든.
5: 아니 저 깨돌이래 깨돌이.
0: 아유 배라도 주네.
3: 어릴 적 풍경 안으로 들어서는 어느새 고향 산천을 뛰어놀던 천진난만한 아이로 돌아가게 되죠.

0: 싸그럭 싸그럭 맛있게 생겼다. 아주 신선해.
1: 어릴 적 입맛은 평생 간다죠.
2: 엄마가 하르르 끓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짝 끓이면 돼요, 이제.
1: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어머니의 손맛.
0: 이게 호박이 들어가면 달짝지근하고 햇마늄이 들어가서 향긋하고 마늘도 달아, 네, 지금 마늘은.
1: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손맛은 더욱 그리워집니다.
0: 깨죽 끓여서 이거 저기 해먹으면 맛있거든요. 소소하고.
1: 집안 곳곳에는 엄마의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2: 여기 학독에다가 갈아가지고.
3: 오늘 이건 뭐예요?
2: 아, 이거 학독이라고 하고요. 엄마가 여기다 갈아가지고 깨죽을 많이 끓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가는 소리 제가 막 들으면서 잠이 깼던 것 같아요.
0: 우리 왔을 때도 어머니가 이걸 갈아서 깨죽을 해주셨어.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엄청 고소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네, 여기서 이렇게 직접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1: 믹서기 대신 돌화을 쓰시던 어머니처럼 들깨와 불린 쌀을 곱게 갈아봅니다. 옛 추억이 배어있는 돌화은 더 깊은 맛을 냅니다.
0: 달달해졌어? 오소하겠어.
1: 30년 넘게 마을 이장을 맡았던 아버지.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2: 아버지 술 드시고 그 다음날 속 아파 할 때 우리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딱 내놓으면 얼마나 감격을 하셨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잔소리. 저리 썩 가지 못해요? 하셨을 건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분담한 적이 없어요.
1: 손님을 맞이하던 그 마당으로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4: 오, 창기 왔어?
5: 아이고!
4: 어서와.
5: 반가워, 창기야.
6: 얼마나 있으셨대요?
4: 아빠도
6: 감사합니다.
4: 얼굴이 왜 이렇게 꽃미남이네?
2: 홍게 아들
4: 얼굴이 아주 이뻐.
3: 오늘 어떻게 또 오셨어요?
6: 아, 오늘 고기 구워 먹어요.
3: 아드님들은 어릴 때 여기서 좀 지내셨나요?
6: 거의 키워주셔가지고.
3: 그럼 외할머니랑 추억이 많겠네요.
6: 예. 그 이만한 엄청 큰 가마솥에다가 곰탕을 한번 끓이시면 그거를 한 2주 정도 먹었어요.
4: 아, 맞아요.
6: 그게 제일 일단 기억이.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7: 동지파 쪽인데 겨울에 끓이시면은 그 살얼음 살짝 얼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3: 두 분 다 음식의 추억이 좀 많네요.
6: 네.
7: 아무래도.
1: 자식들 오는 날이면 예나 지금이나 잔칫날이죠.
8: 이 수뚜껑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에는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한 내가 알기로도 50년은 넘지 않나 싶어요. 살짝 금이 갔는데 제가 또 부모님 생각고 고향에 살면서 또 깨져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맛이 있어야죠.
1: 부모님의 그윽한 세월이 묵어있는 유품입니다. 예전 씨암탉 잡아주시던 그 마음 그대로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세월은 흘러도 엄마의 손맛은 가족을 한 식탁으로 불러 모읍니다.
9: And I love you so.
2: 잘 먹겠습니다.
8: 잘 먹겠습니다.
2: 쌈쌈으로.
8: 향찬으로 많이 먹어.
6: 네, 감사합니다.
8: 존경하는 형수님.
2: 네, 네.
8: 많이 들어요.
2: 네, 맛있게요.
8: 다른 건 없지만.
7: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8: 아, 우리 아들.
2: 그래. 그러니까요.
7: 엄마도 싸줘야지. 엄마 좋은데.
0: 미남 아들이 싸줘서. 그러니까.
10: 어머니 한 입 사줘요.
2: 감사합니다.
0: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밥상으로 대접을 받네요. 자슬기탕에다 깨죽에다가.
2: 옛날 집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애들도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회상하고 음식도 더 그 옛 맛 때문에 추억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 사람이 머물고 그리움이 번져가는 고향집은 가족의 웃음꽃 속에서 이어집니다.
1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는데 하대.
12: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13: 전통을 입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14: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집 보험 좋지.
1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7: 네?
1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7: 와.
1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7: 어떻게?
1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2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4: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2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1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7: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4: 뜨거운 여름, 제철 맞은 옥수수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 이들. 불볕 더위 속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5: 이렇게 가마솥에 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4: 강원도 지역의 별미,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9: 아, 뜨겁죠. 안 뜨거운 사람이 아니죠.
4: 속초의 명물 옥수수 술빵. 하루 수백 개 이상 포장하다 보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는데요.
24: 상하세 중원권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4: 옥수수 열전.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25: 내가 떼돈 벌어서
26: 너무 좋은 조건.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기회인 줄 알았던 일자리, 벗어날 수 없었던 함정이었습니다. 계약대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랐습니다. 계약과 다른 일, 미뤄지는 임금, 불법 브로커, 약속과 달랐습니다.
27: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감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문신맹이었습니다.
28: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9: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1.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이거 백지수표네. 억소리 내냐고 억수로 고생 많이 했네.
1: 오늘은 저희가 한강에 왔습니다. 한강에서 만나자고 하는 또 백만장자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바로 물 앞인데.
2: 네, 네. 근데 여기 한강 보면 뭐 배나 제트스키 타는 분들 좀 있잖아요.
1: 네. 둘러보니까 여기 제트스키도 많고, 뭐, 보트도 좀 많고.
2: 아무래도 요런 관련 백만장자가 아닐까.
1: 아, 저기 누가 오긴 오는데?
3: 서장훈 씨! 애원 씨! 서장훈 씨, 애원 씨, 안녕하십니까?
2: 어, 손은 드신다.
1: 아, 저분인가 보네.
2: 저분인가 봐요.
3: 조금만 기다려요!
2: 오신다. 와, 진짜 빠르다.
1: 이야.
2: 멋쟁이신데? 우와! 우와!
1: 우와! 이야!
2: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나 물 맞는 줄 알고.
2: 안녕하십니까.
1: 아, 오늘의 네. 백만장자.
4: 네, 맞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1: 예, 예, 가운데로,
2: 네. 가운데로 오세요.
1: 가운데로. 실력이 굉장하세요.
4: 네, 실력이 대단합니다.
1: 아니, 뭐, 얼마나 오래 타신 거예요?
4: 저는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1: 26년 네. 동안.
4: 제트스키로 지금 국가대표 선수 생활도 하고 있었고요.
1: 국가대표 선수.
4: 네, 하고 있었고. 또 43년째. 네.

0: 나무꾼 김진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1: 아, 나무꾼이시다고?
0: 네. 나무꾼입니다.
2: 아. 제트스키도 타시는데?
0: 네, 제트스키도 하고 있고요. 삶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원입니다.

0: 나무에 대해 들어가는 건 이것저것 많이 만든다. 대한민국 우드슬랩 90%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160억까지 해봤습니다. 좋은 나무를 보면 가슴이 아직까지 뜁니다.
1: 지금 여기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0: 네.
1: 여기는 뭐 보트나 제트스키 선착장인가요?
0: 여기는 내 사업장입니다.
1: 사업장이요?
0: 저 사업장이고 네. 내가 저 제트스키 선수 훈련도 하고
1: 네.
0: 또 손님들하고 보트도 태워주고 또 제트스키도 태워주고.
1: 아니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보트도 있고
0: 네.
1: 제트스키들도 있는데 이건 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소유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제트스키 이런 데가 저 내 겁니다.
2: 오~
0: 내 거고 요 보트도 내 거고.
1: 이건 얼마나 하나요 보트는?
0: 얼마나 제트스키 한 대가 한 3,500만 원 정도 가고.
2: 이거 한 대 3,500이요?
0: 네. 요 보트 요 한 대는 요거 막 1억에서 한 2억 정도 가는데.
1: 1억에서 2억.
0: 한 5억 이상 되지 않을까.
1: 본업은 아까 나무꾼이라고.
0: 네 나무꾼입니다. 본업은 나무를 깎는 사람입니다.
1: 나무를 깎아요?
0: 예.
2: 연관이 오.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0: 신기하죠?
2: 네.
0: 한번 타보실래요? 예, 그냥 밟을 겁니다.
2: 와, 근데 되게 여기... 좋다. 재밌겠다.
0: 좀 살살 해드릴까요? 조금 세게 해드릴까요?
2: 세게 해요. 세게 해요.
1: 여기 좀 튀나요?
0: 물 전혀 안 튑니다.
3: 예. 예.
2: 아니, 저는 평강에서 보트를 타는 게 완전 처음이거든요. 와! 아니, 너무 재밌는데?
3: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낮에서 잡혀요.
2: 와!
0: 네.
2: 재밌어요.
0: 네.
4: 이게 지금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0: 아닙니다. 지금 전체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요.
2: 와! 재밌다. 와!

0: 아니 근데 진짜 뭐 나무꾼 해가지고 이렇게 보트랑 제트스키랑 뭐 타시고 이럴 정도면 그냥 보통 나무꾼 아니신 것 같아요.
1: 네, 제가 보통 나무꾼이 아닙니다. 뭐든지 하면 일도 1등, 운동도 1등, 돈 쓰는 것도 1등, 뭐든지 하면 다 1등입니다. 2등 하지 않습니다.
0: 뭐 무슨 나무꾼이신데요?
1: 저는 나무. 목재 회사도 아주 큰 회사.
2: 진짜요? 네. 어느 정도로 크길래 이렇게?
1: 가보면 오늘 깜짝 놀랐겠다.
2: 그래요?
1: 오늘 배 타고 네. 저희 회사를 한번 가볼까요?
0: 알겠습니다.
1: 네, 가봅시다.

0: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저희 회사입니다. 회사요.
1: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습니다.
0: 네, 이게. 우리 이거. 서장 50만 곡 키 큰 나무 있죠? 우리 회사 간판.
2: 네.
1: 하나로 된 게 아니죠? 이
0: 이게 통나무입니다.
1: 아, 통이에요?
2: 통이에요? 네.
1: 아, 근데 이렇게 이거. 두꺼운 나무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0: 이건 아프리카에서 왔나 하면 시프고요. 길이가 11m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둘레가 4m 정도 돼요. 우와.
1: 이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0: 요거 2개 1억 5천입니다.
1: 2개 1억 5천?
0: 네. 이야. 저거 가진 게 돈은 없고 나무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가 왔는 게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3: 야, 비어, 비어! 비라고 나오라고. 이엄마이 나오라고, 이엄마이 나오니까라. 나오세요, 나와, 나와. 이엄마이 나오라고! 비어라고!
0: 이 나무는 미국, 미송이란 나무입니다. 보통 이 나무는 어떤 용으로 많이 개나면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조경재, 그거를 위주로 많이 한 나무입니다. 이거 길이가 12m. 여기 지금 한 25톤 정도 돼. 한 나무 하나에 한 1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0: 좋은 제품 뽑으려면 나무 따라 돌려가면서 잘라서 제품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지금 자연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우리 재고 한 100억 있는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아. 와. 진짜 크다.
2: 통나무 판이 엄청 크네요. 여기는 어딘가요?
0: 여기는 원자재 경매장입니다. 네. 공방하시는 분이나 또 나무에 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만든 경매장입니다. 이게 보통 제일 저렴한 나무고요. 이거는 미국. 미국은 월넛. 월넛, 클라라 월넛이라고. 이것도 미국 오크. 네. 오크 얘기 많이 들어봤죠?
1: 네.
2: 참나무.
0: 참나무. 우리나라 참나무고. 네. 나무를 잘라서 5년 동안 자연건조를 해야 됩니다.
1: 5년을 네. 자연건조를 해요?
0: 5년 동안 자연건조를 해야 됩니다. 자연바람을 산하고 비 맞고 햇빛 나도 무조건 바싹 말라서 또 인공건조 1년. 그래서 한 8, 9년 정도 있어야지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2: 이게 건조를 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0: 저 수분이.
2: 수분이
0: 나무
2: 빠져요.
0: 수분을 다 빼게 해서. 수분을 보통 10% 미만을 다 빼야 됩니다.
2: 나무 따라서 가격도 다 다른가요?
0: 네, 나무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2: 제일 비싼 나무는 뭔가요?
0: 제일 비싼 나무? 잠깐만 계세요.
1: 네.

0: 일도 1등, 운동도 1등. 뭐, 이거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기에서 제일 비싼 나무 어떤 나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1: 아, 좋은 비싼 나무.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2: 무늬가 아주
1: 고급지죠?
2: 멋지게 있고.
1: 네.
2: 그다음에 이 나무는 또 이렇게 가운데가
1: 네.
2: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또 쉽지 않잖아요. 아,
0: 그죠.
2: 쉽지 않고. 저기도 무늬는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1: 멀끔하죠, 여기는.
2: 근데 아, 그냥 왠지 이걸 것 같아요.
1: 이거겠죠.
0: 이건 제일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1: 네.
0: 이 나무는 여기에 망고라 나무.
2: 네.
0: 이거는 중간 허리 들어갔습니다. 무늬.
2: 네.
0: 이건 가공 다 해서. 200만 원대. 200만 원대. 또 이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1: 아, 대추나무?
0: 펌파이라 보시면 됩니다.
1: 아.
0: 500만 원.
1: 500만 원.
0: 500만 원. 또 서장훈 씨가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1: 어? 얘인가요?
0: 이 나무는 무늬가 참 좋아요.
1: 네.
0: 나무는 무늬 따라 가격 따라 차이 많아요.
2: 아.
1: 무늬가 중요하군요.
0: 여기에 무늬가 잘 들어갔는데 이거 가공해놓으면 되게 이쁩니다.
1: 네.
0: 이거는 가공해놓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 근데 느낌은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1: 이거 비싼가 보네요?
2: 이건 뭐 한 천만 원 하나?
1: 5천!
3: Nope.
0: 300만 원.
2: 아!
0: 반갑습니다. 300만 원이고. 우리나라에는 대추나무가 없습니다. 대추나무, 이게 한국에 들어왔는지 지금 아마 8년 이상 돼서 나무들이에요. 강남 가면 천만대입니다.
1: 대표님!
0: 네.
1: 도끼가 여기 앞에 있어서
0: 네.
1: 이거 직접 사용하시는 건가요?
0: 네. 제가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 네.
1: 조심하십시오.
0: 한번 보세요.
1: 네.

0: 사장훈 씨.
1: 이거 되게 어려운데.
0: 아니요, 쉬워요. 자, 한번 대결 할까요?
1: 아니, 대결이나 마나. 제가 이거 옛날에 촬영하면서 여러 번 해봤는데.
2: 아, 그래, 한번 해봐야 돼, 한번 해봐야 돼.
1: 이게 안 되더라고,
0: 한 번만 해보시고, 제가 딱.
1: 뭘로 잘라야 돼요, 뭘로?
0: 여기 땀 딱 나갑니다.

0: 아니요, 여기 들고 이렇게 들고 바로 이렇게 내가 찍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여기
1: 나 서자군. 우와!
2: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대표님처럼 그렇게 쪼갤려면 어딜 쳐야 돼요?
1: 어딜 쳐야 돼요?
0: 여기나 아, 각도를 줘야 돼요. 요 각도 이걸 주던가요?
1: 대표님 나오세요.

0: 아니 근데 이거하고 이렇게 박수를 받아야 돼.
1: 잘했습니다.
0: 나무 백만장자 우리 김진원 대표님, 언제부터 이렇게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2: 저는 강원도 한 시골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렸을 때 호롱불 전기도 없었어요.
0: 어디 고향이 어디셨어요?
2: 삼척.
0: 삼척
2: 화장. 우리가 10남매, 우리 형제가 10남매, 내가 8번째예요.
1: 10남매.
2: 10남매요. 우리 아버지가 나무일을 하다 보니 예. 내가 12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나무 하나 내려주면 300원. 300원 받고 학교도 뭐 제대로 못 다니고 나무일 하다 보면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 울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0: 대표님은 지금 이제 나무 백만장자가 되셨는데 아버님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2: 아 오늘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나 했는데 꼭 얘기를 하게 되네. 뱀을 잡아서 우리가 뱀을 팔아서 제가 생활해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비가 한 이틀 3일에 장마 주고 나면 햇빛 쫙 나면 뱀이 양질이 나와요.
1: 아...
2: 그럼 뱀이 나면 우리가 뱀을 비닐봉다 하나만 딸랑 들고 뱀 잡으러 가요. 그때 당시 뱀도 모이면 한 구자리 막 우 막 30, 40, 막 50만 물려있다고. 그러면 이게 야 오늘 우리 장날이야 그래요. 그게 장날이야. 독사는 한 300원. 사무사는 좀 크고 따라 뭐 어느 정도 되면 500원. 아주 큰 건 1000원. 학교 갈 나이에 뱀 잡으러 갈래. 학교 가려면 뱀 잡아 있어야 돼.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겠네.
0: 위험할 텐데.
2: 한 번은 뱀을 자다가 사무사에서 한 물렸어요. 사무사에서 한 물렸어요.
1: 아~
0: 아니 뱀에 물리셔도 근데 괜찮았어요?
2: 그거를 한 3개월 고생했죠. 사무사가 딱 돌아서 내 발을 딱 물어본 거야. 아유 뱀 물렸구나. 큰일 났다. 병원이 그때 당시 병원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꽉 묶으면 뱀이 독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고무 다라이에다가 찬물에다가 발 딱 담고 있으면 독이 쫙 독이 쭉 빠져나옵니다. 여기 뱀 물린 자국이 되거든.

0: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본격적으로 나무 일을 시작하신 게 몇 살 때인가요?
1: 저는 학교를 중퇴를 하고 16살부터 화물 트럭을 함이사
0: 운전을 하셨다고?
1: 기사님, 부기사.
0: 부기사?
1: 네, 부기사. 이제 한번 기사님 그 심부름하고 화물 트럭에 이제 나무 실어서 뭐 대구, 부산, 서울, 인천에 실어 날리는 거예요. 아, 맨날 강원도만 있다가 차 일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요. 너무 좋고. 그래, 화물 차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내 숙소에 있습니다. 오토 트럭에 7년 동안. 오토에서 뒤에 보면 또 기사들 잠자는 조그만 칸이 됐어요. 그게 저의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이 추워. 머리에 있는데 보면 이렇게 얼음이 얼 정도로,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도 힘들다는 거는 못 느꼈어요.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0: 그럼 언제부터 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제가 면허 따자마자 제가 차를 샀습니다.
2: 트럭을?
1: 11톤 차 트럭을 샀습니다.
2: 당시에 트럭이 얼마였어요?
1: 1200만 원.
0: 1200만 원.
2: 그러면은 7년 동안 트럭 조수를 하시면서 1200만 원을
1: 모으셨어요? 모자라네. 트럭을 딱 사서 제가 운전 딱 하고 그때 당시 나무 한 30만, 50만 마진 받습니다. 차 한 부차 싣고 국도로 쫙 밤새 내려가요. 그래가면 운반비, 완북 운반비 딱 받고 그래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 이제 또 사람이 또 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0: 사업 기질?
1: 인천 항해, 원목 인천 항해 부대 들어오면 내가 내 돈 주고

0: 나무 사요. 네. 그러다 자꾸 하다 보면 돈이 있으면 나무만 사다 보면 이제 나무 막 열차씩 사. 열차씩 이제 막 대구고 막 이제 막 파는 거야 내가.
1: 화물차 기사님이 목재 유통을 같이 한꺼번에.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같이 하신 거네.
0: 네. 저는 다른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화물차로 자고 다니면서 나무도 이 나무가 좋고 나쁜 거를 많이 배우고 목재소마다 이 집에는 나무를 어떤 나무를 좋아한다. 그걸 내가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도 됐고 뭘 해야 될지 돈이 눈에 다 보였습니다.
2: 돈을 잘 버셨을 것 같은데요?
0: 돈을 많이 버렸죠.
2: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0: 저 하루에 나도 운반비 끌고 가고 또 다른 차 싣고 가면 또 나뭇값을 마진을 봐서 열차면 하루에 300만 원을 벌잖아요.
2: 하루에?
0: 그때 당시 하루에 3천만 원입니다.
1: 아니 그 하루에 90년대
0: 91년대에 딱 그랬습니다. 아파트 건설인데 대금도 많이 받았고 집을 12채도 대금도 받아가 있었고.
1: 12채요?
0: 네.
1: 아파트 12채?
0: 네. 왜 그러면 건설사 대표님한테 납품을 하면 그러면 돈을 받을 때도 있고
2: 네.
0: 또 아파트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돈 대신
0: 네.
1: 분양권을 주신.
0: 그렇죠. 참 그때 당시 아파트 12채에 가끔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도 참 폼나게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한 달에 벌 때는 뭐 한 2, 3천만 또 벌어봤습니다.
1: 아니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 정도면은 사실 엄청난 재력을 이제 갖게 되신 건데 그 돈 그래서 잘 모으셨어요?
0: 한 번 또 저인데 위험이 한번 다쳤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쉽게 버는 돈이 쉽게 나가요. 건설에서 엄을 받으면 그걸 엄을 받았는 걸 또 나무 사는 데다 엄을 줬을 거 아닙니까?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 부도가 나니 이 엄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2: 네.
0: 회수를 못 하는 거야. 그때 당시 한 40억? 40억 부도 맞습니다. 약속 엄 받았는 데가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 내가 돈 있는 돈을 또 끌어모아서 그 엄을 찾아 회수해와요. 그래서 한 두, 몇 군데 부도를 맞다 보니 이제 이게 돈이 없는 거야. 엄을 내가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 회사를 망하는구나. 그래서 도저히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제가 집하고 돈하고 요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만 사업을 접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아니 근데 그 저 집 12채는 그럼 다
0: 그 먼저 붙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1: 다 갚은 거예요.
0: 이거 가지고 내가
1: 아파트로
0: 이거밖에 없으니 저는 이거 더 이상 못하겠구나.
1: 아니 그러면 이제 살던 집까지 다 내놓으신 건데
0: 네.
1: 어디서 사셨어요 그때?
0: 저는 단장하고 나니 갈 데가 없잖아요.
2: 네.
0: 갈 데가 없으니 또 화물차 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물차 먹고 자고 운전하면서 올라올 때 차에 좀 자고 또 내려갈 때 자고
1: 그때가 집이... 그때 몇 살이셨어요? 부도 났을 때가?
0: 2003년대 2003년 3월달
2: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 거네요?
0: 과거로 다시 돌아갔죠. 근데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돈 버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망가지는 거는 하루아침에 망가지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려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사람이 없는 게 다 끊겨갖고 아침 산, 점심 산, 저녁을 산, 산맛 안 했어요. 그냥 죽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2: 근데 그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0: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좀 많이 방황했어요. 돈이 있던 돈도 싹 다 날리고 이걸 목재 쪽을 떠날까 이걸 계속 갈까 고민 끝에 경찰 친구가 있었어요. 야 친구야 돈 300만 원 좀 빌려줘라. 왜 말라고 오더라고. 제가 나무 두 차 사서 대구 나무 장사를 해서 내가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나무가 인천에서 C급을 팔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될지 눈에 다 보였습니다. 대구에서 전에 사장님 지금 나무 두 개가 C급 나무인데 한 차 이거 200만 원입니다. 사장님 살 생각 있습니까? 경기에서 간다면 뭐 무조건 사야 되지. 300만 빌려서.
2: 네.
0: 그럼 200, 400만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인데 320만 갚아줘. 계속 나무 장사를 1년간 했습니다.
2: 계속 쌓아가는 네. 거네요.
0: 그 회사 나무를 내가 지방을 다 팔은 거야. 나무 판매는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한가다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조금 하다 보니 이게 또 이게 왔네요. 목재에서 외상을 탁 줬는데 거기서 근데 8천만 원이 물렸어요. 8천만 원 외상을 줘도 돈을 못 받게 된 거야. 하. 그러면 그때 당시 돈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인데 돈은 없고 그 목재소를 내가 받게 된 거야.
1: 아니 근데 외상값 대신 목재소를 받았으면 돈이 있어야 뭐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뭐, 뭔 돈으로 장사를?
0: 그러니까요. 나무 자르고 나무 이제 피죽 자투리들
2: 네.
0: 그걸 많이 허들 많이 얻을 댕겼습니다. 좀 싸게 한타 사가 오면 그 허사가 목재수는 조금만 돌려야기 때문에 사실 서름 많이 받았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죽기 사고 2003년도부터 제가 온 이 순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출근하고 진짜 열심히 살자.
1: 지금처럼 회사 규모가 이제 커진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우리나라의 감자탕 이런 만드는 회사에다가 나무 납품을 다 했습니다. 이 나무를 잘라서. 아~
2: 감자탕 집 테이블.
0: 네. 우리나라 감자탕 테이블은
2: 우리나라
1: 나무죠. 그러네, 그러네. 네. 생각해보니까 감자탕 집에는 나무로 그래? 다 테이블이.
0: 네.
1: 근데 건조할 때 아까 막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러셨죠.
0: 근데 뉴질랜드 소나무는 건조가
1: 빨라요.
0: 나무 돌아오자마자 바로 건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자탕집 테이블입니다.
2: 아~ 감자탕집 네. 테이블.
0: 전국에 부산, 강주, 하남 인데다가 이 나무를 내가 다 판매했죠.
1: 아, 나무를. 아~
2: 우드슬랩으로 다시 일어서신 거네요, 그러면.
0: 그렇죠. 나무 평 잡는 겁니다. 한 번에 왕창 깎는다?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하나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5mm씩 우리가 대표해야 됩니다.

0: 와, 대표님.
1: 네.
0: 여기 다양하게 많은데요?
2: 아,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
1: 네. 이런 거죠.
0: 예뻐요.
1: 여기 이거 고기입니다, 물고기.
0: 어, 실제.
1: 배도 다니고 고기도 키우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2: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는 테이블이네.
1: 그래서 이게 보통
2: 뭐 여기서 뭐 밥을 먹거나 이럴 순 없잖아.
1: 아니 카페 가면 너한테 커피 한 잔씩 하라고. 아. 저 그런 식 용도도 많이 가고. 아. 또 여기 우리 애호 씨 아가 뭐
0: 아고다 아고.
1: 진짜 살아난 겁니다.
0: 아 살아 있어요.
1: 한번 보세요. 한번 아가 많이 보자까요.
0: 아니, 저 움직일까봐.
1: 아니, 괜찮아요. 한번 봐봐요.
0: 악어.
1: 이게 바로 악어입니다, 이게.
2: 요런, 그, 테이블들이. 잘 팔리나요?
1: 많이 나갑니다. 아... 많이 나가고, 대기업 회장님들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2: 여러 가지를 생산하시는 것 같은데, 실례지만,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1: 아, 1년에 매출이 제가 한때 많이 할 때는 연 160억까지 했어요.
2: 160억.
1: 네. 아.
0: 와.
3: 들어가요, 빠꾸빠꾸. 저 더.
1: 이 나무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나무예요. 왜 돈 주고 살 수 없냐면 카올이라고 나무의 뿌리입니다. 15층 되는 나무 뿌리를 파갖고 둘레가 한 8m 정도 된 나무였습니다. 아, 이사님, 이제 저 작업사 안 오게 갈 거예요. 천천히.

0: 야, 대수야. 대체크가 된 게 이래?
1: 사장님, 요즘에 둘째 생겼지 않습니까? 애 보고 첫째 본다고 바쁜데. 야, 막내 뭐하노, 임마?
0: 니 보고 사. 언제까지 애피게 될래? 야, 빨리 체크해.
1: 예, 알겠습니다.
0: 빨리 체크하고.
1: 바로바로 체크하겠습니다.
2: 뭐 한번 땡겼고. 오일, 그래서.
0: 2018년도 팔랑방 아시안게임 가서 1차전 2등, 2차전 1등, 3차전 꼴찌 냈는 거야. 장비 체크를 안 해갖고. 아쉬워서 우리 선수들 보지만 꼭 체크만큼 꼼꼼하게 해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네 물마개는 잘 잠갔지?
1: 예, 잘 잠갔습니다.
0: 자, 이제 한번 나가보자.
1: 예, 알겠습니다.

0: 뭐 대표처럼 직업으로 삼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한데 후배 양성을 위해서 그런 게 모든 게 다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거죠.
1: 야, 다 대수가
0: 감사한 좋아 인마.
1: 했네. 오늘 웬일 좋은 말 하자.
0: 과연이 잘못했습니다.
1: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이대수 선수가.
2: 저희 백지 수표를 저희가 드렸는데 네. 아직 못 봤거든요. 좀 얼마 쓰셨는지 한번 볼까요?
3: 보여드릴까요?
2: 예, 예. 아, 이것도 여기서.
3: 네. 네, 되겠습니다.
2: 예. 100억.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00억?
1: 제가 돈을 벌써 나무 사다 보니 그래서 나무가 재고가 100억이 남았잖아요.
4: 100억이요? 네. 재고만 100억?
1: 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억이란 얘기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나무, 여기 이제 갖고 계신 나무,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을 합쳐서 100억이란 말씀이에요.
1: 그렇죠. 2003년 7월부터 내가 이 나무 한 차조차 사가 시작했는 게 100억을 만들어놨습니다.

0: 제가 만드는 거는 몇 달 만에 뚝딱뚝딱 나오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를 이 정도 안고 있어야지 좋은 제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100억.
1: 예를 들어 그림처럼 네. 세월이 지나가도 값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현금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지금은 가면 가수로 앞으로는 나무가 사기도 좀 어려워요. 지금은 원자재값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1: 네.
0: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어.
1: 아니 그러면 조금 가격이 올랐겠는데.
0: 많이
1: 100억이.
0: 올랐죠. 많이 올랐죠.
1: 100억이 아니라
2: 올랐네요.
1: 원자재값이 올랐으니까 올랐을 거 아니에요.
0: 저는 원자재값을 내가 100억을 썼기 네. 때문에.
1: 아니 근데 이렇게 한강에서 보트 또 사업도 하시고
0: 네.
1: 여기서 나무도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뭐 바쁘신데 이렇게 일만 하시면 사모님 뭐라고 안 해?
0: 그게 문제입니다.
2: 그게 지금 문제예요?
0: 한 번은 집사람 소파를 했어요. 전 일 열심히 갔는데 캐리어를 딱 꺼내더만은 딱 한번 캐리어 던져보더라고. 그 우리 애가 그때 딱 8살이거든요.
2: 네.
0: 어린 애가 그 애가 8살이면 내가 아빠가 나가면 안 돼 하고 캐리어를 막 차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걸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살았다. 꼴이 내렸죠. 미안하다. 그래서 더 가정에 좀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빨리 들어가려고.
1: 아니, 아까부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구도 맞고 저기 완전히 다시 빈손이 되셨을 때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결혼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결혼 언제 하셨어요?
0: 여의도 공원에서 여자 세 분이서 다 강을 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2: 네.
0: 아, 분위기 좋습니다 했거든요. 그 배에 태워놓고 불렀죠. 일로 오세요. 보통 태워드릴게요. 오세요. 보통 태워줬죠. 그래, 보트 태워서 잠실 갔다 왔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됐죠.
1: 세 분인데 그 중에?
0: 두 중에 딱 제 미녀를 내가 딱 했죠. 제가 지금 인사를 다 하니 나이 차도 있고.
2: 몇 살 차이신데?
0: 차이 별로 안 납니다. 15살 차이다.
2: 우와.
0: 내가 지금은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나무꾼이잖아요. 나무꾼이를
1: 선녀?
0: 제가 선녀를 만났다고 봐요.
1: 저도 선녀인데. 네,
0: 선녀를
2: 여기도 만나... 선녀잖아요.
0: 왜요?
2: 예능에서 선녀로 나와요.
1: 우리
2: 왜요래?
1: 내가 보니까
2: 왜요?
1: 대표님은 그건 안 보셨는 거야. 뭐 있어요. 제가
2: 일만,
1: 하는 게 제가 선녀로 나오는
2: 선녀예요.
1: 게 있어요.
2: 만났네요, 선녀.
0: 아니. 대나 우리 대나 그 밑에 한번 갈까 하지 우리 대나 대나 대나.
3: 이거 왜 가지고 왔어?
0: 어 이거 우리 당신이 꽃을 좋아하잖아. 꽃이 올라간 거 같지?
3: 아빠 이거 어떡해?
0: 왜 이제 한 번씩은 매일 물 좀 해야 돼?
3: 싫은데?
0: 니 까부지 말할까 좀! 너 이쁘잖아 이렇게 딱 신고 아 좀 하다보니 저거 우리 집사람 봤을 때 내가 많이 꼬셨죠. 많이 꼬셨지. 내 사람 만들 때까지 수다 뭔가 방법을 안 꼬고 내가 막 계속 했죠.
3: 아, 뭐 맨날 집 앞 카페에 와서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와라 막 이러고. 세 번 봤을 때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결혼해서 뭐 아들을 낳아서 막 혼자 막 이미 저기까지 갔더라고요. 만나고 세 번이 아니라 그냥 세 번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계속 대시를 했어요. 남자답고 열심히 살고 그런 거는 다 이해했어요.
0: 손 진짜 내가 손녀를 모시고 산다고 봐요. 일단은 내가 사업한다고 맨날 바깥에 돌고 그리고 뭐 애도 참 잘 키우고 있고 사실 그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우리 집사람들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0: 대표님 취미가 물물교환이라고 들었어요.
1: 네. 가방 하시는 사장님이 커피집을 하게 됐대요. 가방 사장이 돈이 없다고 가방하고 물물교환하면 안 되겠나.
2: 가방하고 네, 테이블하고
1: 안 된다는 소리를 내가 못하겠더라고. 아, 해드릴게요.
2: 뭔 가방인데 뭔 가방으로... 나무 테이블하고 바꾸는 네. 거예요? 에코백.
1: 에코백.
2: 아, 에코백. 아~
1: 에코백.
2: 아니, 에코백. 테이블을 여러 개 놔주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 대신 내가 많이 받았잖아.
0: 몇백 개 받으신 거 아니에요?
2: 아니면 뭐 몇 개를 받아야 돼.
0: 몇백 개를 받아야 돼.
2: 에코백을...
1: 몇 개를 받았죠.
0: 그거 어떡해요?
2: 몇백 개가 아니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백은 그래서 뭐 하셨어요?

0: 있어요, 그 백.
1: 이건 막 나눠드리고 했죠.
0: 손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1: 왜 그나마? 아니죠. 그게 왜 그나마? 주는 만큼 나한테 다 들어온다 봐요. 같이 돕고 살아야죠.
0: 그랬다가 진짜 큰일 나요.
2: 대표님, 여기 큰일 납니다.
0: 평소에 나무를 엄청 많이 나눠주고 다니신다고?
1: 나무도 많이 나눠주고 살죠.
0: 예.
1: 특히 어디 가든 어려운 데 있으면 장마 제가 그러니까 피해 받는 곳이나 또 뭐 불난 곳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 내 저 인간적으로 기분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좀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네. 저도 S580 탔으면 얼마 일까지라도 차 다 정리하고 함을 트럭, 트럭이 내 자금입니다. 치를 딱 전공하니까 한 달에 2,000만 원이 전략이 되더라고요. 2,000만 원을 가지고 자리에 좋은 일도 하고 나무꾼으로 살아서 좋은 일 살자. 너무 많이 도와주고. 이번에 수익금은 인천 서구청, 서구청에도 다 기부할 겁니다. 한 개당 3만 원씩.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표님 보니까 정말 다른 방법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결국엔 성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1: 감사합니다.
0: 네.
1: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용식 꼭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요. 왜? 내가 어렸을 때 그 마음 다지 잃지 않게 해서 진짜 열심히 살자. 폼도 안 내고 있는 그대로 살고 남꾼의 영혼을 살아갈 거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하나 따져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3: 아니 안 부족해요.
2: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0: 여기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3: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0: 잔치 같습니다, 잔치.
3: 맛있죠?
2: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3: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2: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코밥은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이를 말할 수가 없어.
4: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7: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0: 중국 포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 상담할도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0: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8: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3: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0: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9: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0: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2: 빨리 달라고. 안 준다.

0: 저희가 이렇게 몰린 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지 않게 해서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이게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860-9095.
3: 이거 실화야? 에이.

0: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불볕 더위 속 가마솥과의 전쟁. 제철 맞은 옥수수와 사토를 벌입니다. 매일 수천 개가 넘는 옥수수를 쪄내는데요.
6: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5: 찌는 과정도 힘들지만 수확 과정도 힘듭니다. 새벽부터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옥수수대 사이를 누비며 잘 익은 옥수수만 골라 낫으로 베어내는 작업.
7: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에요. 너무 더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
5: 고생한 만큼 맛있게 재탄생하는 옥수수 음식들. 하루 수백 개의 옥수수 술빵을 쪄내는 사람들. 하루 종일 옥수수 술빵을 쪄내고 포장하는 반복 작업이 이어집니다.
8: 장하세 증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5: 한편 여름 별미인 올챙이 육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가마솥과 씨름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저어가며 농도를 맞춰야 하는 고된 과정.
9: 아, 뜨겁죠. 안 뜨거우면 사람이 아니죠.
5: 옥수수로 만드는 전통 황골엿은 철도 없이 인기인데요.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엿을 만드는 사람들.
10: 24시간 동안 한번 해놓으면
5: 평범한 옥수수로 귀한 엿을 만드는 인내의 시간. 그 특별한 맛을 따라가 봅니다.
1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3: 먹는 즐거움.
12: 잇몸 튼튼 이가탄.
5: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옥수수 산지인 충북 괴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옥수수 수확으로 눈코뜰 새 없답니다.
14: 안녕하세요. 괴산에서 옥수수 농사 짓고 있는 3년차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밭이고요. 여기는 700평 정도 되는 거고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서 8시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15: 지금 이거 옥수수 상태예요. 이 밭의 옥수수 상태이고 그거를 오늘 다 수확해서 삶아서 판매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5: 당일 수확한 옥수수는 바로바로 쪄줘야 하는데요. 가마솥에 장작불로 쪄주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분이요.
14: 여기에서 한 500개에서 550개? 그 정도 들어가요.
5: 옥수수를 더 맛있게 쪄내기 위해 장작불이 꺼지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필수. 뜨거운 불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14: 제 사수인 저희 아빠예요. 아빠 안 더워?
16: 아우, 안 더울 리가 있어.
14: 근데 왜 불 이렇게 왜 봐야 되는 거야?
7: 화력을 꼭 지켜줘야 돼. 이거는 화력이 약하면은 옥수수 맛이 안 나.
5: 오랜 경험으로 장작을 넣고 불을 다스리는 작업자. 가마솥 앞을 지키는 시간이 곧 옥수수 맛을 완성한다네요. 이제 잘 쪄진 옥수수를 건져줘야 하는데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옥수수 알이 터질 수 있어 적당한 시간에 재빨리 건져줘야 합니다.
14: 너무 잘 삶아졌어요. 딱 봐도 윤기 흐르지 않아요?
5: 하하,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쫀득하고 고소한 옥수수. 여름철이면 꼭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옥수수를 건져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장갑을 겹겹이 끼워도 열기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눈을 뜨기도 힘든 작업 환경.
14: 옥수수가 여름 제철 음식이잖아요. 여름에 나오니까 너무 더운데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5: 그런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수십 년 경력의 아버지 눈에는 아직 서툴기만 한 딸의 작업 방법. 안쓰러움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7: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짝 밑에서 시럽게 들어가서 건져내려야 돼.
5: 건져내는 과정에서 옥수수에 상처가 생기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질 때도 다시 담을 때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7: 뭐 어떻게 한 대를 보면 안 됐죠, 안 됐지만 뭐 배우겠다는데 좀 지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농사라도 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 힘든 과정도 결국 딸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14: 신식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입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아빠랑 함께 해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5: 고된 시간을 함께 견디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게 됐답니다. 전에는 온도와 시간, 그리고 건져 올리는 찰나의 순간까지 작은 차이 하나가 옥수수의 맛을 좌우하는데요.
14: 잘 쪄진 것 같아?
5: 딸이 삶아낸 옥수수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표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14: 맛있지?
7: 괜찮아. 지금 못했어요. 알려주고 해서 몇 번씩 시정을 한 거예요.
14: 3년 만에 인정을 받았네요.
5: 오늘은 칭찬이 더 달콤한 날이네요. 이제 손님에게 내놓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여기저기서 약속이나 한 듯 손님들이 모여드는데요. 맛이 어떠신가요?
3: 와, 알이 톡톡 터지네요.
10: 연하고 부드럽고 찰지고 맛있어요.
5: 다음 날 일찍 시작되는 농부의 하루. 옥수수 밭에 작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13: 아침부터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14: 옥수수 따러 왔죠. 새벽부터 시작해야지 물량을 다 할 수 있어갖고.
7: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에요. 너무 더워요. 아, 너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13: 아, 낮에는?
7: 예.
5: 기온이 너무

0: 올라가기 전 수확을 마치는 게 목표인데요. 전용 낫으로 잘 염은 옥수수를 선별해 잘라주는데요. 바쁘다고 속도에만 집중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더욱 집중해야 한답니다.
1: 잘못하면 옥수수를 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수분 작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더 바짝 자르면 금방 말라요.
0: 잘 염은 옥수수는 기계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익힌 눈썰미와 손끝의 감각만이 제때 익은 옥수수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2: 옥수수가 아주 촘촘하게 잘 먹였고 네. 사이즈까지 딱 맞아요. 사이즈까지 크기도 적용하고 딱 맞아요.
0: 오늘 수확해야 할 양은 약 4,000개. 수확 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옥수수 잎 제거가 필수인데요. 자칫 잎에 얼굴을 베이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손을 이렇게 만져도 엄청 따가워요, 여기가. 아... 여기 지금 가시 보이세요?
0: 분주하게 옥수수 밭을 오가는 작업자들은 날카로운 잎 때문에 작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1: 저도 더우니까 마스크 이거 벗을고 싶을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얼굴이 다 끊겨갖고 붉게 일어났어.
0: 옥수수 잎을 제거해준 후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는데요.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옥수수 대와의 시름. 그런데 수확한 옥수수를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리는 딸.
2: 밥에다가 뜨면 얼는 거야. 그때만 키우는 것도 그대로 안 돼.
3: 그래요?
2: 땅에다 놨다 하면 두 번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 힘들어요.
0: 아버지의 말에 즉시 옥수수를 자루에 옮겨 담는데요. 아버지의 수십 년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빠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일할 줄은 몰랐어.
2: 힘든 거야.
1: 일단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고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 학교 이제 시간에 저는 밭에 있어야 되고.
2: 대견스럽죠. 대견스럽고 하려는 그 노력이 효과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죠.
0: 어느덧 햇빛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빠르게 수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수확한 옥수수는 금방 딱딱해질 수 있어 작업 속도가 생명인데요.
2: 당일 수확해서 당일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따가도 내일 보낸다?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0: 장장 2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작업.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더욱더 빨라집니다. 드디어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간.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쉼 없이 흘린 땀만큼 물 한 모금도 더욱 달게 느껴집니다.
1: 시원해. 살 것 같아요.
3: 네, 안에 있을 때 어떤데?
1: 안에 있었을 때는 갇혀 있는 기분이거든요. 옥수수 때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기도 안 통하고 지금 나오니까 탁 트여 있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0: 이제부터는 의영 씨가 움직여야 할 시간. 수확한 옥수수를 옮기기 위해 직접 개조한 이양기가 동원됩니다.
4: 야, 어디 가자. 왔어? 왔어?
5: 네.
4: 어디로 빨리 시켜.
0: 이양기가 없었을 때는 직접 어깨에 메고 차로 들어서 나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금 수월해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옮길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마찬가지랍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다행히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수확한 옥수수는 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판매장으로 옮겨지는데요.
3: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작업을 해야 돼요?
1: 네, 해야 되죠. 옥수수가 이제 딱딱하게 말라버리면 판매를 아예 못해요. 그냥 수확을 해서 그냥 아예 말려서 다른 곳에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갖고.
0: 수확할 때 비를 피하긴 했지만 이동 중 비를 고스란히 맞은 옥수수.

0: 물에 흠뻑 젖은 옥수수는 선별 과정에서 손이 더 많이 간다는데요. 옥수수를 일자로 세워 다시 정리하는 작업자들.
1: 오늘 비가 좀 눈이 들어갔으니까 물 좀 떼가지고 따뜻해서 작업을 해야 돼.
0: 기계의 힘을 빌리지 못한 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 세 명의 작업자가 약 2시간에 걸쳐 옥수수를 가지런히 정렬합니다. 정리를 마친 옥수수. 야, 마치 거대한 꽃을 보는 것만 같네요.
1: 옥수수가 맛있어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서 조금 있으면 막 불안해.
0: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아버지. 수확한 옥수수는 가장 먼저 택배 작업부터 하는데요. 택배는 먼 곳까지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껍질째 포장합니다. 택배 포장을 마치자 또다시 옥수수가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옥수수와의 전쟁.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2: 이거 오늘 다 해야 돼요?
3: 네, 오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당일수와 당일 판매예요.
0: 두 번째 들어온 옥수수는 찐 옥수수용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바로 쪄내야 해서 손질 과정이 두 배는 더 까다롭습니다. 밑동을 잘라 껍질까지 일일이 벗겨줘야 하는데요.
3: 따서 한소 삶아야 돼서 12시 점심 전까지는 다 따서 해야 돼요.
0: 가장 중요한 작두 작업은 의영 씨가 맡았습니다. 옥수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작업.
1: 센터를 닮은 것처럼 이렇게 날아간다.
0: 한순간의 칼질이 비품과 상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공을 잘라주면 옆에선 다른 작업자들이 재빠르게 껍질을 벗겨줍니다. 옥수수가 쌓여갈수록 작업자들의 피로도 쌓입니다.
3: 너무 많아서 세려보고 까질 않아. 전 엄청 아파요.
0: 하지만 껍질을 벗겨낸 옥수수는 더 빠르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옥수수 손질이 끝나자 곧바로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딸. 고온의 날씨에 장작불의 열기까지 이중고입니다. 작업 방식이 맛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믿는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장작불을 지피는 일이 더욱더 힘들기만 한데요. 보다 못해 직접 나섰습니다.
1: 비가 오니까, 예. 물류 거의 좀 잘 안 돼. 아, 이렇게 막 날씨 이렇게 급할 때는 내가 불을 붙여놓고 피가 붙여.
0: 수십 년 경력의 아버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3: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우리 아빠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스쳐지네요.
0: 유진 씨는 매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커져만 갑니다.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르면 바로 옥수수를 넣어주는데요. 뚜껑을 덮기 전 꼭 천으로 덮어줘야 한답니다.
3: 저희가 장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하려고 위로 여기로만 붙게 하려고.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옥수수 밑동까지 올려주는데요.
3: 옥수수 뒤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맛을 내요. 그래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0: 자연 그대로의 감미료인 셈인데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답니다. 이제부터는 불과의 싸움. 옥수수가 잘 쪄질 때까지 장작불의 세기 조절은 필수라는데요.
1: 바르게 쓰여야지만 팍 끌어올려야지 옥수수가 맛있어요.
0: 장작불의 세기에 옥수수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과정. 드디어 찐 옥수수가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알알이 여문 찐 옥수수의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2: 보세요.
3: 이거 보면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네. 돈이잖아요. 이것보다 그냥 그런 그러니까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수확의 기쁨? 그런 좀 기쁨이 많아요.
0: 힘든 하루를 보상받는 순간. 하지만 그것도 잠시.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옥수수를 건져내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뜨거운 가마솥에서 하루 수천 개의 옥수수를 삶고 건져내다 보니 허리 통증과 땀은 기본.
3: 이렇게 따뜻 더운데 무거운 거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저희 아빠 울어요. 속상해요.
0: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작업. 삶고 건져내는 작업을 수차례 이어갑니다. 장작불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목. 뜨겁지만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옥수수가 다 삶아질 때까지 닿는 팔새 없이 장작불의 세기를 지켜내야만 하는데요.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1: 아, 땀이 쪽쪽 빠져. 지금 며칠 굽고 여기도 두고 이것까지 다 두고 두고 온 날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이건 서로 안 하려고 하고.
0: 설상가상으로 손목 통증까지 찾아와 보호대까지 동원됩니다.
1: 아파가지고 여기를 좀 잡아줍니다. 압박시켜줍니다. 아. 작업할 때 보면 여기가 막 땡겨. 여기하고 여기가.
0: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지만 누구도 일을 대신해 주지 않기에 꿋꿋하게 장작불 앞을 지킵니다. 옥수수가 뜸이 들어갈 때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1: 아, 수고. 이거 달고 쫀득쫀득하고 이게 해꼬라 아주 맛있네요.
3: 쫄깃쫄깃하고 감칠맛도 있고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0: 한여름 불볕 더위 속 가마솥과 장작불이라니. 극한의 환경 앞에 지나가는 이들도 걸음을 멈춥니다.
2: 저 가마솥 앞에서 찌라가면 어떨 것 같아요?
1: 예? 죽지요. 아이, 저는 여기 잠시 서 있는 것만 해도 솔직히 저는 어렵습니다.
0: 어느덧 힘들고 바쁜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옥수수 찐 과정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 시간. 남은 잔불에 구워 먹는 감자가 별미라는데요.
3: 그러니까 냄비로 삶는 것보다 어차피 불도 지금 잔불이 남아있어갖고 여기다가 좀만 해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0: 잔불 속에서 뭉근히 익어가는 감자는 작업자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간식이라는군요.
3: 오!
1: 다섯 분!
0: 구운 감자는 작업자들에게 피로 회복제이자 비타민 그 자체입니다.
3: 감자!
4: 맛있다!
3: 맛있다? 아, 이 친구들도 어찌됐던 저희 나라에 돈 벌러 온 거잖아요. 가족들 놔두고 배고프면 서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계속 먹이고 잘해주고 싶어요. 그냥
0: 힘든 일도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알한알 키워낸 정성과 작업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오늘도 맛있는 옥수수가 탄생합니다.
3: 여기 내려 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여자인 네가 뭘 하겠어.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빠의 이제 뒤를 이어가면서 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대세전환을 하고 싶어요. 아빠를 좀 쉬시고 제가 좀 더 크게 벌려서 돈 많이 벌어서 저희 가족도 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꿈이에요.

0: 모양부터 눈길을 끄는 옥수수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맛에 오래전 추억까지 소환된다는군요.
1: 폭신폭신하고 너무 달지 않고 엄마가 간식으로 해줬던 가마솥에다 해줬던 그 간식이었고 해서 먹어봤어요.
0: 소박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은 까다롭게 진행된다는데요.
2: 안녕하세요. 29년째 옥수수 술빵을 만들고 있는 안정미입니다. 우리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제 남편이거든요. 우리 사장님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3: 네, 안녕하세요.
2: 이 술빵 드시면 차도 잘 되고 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드시고 남녀노소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빵이에요.
0: 덕분에 옥수수 술빵은 이 시장의 대표 명물이 되었는데요. 최대한 맛있는 식감을 전달하기 위해 빵을 다루는 손기술이 중요하답니다.
1: 밀가루가 판에 붙으니까 판에 붙는 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0: 완성된 술빵은 어떻게 자르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최대한 손은 덜 타면서 형태를 잘 살려 포장하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1: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무게가 한 뭐 5kg 정도 나가는 거라 손목에 부담도 많이 되고 이게 애기 엉덩이처럼 부들부들한데 그거 깨질까봐.
0: 갓 짜낸 술빵을 찐판에서 빠르게 분리해주는 과정. 쉬워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1: 장아쇠 증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병원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있죠.
0: 쪄내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기 때문에 주방에서는 수시로 빵 반죽 작업이 이어집니다.
4: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야만이 그 구수한 맛이 있고 그 막걸리 빵의 향이 아주 적당하게 잘 조합이 됩니다.
0: 옥수수 술빵의 핵심은 단연 옥수수 가루. 술빵의 달콤한 맛을 책임지는데요. 자칫 배합을 잘못하면 가루가 고루 섞이지 않아 반복해서 저어줍니다.
4: 옥수수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잘 혼합이 돼야 믹싱이 잘 되고 고루고루 구수한 맛이 터지겠죠.
0: 잘 섞어준 가루는 바로 반죽기로 이동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야 하는 작업.
4: 엄청 무거워요. 허리 많이 다칩니다. 이거 뛰면서.
0: 이제 반죽에 들어갈 막걸리를 체에 곱게 한번 내려주는데요.
4: 이스트 대용으로 예, 막걸리가 들어갑니다. 향이 좋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스트는 좀 자극적인 향이 나고요. 막걸리는 자연스러운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0: 이제 준비해둔 반죽 가루에 막걸리를 넣어서 배합을 해주는데요. 막걸리 덕분에 반죽과 동시에 발효가 이루어져서 더 빨리 빵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잘 배합된 반죽은 바로 찜기에 배분해주는데요.
4: 이렇게 해야 좀 빵이 부드러운 게 있고요. 저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빵이 좀 질기죠.
0: 때문에 반죽만큼은 청운 씨가 직접 담당한답니다. 이제 찜기에 넣고 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커다란 찜기 앞에선 늘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4: 찜평기를 넣다가 확 밀어져가지고 문틈에 손가락이 껴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뭉그러졌어요.
0: 자칫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건 순식간이랍니다.
4: 손톱까지 완전히 날아갔는데 손톱이 다행히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데 아프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0: 옥수수 술빵은 찌면서도 발효가 이루어지는

0: 그래서 다른 빵보다 더 오래 쪄주는 게 특징. 드디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됐습니다. 탐스럽게 잘 쪄진 옥수수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1: 잘 나오면 빵 향부터가 튀네.
0: 쪄낸 후엔 꼭 직접 맛을 보는데요.
1: 좋아요. 아주 잘 나왔어요.
0: 이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님들에게 선보일 시간. 하루 평균 수백 개가 팔릴 만큼 인기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2: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뭐 보통 한 시간씩 기다리신다고 보면 많이 죄송하죠. 놀러 오셨는데.
0: 감사한 마음까지 담아 최대한 빠르게 포장을 이어갑니다.
3: 여보, 식사로 마시게요.
2: 잘 먹게요.
0: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한숨 돌리는 부부. 술빵만큼이나 꿀맛인데요.
1: 맛있죠. 힘드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2: 군산 새만금 가서 가결 새로 사가지고 갔다가 쫄딱 한번 해먹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시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는 했는데
1: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그게 또 재미를 느끼게 해주죠.
0: 함께 꿋꿋이 버텨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네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시장. 오후가 되자 작업장 한켠에서는 택배 포장으로 분주한데요. 빵이 마르지 않도록 빠르게 포장해주는 것이 노하우.
2: 빵이 내 손 안에서 놀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면 힘든 게 없어요.
0: 인생 2막을 써준 고마운 옥수수 술빵. 힘들지만 매일매일 보람의 연속이랍니다.
2: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만들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드셔주시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매년 이맘때쯤이면 옥수수 음식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홍천의 한 시장. 바로 여름 별미 올챙이 국수인데요.
4: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5: 옥수수요. 노란 옥수수.
0: 국수 틀에서 나오는 모양이 올챙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올챙이 국수. 옥수수 향 가득한 국수에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훌륭한 식사가 되는데요. 척박한 산간지역에서 귀한 한 끼를 책임졌던 올챙이 국수. 강원도 사람들의 삶과 정성이 담긴 향토 음식입니다.
6: 열받으면 끊어져요. 끊어져서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수저로 항상 먹어야 돼요.
0: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워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올챙이 국수만의 매력이라는데요.
7: 너무 부드럽고 아주 막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8: 시원하고 가볍고 뭔가 이렇게 산뜻한 느낌?
0: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출근했는데요. 가장 먼저 전날 불려두었던 옥수수를 갈아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올챙이 국수용 옥수수는 전분이 많은 매옥수수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9: 겨울에는 이게 녹말이 쉬지 않으니까 오후에 들어가기 직전에 걸러놓고 가요. 그러면 한 2시간은 빠르거든. 요즘은 이 녹말이 빨리 쉬니까 걸러놓지 못하고 바로 나와서 걸러서 해야 되니까.
0: 곱게 갈아준 옥수수는 채로 옮겨서 옥수수 알맹이에 껍질을 걸러주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9: 옥수수 국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녹말 걸러내는 거예요.
0: 고운 녹말만 걸러내야 하는 세심한 작업. 총 2시간 가까이 채에 걸러내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9: 걸러내야지 국수가 부드럽고 되지. 네. 이 껍질을 걸러내지 않으면 국수가 거칠어서 안 돼.
4: 어머니는 근데 이거 국수를 왜 하게 됐어요?
9: 먹고 살기 위해서.
0: 이제 곱게 걸러낸 옥수수 전분물을 가마솥에 끓여줘야 하는데요. 옛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가마솥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4: 몇 그릇이나 나와요? 몇 그릇이나?
9: 100 그릇이나 한 80 그릇이 나올 거예요. 예, 예. 80 그릇. 네네. 네네.
0: 옥수수 전분은 금방 눌러붙을 수 있어서 끓이는 내내 저어줘야 하는데요.
9: 옛날로 말로 뭐 주걱 대신 젖어주는 기계 힘이다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노화가 돼가지고 주걱질을 잘 못해.
0: 계속 저어주는 과정을 통해 전분이 물에 균일하게 퍼져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젓는 것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다 끓여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익는 속도에 따라 불 조절은 필수.
9: 40분 끓여서 제대로 죽이 되면 그 뒤에는 이제 뚜껑을 또 꼭 뜸을 들여야 돼.
0: 40분이 지나자 어느새 되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야 할 시간. 처음엔 춘옥시조차 올챙이 국수가 생소했답니다.
9: 그래, 처음에 시집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걸 500원 했거든. 그걸 한 그릇 사줬는데 정말로 못 먹겠더라고. 미끌미끌하게 간질간질 안 넘어가. 그래서 못 먹었어. 근데 그걸 내가 하게 됐어.
0: 그렇게 지난 19년간 생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끓여졌나 싶었는데 또다시 주걱질을 시작하는데요.
9: 찰기가 좀 있으라고, 끈기가 있으라고.
4: 옛날에는 이거 얼마나 젖었어요?
9: 뭐 옛날에는 많이 젖었지. 한 시간도, 응, 한 시간.
0: 쫀득한 식감과 찰기를 완성하기까지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정성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끓이고 나서야 국수 털이 등장합니다.
9: 묵털, 옥수수 국수 뺄 묵털.
0: 옥수수 전분 반죽을 일정한 굵기로 뽑아내줄 국수털. 그런데 국수를 뽑는 시간이 되자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 옆 가게 상인인데요.
9: 올챙이 뺄 기사님. 뽑는 거는 해도 빼는 기술은 없어.
0: 틀 밑에 찬물 대야까지 준비한 후 옥수수 전분을 퍼담습니다. 동시에 국수 틀에서는 전분의 압력에 의해 국수가 뽑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신기하네요.
9: 옛날에는 저런 묵틀이 제대로 없으니까 박박하지. 그리고 옛날에 미제 분유 깡통이 이렇게 폭이 넓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로 못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챙이 국수라는 거 모양이 그렇게 나왔어.
0: 과거 틀에서 빠져나온 모양이 마치 올챙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올챙이 국수. 국수틀도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긴 면발의 국수 형태로 뽑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옥수수 전분을 계속해서 퍼내다 보면 온몸이 기진맥진해집니다.
9: 아, 뜨겁죠. 안 뜨거우면 사람이 아니죠. 뜨거워요, 많이.
4: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9: 그럼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0: 그런데 국수틀을 계속 돌려주는데요.
9: 빨리 안 식으면 라면처럼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국수가 망가져. 그래서 이걸 한 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0: 국수를 뽑아냄과 동시에 차갑게 식혀줘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새벽부터 서두른 덕분에 하루 장사할 올챙이 국수를 모두 완성시켰습니다. 한편 가마솥에는 특별한 간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 전분 누룽지입니다.
9: 누룽지 멋있죠?
0: 우와. 이야, 정말 거대하네요.
9: 고소해요. 국수를 니만 내봐. 하나 잡숴 오세요. 아주 고소합니다.
0: 올챙이 국수를 완성한 후 맛보는 별미랍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사람들. 포장 손님들이 줄을 잇는데요.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마워 푸짐한 서비스는 필수.
10: 싸고 맛있잖아요. 아,
11: 부담이 없어요?
10: 예.
12: 가격이 없어요.
13: 저주 5,000원.
0: 수년째 가격이 그대로라는데요.
11: 이걸 왜 이렇게 가격이 싸요?
13: 일단은 옥수수가 싸잖아. 원재료가 싸니까. 놀러 나온다 치고 그냥 내 맘대로 막히는 거야. 네, 앉아보세요.
0: 돈보다 정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는 춘옥 씨.
14: 감사합니다.
0: 덕분에 그 옛날처럼 단돈 5천 원에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답니다.
14: 할머니가 진짜 불때가지고 옥수수 해가지고 진짜 개울에 가서 불때가지고 그거 눌리셔가지고 할머니가 옥수수 해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15: 감사. 잘 먹고. 아우 너무 좀 맛있었어요.
14: 맛있었어요.
13: 감사합니다.
15: 네, 많이 감사합니다.
14: 네, 고맙습니다.
0: 손님들의 웃음을 위해 춘옥 씨는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13: 못하지. 맛이 없어 남기고 돈 받기도 미안한데 맛있게 잡수고 가시면 그 기분이 묘하시잖아.
0: 한편 원주 치악산 자락에는 100년이 넘도록 옥수수로 만드는 황골엿을 지켜오는 이가 있습니다. 황골엿이 유명해지면서 사시사철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6: 이게 뭐예요?
17: 옥수수 갈은 거예요. 마른 걸로 두 번 갈은 거예요, 이게.
16: 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17: 황골엿 만들려고 그래요.
0: 강원도 황골마을에 전통을 담은 황골엿. 옥수수와 엿기름을 오랜 시간 정성껏 달여 더 깊고 은은한 단맛을 완성합니다.
17: 여기가 옥수수 감자가 잘 되잖아요. 추워가지고 논은 적고 그 이제 옥수수로 엿해서 팔아가지고 뭐 쌀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거지요.
0: 쌀과 옥수수를 8대 2의 비율로 섞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17: 돼지가 많아가지고 돼지가 먹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옥수수만 가지고 했지 쌀이 구할 때는.
0: 곱게 간 재료는 솥에 한번 끓여줘야 하는데요. 엿을 만드는 과정은 인내의 시간. 저을 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장시간 솥앞을 지켜야 하기에 힘을 덜 쓰는 방법이랍니다.
17: 다리에다 고정해놓고 몸만 움직여가지고 울렁이는 팔로 하면 힘이 들어도 돼.
0: 몸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게 팔꿈치를 무릎에 붙이듯 고정한 후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춤을 추듯 저어주는데요. 어느새 연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7: 끓으면서 자체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주걱 사이로 갈라지잖아. 맑은 물, 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전분이 당분으로 분해되는 과정. 어느덧 새벽 3시가 됐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작업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제 체에 건더기들을 걸러줘야 합니다.
17: 마가지도 여기 둘 때 튀어올라요. 튀어올라면 눈 쪽으로 많이 튀어요.
16: 그렇게 눈 다친 적도 있어요?
17: 여러 번 경험했지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0: 연물을 짜내는 일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뒤늦게 아들까지 연 만들기에 합류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함께 엿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된 연 만들기 작업을 달래주는 특별한 음료수. 오랜 시간 정성껏 달여낸 연물 한 잔. 은은하면서도 깊은 단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17: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이거 먹으면 야식 안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0: 건전하지 덥지.
1: 연물로 에너지를 충전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연물을 졸여주기 시작합니다. 약 3시간에서 5시간을 저어가며 정성껏 졸여주고 나면 조청이 먼저 만들어지는데요.
0: 요즘 더 많이 졸인데 1시간 반 정도.
1: 조청이 되면 엿이 거의 다 되었다는 신호. 막바지 힘을 내봅니다.
0: 이기는 바에 그런지 다 돌아갔어요, 감정이.
1: 오랜 시간 엿을 만들며 온몸에도 그 흔적이 만들어졌는데요.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가 해오던 엿을 오래도록 지켜오고 싶었답니다. 이제 농도가 더 진해졌는데요.
0: 가볍게 내려놨지. 이게 된 거.
1: 장장 하루가 걸려 완성된 전통 황골엿.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엿틀에 옮겨 잘 굳혀져야 하는데요.
0: 엿 다 만들어 놓으면 흐뭇하고 힘든 건 잊어버리고 싶어요.
1: 약 2시간가량 굳혀주면 완전한 엿의 모양을 갖추는데요. 이제 마지막 포장 단계에 들어갑니다. 절단기로 일정하게 자른 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포장을 해주는데요. 자칫하면 엿에 흠집이 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0: 정확하게만 고갔다 대문.
1: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전통의 황골엿. 이 특별한 맛이 잊히지 않게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0: 엿이 100년이고 몇백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많이 찾아주셨으면 이어가는데 고맙고 반갑겠습니다.

0: 너무 맛있어요.
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4: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5: 경제 위기, IMF
16: 한류 열풍에 대해
17: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18: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19: 이제 하나의 의미 진단한 것 같습니다.
20: 한국 영화의 장르로 해서
21: 그저 편이 지나치면
22: 북경 장춘이라고 했다.
23: 이 영상을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24: 서독 프로축구계에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5: 배우라고 뭐 특별할 수가 있나? 상당히 남만한 건 아니야.
26: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그럴까?
0: 극장 또는 영화 자체가 위기해지면
3: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4: 지구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6: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16: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21: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26: 한 번 더 가볼게요.
27: 세븐의 국가대표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기는 게
28: 같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29: 하도 떨어지겠지 뭐.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기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1: 싸늘하다. 공포 영화의 주인공 등장? 영락없는 맹수의 모습인데요. 강렬하게 포효하는 이 녀석의 정체?
12: 어라?
11: 귀여움의 대명사 웰시 코기인데요. 깜찍함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진실.
13: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자기가 완전히 여기서 왕이 된 거예요.
14: 내 걸 건들지 마라.
11: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폭군의 기세에 가족들은 안절부절인데요.
15: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얘가 으르릉 하면은요, 막 철렁해요.
16: 또 물리게 될까봐 이미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11: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4년간의 전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내기 축도갑니다. 평화로웠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0: 황급히 대전으로 달려왔는데요. 아, 오늘따라 더 긴장되네요.
1: 안녕하세요.
2: 네.
1: 네, EBS 새나기에서 왔습니다.
2: 네, 네, 들어오세요.
0: 드디어 주인공을 만날 시간. 어휴, 깜짝이야. 아, 집에서 입마개를 하고 있네요. 제작진을 위한 배려일까요? 수문장처럼 집 앞을 막고 있는 녀석. 저기 우리 들어가서 얘기 나누면 안 될까? 이웃들한테 혼나겠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샴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대요. 제작진과의 만남이 여전히 불편한 샴푸. 이럴 땐 무기가 있잖아요.
1: 샴푸 간식 좋아해요?
3: 네, 간식 먹을 거는 그냥 최고예요, 그냥.
1: 간식.
0: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경계를 풀지 않는데요. 오히려 더 무서워졌어요. 급기야 보호자한테 화풀이하는 샴푸.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샴푸야, 그만.
3: 조심하세요. 네, 다른 사람은 안 물어요. 그런데 저만 물었는데.
0: 벌써 20분째 대치 중.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아유, 이러다 날 새겠어요. 터져버린 시한폭탄처럼 속수무책. 입마개가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1: 이거 먹어. 여기 있다.
0: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에 손님이 오는 건 꿈도 못 꾼대요.
1: 그런데 지금 샴푸는 이렇게 입마개하고 목줄 한 채로 생활하는 거예요?
3: 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착용을 했던 거예요.
0: 무려 23시간 동안 입마개를 착용한대요.
4: 디오라, 이리 와. 디오리, 이리 와.
1: 이 친구 누구예요?
4: 아, 디오리라고요? 자, 우리 디오리 이쁘죠?
3: 얘도 파양되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0: 어머, 깜찍이 디오라, 반가워.
4: 디오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카메라가 너무 많냐? 엎드려.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여기, 앉아. 엎드려. 디오라, 여기 먹어. 얘는 겨우 이거 하고요. 샴푸 네가 해봐.
5: 샴푸 앉아.
6: 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5: 엎드려. 빵야.
6: 으아.
5: 빵야.
6: 으아.
5: 빵야.
3: 옳지.
5: 엎드려.
0: 기다려. 멈출 줄 모르는 샴푸의 개인기 공연. 눈치 보는 거야, 샴푸야? 어우, 귀여워라.
5: 먹어.
0: 손님 맞이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
5: 빵야! 빵야!
0: 뭐죠? 슬슬 또 시작되나요?
4: 차렷! 차렷! 제대로. 하이파이브! 손 줘야지. 손. 이쪽도 손. 또 승질내네.
0: 샴푸야, 그러면 안 되지. 결국 또 분을 참지 못하고 엄마 보호자한테 달려드는데요. 아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죠? 시동이 걸리면 끝장을 보고 만다는 샴푸.
4: 엎드려.
0: 샴푸의 반응을 보니 입마개를 풀어주는 게 쉽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3: 저는 안 물릴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신감을 느끼긴 했는데 얘한테 그래서 공포나 이제 불안감이 생긴 것 같아요.
0: 한바탕 소동 후 또다시 짓는 샴푸.
7: 그만 짖어, 엄마. 나도 네 주인이야.
4: 왜 짖어? 왜 짖어? 아빠인데.
7: 나도 네 주인이야.

0: 아빠와 사이가 서먹서먹한가 봐요.
1: 큰 관심은 아니고 주방 들어갈 때 좀 관심 갖고요. 그리고 뭐 와이프 방이나 딸 방에 들어갈 때 굉장히 경계를 해요.
0: 친해지기 작전 역시 간식인데요. 그런데 어우, 뭐야 깜짝 놀랐어요.
2: 엎드려.
0: 엄마에 이어 아빠한테까지 공격성을 숨기지 않는 샴푸. 흥분도가 높아졌는데요. 이거 피 아니에요? 설마 물리셨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샴푸야, 그만해.
2: 아니, 이거 다 이렇게 야무라고. 엎드려. 이렇게 안 돼.
0: 아, 이래서 목줄도 하고 있는 거구나. 다행히 진정이 됐나 봐요.
2: 샴푸 같은
3: 샴푸?
2: 응. 그냥 나는 찌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입막에 맨살에는 기막 이게 스크래치가 나요.
3: 왜 그러니 정말?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빠한테도 그러네. 봐봐.
0: 전쟁 같은 집안 어쩌면 좋죠.
4: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 집은. 이 집은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스트레스 시그널이 많이 보이고 뇌에서 대뇌 쪽이랑 변연계의 그런 컨트롤 자체가 아주 잘 안 되고 있어요.
5: 이럴 줄은 몰랐는데 오랜만에 당황스럽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제가 잘 못한 건지.
0: 샴푸는 괜찮아요? 많이 아팠겠다. 입마개 때문에 코에도 늘 상처가 가득. 안쓰럽고 걱정되시겠어요.
6: 그건 또 뭐예요?
3: 이거 하고 나면 그나마 조금 상처가 덜 덧나서 그래서 번갈아서 해주고 있어요.
0: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입마개를 수소문하셨대요.
3: 빼볼게요.
6: 아, 입마개를 푸나? 놀지 않아요?
3: 자.
0: 드디어 샴푸의 민낯이 공개되는 순간. 어머, 우리 샴푸 잘생겼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상처가 정말 심한데요. 얌전한가 싶다가도 바로 시작되는 샴푸의 경고.
3: 괜찮아.
5: 민낯이 부끄러워?
3: 어. 이상해? 여보 왜? 괜찮지? 편하지?
5: 하얀 걸로 바꿔 채우자.
3: 이 상태에서 뭘 주면 그냥 바로 물을 것 같아. 지금 눈빛도 경계하는 눈빛이야.
7: 괜찮아.
0: 불특정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보호자는 항상 샴푸한테 미안하대요. 왜 샴푸와 문제가 생긴 걸까요?
3: 샴푸는 그러니까 이전에 키우던 아이가 시추가 있었는데 그 시추 이름도 샴푸였어요. 네, 2018년 9월 13일에 폐암으로 하늘나라 갔거든요.
0: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샴푸 1호가 떠난 뒤 용기를 내서 샴푸 2호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5: 뭐 안 떨고 되게 씩씩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한테 되게 친근감 있게 잘 다가왔고 굉장히 귀엽다고 봐야 되나요?
0: 천진난만한 성격으로 가족에게 웃음을 주었던 샴푸. 행복했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 21년 4월 30일 그때쯤 돼 생일 파티를 해주자 막 준비하고 그러려고 했던 참에 이제 입질 처음 시작됐고
5: 저 손 이런 게 이게 다 물린 거고 여기 다리 이렇게 막 보면 이 끌긴 거 다 이렇게 물린 거거든요.
0: 어우, 더 큰 문제는 온 가족이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5: 경고성 입질이 아니라 묶어서 이렇게 뭐 비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죠.
3: 안 되겠다 이거는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아빠랑 희정이랑 저랑 같이 찾아갔었던 거죠.
0: 입질을 고치기 위해 찾은 훈련소.
4: 이거 학대예요. 효과도 없고 트라우마에 훨씬 약한 게 걔예요. 맥락을 모르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가족들은 이유 없이 나를 패대기 치는 사람이에요.
3: 저희 처음 갔을 때 막 내동댕이 치고 막 이런 모습들 보고 저희 좀 많이 놀랐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물림사고도 안 나고 하니까.

0: 때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1: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배웠어요?
0: 근데 그때는 초크 체인 그거
2: 네,
0: 막
2: 초크 체인이었어요. 훈련사분이
3: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던 샴푸.
4: 이제 가자 그러다가 여기가 으르릉 으르릉 하잖아요. 그러면 줄을 팍 쳐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안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당겨갖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당기는 게 아니라 짧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좀 컨트롤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 좀 나아졌나요?
4: 그 다음부터 입마개를 못 풀었죠. 오히려.
0: 되게 우선 막 으르렁대면서 공격성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4: 거기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교정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3: 벌써 4년이 지났대요.
5: 나왔어. 아이고, 화이팅!
1: 지금 누구세요?
0: 아, 저희 언니예요. 샴푸랑 디올이가 제일 좋아해요.
5: 샴푸야,
3: 일로 와. 어쩐지 샴푸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5: 이렇게 안 하면 으르렁 하는데 요즘 안 하네. 응? 으르렁을 안 해. 맨날 으르렁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야, 너 오늘 왜 그래? 문제견이 아닌 것 같아.
0: 이거 언니 고고.
3: 아하, 샴푸가 이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어유 아주 푸짐하게 주시는데요.
0: 이거? 요즘 이모가 주면 잘 먹죠. 이거 언니 고구마. 그거 이모가 주면 으르렁 안 되고 먹어.
3: 너 손으로 주면 화내는 거 아니었어? 샴푸 너 사실 엄마보다 이모가 더 좋구나.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나 싶은 그 순간 야 샴푸야! 예고 없이 이모에게 달려드는 샴푸. 깜짝 놀란 보호자가 상황 수습에 나서는데요.
5: 아니야, 아니야. 앉아! 앉아!
0: 먹을 때 본인이 마음껏 막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3: 공격의 이유가 식탐 때문일까요? 눈이 안 풀렸는지 다시 한번 이모에게 돌진. 힘이 어찌나 센지 끄떡도 안 하는데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샴푸가 화나는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어쩌면 좋죠?
5: 엎드려.
0: 샴푸. 샴푸. 괜찮아?
5: 이렇게 물지 옛날처럼 못 물지. 그냥 스친 거지.
3: 샴푸. 샴푸야, 그만. 진정해. 그만. 야. 이모도 깜짝 놀라셨겠다. 괜찮으세요?
0: 못 살아요. 입마개 안 하고 못 살아요.
5: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얘가 으르릉 하면은요, 철렁해요. 다리도 크게 물리고, 지금 이쪽 팔 크게 물리고, 이게 이제 동맥을 피해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지만 않으면 엄청 귀엽고 예쁜 짓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으니까 키워야 되나 하고 고민도 많이 되고.
6: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3: 가족들에게 아픈 손가락이 된 샴푸. 다시 행복했던 나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7: 샴푸 이제 산책 가자.
1: 잠시만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 산책 갈 때는 입마개 풀고 가거든요.
1: 상상이 안 가는데.
0: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진짜 샴푸 맞나?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3: 하루에 딱 한 시간 입마개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짜잔! 산책 나가는 걸 아는지 기분이 좋아 보이죠? 샴푸의 산책을 위해 온 가족이 가자. 출동했습니다. 가자.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자, 샴푸야 가볼까? 응? 선두에 나선 샴푸. 답답했던 입마개가 없으니 얼마나 개운할까요? 뭐라고 샴푸야? 정답이라고?
8: 아유, 산책 잘하네. 왜 밖에서만 괜찮을까요? 나쁜 데는 다 집에서만 일어났잖아요. 집이라는 게 평화롭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3: 여기서 잠깐!

0: 샴푸에게 특이한 버릇이 있다네요.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알던 샴푸 맞는 거죠?
1: 강아지 처음 EBS에서 세상이 맞는데
2: 누나가 마음에 드나 봐요.
3: 고마워, 네. 진짜.
4: 샴푸 같은 경우는 지금 산책하는 시간 이 시간만 빼놓고 입마개를 하고 있어요.
3: 어떡해,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있구나. 저렇게 순해 보이는 친구가 상상도 못했어.
5: 저기 아저씨 온다. 아저씨, 그냥 가지 말고 저 예뻐해 주세요.
6: 어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2: 사람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한테 되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7: 이 차를 저는 봤다. 이렇게.
0: 또 누굴 봤나 본데요? 평소에 자주 보던 누나 친구래요. 아는 사이라 더 반가워하는 것 같죠?
8: 아이고, 내가 오랜만이네. 산책 나왔어? 샴푸야, 기분 좋아?
7: 기분은 네가 더 좋은 것 같아.
2: 바지가 다 젖었어. 흥분했어. 큰일 났다. 어떡해. 샴푸 좋아.
0: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천사견의 모습.
4: 산책하고 나면은 분위기도 조금 집에 들어갔을 때.
2: 네, 더 순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하고 들어가고 나면 자기도 이제 더 편하게 릴렉스하게 더 있고 그런 공격성이 더 누그러진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말 그대로 샴푸의 이중 생활이네요. 입마개 생활하는 샴푸를 보면 어때요?
3: 집에서는 입마개를 하고 있어서 기분도 잘 모르겠고 무서울 때도 살짝 있는데 밖에서 보면 늘 웃으면서 저한테 안겨줘서 잘 재밌게 놀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8: 다음에 또 보자.
7: 가.
8: 가. 아.
5: 누나, 다음에 또 봐요.
8: 간다. 레오즈 가시.
0: 자, 이젠 집으로 돌아갈 시간.
8: 가자!
0: 샴푸만큼 엄마도 신이 난 모습.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 더 행복한 샴푸를 위해 전원주택 생활을 고민 중이시래요. 과연 샴푸를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분 좋게 산책을 마치고
2: 괜찮아, 샴푸야. 엄마가 시원하게 해줄게. 좀만. 아니야.
5: 발톱 깎기 싫다고요. 싫어.
8: 아니, 아빠 일어나라니까.
0: 엄마 혼자선 어림도 없대요.
8: 아니, 아빠 이렇게 안 하라고.
9: 빗질이든 목욕이든 귀 닦기든 이빨 닦기든 근데 얘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들어줘요. 거기서 파국이 생겨요.
0: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아빠.
2: 자기가 깎을 수 있어. 내가 안 할게. 얘 허리 불편해.
7: 아, 내가 해본 적이 있어. 못 들어.
0: 결국 선수 교체. 그렇죠. 엉덩이를 받쳐줘야죠. 시선 돌리기는 잘하실 수 있죠?
2: 잘했다.
8: 아, 무서워. 죽을 것 같다.
0: 뭐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8: 아야, 아야, 아야.
3: 아버지. 아빠랑 못할 것 같아.
0: 아이고, 발톱 깎기 실패.
7: 사실 뭐 말만 보고자 반간자였죠. 어떻게 보면.
2: 아빠가 맨날 훈육하고 악역은 다 도맡아서 했거든요.
7: 입질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된 거죠. 야, 또 그러나 또.
0: 충전기 선을 본 샴푸가 예민해진 건데요. 훈련소에 다녀온 뒤로 전선만 보면 흥분을 한대요.
2: 샴푸하지 마, 앉아.
0: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2: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7: 전기 감전된 적 있냐, 뭐였지?
9: 지금 다 동공 확장돼가지고 제정신을 잃은 상태. 교감신경이 엄청 흥분했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지금. 그냥 무조건 서열로 접근하면서 애 혼내고 때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잘못된 전문가와 그걸 따라한 보호자의 잘못이에요.
0: 목줄 트라우마였어.

0: 일까요? 샴푸가 입마개를 착용한 지도 어느덧 4년. 나름대로 적응을 해왔지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점도 있다는데요.
1: 물 빨리 갖고 오란다.
0: 입마개 때문에 자주 목이 마르대요.
2: 물 먹자. 목마르지?
0: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샴푸. 지켜볼 때마다 안쓰러우시대요. 먹을 때도 입마개를 차고 먹습니다. 식탐 때문에 밥 먹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대요. 그런데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 두고 짖기 바쁜 샴푸. 엄마를 부른 걸까요? 간식 앞에서 얌전한 게 수상한데.
3: 지금 왜 짖은 거예요?
2: 아, 이게 제대로 잘 놔달라고요. 이게 이쪽 위로 좀 올려줘야지 먹기가 편하거든요.
0: 놀 때도 장난감을 무는 게 쉽지 않은 모습. 이럴 때면 입마개를 풀어야 하나 고민이 된대요.
3: 이렇게 잘 밀다가도
2: 갑자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르릉 하고. 사실 저 얘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도 했어요. 산책을 가면서 막 어떤 때는 얘 놓고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고민을 할 때도 있었어요. 막 근데 우리 집에 온 생명인데 어떻게 막 고민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얘를 어떻게 하나 막. 근데 너무 많이 다치고 이러니까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우는 개를 누가 키우겠어요. 진짜 못할 짓이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마스크를 쓰고.
0: 입마개 없는 샴푸의 견생 가능할까요? 그날 저녁 가족이 식사를 마쳤는데요. 갑자기 엄마 보호자를 막아서는 샴푸. 또 순식간에 야수로 돌변합니다. 갑작스런 샴푸의 반응에 엄마도 당황. 샴푸야, 누나 방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이게 뭐예요? 샴푸가 그랬다고요? 모든 문틀을 다 긁어놓은 모습. 이유가 뭘까요?
3: 지금 왜 그런 거예요?
2: 희정이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래요.
0: 방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다고요? 급기야 제작진까지 모두 접근 불가.
4: 지금 딸에 대한 소유 공격성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딸이 가장 나한테 중요한 보호자고 다른 가족들은 어느 정도 적이에요, 적.
0: 사실 샴푸의 어렸을 적 주 보호자는 누나였는데요. 친구처럼 지내며 언제나 샴푸의 편이 되어주었대요.
5: 근데 막 처음에 물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막 엄청 혼을 내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2: 그때 아빠 말은 매운맛을 보여서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얘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했던 게.
0: 원래는 함께 잤지만 침대에서 입질 사고가 벌어진 후 분리수면을 하게 되었다는 샴푸. 오늘따라 샴푸가 더 외로워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1: 빨리 달라고 지금 그러나봐.
0: 어김없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양보 없는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샴푸를 위해 훈련을 가르치고 싶으시대요.
2: 앉아. 안 준다? 안 준다?
0: 하지만 샴푸의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SNS에서 나온 방법을 다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 앉아. 엎드려. 엎드려.
0: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샴푸의 공격성.
2: 샴푸 하우스. 하우스. 샴푸. 하우스. 들어가.
0: 밥은 먹고 싶고 캔넬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하우스. 안절부절 못하는 샴푸. 함께 살려면 규칙이 필요할 텐데 어렵네요. 하우스.

0: 얘가 주인인 거죠. 저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된것 같아요.
1: 이제 흥분이 가라앉았나 봐요.
0: 알지.
1: 기다리고 기다리던 밥을 맛있게 먹는 샴푸. 샴푸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0: 누구보다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케어하는데 왜 나한테 이럴까? 되게 야속하고 밉고 막 그럴 서운할 때가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저 이거 안 하고 얘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 안 아프게. 그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저는.
2: 갑자기 입질하는 거 하고 얘가 갑자기 귀여운 순응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이유 하고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궁금해요.
1: 샴푸의 입마개 벗기 프로젝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결의를 다지고 달려온 설쌤 잘 부탁드립니다.
3: 역시 웰시코기라 울림통이 아주 크군요.
4: 안녕하세요.
5: 너구나. 들어갈까요?
4: 네.
5: 가자. 들어가자.
3: 벌써 입마개랑 딱 줄을 다 착용하고 있네.
4: 네네.
3: 네.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데? 어? 근데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 응? 사람을 너무 좋아해?
5: 눈빛도 그냥, 어? 어?
1: 세상에, 설쌤을 정말 좋아하네요.
4: 놀아달라고.
3: 맞아요.
4: 예.
3: 놀아달라고요.
4: 예.
3: 그랬어.
4: 미치겠다.
3: 불편하지, 이거 하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내가 환대 받아본 것도 또 오랜만인데? 보호자님들은 많이 물리셨는데.
4: 네.
3: 디올이 물린 적 있어요?
4: 안 물었어요.
3: 그쵸?
4: 둘이 사이 너무 좋아요.
3: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고요. 얘가 그냥 미친 개고, 네. 미친 공격성 있는 개라면,
4: 네.
3: 그냥 다 물어뜯지. 가족들은 물고,
4: 네.
3: 개는 안 물고,
4: 네.
3: 또 외부인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명확하게 뭔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원인을 찾지 않으면, 문제는 지금처럼 산으로 갑니다.
1: 자, 이제 차근차근 원인을 파악해볼까요? 일상 속 샴푸의 모습을 통해 민감성과 좌절 경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신중하게 답변하는 보호자. 먼저 민감성 평가는 어떨까요?
3: 제가 많은 아이들을 이거 채점을 해봤는데 최고 점수 나올 것 같은데.
0: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3: 맞아요. 제가 괜히 검사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 테스트는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는 테스트예요. 높으면 4.9초과예요.
0: 네.
3: 근데 6.43이 나왔어요.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샴푸는 엄청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이 점수가 높게 나온 애들은 절대로 체벌적으로 하지 말아라. 나빠지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센서리 프로세싱 센스티비티, 감각 처리 민감증이라고 해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 보호자가 잘못 키웠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기질적인 면이 강해요.
6: 그러면 이게는 이제 고치라도 평생 막 이렇게 맘대로 만지고 같이 자고 이럴 수 없어요?
3: 그런 거는 저는 추천 안 해요. 근데 약 먹으면서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자고 이런 거는 디올이랑 하세요. 얘는 그렇게 태어난 애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타협해야 돼요.
0: 약을 먹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상태가?
3: 덜 예민해져요. 이런 감각을 조금은 둔감화시켜줘야지 얘도 인간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더 편하고 보호자도 편할 거예요.
1: 다음은 좌절 경향성에 대한 평가. 왜 그렇게 심각해요, 설쌤?
3: 뭐 이거 더 채점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엄청 높게 나와요. 우리가 많이 화내는 이유의 대부분이 좌절입니다. 기대좌절도 엄청 높아요.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안 나오면 화내요. 그래서 간식 줄 때 빨리 안 던져주고 손에 잡고 있으면 그리고 손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을 거예요.
1: 이대로 입마개를 벗을 수 없는 걸까요?

0: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아이예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은 서로 조금만 소통이 되고 서로의 신뢰관계도 형성이 돼야 돼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보호자님들도 얘가 안 물 거라는 신뢰가 생겨야 되고 얘도 보호자님들이 나를 그렇게 혼내지 않을 거란 신뢰가 생겨야 돼요. 이 두 개가 맞아졌을 때 입마개를 벗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저희 그렇게 잘 사는 친구들 많아요.
1: 설쌤의 응원에 힘입어 솔루션을 진행해 볼까요? 샴푸야, 준비됐지? 우리 잘해보자.
2: 샴푸? 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1: 어휴, 이거 보세요, 설쌤.
2: 하지 마, 하지 마. 엎드려, 엎드려.
0: 가만히 계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원래 잘하던 거 감자나 엎드려 같은 거 단호하게 딱 한 번만.
2: 엎드려!
0: 소리 안 질러도 돼.
1: 한 번 화나면 말릴 수 없는 샴푸.
0: 지금은 완전 신뢰관계가 완전히 헝클어졌어요. 사춘기 때 사춘기 세게 겪는 아이들의 아이들과 부모같이 돼 있어요.
1: 이번엔 저항도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겁이 나는지 뒤로 물러서지만 짖는 걸 멈추지 않는 샴푸. 딱 보기에도 고집이 세 보이죠? 그 순간.
0: 네. 지금 딱 누구한테 도망가냐면 따님한테 도망가거든요. 얘가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크게 혼났어. 완전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한테 뭐만 하려고 하면 행동이 완전히 변해요.
1: 설쌤에 대한 경계심도 올라간 상황. 얼른 흥분도를 낮춰야겠어요.
3: 냄새 맡았어. 신났다. 오, 맛있겠다. 냠냠냠냠 맛있겠다.
0: 그런 것도 최대한 줄여야 돼요.
3: 네, 알겠습니다.
0: 얘한테는 깔끔하게 소통해야 돼요. 최대한 깔끔하게 소통 대화.
3: 이제까지 너무 심하게 대했다, 내가.
0: 그러면 얘는 민감한 아이라서 정보에 과잉이 생길 거예요.
4: 봐봐.
2: 앉아.
4: 오, 좋아.
2: 기다려. 기다려.
5: 빨리 주세요. 맛있는 냄새 나요.
2: 기다려. 옳지.
0: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게 필요해요. 네. 우리 보호자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샴푸랑 보호자님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이런 게 돼야 돼요.
1: 약도 잘 먹는 샴푸. 약 먹는 건 걱정 없겠어요.
0: 지금 눈빛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항상 흥분하거나 막 좌절하거나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뇌가 본능적인 게 막 끌어오를 때가 문제인 거예요.
3: 네.
1: 약을 먹은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0: 약을 먹어서 조금 흥분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기는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손으로 주는 연습이 되면 진짜 좋긴 해요. 앉아. 기다려. 반응을 한번 볼게요. 옳지. 이 정도 느낌으로 갈 거예요. 생각하는 머리를 이용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를 시키고 손으로 줘볼 거예요. 샴푸, 일로 와봐. 앉아. 기다려.
1: 오, 평소보다 얌전하네요.
0: 옳지. 지금 약간 으르렁 하려다가 참았어요.
1: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황.
0: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우선은 감정을 바꿔야지만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으르렁거리고 이러는 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하는 행동, 얘가 싫어했던 행동과 좋은 결과가 이어지게만 도와주면 돼요.
1: 이번에는 엄마 보호자 차례.
2: 기다려. 기다려.
0: 네. 좋아, 좋아.
2: 기다려.
0: 네.
2: 옳지.
0: 좋아요. 네, 지금 되게 좋았고요. 지금 되게 미세하지만 저는 샴푸 행동이 되게 좋았어요. 자기가 뒤로 가요.
2: 네. 그러니까 알아서 뒤로 가네요.
1: 정말이네? 스스로 거리 두기를 하는 거야?
0: 자기가 네. 뒤로 가고 있어요.
2: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예전 같았으면 지금 바로 튀어왔습니다.
2: 네. 기다려.
0: 네, 좋아요.
2: 기다려. 옳지.
0: 아, 저 괜찮아. 좋았어요. 얘 조금씩 참는.

0: 이게 보여. 그냥 이거를 이제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그냥 길게 안 해도 돼요. 하루 5분, 뭐 3분, 5분 이렇게만 해도 돼요.
1: 야, 꾸준히예요.
0: 네네. 그리고 포인트가 그거예요. 으르렁거린다고 준다고 해서 더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2: 오, 시작이 좋은데요?
0: 지금 보호자랑 보호자가 있는 영역에 대한 소유 공격성을 좀 보이는 모습도 영상에 있었거든요.
1: 네.
0: 따님한테 가장 강했던 것 같으니까
1: 네.
0: 따님이 한번 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2: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 샴푸. 누나 바라기가 따로 없습니다.
1: 제가 들어가 볼게요.
3: 어, 안 돼! 엄마는 못 들어가!
0: 이런 반응이에요?
1: 네.
0: 평소에도?
2: 방법이 있을까요, 설쌤?
0: 간식 좀 있으시죠?
1: 네.
0: 간식도 한 번만 줘보시겠어요?
3: 어? 간식이라고? 하우스로 가자!
0: 쟤 이거 잘 가르쳤는데요?
1: 네, 그냥 들어가요, 알아서.
0: 간식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1: 네.
0: 이거 기본 교육을 잘 해놨는데 이걸 안 써먹으시네. 좋은 걸 잘 가르쳐놓고. 이걸 이제 문제 행동이나 실생활에 응용만 하면 돼요. 기다려 하고요. 조금씩 뒷걸음질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줄 거예요. 잘 먹었으면 다시 기다려 하고 점점점점 따님 방으로 갈 겁니다. 네 단계를 거쳐서 할 건데 직접 따님 문까지 열었다가 돌아오세요.
1: 기다려요.
0: 네.
2: 캔넬 바로 앞인 1단계부터 조금씩 시야에서 멀어지기 시작. 최종 4단계에선 문소리까지 들어볼 건데요.
1: 기다려.
2: 최대한 샴푸를 자극하지 않는 게 포인트. 맞죠, 설쌤?
0: 얘가 공격성을 보일 일, 싸울 일들을 안 만들어서 길게 끌으면 얘도 마음이 편해지고 신뢰감이 형성이 돼요.
1: 신경전 버릴 필요가 없대.
0: 없어요. 그리고 얘는 공격성을 안 보이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내 뇌에서 그게 사라질 때까지.
1: 근데 똑같이 동물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0: 맞아요. 예. 난 사람인데
1: 예.
0: 개처럼 싸운 거예요.
1: 네, 예, 맞아요. 기다려.
2: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
0: 기다려 하고 이제는 한 번에 가보세요.
1: 기다려.
0: 네, 한 번에 가보세요. 따님한테 문 열고 따님 방 들어가 보셔도 돼요.
2: 마침내 4단계까지 훈련 완료. 네, 어우, 샴푸야, 너 제법이다.
0: 옳지 하고 칭찬하세요.
1: 옳지.
0: 네.
2: 샴푸 참 잘했어요.
0: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을 수학하듯이 응용해서 맞춰나가야 돼요.
1: 아, 네.
0: 충분히 잘할 것 같습니다.
1: 아, 예, 알아듣겠어요. 네. 반장.
2: 훈련 우등생 샴푸를 위해 심화학습을 진행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입마개도 풀어볼 겁니다. 짜잔. 샴푸도 깜짝 놀랐구나.
0: 자, 이번엔 뭐로 할 거냐면 하우스 안 시키고
1: 네.
0: 우리 저랑 같이 가볼 거예요. 갔는데 따라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기다려 시키고 들어가 볼 거예요. 얘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따라올 거예요.
3: 어, 엄마 어디 갔어요? 나도 갈래.
0: 자, 여기서 앉아 기다려 시키세요.
1: 앉아 기다려.
0: 네, 그리고 이렇게 딱 기다려 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기다려 계속 시키고.
1: 기다려.
0: 네, 좋아요.
2: 흥분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샴푸.
0: 옳지, 이거예요. 지금 목소리도 엄청 좋아요. 네. 나오세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은 뒷걸음질 쳐서 가죠.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다닐 수도 있어요.
2: 반복은 필수. 다시 한번 해볼까요?
0: 여기서 기다려 시키세요.
1: 기다려.
2: 흔들림 없는 자세의 샴푸. 간식 먹는 포인트를 벌써 아는 것 같아요.
0: 나오셔서 옳지.
1: 옳지.
0: 네, 이거예요. 이거 얘한테 이게 재밌는 놀이가 되고 계속 보상이 돼야 돼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1: 하우스.
0: 내 생각에는 이거 약 먹고 이렇게 해서 이거 손으로 주는 것만 꾸준히 연습시키면은 입마개 전혀 안 해도 되겠는데?
2: 훈련 태도도 너무 좋았던 샴푸.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볼까요? 설쌤과 함께하는 산책 시간. 어때요? 산책 잘하죠?
0: 야, 산책은 뭐 거의 100점이네. 그리고 냄새는 충분히 맡겨주셔도 됩니다.
1: 네.
0: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냄새를 맡았을 때 스트레스가 풀려요.
1: 네. 근데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는데 괜찮을까요?
0: 괜찮아요. 저는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토 안 하면 풀도 먹으라고 해요.
4: 진짜 위험한 것만 아니면 저는 얘한테 맡겨라. 그리고 자꾸 안 돼 하고 뺏으려고 하면 그게 소유 공격성을 더 높이는 일이 돼요.
2: 오, 산책만큼은 샴푸를 믿어야겠네요.
4: 저는 줄 조금 더 길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1: 저 길게 하다가 그 뭐 2m 이내 그거.
4: 네, 이거 지금 2m보다 짧을 거예요. 네. 근데 워낙 잘하는 아이니까 저는 네. 추천하는
1: 더 길게
4: 거는.
1: 길게 해도 될까요?
4: 네.
1: 네.
4: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세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샴푸, 샴푸. 옳지.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좀 앞으로 가면서 줄 조금씩 길게 하면서 따라가주고 이럴 때 얘 냄새 맡거나 그러면 내가 속도 쫓아가서 줄 이렇게 잡아주고
0: 아유 잘해 아유 잘해
4: 야 산책은 우리 집 강아지보다 잘한대
2: 잠깐의 산책으로 광합성도 받고 엔돌핀도 돌고 일석이조 산책 후에 마시는 우유 한 잔이 그렇게 맛있다네요 정말?
4: 처음에 그 오해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 자체가 좀 잘못됐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샴푸가 트레이닝 하는 걸 보니까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약 먹으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교육들 꾸준히 하면 6개월 이내에 입맛에 벗고 사는 샴푸를 보실 수 있어요
1: 감사합니다
4: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1: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아침에 그랬거든요 네. 기대를 많이 했다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샴푸한테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하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아 진짜 소중히 잘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네. 우리 정말 감사해요
4: 따님은?
5: 그냥 샴푸가 그냥 미친 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쌤이 이렇게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시고 샴푸랑 잘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4: 네 꾸준히 계속 잘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1: 네, 네. 진짜 꾸준히 할게요 네,
4: 화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네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솔루션 후 종종 입마개를 벗고 있다는 샴푸네. 흥분도와 공격성도 많이 가라앉았대요.
7: 그렇지. 기다려.
2: 아직 완벽한 모습은 아니기에 엄마와 샴푸의 맹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어휴, 우리 샴푸 멋지다. 이미 누나방은 엄마한테 양보한 지 오래. 이 어려운 걸 샴푸가 해내네요. 스킨십은 샴푸가 원할 때만 해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샴푸야, 영원히 입마개를 벗을 수 있도록 더더더더더 노력해보자. 알았지?

0: 밀쳐. 야! 너 왜? 왜?
1: 뭔데? 아.
2: 밥은 깨기, 인형 물어뜯기, 신발 장화 다 물어뜯기. 말 안 듣는 기분이지.
3: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버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4: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점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1: 내가 정하지. 아니, 내가 정하냐.
2: 근데 너무 야해.
3: 대박이다.
2: 너무 야해.
3: 어머.
4: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5: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6: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입에 또 제일 위험하잖아요.
7: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어서 세계의 명화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get the children into the house.

감사합니다.

Oh no. Stay here. Stay here.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경제 위기, IMF
2: 해외 열풍에 대해
3: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4: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5: 이제 하나의 우리는 승리한 것 같습니다.
6: 한국 영화의 장르로 해서
7: 좀 괜히 지나친 말
8: 국경 장춘이라고 했다.
9: 이 영상을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10: 서독 프로축구계에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 배우라고 뭐 특별할 수가 있나? 상당히 만만한 건 아니야. 그게.

0: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그럴까?
1: 극장 또는 영화 자체가 위기해지면
2: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3: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4: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5: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6: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
7: 한 번 더 가볼게요.
8: 네. 에이, 국가대표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기는 님.
9: 같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10: 하든 떨어지겠지만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0: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2: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에서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신방실입니다. 호모 아딕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라틴어로 사람을 뜻하는 호모와 중독을 뜻하는 아딕투스의 합성어로 디지털에 중독된 신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혹시 필요하지도 미처 원하지도 않았던 것들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디지털에 중독된 겁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까지도 중독에 취약한 인간의 본성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중독이 곧 돈이 되는 중독 경제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인간이 서로를 중독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틱톡 영상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한 텀블러가 있습니다. 불이 난 차는 뼈대만 남았지만 차 안에 있던 텀블러는 외관도 멀쩡하고 심지어 얼음마저 녹지 않아 이 텀블러의 내구성과 보행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품절 대란인 텀블러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이게 필요했어요. 제 삶을 바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 MZ들 사이에선 이 텀블러가 새로운 품절 대란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연이은 품절 대란에 게다가 정가의 몇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텀블러 오픈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제품을 싹쓸이하는 절도범까지 등장했죠. 이러한 유행이 미국만의 또는 이 텀블러만의 얘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소비 사회가 시작되면

면서부터 유행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은 예전보다 주기가 더 짧아졌고 SNS 때문에 확산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이거 너무 좋아요 하면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하면서 무작정 따라 사는 추종 소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소비 트렌드를 정리한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 나도 그래라는 뜻의 영어 속어 디토를 따서 디토 소비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디토 소비는 필요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추종이 이뤄집니다. 어떤 사용적인 측면의 필요를 느껴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닌 애초에 추종으로 인해 제품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경제는 소비자들의 추종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각종 유행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전자제품 시장의 추세를 보면 신제품을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1980년대 초 금성 TV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전자기기의 사용 수명이 달라진다는 뜻이었죠. 이처럼 과거에는 전자제품을 한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매자와 소비자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선 기술이 발달한 것에 비해 제품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디자인을 소폭 변경하거나 간단한 기능을 추가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흐름에 따라 버려지는 전자제품의 양이 방대해지며 그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엔 국제 전기통신연합이 최근 발표한 네 번째 세계 전자 폐기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 발생량이 6,2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0년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40톤 트럭 155만 대를 채울 분량입니다. 전자 폐기물을 담은 트럭을 지구 적도상에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전자 폐기물은 연평균 260만 톤씩 늘어 2030년엔 지금보다 30% 이상 더 늘어난 8,2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다른 산업이라고 상황이 다를까요? 이번엔 음악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앨범 판매입니다. 팬들은 다른 종류의 앨범과 앨범마다 다르게 들어있는 가수의 포토카드를 소장하기 위해 또는 쇼케이스 같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과잉 소비를 하게 됩니다. 아이돌이 컴백하면 팬들이 직접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쇼케이스가 열리는데 이 쇼케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앨범 구매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참여를 원한다면 앨범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소장 목적의 앨범을 한 장씩 구매하던 팬들이 여러 장을 구매하게 되면서 버려지는 앨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POP 앨범이 매년 6천에서 7천만 장이 판매되는데요. 그중 매년 100톤 이상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폐기물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치지 않고 저개발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폐기된 쓰레기는 수출을 통해 저개발 국가로 이전되며 이들 국가에선 열악한 폐기 처리 과정으로 인해 중금속과 유독 화학물질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합니다.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소비 중독을 유도해 이익을 내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이 중독 경제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이런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 의회는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 규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명 패스트 패션 제한법입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패션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해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의류 산업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통상 의류 기업들은 사계절에 걸쳐 1년에 4번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는 반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디자인에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한 계절에도 여러 번씩 소비자에게 빠르게 새로운 스타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제는 이런 생산 시스템이 엄청난 양의 의류 폐기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은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돼 쓰레기 옷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이 충동 구매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구매 필요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패스트 패션이 환경과 사회, 나아가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회는 이런 패스트 패션을 억제하고자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상업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프랑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까지 최종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에 제동을 건 국가가 됩니다. 상원 통과 시 법안은 당장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프랑스는 패션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순환 디자인 도입 등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프랑스 의회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핵심은 패션의 과잉 생산을 저지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량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일부는 이런 조치를 두고 극단적이다 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잉 생산 모델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단지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역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린 2024 하계올림픽을 관통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친환경과 비용 절감, 이런 기조에 따라 특히 주경기장을 따로 짓지 않고 보트 개회식을 진행하면서 탄소 배출량과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의 상징과도 같은 성화 역시 실제 불꽃이 아닌 수증기와 LED를 활용해 구현했습니다. 또 선수촌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고 경기장과 선수촌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최소화됐습니다. 이런 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파리시는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파리시장인 안 히달고가 환경 문제에 굉장히 단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세계 경제가 중독에서 벗어나 선순환의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파리 올림픽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세일 기간에 당장 달려가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집집이 넘쳐나는 텀블러는 또 어떤가요? 오래된 옷과 텀블러가 힙하게 보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추가 구매는 접어두자고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적게 소비하는 내가 아름답다로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와 적응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용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기상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취재 보도하고 있는 KBS 기상 전문 기자 신방실입니다. 유엔은 현재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상승할 것이며 지구의 많은 지역이 살기 어려운 곳이 돼버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와 5차 유엔 환경총회는 중요한 지점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냈는데요.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라고 하는데요. 기후테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구공학적 접근,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적응 기술입니다. 첫 번째 기술인 지구공학적 접근은 직접 기상에 개입하는 건데요. 혹시 화산 폭발로 지구 대기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화산이 폭발하면 공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입자들과 가스가 방출됩니다. 대형 화산이 폭발하면 이산화황이 성층권에 올라가 황산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태양광선을 차단해 우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대기와 땅이 냉각됩니다. 가장 최근 대규모 화산 폭발인 1991년 6월 14일 폭발한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의 경우는 2천만 톤의 이산화황이 분출돼 성층권에 도달한 뒤 전 지구를 순환했고 1에서 3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을 0.2에서 0.5도 냉각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냉각 효과를 일으키는 화산재와 유사한 화학 물질을 하늘에 뿌려서 지구의 기온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직은 나비 효과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격적인 실험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흥미롭게 관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기후변화 완화 기술입니다. 지금 인류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론자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배출된 CO2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생존 기술 같은 겁니다. 적응 기술이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했다고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날까요? 기술이 개발되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완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자. 그래서 적응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술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 적응 기술인데요. 기후변화 적응 기술은 정말 다양합니다. 고차원적인 기술뿐 아니라 피해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많아 선진국과 후진국 가리지 않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적응 기술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이 저물고 이제 세계는 또 다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겨울 한파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극단적인 기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전엔 폭염과 모래사막으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에 폭설과 한파가 찾아와 기후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처럼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선 혹한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한데요. 정부에서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용과 인력 문제로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열로 바꾸는 발열 방식과 달리 열을 모아 이동시키는 열 전달에만 전기를 사용합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억 톤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유럽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최근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석 연료를 태워 열을 만드는 것보다 3배에서 5배 더 효율적이며 극도로 춥고 더운 날씨에도 잘 작동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가 있죠. 바로 커피입니다. 그런데 커피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커피는 재배 환경에 예민해 전 세계에서도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와 베트남 등 커피 벨트로 불리는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불규칙한 강우량과 가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열대 농업센터는 세계적으로 커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2050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죠. 또 호주 기후학회는 2080년에는 사실상 커피 나무가 멸종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핀란드에선 실험실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커피나무 잎에서 세포 표본을 채취해 배양 과정을 거쳐 만드는 건데요. 이곳의 연구원들은 실험실에서 커피콩을 만들고 이 콩을 갈아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세포를 배양해 커피를 만들면 오염이 없고 자연 재배 과정에서 쓰는 살충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용되는 비료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 친화적이라는 얘기죠. 이뿐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커피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품질도 더 일관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 커피 운송 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도 유통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양육처럼 실제 커피와 맛이 다르진 않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연구원들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맛이 진짜 커피와 100% 같진 않고 여러 커피를 섞은 맛이지만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일 맛이나 단맛, 신맛, 그리고 쓴맛 등 다양한 맛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양실조로 25만 명의 인구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더 개발하고 상용화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기술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만 해도 현관에 각종 비닐과 포장 쓰레기가 쌓이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 9%에 불과하고요. 12%는 소각 처리되며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머지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땅속에 매립되면서 총 70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장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러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해저드로 플라스틱 포장재 대체재를 만들어낸 스타트업 나플라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나플라는 배달 용기부터 숟가락, 일회용 파우치 등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은 오호입니다. 해저드에서 추출한 섬유질 성분과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방수와 식용이 가능한 투명한 젤을 개발한 건데요. 이 젤은 음료와 함께 통째로 먹을 수도 있고요. 먹지 않고 버려도 몇주 안에 생분해가 완료됩니다.
해당 젤은 현재 물과 음료수부터 케첩, 기름, 그리고 세탁세제 파우치 등 고체와 액체를 모두 담을 수 있어 식음료와 화장품, 패션 산업에서 쓰이는 포장재까지 대체

가능할 정도로 범용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나플라는 런던 마라톤에서 플라스틱 물병 대신 식용물 캡슐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영국 왕실로부터 환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얼스샷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지속 가능한 포장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과 전쟁이 일종의 시간 싸움이기에 너무 늦지 않게 적용되고 확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제2의 지구는 없습니다. 80억 인류에게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위협적인 미래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80억 인구가 한 마음으로 조별 과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기후 위기, 적응하면 살아남는다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그 형님은 대형 맡을 때마다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기가 막히겠어. 그게 배우지.
2: 축구에는 손흥민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 무대 위에서. 저걸 저렇게 가지고 노시네.
3: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나 또한 후배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0: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으면 하대.
2: 여기서 60년 했어. 요거는 한 30년 됐지.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3: 저희가 뿌리째 하고 있으니까
4: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

0: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산과 물, 인심이 좋다는 산청. 지리산이 품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1: 이제 날이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네요.
0: 경호강 물길을 따라 자연과 역사가 흐르는 고장. 그 길 위에서 지친 삶을 위로받고 쉼표가 필요한 순간엔 여름 산사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지난 그리움이 담겨있는 추억의 맛도 느낄 수 있는 곳. 굽이굽이 산청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실까요? 오늘은 지리산 자락으로 향합니다. 산청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5개 시군에 걸쳐있는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약 300km 지리산 둘레를 잇는 총 21개 구간의 둘레길이 유명하죠. 산청엔 5개 구간이 이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길을 함께 걸어볼 분이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 둘레길 숲길 운영실을 관리하고 있는 송정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오늘 지리산 둘레길의 120여 개 마을 중에 방곡마을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함께 할 건데 이제 출발해 보실까요? 예.
0: 지리산의 자연과 마을,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숲길. 산청의 둘레길에선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 걸어볼 둘레길은 경남 함양군 휴천면과 산청군 금서면을 잇는 동광수철 구간입니다. 특히 상사폭포로 향하는 계곡길을 꼭 걸어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이라죠. 길 따라 바뀌는 풍경을 보며 걷는 재미도 참 쏠쏠하고요. 걷다가 지칠 땐 자연에 기대어 쉬어가도 좋은 법. 길 옆으로 계곡물이 흐르니 산행의 피로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맛에 자주 여길 찾는데요. 세수 한 번에 정신이 번쩍 든다네요.

0: 쭉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오다가 여기 지금 이제 상사폭포 계곡길에 여기 계곡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좀 세수도 하고 그 손도 씻고 그랬습니다. 이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에요. 아마 여기 뭐 일곱수에 사는 뭐 실이라든가 뭐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보니까는 이제 떼죽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아마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바닥이 떼죽나무 하얀 꽃으로 이렇게 다 덮여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소리 들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한데 앞으로 뭐 여름, 한여름에도 여기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1: 귀한말로 피서 명당입니다.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지리산의 이 숲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0: 이 이정시설은 이름이 이제 벅수라고 그러는데 이쪽인 삼남 인안지방에서 이 벅수라는 이름은 장승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그런 뜻도 있어서 이정시설에 벅수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청 005번인데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 이 번호를 불러주시면은 아, 이 위치에서 뭔가 긴급한 일이 생겼구나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나무는 지금 요 그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요 지리산에서 그 나온 그 나무를 그 저희가 재료를 해가지고 벅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우직한 벅수처럼 지리산은 묵묵히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선물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구간의 백미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찾아가는 곳은 바로 지리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는 상사폭포입니다. 30m 높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보기 위해서 둘레꾼들이 꼭꼭 들르는 곳이라죠.
0: 아, 다 왔다. 이제 도착했네요. 이제 도착했고 여기는 이제 상사폭포입니다. 상사폭포. 상사폭포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바위가 전부 다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고 그 사이로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폭포가 보통 한 단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3단으로 걸쳐갖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폭포가 굉장히 높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1: 쏟아지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까지 씻기는 기분이라니. 둘레길을 찾는 이들의 쉼터라고 할 만하네요. 잠시 땀을 식히고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만날 분들이 있어서라는데요.
0: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2: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 이제, 저희 손님들은 지리산 둘레길에 식생을 조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식생 조사를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이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준비되셨죠?
3: 예. 예.
1: 지리산 둘레길은 지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긴 야생화 길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곳의 야생화를 조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산림청 소속의 숲길 등산 지도사들.
0: 아직 좀 덜 폈어요.
1: 약 850여 종의 들꽃이 자라고 있을 만큼 지리산은 야생화의 천국.
4: 오, 여기 털이 복실복실하게 있는 게 털중 다리인가 봐요.
0: 아, 뒤쪽에.
4: 그쵸, 털이 복실복실하죠.
0: 아, 부드럽네요.
4: 지금 이제 나리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네요. 아. 이 계절에 다 초록초록한데 이렇게 화려한 색깔로 꽃을 또 숲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선물 같네요.
1: 국내 야생화 중 약 70%가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다는데요.

0: 아직 꽃봉오리라서 향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1: 이곳이 내어주는 귀한 선물은 야생화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네요. 여름으로 물든 초록 숲길을 걸어도 걸어도 질리지 않는 이유? 둘레길을 걷는 이들에게 지리산은 언제나 선물 같은 절경을 내어주기 때문이랍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산 능선에 자리한 산불 감시초소에 오르니 사방에 탁 트인 지리산이 펼쳐집니다. 이야.
2: 여기가 이제 왕산, 예, 왕산. 그리고 요 옆에가 이제 필봉, 예, 필봉이고, 저도 저희가 이제 그 웅석봉이고.
3: 우와, 되게 가까이 잘 보이네요.
2: 예. 날씨가 좋을 때는 저렇게 가까이 잘 보입니다.
1: 산청의 지리산을 마음으로 오롯이 느꼈습니다. 이번엔 지리산의 맛을 느낄 차례. 산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산청의 향토 음식을 만든답니다. 주 재료는 논고동으로 불리는 우렁이. 이 음식은 이름도 생소한 논고동 가리장인데요. 지리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버섯도 듬뿍 들어간다고 합니다.
4: 버섯, 전복 다 같이 넣으시면 돼요.
1: 그리고 또 하나, 이 음식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4: 이름이 가리장이잖아요. 그런 게는 가리를 넣어요.
1: 가리, 대체 가리가 뭡니까요?
4: 우리 경상도 말은 가리고 표준 말은 가루예요. 잡쌀가루, 맵쌀가루, 들깨가루, 표고버섯가루, 또 흑임자가루, 일곱 가지가 들어갔어요.
1: 된장, 고추장 대신 들깨 가루를 비롯해 갖가지 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끓인다는 가리장. 먹을 게 늘 부족했던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가 지리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 주시던 추억의 음식이랍니다. 친정 어머니표 가리장에 전복이나 새우등 해물까지 넣어 더 업그레이드 시킨 산청의 향토 음식. 지리산의 맛이 가득 담긴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논고동 가리장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5: 아이고. 이야. 그래도 메인이
6: 드십시오.
7: 예, 좋고.
3: 맛있겠다.
5: 아, 빨리 먹어야 되지.
4: 많이 드셔요.
3: 예, 맛있습니다.
5: 아, 이게 호박고기.
3: 와, 맛있겠다. 오, 엄청 진해요, 들깨가.
7: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더 주세요.
3: 드시고 드세요.
7: 아이고, 남들 먹게 되네.
1: 이쯤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네요.
2: 꽃감이 이게 저 여기서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 한번 드셔보세요. 예, 진짜 맛있어요.
3: 꽃감으로 어떻게 반찬을 만드셨지?
2: 그러니까 꽃감으로 반찬 만든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맛있어요. 맛있죠? 예.
3: 맛있어요.
2: 끝내줍니다.
1: 예. 오늘도 이렇게 산청의 지리산에 기대어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자, 다음 날 계속되는 여정은 경호강 물길 따라 이어집니다. 거울처럼 물이 맑다는 뜻의 경호강. 산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호강을 따라 산청의 역사와 이야기는 흘러왔습니다. 산청읍을 거쳐 진주에 진양호까지 80리를 도는 물길. 경호강은 산청 구경 중 제5경에 속할 만큼 빼어난 경관으로 예로부터 시인이나 풍류객들이 남긴 시와 글도 많다는데요. 물이 맑고 유속이 빠른 경호강은 일급수에서 자란다는 은어의 서식지이자 은어 낚시의 성지. 이렇듯 자연이 살아있는 이 80리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산청이 간직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도착한 이곳은 사무당 문익점 선생을 기리는 도천서원. 당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온 고려의 학자시죠.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당과 기숙사,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구성된 도천서원은요, 문익점 선생을 추모하며 유생들이 학문에 정진했던 조선의 사립교육기관입니다.
6: 도천서원은 여기에서 이제 유생들이 공부하던 곳이죠. 말하자면 요즘 말을 하면은 학교, 사립학교 정도 되겠죠.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문익점 선생을 흠바고, 원래 문익점 선생은 정치를 하는 정치가도 아니고 그래도 혁명가도 아니지만은 뚜렷한 업적을 나타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고려 말에 목화를 데려와가지고 의류혁명을 불러일으킨 분이죠.
1: 문익점 선생이 들여온 목화시는 우리나라 의복문화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기를,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랬던 학자. 경호강 물길을 따라 찾아간 이곳 도천서원에는 춥고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했던 문익점 선생의 애민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물길을 따라 흘러흘러 가볼까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강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이 어딘가 했더니 성철스님 생가터에 세운 사찰 겁외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라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처럼 평생 끝없는 수행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는 큰 스님. 그를 기리는 겁외사는 성철 스님이 태어나고 1936년 해인사로 출가하기 전까지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6: 여기는 성철 스님 생가라고 합니다. 성철 스님 26살 때 대원사에 들어가가지고 합천 해인사로 가시는데 그 가시기 전에 여기서 살았다. 다시 집을 재해놓은 겁니다.
1: 스스로를 바로 보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섬기라던 성철 스님. 처음도 끝도 없는 성철 스님의 이 일원상처럼 지금 영원한 진리 안에 계시겠지요. 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겁외사를 찾고 있다는데요. 자, 오늘 3대가 함께 왔다는 한 가족.
8: 절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요. 아이들한테 절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1: 성철 스님의 숨결은 경호강 물길을 따라 더 이어집니다. 겁외사를 출발해 원지 마을을 거쳐 단성교로 이어지는 성철 스님 순례길. 젊은 시절 스님이 수행을 위해 지리산 대원사로 향하던 길이라네요. 물길과 숲길이 어우러진 이 순례길은 대부분 평지인데다 길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걷고 싶은 이들에겐 참 안성맞춤이겠죠.
9: 여기다 어디서 오셨어요?
10: 진주에서 왔습니다.
9: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10: 승철스님 생각하는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9: 걸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10: 좋네요. 힐링이 됩니다. 힐링.
1: 지혜와 여유가 있는 성

0: 성찰의 길. 그 길 위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경호강 물길 따라 찾아온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산속에 폭 안겨있는 곳입니다. 자, 뭘 하는 곳인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멋스러운 정원이 잘 가꿔진 이곳은 사실 산청에서도 입소문난 곳이랍니다. 정갈하면서도 참 단아하죠. 이곳은 지리산 웅석봉 기슭에 세워진 수선사. 사찰 구석구석 땀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대체 누가 이렇게나 열심히 가꾼 것일까요? 이곳 웅석봉 기슭에 사찰을 세운 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수선사를 가꾸는 것이 수행이고 행복. 그러니 오늘도 호미를 잡을 수밖에요. 자고 나면 자라있는 잡초는 늘 부지런히 수행하라는 자연 속 스승이자 부처의 말씀.
2: 요 소쿠리에 매일 한 소쿠리를 뽑아내야지. 매일 한 소쿠리를 뽑아낼 때 이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노하우가 이렇게 관리해야 좀 말끔하게 좀 관리가 되더라 하는 걸 이제 그 익히고 사는 거죠.
1: 힘들지 않으세요?
2: 힘들 때는 쉬고 비 올 때 쉬고 그렇죠. 한 더울 때 쉬고. 근데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일이 밀리고. 그래서 아침 저녁을 이용하는 거죠. 선선하게. 오늘 같은 날씨는 아주 좋은 날씨죠. 구름도 있고 이런 날은 일하기 좋은 날씨.
0: 수선사를 세우고 가꾼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답니다. 거의 매일 손에 드는 낡은 호미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자 스님의 오랜 벗.
2: 아, 호미가 이게 그래 오래 되기도 했죠. 근데 호미라는 것도 이 도구라는 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항상. 근데 이게 이제 철이라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보면 삶의 자취죠, 흔적이고. 이게 뭐 그래 거칠어 이래도 헛거칠 이래도 나의 벗이고 이것보다 가장 벗이 없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뭐 다른 벗이 별로 없잖아요, 늘 함께. 이런 것들이 정겨.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그래. 사는 거지.
0: 그런데 어쩌다 사찰을 선수 가꾸게 되신 건가요?
2: 계기 없습니다. 좋으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지. 뭘 계기가 됐겠어요. 그죠? 밥을 왜 먹나? 배고프니까. 밥이 뭐 먹기 좋아하는 계기가 있으니까 모르게. 야, 네 배고파 밥 먹잖아.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답은 간단합니다.
0: 스님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가꾼 사찰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닦아내고 한여름에도 꽃을 피워냅니다.
2: 이게 지금 한 앞으로 한 보름 있으면 막 여기가 온통 꽃이에요. 이 수가 너무 아름다워. 여기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직전이지, 여기. 낮에는 핀거든요, 여기. 그 요것도 수련입니다. 요것도 수련이니까 요것도 잠을 많이 자지요. 예, 요거 이제 오늘 핍니다, 요거는. 망우리가.
0: 사시사철 좋은 곳이라지만 특히 여름이 기다려지는 것은 어여쁜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네요. 고요한 선사에도 연꽃 만발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보는 곳이지만 눈을 뗄 수가 없다는 스님.
2: 좀 덜 갖춰진 부분, 더 손봐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많이 보이죠. 근데 계절이 계절인 만큼 초록빛이

0: 남명 선생의 제자 50명 이상이 임진왜란을 맞았을 때 의병장으로 굴기해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최선봉에서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1: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죠. 남명 선생은 사후에 걸출한 제자들을 남겼는데요.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세운 덕천서원. 이곳에서 제자들은 선생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켜 남명학의 산실이 됐습니다. 안동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삼산서원으로 불리는 덕천서원. 그 중심에 강당인 경희당이 있습니다.
0: 경희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명사상의 핵심인 경과 의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경이란 나의 내면을 지혜로 환히 밝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종류의 유혹도 모두 칼로서 자르듯이 차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이 되겠습니다.
1: 경희당 뒤쪽 신문을 지나면 남명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은 숭덕사가 나옵니다. 처사로 당당하게 살아온 선생의 선비 정신을 되새깁니다. 산천제와 덕천서원이 남명 선생의 학문과 삶을 대표하는 장소라면 지리산 자락의 백운동 계곡은 남명 선생의 또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죠. 백운이라는 이름 그대로 구름처럼 하얀 바위들이 인상적인데요. 지리산이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계곡 중에서도 물맑기로 알려진 곳입니다.
0: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남명 선생이 오시던 장소에 다 와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남명 선생은 지리산을 워낙 좋아하셔서 평생 12번 이상을 지리산 이곳저곳을 유람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백운 계곡이 되었습니다.
1: 하얀 반석 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시원함을 더해주는 백운동 계곡.
0: 여기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 남명 선생의 발자취 백운동이라고 쓰여져 있고, 한번 내려가 보시죠. 길이 여기서 가면 상당히 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선생의 흔적.
0: 여기 보시면 남명선생 장구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은 지팡이를 뜻하고 구는 신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몸소 오셨던 장소다, 이런 뜻이 되겠죠.
1: 이곳에서 남명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도 지었답니다. 푸른 산에 올라오니 온 세상이 쪽빛과 같은데 사람의 욕심은 그칠 줄 몰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세상사를 탐한다.
0: 아주 넓은 느릅바위가 펼쳐져 있고 물도 아주 맑은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위쪽으로 보시면은 그 창의 가막산까지 이어지는 이 계곡이 아주 깊고 길게 이어져 있고, 아래쪽에도 계곡의 경관이 대단히 좋습니다.
1: 공명보기를 하늘 가운데 한 점의 조각 구름처럼 여겼던 남명 선생. 그 올곧은 선생의 숨결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지리산 청정 자연에서 자란 산청의 특산물이자 산청의 맛을 대표하는 지리산 흑돼지. 흑돼지 하면 의례 죄지 흑돼지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흑돼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 겨 하는 지리산 흑돼지.
2: 산청 흑돼지 다 저기 위에 우회지방에 계시는 분들, 흑돼지를 안 드셔 분들은 먹어보고 깜짝 놀래요. 어쩌면 이렇게 흑돼지가 쫄깃쫄깃하게 비계까지 쫄깃쫄깃 맛있다고. 무항생제 흑돼지 맛있습니다.
1: 기름기가 적은 앞다리살을 이용해 돼지고기 볶음을 만드는데요.

0: 자, 어떤 맛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아, 여기 산성 덕산은 곶감을 많이 하는 데가 돼서 겨울 되면 이 홍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예, 저는 이 홍시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모든 음식에 김치에도 홍시를 넣고 홍시김치를 담아요, 저는.
0: 이곳에서 내놓은 음식들은 되도록 잘 익은 홍시로 은은하게 단맛을 낸답니다. 이 집의 인기 메뉴는 홍시 하나를 통째로 넣어 만든 흑돼지 제육볶음. 홍시의 건강한 단맛과 흑돼지 특유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한다네요. 직접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만든 밑반찬들과 맛깔스러운 지리산 흑돼지 제육볶음. 아이고. 거기에 제철 산나물까지. 하하. 그야말로 없던 입맛도 살아날 것 같은 그런 한상입니다. 푸짐한 음식 덕에 입이 즐거운 사람들. 보양이 뭐 따로 있나요?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 보양이죠.
2: 돼지 특유의 그 누린내가 안 나고 돼지나 나머지 식재료들이 자연 속에서 채취한 음식들이니까 그래서 맛이 훨씬 나지지 않을까.
0: 특히 지리산 흑돼지는 씹을수록 쫀득한 식감이 더해져서 자꾸 손이 간다네요. 하하.
3: 지금 감봉시에 있는 오니까 특별한 맛이 조금 틀립니다. 돼지 흑돼지 고기도 최고입니다. 부드럽고 좀 특별한 맛이 나죠.
0: 산청 지리산 흑돼지의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한상. 저도 눈으로 배부르게 맛보고 갑니다. 옛 선비의 손결이 곳곳에 깃들여 있는 산청. 이번엔 지리산 초입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로 찾아갑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마을 남사 예담촌. 이곳 출신의 수많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 가문을 빛냈던 마을입니다. 황토빛 담장과 고택이 어우러진 골목을 따라 고즈넉한 정취가 잔잔히 흘러나오는데요. 마을 이름에 옛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닮아가자란 뜻도 담고 있죠.
4: 예, 여기 남사 예담촌인데 그 예담이라는 게 예스런 담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옛날부터 있던 담이 이게 약 우리 마을에 한 7km에 달하는데요. 옛날부터 있던 한 3km는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봄이면 이렇게 이제 담쟁이가 올라오고 가리면 담쟁이가 단풍이 들면 더 예스럽고 멋스러운 담이 됩니다.
0: 오랜 세월이 스며든 돌담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듯한데요. 돌담 너머로 선비들이 생활하던 고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 중앙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은 최씨 고가입니다.
5: 최씨 고가, 뭐 최씨 고택 이렇게 해오다가 2014년에 그 증조부님 호를 따라서 이제 월강, 달월자, 은대빼기 강에서 월강 고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뭐 산청군 제일 가는 뭐 갑부라고 이제 뭐 만석궁이라 그랬는데 만석은 안 되고 한 5천석, 6천석 정도 했답니다.
0: 안채를 중심으로 미음자 형으로 조성된 고택은 최 씨 집안의 당당했던 위세를 뽐내는 화려한 모양새가 풍겨져 나옵니다. 광채 안에도 예전에 부를 쌓은 최 씨 집안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곳에 온 최준석 씨.
1: 제 이름은 뭐예요?
2: 예담. 네.
1: 몇 살이에요?
2: 10살 넘었어요.
0: 10년째 함께 고택을 지키고 있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택에는 남사 예담천의 역사도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스러운 이곳에서 국악 공연은 어떨까요? 하하, 전통 국악의 선구자인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이곳. 매주 주말 토협상설 국악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무대는 일반 대중들에게 민속악과 국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국악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죠. 재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부터 국악계 명인으로 불리는 대가들의 공연 등이 펼쳐지는데요.
3: 오늘 공연은 전통 예술사의 산 증인이시고 진주춤의 명맥을 이어오신 정인금 선생님의 춤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제자들이 준비한 헌정 무대입니다. 그분이 일평생 동안 담아왔던 모든 예술 작품을 이 무대에 올렸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그래 춤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게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0: 진주 중심으로 영남 일대에서 성했던 한량무는 풍류를 아는 한량들이 놀이판에서 즐겼던 춤입니다. 한량, 별감, 파괴성, 색시 주모 등이 등장해 남녀 삼각관계를 극적으로 묘사한 춤으로 부패한 양반과 파괴성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유, 아유, 아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4: 굉장히 뜻깊고 이 좋은 자리에 저희가 참석해서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옥이라는 이런 느낌이나 나무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자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5: 어떻게 보면 어떠세요, 공연?
6: 저도 오늘 처음 이 공연을 봤는데 친구가 불러줘서 감사하고 이 공연을 보게 돼서 왔습니다.
0: 하하, 저도 공연 잘 보고 갑니다. 고풍스러운 먹과 전통의 향기, 물씬 풍기는 남사 예담촌. 옛 밤길 따라 마을의 또 다른 명소에 도착했는데요. 이야, 정말 총천연색 천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이곳은 바로 천연 염색을 하는 곳입니다. 오래된 한옥에서 천연 염색을 하는 박영진 씨. 텃밭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따고 있는데요.
7: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8: 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쪽. 우리가 쪽빛 하늘, 뭐 쪽빛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연계에서 푸른색을 내는 풀이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입니다.
0: 쪽잎 수확이 다 끝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염색을 할 시간. 6월 말 꽃피기 전에 수확해 생쪽 물들이기를 합니다.
8: 신선해요, 향이 아주. 아주 신선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고 향을 맡아보면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신선하네요, 지금.
9: 이 엄마!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0: 빨래하듯 쪽잎을 비벼서 즙을 낸 뒤 얼음물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온도를 낮춰줘야 변색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 때문에 생쪽 염색은 시간과에서 쪽즙을 빨리 내서 온도를 유지해야 하죠.
8: 밑에가 좋을걸요.
0: 쪽물이 차가울수록 색이 잘 나오는데요. 바로 천을 넣고 염색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색이

0: 스며들도록 하죠.
1: 저는 제 소개를 전통 염색가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전통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니 건강하다가 숨어져 있어요. 가장 건강한 염색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답은 정통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건강을 찾아가다 보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0: 우리가 아는 쪽빛을 내기 위해선 여러 차례 공정이 필요하답니다. 반복 염색을 통해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2: 방금 하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이 속에 혹시 오염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드라이잉 방법이죠. 오로지 풀하고 물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면수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0: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2: 피부가 좀 가력하면 이거 바르면 아주 시원하게 좋습니다. 아주 상쾌해요.
3: 염색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2: 어머니가 생활 속에서 염색을 하고 계셨었어요. 자연에 반하는 걸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전염색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학모들 키워나갔죠. 그 염색을 받았어.
0: 천연 염색을 고집해온 어머니가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박영진 씨.
2: 옥색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0: 어머니를 따라 염색을 하다 보니 세상에 예쁜 색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렇게 선조들의 지혜대로 천연 염료와 염색 기법을 연구하고 도전했는데요. 그러다 이곳 남사 예담촌에 자리를 잡고 자연의 색을 찾아 전통 염색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지리산이 주는 모든 것이 천연 염색의 재료. 하지만 모든 과정에 수고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듯 공들여 지어야 한다고 자신을 색을 짓는 농사꾼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 참 좋다.
3: 잘 나온 거 어떻게 돼요?
1: 색 좋아요. 신선하잖아요. 잘 나온 겁니다. 가을에 하늘을 보게 되면은 옥색 빛이잖아요. 딱 그 색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색 자체가. 네. 그리고 연두색. 이렇게 연두색도 만들어내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 쪽잎이 이제 왕성에 자랄 시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9월까지 이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풀, 햇볕, 바람 등 이곳에 꾸밈 없는 자연이 박영진 씨가 짓는 천의 색을 더합니다.
1: 산책에 들어온 지 23년째예요. 어쨌든 지리산이 있잖아요. 지리산이란 그 거대한 산이 있고 그래서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통 염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산책입니다.
4: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제가 워낙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꽃 가꾸면서 그냥 지내는 거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1: 예쁘잖아요. 이 마을 자체가. 그리고 역사가 숨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염색하고 이 마을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이제 나의 염색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빠져서 여기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말 되면 색을 펼쳐놓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즐긴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것 자체가.
0: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산 좋고 물 좋은 고장 산청입니다.

0: 많이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 아이의 이름은 도담이. 이제 막 두 돌을 넘겼습니다. 도담이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다가와 살뜰하게 챙기는 11살 하람이. 정성껏 약을 발라주는 9살 찬양이. 모두 도담이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1: 얘가 다치면 내가
2: 그냥 귀여워요. 사랑이에요.
3: 저에게 귀여운 동생이에요.
4: 도담.
0: 그런데 도담이는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질 않고 발달이 늦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처음에는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도담이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한테 자란 아이라 굉장히 사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기꺼이 내 자녀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정말 제가 도움을 못 줘도 응원합니다. 네.
0: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엄마와 헤어진 도담이. 도담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요즘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미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셋째로 맞이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올해 41인 아빠 봉주 씨. 도시에서 지내다 직장을 잃으면서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소먹이 주는 일부터 축사 청소하는 일까지 마을에 생기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태어난 송아지가 있어 먹이부터 바닥 청소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6: 송아지가 이제 3일 된 송아지예요. 주변에 이물질 없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0: 새벽부터 땀 흘리며 일해도 비 때문에 다섯 식구 생계가 빠듯합니다.
6: 축사일 끝나면 밭 주변에 대나무 같은 거 있어가지고 대나무 같은 것도 정리하고 깨밭에 이제 잡초라든지 아니면 벌레라든지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런 거 정리도 하고 이제 고추밭에 있는 것도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짠합니다.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그래 지금 제 밑에 있는 게

0: 짠하죠.
1: 도담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하람이와 찬양이랑 친남매처럼 꼭 붙어 자는데요.
2: 일어납시다. 이상 시간입니다.
1: 다섯 식구의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3: 아이고 잘 먹네.
1: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나 작았는데 가족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4: 도담아, 도담이 맛있어요? 도담아.
2: 저 안 봐요.
5: 저희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1: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전 엄마 다빈 씨의 직장 후배가 한동안 머무르러 집에 왔었는데요.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양수가 터지면서 응급으로 도다미를 낳았습니다. 미혼모였던 도다미의 생모는 잠시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3: 3개월 100일 좀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본가로 내려간다 해서 내려갔는데 전화만 오고 한동안 안 오더만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고 원래 기존에 있던 번호도 없는 번호로 나오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SNS밖에 없는데 SNS 전화로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안 읽고 있거나 지금 현재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1: 사실 가족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았던 상황.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 때문에 내 식구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빠듯한데요.
6: 아는 분한테 이제 그분한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랑 그런 거 원금이랑은 자기가 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버렸죠.
1: 형편을 생각하면 도다미를 시설에 보내야 하는데 엄마 다빈 씨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남은 도다미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는데요. 엄마 다빈 씨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홀로 남았던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3: 저도 6개월 정도 되기 전쯤에 이제 부산의 한 시골에 이제 목사님 댁에 이제 저도 버려져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교회에 이제 저희 양부모님 다니고 계시던 찰나에 이제 아기가 없다 보니 이제 저를 입양을 하셨고 저도 땡깡 많이 피우고 사고도 많이 쳤거든요. 아기 때 도다미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다른 데 못 보내겠어요. 천덕꾸러기 될까 봐.
1: 처음엔 가정위탁을 하려 했지만 친족이 아니면 어렵다는 말에 도담이 입양을 결심하고 어렵게 도담이 생모를 찾아 헤맨 끝에 입양 동의서까지 받아냈습니다.
6: 완전히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지금 저희 첫째, 둘째, 셋째가 되어버렸죠. 저희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예쁘잖아요. 도담이가 하는 행동이 예뻐서 저희 애기 같아요 진짜.

0: 매를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뒤 식당으로 출근하는 엄마. 원래 유도를 전공했는데 무릎 인대 부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다미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비가 도다미 생모 통장으로 입금되어 그동안 가족들은 사비로 도다미를 키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다미를 키우며 받은 돈은 도다미 통장으로 들어온 아동수당이 전부인데요.
1: 원래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친모가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살지 않으니까 군청에서 이제 지급 중지를 시켰고 이제 아동수당만 도다미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만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그걸로 좀 보태서 쓰고 있어요.
2: 그 금액이 얼마죠?
1: 10만 원. 지금 조금 올라서 10만 5천 원.
0: 그런데 얼마 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도다미가 발달지연 진단을 받으면서 도다미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다미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아빠. 3개월 전부터 병원에 다니며 발달 상태를 체크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말문이 트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3: 병원 올 때마다 드는 건데 여기서 안 나아지면 어떻지? 더 말을 나중에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빨리 언어랑 그런 게 좀 빨리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시 일반 애들처럼 이렇게.
0: 도다미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4: 도다미 아직도 아직 발화가 시작 안 됐죠. 네. 예, 아직 덜 안 되고. 예. 진찰 한번 해볼게. 오, 착하네. 아, 그래. 선생님 화이팅. 이런 식으로 자꾸 눈이 마주쳐. 아직은 얘기가 집중을 못하는 건 있어. 지금 생활 연령은 한 24개월 정도 되는데 언어 발달에는 수용 언어가 있고 표현 언어가 있는데 현재 수용 언어는 생활 연령 24개월에 비해서 11개월로 아주 1년 정도 늦어 있는 상태고 표현 언어도 24개월 정도 돼야 하는데 9개월 정도는 아주 아직 발달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런 감각을 자극을 시켜서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그런 감각 통합 치료를 격려할 것 같습니다.
0: 현재 도다미는 주 2회 언어 치료와 감각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생모가 연락이 안 돼 정부 지원금 혜택을 못 받다 보니 주당 17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부가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다미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첫째 하람이 교육비를 줄여야 했다는데요. 식당 일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도다미가 걱정돼 병원을 찾은 엄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1: 아픈 게 제일 걱정이고 전 무서워요. 이제 평범한 애들한테는 그냥 감기나 장염으로 입원을 해도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이제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데 도다미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는 금액대가 남들의 3배, 4배가 뛰어버리니까 그게 제일 무섭고 걱정돼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감기나 독감 이런 걸로 제일 많이 애기들이 아픈데 그런 걸로 입원을 했는데 5일에서 그때 7일 정도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뭐 380만 원? 그다음에 뭐 3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는.
0: 그래도 도다미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걱정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5: 맞아요? 맞아요?

0: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면 누나와 형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도다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도다미를 보며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1: 어린 나이에 우리 도다미를 곁을 떠나서 그 곁을 우리 지금의 양육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이 가족이 우리 도다미를 안아주고 또 지금 발달 장애가 있는데 그 치료비도 부담하고 양육도 부담하고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오직 그 도다미를 친 아들처럼 여기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다미가 여기서 자라도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 가정을 보았습니다.
0: 도다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했기에 하람이는 도다미와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 일이 늦어질 때면 하람이와 찬양이가 도다미를 먹이고 놀아주면서 돌보곤 합니다.
2: 귀여워요.
3: 어떤 게 귀여워?
2: 그냥 다 귀여워요. 웃겨요.
3: 어떤 게 웃겨요?
2: 밥 먹을 때요.
3: 밥 먹을 때 웃겨요?
2: 네. 저 만지면 안 되는데. 엄마 안녕하세요.
4: 나 엄마.
5: 아유.
6: 오늘 놀이터에
5: 놀았대요?
6: 응. 옷이게 모양. 옷이게 모양.
3: 도다미가 엄마 많이 좋아하나요?
7: 요즘에는 좀 밀려난 것 같아요. 딸내미한테.
3: 근데 이렇게 일하고 오시면 도다미나 아이들이 반겨주면 좀 어떠세요?
7: 힘이 나죠.
0: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도다미. 가족 중에서 도다미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7: 잘해라.
0: 역시 엄마가 1등.
8: 도담.
0: 2등은 하람이.
9: 패배자.
7: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농촌에서 이제 지푸라기 묶고 하면은 그런 거 제가 운전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잠잘 때는 누나 하람이와 함께. 도다미는 누나랑 자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도다미 생모는 자신이 엄마라는 걸 도다미가 아예 모르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데요. 빨리 입양 절차를 마무리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 입양 동의서하고 가정 위탁 보호 동의서라고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 아동으로 이제 저희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친족이나 이런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지정 위탁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 전부터 준비하던 게 입양이어가지고 그냥 입양 동의서를 바로 받은 거고 이건 혹시 몰라서 저희가 받아놓은 거고 지금 마지막 단계인 거 인감 증명서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저희도 알아본 게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친모 자격 박탈하는 그런 방임 이걸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0: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 홀로 남겨진 도다미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눈물로 보살피고 있는 엄마 다빈 씨. 도다미가 이 가족과 함께

0: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부담보다 지금은 아직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 누나랑 형아랑 한 가족처럼 부담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자라줬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도다미를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며 눈물 흘리던 엄마 다빈시의 모습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도다미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는 데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잘 받아야 도다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도다미의 생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치료비와 생활비를 오롯이 다빈시 부부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빈시는 도다미를 정식으로 입양하기 위해 지금도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마음 편히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도다민의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2월 7일 방송에서는 자폐 증상을 지닌 10살 하유리와 5살 하린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 민영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하율이 치료비가 부족해 힘들어하는 엄마 민영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와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핏줄이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도다미가 지금처럼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싶은데. 그냥 힘들어도 웃는 거 보고 열심히 하는 거고 더 웃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1: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2: 이어서 처음 타요 싱싱싱이 방송됩니다.
3: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4: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3: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우와! 바다가 됐네! 오리 튜브!
1: 우와, 신난다!
0: 재밌지, 재밌지! 같이 놀자!

0: 우와, 센데? 우와, 물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 우와, 나도 물을 타고 하늘을 날래. 내가 공중에 떠 있다니. 우와, 우와,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1: 우, 한다메. 와,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
0: 지구를 뒤로 떠나자. 슈슈, 감당들어 기다려라. 이 한다맨이 나가신다.

0: 이거 뭐야, 왜 그래?
1: 다시 올라가자.
2: 어, 됐다, 됐다. 아, 나 플레이보드.
1: 왜 안 떠? 아, 다시 올라가야지.
0: 어,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어, 어,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왜 안 되지?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어.

0: 와, 여기 봐봐. 여기 호스가 달려있어. 우와. 어? 여긴 뭐가 있는 거지? 어? 어? 어? 우와. 우와. 이제야 물이 멈췄네. 근데 정말 이 안엔 물밖에 없었어. 그럼 정말 물로만 사람을 날게 해준 거야?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캣컷은 플라이보드. 수상 모터바이크의 추진력을 이용해 무리를 날아다니는 수상 레저 스포츠. 플라이보드가 물 위에 뛸 수 있는 비밀은 플라이보드에 연결된 수상 모터바이크에 있지.
0: 수상 모터바이크?
1: 수상 모터바이크와 플라이보드는 길고 튼튼한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수상 모터바이크에서 호스로 밀려나오는 물이 발 밑에 데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0: 우와, 강력하다.
1: 물을 강하게 내뿜으면 반대 방향으로 밀리거든. 물을 뒤로 뿜으면 앞으로 밀리고, 물을 아래로 뿜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지.
0: 아, 그래서 사람을 띄울 수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물로켓으로 확인해볼까? 짠! 잘 봐. 이 안에 물이 조금 들어있어. 로켓이 물을 강한 힘으로 밀어내면 로켓은 물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올라갈 거야. 에? 각도를 조정하고, 자, 압력을 넣어주면, 자,

0: 우와! 물의 힘만으로 저렇게 멀리 갔어! 강력한 물의 힘! 로켓이 물을 뿜어낼 때 물이 로켓을 밀어내면서 저렇게 멀리 간 거야! 어?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1: 바로 그거야!
0: 근데 아까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는 왜 잘 뜨지 않았던 거야?
1: 잘 봐. 잘 날고 있는 플라이보드는 수상 모터바이크와 연결된 호스가 빠지지 않고 잘 결합되어 있어.
0: 그럼 내가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는 혹시?
1: 확인해볼까? 방금 탄다맨이 탔던 플라이보드의 호스를 따라가보자. 이것 봐. 호스가 연결된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
0: 아, 이제 내가 아까 뜨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어. 수상 바이크와 호스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서 물이 샜고, 물이 샜기 때문에 물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1: 그렇지.

0: 더 높이 날아볼까? 자, 강력한 불의 힘으로 플라이보드를 움직여라! 강력한 불의 힘 부탁드립니다!
1: 오케이!
2: 간다네.

0: 이어서 곰기와 처음 수확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내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노래는 누구나 탐정 사무소.
4: 누구나 요원 학교의 에이스 요원들 곱기 토토 끼끼. 어려운 사건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신나게 노래하면 모두 해결. 리듬을 타고 나타난 탐정 3인방이 차린 누구나 탐정 사무소.
5: 소소소
6: 내가 받아볼게. 네, 누구나 탐정 사무소입니다. 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7: 뭐래?
3: 엄청난 첫 사건이군.
6: 드디어.
7: 드디어.
6: 내 택배가 오늘 도착한대.

0: 사랑인 줄 알았네.
1: 그러게.
0: 탐정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2: 그래. 좋아.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토토! 깨깨! 내가 사건을 찾아올게!
0: 좋은 생각이군!
1: 분명 어딘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3: 기다려라, 사건! 내가 간다, 사건! 출동!
1: 잘 다녀와, 깨깨!
0: 몸 조심해!
3: 나 공기 탐정 사건을 찾으러 직접 거리로 나섰다. 나와라 사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건? 사건 사건 사건.
4: 예? 저요? 제가 김 사건인데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3: 아하, 첫 번째 사건이로구만. 김 사건,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한가? 그건 내가 알려주지.

0: 짧은 바늘은 9, 긴 바늘은 12. 지금 시각은 9시.
1: 에? 시각이다. 고맙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0: 잘 가라, 김사건. 이렇게 첫 번째 사건도 해결. 자, 이 기쁨을 토토끼끼에게.
2: 무서워.
0: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긴가? 아, 아니군. 까꿍!
2: 무서워.
0: 아, 여기도 아니구만.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제가 놀라게 했나요?
0: 아, 놀라게! 우주 최고 요원에 절대 놀라지 않는다고! 그런데 동그란 친구, 무슨 일인가?
2: 저는 영인데요.
0: 어, 그래, 영희. 말해봐, 영희. 내가 다 들어줄게, 영희.
2: 영희가 아니라 영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너무 떨려서 여기 숨어 있었어요.
0: 아, 그래.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자, 그럴 땐 날 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야. 어때요? 한번 해볼래, 영?
2: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0: 잘했어, 영! 자, 이번엔 조금 더 신나게 외쳐볼까?
2: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0: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영.
1: 곰기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고마워. 안녕.
0: 안녕. 잘 가. 후, 이렇게 두 가지 사건 해결. 하하. 어. 오. 토토끼 겜 무슨 일이야?
1: 겜기 겜기 사건이야 사건. 지금 당장 출동해 줘야겠어.
2: 만나 만나 떡볶이 집에 엄청난 일이 생겼대.
0: 가. 벌써 셋째 사건까지. 알았어 토토끼께 지금 바로 출동할게. 얍.
3: 떡볶이를 다 먹어버렸잖아.
4: 아, 나 그냥 맛만 봤는데.
3: 몇 개 먹었는데?
4: 그니까 그게 제 기억이.
0: 그쵸. 곰기 탐정 도착.
3: 곰기 도와줘. 내가 떡을 몇 개나 먹은 건지 잘 모르겠어. 원래 떡이 9개 있었는데 지금은.
0: 흠. 너희들 구는 5와 몇으로 가르게 할 수 있지? 하,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곰 챌리던!

0: 9개 중 4개를 먹은 거였구나.
1: 그래, 나 몇 개 안 먹었다니까? 남은 건 너가 다 맛있게 먹어. 엥?
2: 떡볶이가 사라지다니! 새로운 사건이군!
0: 잠깐! 공기요원! 너 입에 그거 뭐야?
2: 들켰군.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만. 미안하다!
0: 아, 뭐야, 공기! 어디 가?

0: 이렇게 오늘도 모든 사건 해결!
1: 고생했다, 검기탐정.
2: 앞으로도 우주의 모든 사건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0: 그래, 그래.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를 불러줘. 여기가 어디라고? No!
1: Cool!
2: Now!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디어.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좋아한다니까.
1: 신사 숙녀 여러분,
2: 이제 시작하나 봐.
1: 지금부터 공작거미 무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사분들은 모두 배를 펼쳐주세요.
3: 와, 수컷 공작거미는 배를 부채처럼 펼 수 있다더니 정말이네.
1: 사랑을 담아 공작거미의 춤을 추세요.

0: 얼른 와봐.
1: 갈게.
2: 태태과 차차인가요? 매번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군요.
1: 아, 차차 미안해.
0: 미안하다면 다야. 더 이상은 못 참아.
1: 춤을 못 추는 걸 어떡하라고.
3: 춤추다 말고 갑자기 왜 저래?
4: 스캔해보자. 고고 스캔. 공작거미는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의 춤을 추는데 춤이 마음에 안 들면 암컷이 수컷을 공격한대.
5: 뭐라고?
1: 조용, 이쪽으로 오고 있어.
0: 어디 갔지? 분명 쿵소리가 났는데.
1: 도와줘서 고마워. 난 공작거미 탭탭이라고 해.
4: 우리는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1: 하지만 어쩌지? 또 춤을 추자고 할 텐데.
6: 그건 나한테 맡겨.
7: 스톰,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6: 물론이지. 춤하면 스톰, 스톰하면 춤 아니겠어? 내가 알려줄게.
1: 하지만 난 춤을 못 추는 걸.
6: 걱정 마. 나만 믿고 따라해. 중요한 건 우아한 동작이야. 모두 따라해봐. 우아하게.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라.
4: 탭탭, 괜찮아?
1: 안 괜찮아.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
0: 진짜 어디로 간 거야?
8: 탭탭!
0: 어디니?
8: 탭탭!
0: 탭탭? 혹시 얘들아! 어? 나는 차차라고 해. 혹시 내 친구 탭탭을 알아? 방금 탭탭이랑 같이 있었어?
4: 그게
0: 대체 어디 간 거지? 걱정되게. 저기 잠깐만. 방금 무도회에서 같이 춤을 춘 거미가 탭탭이지? 춤을 망쳐서 화가 난 거야?
9: 응? 아니야. 내가 화가 난 건 단순히 춤을 망쳐서가 아니야.
0: 그럼 왜?
9: 탭탭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거든. 무도회에서 춤을 추라고 하면 늘 겁부터 먹어. 주변 거미들을 신경 쓰고 따라하고 결국 넘어져서 춤을 망치지. 난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탭탭과 춤을 추고 싶은 건데 다른 거미 흉내내는 게 아니라.
1: 어?
9: 그냥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자신 있게 추면 될 텐데 말이야. 하지만 이젠 안 될 것 같아. 도망쳐버렸으니까.
3: 좋아하는 대로? 다른 거미 흉내 말고
4: 바로 그거야. 나도 알 것 같아. 차차, 오늘 밤에 다시 와줄래?
0: 응, 우리가 네 친구를 찾아놓을게.
9: 너희들이?
4: 응, 우리는 곤충들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거든.
9: 정말?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7: 너희들 어쩌려고 그래? 아직 찾지도 못했잖아.
0: 어?
1: 얘기 다 들었어. 차차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아.
4: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 하지만 좋아하는 춤을 자신 있게 추라니.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걸.
6: 그건 나에게 맡겨. 이 중에

0: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골라봐.
1: 어? 이게 마음에 들어. 하지만 이런 음악은 공작거미 춤에 어울리지 않는 걸.
0: 아니, 어? 공작거미 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 지금부터는 마음껏 춤추는 거야. 공작거미 춤 말고 너의 춤을 자유롭게
1: 내 마음대로 추라고?
0: 응, 흔들어 흔들어 신난다. 야호.
1: 이제 알 것 같아.
2: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탭탭 무사했구나. 그런데 거기서 뭐해?
0: 지금부터 탭탭의 댄스쇼를 시작합니다. 렛츠고.

0: 수많은 무도회를 봤지만 이런 춤은 처음이야.
1: 정말?
0: 그래서 너무 좋아.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불.

0: 똑같은 게으름뱅이.
1: 맛있다.
0: 킁킁 킁킁 맛있는 냄새. 아 역시 나도.
2: 어? 아 탱구야 손 씻었어? 아, 손 씻고 와.
0: 진짜 귀찮아. 나중에.
2: 어?
3: 아이고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소 된단 말이야.
0: 뭐 소? 뭐 하고 우는 소? 딩동쌤. 아이고 이런. 그럼 나는 손을 좀 씻고 와야겠다.
2: 다녀와.
0: 손이 너무 더럽네.
2: 그래서 이렇게 됐나 봐.

0: 어서 와. 사건이야.
1: 사건?
2: 아이고, 볼록 탐정님! 우리 삼돌이가 없어졌어요!
1: 네?
0: 실종사건?
1: 실종사건이요? 어떡해. 딘동쌤, 우리 얼른 가요, 얼른.
0: 그래, 이야기 나라로
3: 출동!
0: 얍!

0: 제 아들 삼돌이는요,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하는 게으름뱅이 중에 게으름뱅이거든요. 아이고, 속 터져. 어? 사람이 일을 해야지. 허구한 날 잠만 자니? 아유, 널 어쩌면 좋냐. 밭에 나가 일을 혀, 일을. 그렇게 나가더니 나무 그늘 아래서
1: 오는 좋겠다. 한가롭게 풀 뜯어먹다 졸리면 자고 나도 소가 되고 싶다
0: 라고 말하는 걸 지나가던 삼돌이 친구.
2: 맞아요. 지가 들었슈.
3: 여기가 삼돌이를 본 마지막 장소라.
4: 저기 삼돌이에게 뭐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2: 글씨요.
3: 뭡니까?
4: 뭐야?
2: 삼돌이 자다 코를 엄청 심하게 골잖아요.
0: 그렇지.
2: 근데 얼마나 편한지 코도 안 골고 잘 자더라고요.
3: 끝입니까?
2: 예. 아이고, 저도 찾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셔요.
3: 분명히 여기에 있다가 어디론가 간 것인데. 저것은 발자국?
0: 어? 아니, 저것은 소 발자국인디?
4: 어? 그리고 저건 사람 발자국?
3: 따라가 봅시다.
0: 좋아요.
3: 소, 사람.
0: 삼돌아.
3: 소, 사람. 소.
5: 야! 야! 살 좀 끌어봐.
1: 엄마.
3: 소, 사람. 소.

0: 없어졌어요.
1: 끊겼다, 끊겼다.
2: 삼돌아, 어디 간 거요? 삼돌아!
3: 엄마, 엄마!
4: 지금 당장 밭으로 간다. 최씨, 최씨.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소 때문에 그 많이 놀라셨죠?
2: 많이 놀랐지.
1: 그건 그렇고. 저희가 발자국을 따라왔는데 말입니다. 저 혹시 저기 위에 나무에서부터 소를 끌고 오신 것입니까?
4: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저기서 저 소를 샀거든요.
5: 네? 소를 사요?
4: 예, 예, 예. 어떤 도사님이 싸게 파시길래 제가 샀는데, 아유, 괜히 싼 게 판 게 아니더라고요. 아유, 일도 못하고 상태도 영 안 좋아요.
1: 일을 못해요?
4: 네, 못해요.
1: 엄청 열심히 하는데.
4: 예? 어? 하는 거 처음 봐.
0: 돌을 왜 나르는 거지?
3: 엄마, 엄마, 엄마.
5: 어? 뭘 보라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건
6: 숫자 3하고. 돌덩이?
1: 친구들, 소가 우리한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 밭에 새긴 삼자와 돌, 뭘 말하는 걸까?
6: 숫자 3, 돌, 숫자 3, 돌, 삼돌.
5: 아, 이건 삼돌?
2: 삼돌?
3: 엄마, 엄마, 엄마!
1: 아니, 이 소가 삼돌이? 응? 에이.
7: 말도 안 돼.
3: 엄마, 엄마! 엄마!
0: 어! 아니, 방금 엄마라고 한 것 같은데요?
6: 아유, 참. 아니, 소가 어떻게 엄마라고 해요? 엄마라고 했겠죠.
0: 아니, 아니, 아니요. 뭔가 이상해요. 잠시만, 가만 보자.
3: 엄마.
0: 아니, 이건 우리 삼돌이 머리띠 같은디? 어, 맞네, 맞아.
1: 소가 삼돌이라니, 그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아유, 그러면은 그 도사님이 하신 말이 그 농담이 아니었네.
6: 네? 농담이 아니라뇨?
4: 아, 그 제가 이 소를 사기 전에 그 도사님이요.
8: 나도

0: 잔다. 아휴, 에다 너다.
1: 섬섬섬. 진짜 소가 되고 싶은겠냐?
2: 네, 되고 싶긴 한데.
1: 그럼 이 가면을 써보거라.
2: 이걸 쓰면 진짜 소가 돼요?
1: 그럼.
2: 저.
3: 그 소 소리 한번 우렁차다.
1: 섬섬. 소가 되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내가 소로 만들었지.
3: 예? 아이고, 도사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1: 아니 보아, 아니 장터에 소를 사러 가는 것 같은데 어디 사겠는가? 단돈 한 냥.
3: 예? 아이고 한 냥이면은 커져 좀 커져.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그럼 가져갑니다. 아이고 가자 가자.
1: 가져가게.
3: 인사하고 가자. 도사님 감사합니다. 그새 사라지셨네. 가자 가자. 도사님이 범상치 않아 보였었는데 진짜였나 보네요.
2: 엄마 엄마 엄마.
4: 아이고 우리 산더리 그렇게 개를 피우더니 소가 됐네. 소가.
5: 어째 어째. 저기 상돌이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6: 글쎄, 그 도사님만이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3: 저 도사님이에요.
7: 예? 도사님.
3: 도사님.
6: 도사님.
3: 도사님.
6: 도사님. 도사님.
3: 도사님.
8: 도사님.
6: 도사님. 도사님. 도사님. 어떻게 해야 삼돌이가 다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3: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6: 예.
1: 분신술 쳐! 쳐!
3: 아니 이럴 수가. 도사님이 셋?
1: 우리 셋 중에서 진짜 날 찾으면 방법을 알려주지.
7: 네. 아유.
1: 진짜 나는 이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있지.
6: 이게 몇 번이 진짜 도사님이지?
3: 친구들도 함께 찾아줘.
6: 1번 도사님은 삿갓이 아니라 머리띠를 했으니까 아니야.
3: 2번 도사님은 지팡이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를 들었어. 아니야.
6: 자, 그럼 진짜 도사님은 3번이야.
1: 잘도 맞췄군.
3: 자, 이제 도사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쉽게 알려줄 수는 없지. 삼돌이가 게으름 비우지 않고 농부의 밭을 부지런히 혼자 다 갈면 그럼 알 수 있을게야.
6: 도사님!
3: 도사님!
6: 어디로 가셨지?
4: 진짜 입앞 다 갈면 사람 되는 거죠?
8: 언제 이 큰 밭을 혼자 다 가로?
5: 아유, 삼돌이 혼자 너무 힘들겠어요. 우리가 좀 도와줄까요?
6: 에이, 그건 안 돼! 부지런히 혼자 다 갈아야 한다고 그랬잖아.
5: 아하!
6: 안 돼, 안 돼. 아이,
5: 그럼 우리 삼돌이 응원이라도 해줘요.
6: 좋아.
9: 삼돌이 힘내자! 삼돌이 힘내라! 삼돌이 힘내라!
8: 이제 거의 다 됐어!
4: 삼돌아! 마지막이다! 어? 힘을 내!
6: 뭐지?
8: 이건 무?
5: 저 무 혹시 마법의 무가 아닐까요?
6: 저 무를 먹으면 사람으로 변하는 거 아닐까?
4: 뭐라고요? 삼돌아! 어여 먹어봐라! 어여!
8: 돌아왔다!
4: 돌아왔어요!
5: 다행이다!
4: 우리 삼돌이 맞아요!
10: 언니, 저 이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
4: 그려!
1: 삼삼!
6: 조사님!
1: 흠, 여기 속값 한 냥! 자, 돌려줌세!
8: 네! 감사합니다, 도사님! 흠!
1: 이쪽에서도 게으름 피우는 냄새가 나는데.
5: 네? 저요?
1: 누구든지 게으름을 피우면 소로 만들 거야.
5: 아니요. 저 이제부터 손도 깨끗하게 잘 씻을 거고 게으름도 안 피울게요.
6: 그래. 제발 좀 그렇게 해.
11: 이야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모르는 동화 속 사건.
6: 소가 된 게으름댕이
5: 물을 먹고 다시 사람이 되었지.
11: 명탐정 볼록과 명조수 댄슨

0: GM팜에서 성장기 어린이 음료 쑥쑥 칼슘 사과 주스를 드립니다.
1: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0: 그림자 도둑 찾기.
1: 최근 곳곳에 도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놀고 있던 딱지나 제기가 사라진다는데요. 그림자 도둑을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2: 아, 그림자 도둑이라니.
3: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4: 아, 참.
5: 이게 다 웬 딱지랑 제기? 잠깐, 뉴스에 나온 그림자 도둑이 너였어?
4: 아유,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얘요, 얘. 얘요, 얘. 제 그림자요.
5: 내 그림자?
4: 예, 그게요. 천지 대장님이 만든 그림자 카드는 무슨 마법 카드지? 그림자! 오! 오? 그림자가 움직여? 어디가? 그러더니 막 제기며 딱지며 빡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 그림자 너, 내가 그러지 말랬지.
5: 그림자 도둑이라 재밌군. 그림자 도둑, 내 힘을 더 키워주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기역, 으, 드, 릴, 이, 미음, 릴, 지읒, 아, 자, 그림자.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세져라, 그림자 도둑!
4: 이런,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한글 용사 아이야, 지금 출동하세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0: 그게 뭐지?
1: 뭐?
2: 저머 모머 무슨 일이야?
3: 방금 그 그림자 도둑이
4: 그림자 도둑?
5: 도둑이야!
2: 어서 가보자. 그래.
4: 어? 도둑이야!
5: 어, 저거 그림자 도둑? 잡아라!

0: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1: 어, 저기. 어, 이런, 사라졌어.
2: 그림자 도둑이 진짜 있었다니.
3: 아,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0: 천지가 오늘 파괴한 글자, 디귿과 디귿이 들어가는 글자야.
2: 디귿과 디귿이면 도둑?
4: 맞아. 도둑 글자에 그림자 마법을 걸어서 저런 그림자 도둑이 생긴 것 같아.
0: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도둑 글자를 찾아야 해. 그럼 그림자 도둑도 사라질 거야.
5: 그림자 도둑, 우리가 꼭 없애주마.
6: 좋아! 자음!

0: 어떻게 들어가?
1: 들어가려면 그림자 문제를 맞히세요.
0: 지긋 지긋이면 다다? 도도? 두두? 아, 아닌데. 그림을 보면 스프레이 같은데. 아, 스프레이 같은데.
2: 새벽.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그림자 찾고 있었죠. 제 그림자 가지고 대장님 진짜 너무해.
2: 그깟 그림자 뭐 필요하다고?
0: 아니, 그나저나 대장님, 이거 뭐 같아요?
2: 글쎄, 스프레이?
0: 아, 지긋 지긋이 들어가잖아요.
3: 천지 개벽?
2: 아이야.
4: 응?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응? 개벽님만 그림자가 없어. 어?
5: 설마 그림자 도둑이 개벽 네 그림자였어?
0: 맞아. 그렇지? 아이야, 이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글자도 찾고 내 그림자도 찾을 수 있대. 제발 내 그림자를 찾아.
2: 너 뭐 하는 거야?
0: 제발 찾아줘.
2: 개룡, 너 정말. 이리 와.
5: 그림자 도둑이 이 동굴 안에 있다고?
4: 이 그림자 그림은 디귿디귿이니까 등대 아니야?
3: 우와! 맞았어! 맞았어!
4: 오, 이건 중! 중! 북친 소리 같다.
6: 오, 동굴 문이 열렸어! 어서 들어가 보자!
5: 모두 조심해.
4: 네. 그런데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5: 어두워서 그림자 도둑을 찾을 수가 없어.
6: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나타나. 빛이 약해지면 그림자도 흐려지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
4: 그럼 그림자를 나타내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5: 그렇지. 자모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만들자.
7: 좋아요.
4: 자음 마법진,
7: 모음 마법진.
5: 비읍 이 치읍 빛, 빛을 비추다.

0: 그림자 도둑이다!
1: 도망가지 못하게 빛속에 가둬야 해. 가두다! 빛에 가두다! 빗속에 꼼짝없이 갇혔군.
2: 어서 글자를 찾자.
1: 이번엔 내 차례. 흑!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흑! 뿅망치로 오!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지그시 우를 만나 도! 지그시 우와 기억을 만나 죽! 도! 죽!
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내 그림자!

0: 그림자 도둑이 훔쳐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왔다! 와!
1: 도둑! 도둑이 들어왔다고? 꼼짝 마라, 도둑! 이 할아버지가 다 잡아주마!
0: 예, 도둑은 저희가 벌써 잡았자!
1: 다음이랑 모음이가? 어떻게?
0: 그건 비밀이에요.
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수증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말랑무지팩 네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쭈뚝쭈뚝! 무지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팩 네이커!
2: 레오미!
3: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3: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1&1!
4: 더위 팔기!
5: 봄 햇살 너무 좋아!
6: 어? 나비다! 어? 이야! 어? 어?
5: 오마, 이리 와! 앉아!
6: 응, 잡아!
5: 오늘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다! 기분 좋아!
7: 오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야. 어? 선풍기? 오늘은 안 더우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8: 곧 필요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세상을 엄청 덥게 만들 거니까.
7: 네? 아, 나 더위 많이 타는데. 아.
9: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8: 미음, 어, 기역, 목, 지긋, 아, 다, 먹다. 더위를 먹다.
9: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이제 다들 더위를 먹게.
10: 핫!
11: 대한민국!
10: 한글이 또 파괴되었군.
12: 어서 출동하자. 좋아.
11: 좋아.
10: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5: 더워. 좀 전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6: 몰라. 더우니까 열나고 몸이 이상해. 아야.
12: 자음아, 모음아, 왜 그래?
6: 너무 더워서.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요. 어지러워.
13: 잠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땀나고 어지러운 증상. 이건 더위 먹은 증상이야.
6: 더위를 어떻게 먹어요?
13: 더위를 먹었다는 말은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야.
12: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더위야.
6: 더위? 아,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구나.
14: 더위 글자에 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6: 더위를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빨리 한글 세계로 가서 더위 글자를 찾아요.
12: 좋아.
5: 자음! 몸 변신!

0: 내게도 너무 더워.
1: 아, 그러게. 어디 시원한 거 안 파나? 아, 어? 저기 봐. 디귿 이응이 있어.
0: 아, 저건 담요야. 아, 담요. 보기만 해도 더워.
2: 어? 하늘에 해를 봐. 아, 뜨거운 해 속에 더위 글자가 숨어 있나 봐.
3: 더 펄펄 끓게 만들어 글자를 못 찾게 해주마. 이글이글 해가 이글이글 타오르라.

0: 여기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1: 땀이 피오듯이 나와. 아, 아이고, 아이고. 고장 난 건가? 어부이.
2: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어지러워.
0: 장마.
3: 장마, 정신 차려.
0: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1: 계곡?
4: 오늘은 절대 한글을 못 찾을 것이다. 아, 그렇지, 개벽. 개벽?
2: 자음아, 정신이 좀 들어?
5: 좀 괜찮아진 것 같아.
1: 여긴 좀 낯난데? 그래도 너무 더워. 누가 내 더위 좀 상했으면 좋겠다. 더위 팔아요.
2: 더위를 어떻게 팔아?
1: 더위도 팔거든.
6: 개벽 말이 맞아. 옛날에 더위 팔기라는 풍습이 있었어.
2: 정말요?
6: 응. 설날이 지나고
7: 처음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
3: 개벽아!
7: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1: 왜?
7: 친구가 대답하면
3: 네, 더위 사라!
7: 이렇게 말해서 친구에게 자기 더위를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친구가 이름을 불렀을 때
1: 자음아!
3: 내 더위 사라!
7: 이렇게 먼저 말하면 이름을 부른 친구가 오히려 더위를 사야 했대.
2: 우와, 그런 풍습이 있다니.
5: 나도 천지한테 내 더위 팔고 싶다. 나도.
1: 나도.
0: 나도. 어? 정말 팔 수 있지 않을까?
2: 어떻게요?
0: 먼저 마법진으로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천지가 나타났을 때
1: 천지 대장님의 이름 부르기? 우와, 재밌겠다.
0: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2: 자음 마법진,
8: 모음 마법진.
0: 비읍, 오, 보. 밀, 으, 미음, 름.
6: 디귿, 아, 밀, 달.
9: 보름달.
0: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

0: 새벽 이 녀석은 어디로 간 거야?
1: 천지! 천지!
0: 왜 그러지?
2: 지금이야!
3: 내가 미사!
0: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더위를 판 거야? 그건 그냥 풍습일 뿐. 갑자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벌써 더위를 먹었나? 너무 더워. 두고 보자. 아이야.
2: 천지한테 더위를 팔다니.
4: 내가 천지 대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더위 먹었어.

0: 어는 내가 쓸게. 헛! 첫! 뿅망치로, 어! 우리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알았어. 뿅망치! 백뽕!
1: 아파치!
0: 우와, 이가 맞나?
1: 위!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디귿이 어를 만나 더! 이음, 이, 위! 더 위!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할아버지!
6: 오, 그래, 자음이 모음이.
5: 할아버지는 정월 대보름에 더위 팔았어요?
6: 아니, 더위 안 팔았는데.
7: 우와, 그럼 할아버지 여름에 엄청 더우시겠다. 우린 더위 팔았는데.
5: 맞아, 아무리 더워도 이젠 끄떡 없어.
6: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5: 그런 게 있어요.
6: 뭐야, 뭐야. 간지럼 피우기 전에 어서 말해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더위!
6: 더위!

0: 이어서 모여라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말랑무즈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게 쿡! 무즈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함.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옥스포드 탕.
0: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1: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2: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3: 번개
2: 번개
3: 번개
2: 번개 파워. 친구들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우주 탐험대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우주 탐험대 출발 준비됐나요?
4: 준비하여!
2: 좋아, 그럼 꿈을 찾아서 모두 다 같이 5, 4, 3, 2, 1, 출발! 파티별 모험.
5: 신난다! 우와! 친구들, 안녕! 여기는 신나고 즐거운 파티별! 자, 모두 나만의 고깔 모자를 써주세요! 오, 저 친구 너무 모자를 잘 만들었는걸? 와, 이 친구도 멋지네! 오, 저 친구 정말 멋있는 모자를 썼는걸? 자, 그러면 대망의 파티별 여왕님을 소개합니다!
6: 이쪽에는 박수 소리가 안 나는데.

0: 왔습니다.
1: 아, 끝났어. 난 파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잠깐. 아 이제 보니까 아니 황계별에서 우주 탐험대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0: 어 여왕님 옵니다.
1: 세부들 박수로 우주 탐험대를 맞이해 주세요. 세상에 어 저게 누구야? 황제 멍 아니야? 뚝딱이도 없고

0: 즐겨. 춤춰 파티 파티. 파티 별에 온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아우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
1: 좋아요.
0: 자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2: 선물.
0: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 둘 셋 하면 파티 뾰로롱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좋았어. 그럼 첫 번째 선물 하나 둘 셋
3: 파티 뾰로롱.
2: 와
0: 제 선물도 갑니다. 자, 친구들 더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3: 파티 뾰로롱. 와!
0: 잠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파티에선 이게 빠지면 안 되죠. 후. 촛불도 불 수 있고 먹으면 달콤한 이거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뭐예요? 엄마 너무너무 똑똑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3: 파티
4: 파티별 최고의 케이크 대령이요.
0: 멋지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우주 탐험대가 촛불을 후 하고 꺼주세요.
5: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촛불 꺼요.
0: 하나 둘
5: 잠깐만.
2: 느껴진다. 신호가 느껴진다.
0: 신호요?
2: 모두 쉬어. 어디지? 분명히
0: 별을 파티별에 떨어진 별똥별.
2: 별똥별.
0: 빨리 가서 봐야겠어. 별별 박사님 이거를 풀어야 하는데.
6: 모르겠다.
0: 아예 뚝딱아 혼자.
7: 야 이거 다 같이 해야지.
0: 너 혼자만 크냐 뭐?
6: 아니 뭐 빨리 끄고 싶어서 그랬지 뭐.
7: 나도 끄고 싶었단 말이야 뭐.
6: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7: 그래도 이거 다 끄면 어떻게 다 같이 끄는 건데.
6: 얘야 그만.
0: 그만.
5: 촛불은 다시 켜면 되지.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다시 촛불을 켜줄 거야 그죠? 자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3: 파티 뾰로롱.
0: 켜졌다. 켜졌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촛불을 꺼볼까요?
7: 그래.
6: 네.
7: 자 그럼 하나
3: 둘 셋.
0: 버렸네. 친구들이 없는데 어떻게 파티를 했나? 아 그럼 우린 친구들 오면 다시 와야겠다. 케이크도 더 멋있게 만들어서 가자 신아. 파티 뾰로롱 준비됐네.

이렇게 마치 나 혼자 하면 되지. 파티 뭐 할까? 파티 선물? 그래 파티라면 역시 풍선이지. 풍선이죠. 풍선 파티 파티 파티 파티. 아 참 왜 신나지 않지? 마음이 이상해.

0: 아깐 다 같이 있어서 재밌었는데 지금은... 아, 그래! 친구들이 없어서야! 얼른 친구들을 찾아와야겠어! 번개멍! 루디야! 번개멍! 루디!
1: 뚝딱이 나빴어! 내가 촛불 끄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뚝딱이 진짜 나빴어!

0: 어디 간 거야? 어, 참나.
1: 우리 뚝딱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0: 아빠, 케이크 촛불을 나 혼자 훅 꺼버려서 친구들이 화가 나서 가버렸거든요.
1: 아유, 그랬구나. 그럼 아빠랑 같이 찾아볼까?
0: 네.
1: 그래 그래, 가만 가만, 어디에 있을까? 어디지? 친구들이
0: 어디에
1: 있을까? 어, 저기에 있다. 모자가 보이는데?
0: 모자?
1: 잠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0: 어? 알록달록한 풍선 모자?
1: 저건 누구의 모자일까? 요!
0: 어? 루리하고?
1: 루리? 아, 루리가 맞을까? 힘차게 외쳐오세요!
0: 루리야!
2: 루리 여기 있지!
0: 루리다! 루리야!
1: 자자자자자, 뚝딱아, 또 찾아볼까?
0: 아, 맞아 맞아.
1: 자, 어디에 있을까? 오, 어? 저기
0: 어디? 어디 어디?
1: 저저저저 뚝딱아, 저기 있다. 저기 모자, 모자가 보이는데. 자, 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0: 어? 모자가 헬리콥터 날개처럼 생겼어요.
1: 자, 저건 누구의 모자일까? 요! 번개봉. 자, 어? 맞을까요? 힘차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3: 번개봉.
1: 우와!
0: 내가 미안했어. 사과할게.
2: 그래, 번개몬. 아이, 이제 마음 풀어.
3: 그럼 이제 뭐든지 같이 하는 거야, 뭐?
0: 안 했어. 꼭꼭 약속.

0: 도장 꾹! 야!
1: 그래, 그래. 사이좋게 행복한 파티 하렴.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발송!
0: 발송! 발송! 퀴즈!

0: 이럴 때가 아니지. 어? 우주 탐험대가 행복한 건 절대 못 참아. 파티를 망치자.
1: 근데 어떻게 망치지?
0: 가시별 대장님이 알려주실 거야.

0: 숨어.
1: 숨어, 숨어. 자, 지금부터 행복한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촛불을 꺼볼까요?
2: 얘들아, 우리 같이 촛불 끄자.
1: 그래, 그래.
2: 하나, 둘. 어?
3: 뚝딱이 너 또?
1: 뚝딱아.
2: 아니야, 아니야. 내 진짜 안 버렸어.
3: 그럼 누구야?
1: 누구야, 누구야?
4: 아우, 정말 누구긴 누구야. 우리 지롱. 아니. 안 되지.
0: 내가 이 파티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줄게.
4: 아차차. 아,
5: 번개맨이 간다!
1: 번개맨이다!
5: 아차, 아차차! 누리를 풀어주지 못해?
4: 안 돼! 절대 안 돼!
5: 여기 잠시만 기다려.
1: 네.
5: 아차 아차 차. 그거 이리네.
4: 안돼.
5: 이리네.
4: 아차 차 지금이야. 빨리 크게 불어.
0: 알았어.
5: 아,

0: 포켓몬! 포켓맨!
1: 예,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각오해라! 즐거운 파티를 망치는 시별 나팔은 사라져라!
0: 안 돼!
1: 번개! 아차, 아차차.
2: 좋아, 이럴 때.
0: 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거야!
3: 안녕히 계세요.
0: 포켓맨이 악당들을 물리쳤다! 아, 역시 포켓맨. 포켓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4: 어? 어? 어? 누가 없지? 아! 맞다! 별별 박사님! 아!
1: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별별 박사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모두 힘차게 하나, 둘, 셋! 별별 박사님!

0: 역시 개똥배 최고.
1: 자, 갑니다. 가요. 크다 크다 정말 크다. 파티별 최고에서 가장 큰 케이크 등장이요.
2: 자,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파티를 시작해보면 되겠네요.
3: 좋아요.
4: 아, 잠깐 잠깐 번개멍, 우리 같이 촛불 끌까?
5: 어, 좋아 좋아.
4: 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함께 촛불을 꺼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후 하고 부는 거예요.
2: 하나
4: 둘 셋
3: 후.
4: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0: 맞아. 그게 바로 너희들이 찾은 두 번째 소중한 가치이지.
1: 파티별에서 우린 함께하는 행복을 찾았어.
0: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행복이 쏙 하고 들어왔나요?
2: 네!
0: 좋아요. 그럼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1: 예!

0: 말랑문지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훅! 문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문지팩 하우스에 쏙! 말랑문지팩 메이커!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용아 오빠! 그만해! 멈추라고! 마법 기운이야.
1: 코그미가 변했어요.